0: 애국불교, 생활불교, 대중불교 3대 지표를 바탕으로 중생을 위해 이 땅에 꽃피운 천태의 가르침. 전국 160여 사찰, 250만 신도가 함께합니다. 소백산 연화성지 대한불교 천태종 청본산 구인사.
1: 천년을 지켜온 도량이 한순간의 화마에 멈춰 섰습니다.
2: 예수님! 네, 예수님!
3: 예수님들이 잘 물려준 이 도량을 잘 갖고 오고 보호해야 되는데 지키지 못했다는 데 대한 이제 죄송스럽고 미안한 마음들이 제일 크게 이제 짐으로 와닿죠.
2: 그냥 눈물이 날 뻔. 지금도 말만 눈물 나요. 아직도 많은 어려움이 있는가 봐요.
4: 조그만한 정성이라도 모아주시면은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본사가 다시 재건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많은 동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3: 많은 분들이 한 마음으로 이 도량이 복원할 수 있는데 함께해 주시는 것이 가장 빨리 일으키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1: 천년 고찰 고운사, 당신의 이름으로 다시 세워주십시오.

0: 부처님 닮은 인재를 길러내는 동국대학교에서는 연꽃을 닮은 로터스관, 명상을 통해 마음을 치유하는 선센터 조성불사를 봉행합니다. 가족의 평안과 행복, 소원 성취, 동국 발전 등을 발원하며 참여하실 수 있고 500만 원 이상 기부자의 조남과 염원은 선센터 500나안상에 봉안되고 공덕의 벽에 새겨져 길이 기억될 것입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2260-3300번입니다.
1: 2026년 평산강이 연등으로 물듭니다. 평산강 연등문화축제 봉축위원회의 주최로 수천 개의 연등이 피어오릅니다. 빛이 강을 덮고 강이 하늘을 닮아가는 밤. 2026년 5월 14일부터 31일까지 경주 형산강 금장대와 시내 일원에서 화려한 연등 행렬과 전시, 감동의 개막 공연이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2026 형산강 연등문화축제에서 함께 빛나보세요.

삶이 다하는 순간 우리는 끝을 떠올립니다. 그러나 불교는 말합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여정의 시작이라고. 불에 태워보낸다는 뜻을 지닌 다비는 육신을 자연으로 돌려보내는 불교의 장례 의식입니다. 탐욕과 집착으로 이루어진 이 몸, 잠시 빌려 쓴 인연의 그릇을 내려놓고 다시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는 과정. 장작 위에 정성스럽게 모셔진 육신은 엄숙한 의식 속에서 불길과 마주합니다. 타오르는 불꽃은 단순한 소멸이 아니라 집착을 내려놓고 번뇌를 태워 없애는 수행의 상징입니다. 연기처럼 피어오르는 것은 사라짐이 아니라 다음 생을 향한 또 하나의 흐름입니다. 의식은 경건하게 이어지고 남겨진 이들은 고요한 마음으로 떠나는 일을 배웅합니다.

0: 슬픔 속에서도 존재의 이치를 되새기며 삶과 죽음이 둘이 아님을 배워갑니다. 다비는 이별의 의식이면서 깨달음을 향한 마지막 가르침이기도 합니다. 모든 것은 인연 따라 생겨나고 인연 따라 사라진다는 진리. 그 속에서 우리는 묻습니다. 지금 이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타오르는 불꽃 앞에서 비로소 또렷해지는 물음. 다비는 말없이 전합니다. 집착을 내려놓고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살아가라고. 그리고 다시 새로운 인연의 길 위에서 또 다른 만남이 이어질 것이라고.
1: 만년설 히말라야와 신들의 산 카일라스를 향한 위대한 여정. 불자님들의 뜨거운 발언에 힘입어 올해 BTN 투어가 티벳 카일라스 수미산 14일 성지 순례를 떠납니다. 티벳 불교의 중심지 라싸, 포탈라궁과 조캉사원 순례를 시작으로 히말라야의 푸른 성호 암드록초, 업장을 싣는 신성한 마니사로바르 호수, 그리고 해발 6,650m 신들의 산 카일라스 코라까지. 한 걸음 한 걸음이 기도가 되고 한숨 한숨이 수행이 되는 성스러운 시간에 불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티벳 카일라스 수미산 14일 순례는 전일정 전문 인솔자와 함께합니다. 지금 인생의 단 한 번의 위대한 순례에 동참하십시오. 문의는 BTN 투어 023270-3480번입니다. 불자 여러분의 많은 발언과 동참 바랍니다.

0: 생각대로 이루어지는 무명 큰스님의 원력. 무엇이길래 이토록 신비한 도량이 되었나? 무엇이 이토록 사람들을 감동시키는가? 무명 큰스님의 원력은 과연 어디까지인가? 될지어다, 이 말의 위력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 말한 대로, 생각한 대로 이루어지는 부처님 세계.
1: 그런 세계 없다고 말라. 그런 세계 암 있고 말고.
0: 간절한 이에게 열리는 부처님 세계.
1: 불자 여러분들이 간절하다면 저는 무엇이든 다 하고 싶습니다.
0: 이루어질 것입니다. 기적 같은, 거짓말 같은 일들이. 가피 즉현 도량 무명사 051-944-7499.
2: 아는 바다를 밝히고 뱃사람을 지켜주던 태국사의 장엄한 종소리. 하지만 세월의 풍파 속에 그 울림은 멈추고 말았습니다. 이제 부처님의 법음을 전하던 끊어진 아능의 메아리를 다시 잇는 범종불사에 거룩한 인연을 맺어주십시오. 태안 태국사 범종 종각불사에 동참하시면 가정에 자비 광명, 후손에게 만대영화가 깃들 것입니다.

0: 마음은 늘 자식을 따르고 죽어서도 끝내 자식 생각을 잊지 못한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부모님의 아름다운 마무리. 영가를 극락정토로 인도하는 장례 포교사. BTN 불국토상조가 돕겠습니다.
1: 장례의식이란 돌아가신 분이 일생 동안에 살아온 인생 마무리 해양인과 동시에 새로운 미래생의 시작이기 때문에 돌아가신 분에게는 가장 소중한 것이 장례의식이라고 하겠습니다.
0: 부모님이 가장 편안하게 생각하는 불교식 장례 문화. 불국토상조는 가족 신행 공동체입니다. 스님께서 집전하시는 장엄 연불로 영가를 축원하며 구품 연화대렴과 광명 진원으로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BTN 불국토상조 가입 문의는 1577-7675번입니다. 고객 납입금은 주거래은행인 국민은행의 50%를 예치하고 있습니다. 장례 서비스 중 사용하지 않는 품목은 공정거래위원회 상조서비스 표준 약관에 의거해 환급해드립니다.

평등이시기 덕이니 그 마음을 평등을 갖는 것을 덕이라고 한다. 평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중생심을 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러한 직심의 도리를 가졌어. 유마경을 보면 직심이시 도량이라고 그랬어요. 마음을 곧게 쓰는 것을 도량이라. 그 마음을 곧게 쓰는 그 자리가 바로 도 닦는 장소가 된다 그런 말이죠. 염념이 무채하여 염념이 막힘이 없어서 한 생각 한 생각이 막힘이 없어서 상견 본성의 진실묘용이 명의공덕이라. 항상 자기의 본래의 성품 가운데 진실된 묘한 작용을 볼 줄 아는 것이 이름이 이것이 공덕이 된다 그랬어요. 그렇게 모든 종교가 남 걱정하는 종교인데 대해서 불교는 제일 먼저 자기 자신을 걱정하는 종교예요. 지금 여기 앉아있는 사람들이 달동네를 걱정하지 말아라 그런 말이에요. 지금 내가 어떤 아름다운 마음을 쓰고 있는가를 자기 자신이 살펴볼 필요가 있어. 그런데 여러분은 그 마음을 살피지 아니하고 맨 달동네 걱정, 양로원 걱정, 무슨 고아원 걱정, 쓸데없는 생각을 하고 앉았다 그런 말 아니에요. 아, 우리가 조금은 그 마음을 닦고 여유가 있으면 그런데도 살펴봐야 되겠죠. 그러나 지금 당장 급한 것이 뭐냐? 자기 마음을 닦는 일이 그렇게 중요해요. 내심 겸허가 시공이요. 마음속으로 겸손하고 겸허한 마음을 갖는 것을 공이라고 말하는 것이다. 종교하는 사람은 겸손하고 겸허해야 됩니다. 그래서 마음을 하심해야 돼. 스님 내가 도 닦는 것 중에 제일 가는 게 뭐인지 아세요? 하심이야. 털끝만 있어도 교만한 마음을 갖지 않는다. 자기의 마음을 항상 낮춰라.

왜 행어야가 시덕이며 밖으로 예의를 행할 줄 아는 것을 덕이라고 하는 것이 된다. 덕이 된다. 지금 불교 신도가 보면 마음속으로 겸허하고 겸손한 생각이 없으며 밖으로 풍기는 것이 도덕성이 없다 그러는 말이야. 그거 우리가 반성할 일인 것이에요. 지금 우리 국민 전체가 그렇다 그러는 말이에요. 겉으로는 교만하고 마음속은 새카맣다 그거예요. 어떠시오? 요즘 우리가 다 보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 세상을? 이 세상 다 보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우린 겸손해야 될 것이며 겸허한 마음을 가져서 밖으로는 예의를 행할 줄 아는 그러한 도덕성이 있어야 된다. 자성이 걸림만법이 시공이요. 우리의 성품이 이 우주만유를 건립하고 있다는 생각을 해보아라. 우리는 환경을 개척정신을 가지고 사는 거지 환경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다 그런 말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은 뭐라고 말하냐, 맨날 환경의 지배를 받는다 그거예요. 환경의 지배를 받은 사람이 누구냐, 대표적으로 맹모 삼천지교예요. 맹자의 어머니가 환경을 탓해서 이사를 세 번씩이나 갔단 말이에요. 이 환경에서는 자식을 잘 키울 수가 없다라든가, 저 환경에서는 자식을 키울 수 없다, 저런 환경에서는 키울 수 없다, 그래서 자식을 잘 키우기 위해서 자꾸 이사를 댕겼어요. 그거 안 되는 거예요. 맹자의 어머니가 그렇다고 해서 맹자의 어머니가 다 옳은 것이 아니다 그런 말 아니에요. 우리는 환경을 개척하면서 사는 투지 있는 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개척정신을 가지고 살아라고 해요. 환경이 나를 지배하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인생이 아니라 지금 생각해 보시오. 이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도 인간이 개척정신을 가지고 공해를 추방하고 그러면서 아름답게 생활해야 되는데 인간이 지내간 곳치고 아름다운 환경이 없습니다 지금. 이 사람이라는 게 어떻게 독한 거냐 하면 한번 지내가기만 하면 쓰레기통이야 전체가. 지금 남부 아프리카 같은 데는 말이요 흑인들 사회가 있는데 그 흑인들 사회에 보면 벌거벗고 말이죠 알몸 다 드러내고 시러러기 하나 안 걸치고 사는 그런 종족들이 있지만은 병도 없고 대단히 인간답게 아름답게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미개하니까 도와주어서 사람답게 살게 해주겠노라고 백인들이 가가지고서 교육을 하는데 이상스러운 병을 가지고 와서 만연하게 하고 그들을 전부 병자로 만들고 환경을 전부 오염시키고 지금 그렇게 돼가고 있다 그러는 말이에요. 우리가 원시시대에 그런 게 있었습니까? 원시시대는 공해라는 게 없었어요. 원시시대에는 악독한 마음도 없었어요. 그런데 세월이 흐를수록 인간이라는 게 어떻게 돼가고 있는 거예요, 대간절. 자성이 만법을 건립하고 있음을 알아라. 화엄경에서 보면 일체유심조라고 하는 말이 그래서 있는 거예요. 일체는 다 이 마음에서 지어지는 줄 알아라. 마음이 지어지는 줄 알아야 됩니다. 심체이염이 시덕이니 시덕이면 마음에 정말 진리의 당체에서 한 생각 여인 것을 덕이라고 한다. 한 생각 속에는 한 생각이 우리의 본심 본래의 마음에는 한 생각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죠. 그런 상대적인 생각을 버리는 데 있다. 불의자성이 시공이요. 그 본래 면목을 여의지 않는 것을 일러서 공이라 하는 것이요. 응용무염이 시덕이며 응용하되 물들지 않는 것을 덕이라고 한다. 여러분이 시장바구니를 들고 문 밖에 나가보시오. 하루 종일을 돌아다닐지라도 물들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종로 한복판에 살려면 물들지 않게 살아야 돼요. 예를 들면 스님이 종로 한복판에 와서 살되 세속적인 것에 물들지 아니하게 살아야 진짜 스님이에요 그게. 이 세상에 와가지고서는 세상 사람 흉내나는

라고 말이요. 세상 사람 하는 일들이 궁금증이 나서 자꾸 돌아다니면 물들여지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물들여지지. 세상 사람들이 다 어떠하냐? 제정신 가지고 살면 물들여지지 않습니다. 제정신 가지고 살아라 그거 아니에요. 전부 남의 정신에 팔려서 이 세상을 사니까 그것을 우리는 오염됐다고 말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물들여지나요? 자기의 신념이 없다는 것이, 자기 자신이 행동하는데 신조가 없다는 것이, 뚜렷한 주체성이 없다는 것이, 그것이 우리가 한번 한 생각 한번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런 점에서 불의자성이 시공요 응용무염이 시덕이니 응용하되 물들지 않는, 우리는 어떤 작용을 해도 더럽혀지는데 물들지 않는 마음을 가져라 해요. 근데 지금 여러분은 어때요? 명동거리에 나가면 좋은 물건 하나만 보아도 가지고 싶다. 내가 가끔 명동에 가서 그 거리를 돌아다녀 봅니다. 중이 쓸데없이 나가서 한 번씩 돌아다닐 때가 있어요. 돌아다니면서 그 청소년들의 행동을 내가 가만히 봅니다. 보니까요, 그 창 속에 진열되어 있는, 유리창 속에 진열되어 있는 물건들이 굉장한 고가의 전부 수백만 원, 수십만 원 이상 가는 것들 아니요, 전부. 그런데 청소년들이 와서 보면 어떠냐? 환장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가지고 싶다, 그거 아니요? 가지고 싶다. 가지고 싶은데 돈은 없다. 저것을 살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그럴 때 범죄 행위가 나오는 거예요. 도둑질을 해서라도 저것을 가지고 싶다는 생각이 물들여지는 거예요. 어떠세요? 한 생각을 우리가 바꾸지 못하면 참으로 불행해지는 거예요. 양력 공덕법신인데는 만일 공덕법신을 찾고자 할진대에는 단이 차적이 시위공덕이라 다만 이와 같이 짓는 것을 일러서 진 공덕이라 참 공덕이라고 말하느니라. 약수 공덕지인인된 만일 공덕을 닦는 사람이 되고자 할진대에는 심직 불경하고 마음이 곧 가벼이 하지 아니하고, 우리 마음은 너무 달랑거려요. 가벼워요. 에? 천근이나 무거운 장부의 기상을 가지고 대담하게 무게 있게 생활을 할 수는 없을 것일까. 너무 가벼워요. 너무 달랑거려요. 심직 불경하고 상행 공경하나니 항상 널리 공경을 행하나니 이것은 남을 업신 여기는 데에서 오는 달랑거리는 것이 있다 그런 것. 모든 것을 가벼이 하지 말아라. 항상 널리 공경을 행하나니 심상경이나야 오화를 부단하면 마음으로 항상 다른 사람을 업신 여겨서 내가 하는 큰채 하는 마음을 끊지 못하면 즉자 무공이요 고 스스로 공덕이 없을 것이요. 자성이 허망부실하면 우리의 마음이 헛되어서 실다운 것이 없으면 어떠하냐? 즉자 무덕이니 고 스스로 덕이 없을 것이니 위 오화자 대하여 내가 하는 큰채 하는 마음을 가져서 상경일체곤이라 항상 다른 일을 업신 여기는 연곤이라. 선지시가 염념무관이 시공이요 염념이 간단함이 없는 것을 공이라고 한다. 우리가 사람이 사람의 탈을 쓰고 가치가 있다는 것은 뭐냐? 한 생각 한 생각이 끊기지 않아서 염념이 상속하는 데 인간의 가치가 있는 거다 그런 말이에요. 지금 이 하등한 동물을 우리가 왜 하등하다고 그러는가? 먹고 배부르면 낮잠 자는 거다. 아무 생각도 없이. 이게 짐승이요. 그런데 사람도 그런 사람이 있다고요? 돈 많이 모아놓고 먹고 배부르면 그냥 아무 생각도 없이 그냥 짐승처럼 낮잠 자고 있는 거요. 생각이 끊기지 않는 것은 뭐냐? 염념이 상속하다는 것은
화두가 염렴이 상속해서 끊기지 않는

것을 이것을 공이라고 말하는 것이다. 염려미 간단히 없는 것이 공이요 심행평직이 시덕이며 마음으로 곧은 생각을 해라. 평직을 가져라. 지금 우리의 마음은 구부러졌어요. 곧은 마음이 없어 전부. 비뚤어져 있는 마음이다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한쪽으로는 쓸데없는 교만을 가지고 있고 한쪽으로는 대단히 비굴합니다. 그 비굴한 게 뭔지 아시죠? 힘센 놈 앞에 가서는 움츠리고 약한 놈 앞에서는 기세를 부리는 거 대단히 나쁜 근성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민족이 이상스러운 사람들이에요. 강한 놈한테 가서는 쫄쫄 매고 그죠. 지보다 조금 못한 사람이 보이면 그저 그 호랑이를 잡는 거예요. 그거 그래서 되겠어요? 여러분의 가정도 보면요. 요새 내가 그 PD 수첩을 보았더니 힘센 남자라고 여자를 아주 그냥 타작을 하고 있더구만. 지 새끼를 그저 엎어놓고 타작을 하고 앉았어. 발길로 그저 걷어차고. 그건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이 아니에요. 지금 아마 이 가운데에도 많은 여성들이 죽도록 구타를 당했으면서도 뽀얗게 화장하고 와서 멀쩡하게 앉아있는 사람 많을 거예요. 어떠세요 좀? 그 인생이 가련하지 않소? 이 세상 사람은 왜 이렇게 지각이 없는가 그런 말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15년 동안을 매일같이 두들겨 맞으면서도 혹시나 밝은 날이 올까 하고 참고 견디어서 15년간을 두들겨 맞아서 한 사람도 있더구만. 이 세상에 이게 악마가 남은 거야. 악마만 남아있어. 사람 같은 사람이 없다 그런 말이죠. 심행병직이 시덕이며 우리 마음이 곧고 곧은즉 도를 닦을 필요가 뭐 있나요? 도를 닦을 필요가 없어요. 마음이 곧지 못하니까 도를 닦는 거요. 어리석지 아니하면 참선할 필요가 뭐 있나요? 어리석으니까 참선하는 거지. 참선하는 거, 염불하는 거, 이게 전체가 다 불필요한 거다. 그 말이에요. 본래는 중생이 어지러워지고 어리석어지면서 참선도 강조가 되는 것이요, 염불도 강조가 되는 거 아니에요? 성현의 말씀을 자꾸 읽으라 하는 강조가 되는 거요. 비뚤어지지 않고야 뭐하라고 강조하나요? 우리가 글 자랑하려고 글을 읽나요? 성현의 말씀을 한마디 들으면 이 마음에 새겨서 거짓없는 인생을 살려고 그렇게 노력을 해야지. 여기 불교민들도 보니까 참 이 판단이 그렇게 그릴 수가 없어. 어제 내가 여기 소위 포교사 교육을 했어요. 포교사 자격증만 가진 사람을 불러다가 1년에 4번씩 4.4분기 교육을 해요. 그 내가 주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교육받으러 온 포교사 중에 이런 사람이 있어요. 오늘 점심 먹으러 갔는데요. 국에 돌이 들어있었거든요. 그 사건이 왜 그럴까요? 이런 멍청한 사람이 있더라고 국에. 아니 여보시오. 사람이 만드는 음식 속에 돌도 들어있을 수 있는 거지. 그럴 때에는 포교사는 아무도 몰래 건져서 가만히 버릴 줄 아는 것이 포교사지. 그걸 문제 삼는 게 포교사가 아니야. 어떻습니까? 그 내 생각은 그렇게 하나. 참 답답하니 내가 그렇게 설명을 해도 그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데 또 이러고 앉았어. 그래 내가 속으로 뭐 이런 게 이게 반쪽아리가 포교사라고 또 와서 교육받는가 한심한 생각이 들어요. 그런 것들이 포교사라면 세상에 나가서 뭐에 포교하겠나요? 한번 생각을 해보시오.

0: 엄마는 진짜 지긋지긋해.
1: 딸과 저는 서로에게 상처였습니다. 딸과 말이 통하지 않던 어느 날, 나는 혼자 이 방에 남아 있었습니다. 우연히 BTN에서 들은 부처님 말씀, 이상하게도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처음엔 딸에게 줄 돈이 아까워서, 이제는 마음을 나누고 싶어서. 그렇게 BTN은 내 마음의 큰 법당이자 쉼터가 되었습니다. 딸과 다시 웃게 해준 건 작은 보시의 기적이었어요. 당신의 보시? 누군가의 기적이 됩니다.
2: 빨리빨리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
3: 하지만 멈춥니다. 모르는 사람들이
4: This one.
3: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2: 가장 빠른 나라에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5: 우리 사는 이 세상을 불국장터로 구현하리라. 굳은 원력으로 세워진 만불보전. 만불보전에 봉안되어 있는 부처님은 청정법신 비로자나 부처님을 중심으로, 왼쪽에는 석가모니 부처님, 오른쪽에는 노산화 부처님으로 삼존불을 모시고 있습니다. 삼존불 앞에 모신 유리광 열애불은 온 마음을 다해 쓰다듬으면 만불의 운과 소원이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큰 스님들이 열반하시면 모셨던 부도탐묘를 이제는 일반인도 왕생탐묘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관리 걱정 없이 영구히 보존되는 화강석 왕생탐묘는 개인기, 부부기, 가족기, 문중기가 있습니다. 아미타우스에서 극락왕생의 기원을 이루십시오.

0: 나상도
1: 남궁진의
0: 그럼 열전.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널리 알리고 싶은 춘계의 가수의 가장 큰 매력은 뭡니까?
2: 잘생긴 얼굴, 훈칠한 키.
0: 키.
2: 그리고 뭐 뛰어난 노래 실력은 당연한 거죠.
0: 당연하죠. 네. 춘!
3: 춘계의 가수님 알려주세요. 길이 없고요. 가수님의 매력에 빠져나올 길이.
0: 오와.
4: 이야. 이거 장원들입니다.
5: 춘길의 연관 검색어가 아닌 것은.
4: 아.
5: 이럴 수가.

0: 신라 문무왕 14년, 한반도에는 다시금 짙은 전운이 들이우고 있었습니다. 중국 당나라는 신라가 그들의 도독구를 공격한다는 핑계로 무려 50만 대군을 일으켜 침공하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나라의 운명이 풍전등화에 놓이자 문무왕의 분심은 깊어만 갔습니다. 이에 문무왕은 뛰어난 도력을 지닌 명랑 스님을 청하여 적을 물리칠 계책을 구했습니다.
1: 적들이 코앞에 있다고 하지 않았어?
0: 명랑 스님은 신유림의 사천왕사를 짓고 부처님의 자비와 도력으로 국난을 극복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즉각 사찰 건립이 시작되었으나 상황은 여의치 않았습니다. 당나라 50만 대군의 침략 속도가 너무도 빨라 절을 완성할 시간이 턱없이 부족했던 것입니다. 절망적인 순간 명랑 스님은 비단과 풀을 이용해 절의 외형을 먼저 갖추자고 제안했습니다. 백성들은 힘을 합쳐 순식간에 비단과 풀로 만든 임시사찰

차를 완성해냈습니다. 그리고 명랑스님은 뛰어난 고승들과 함께 국난 극복을 위해 부처님께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스님들의 기도가 부처님께 닿은 것일까요? 잔잔하던 바다의 하늘이 무섭게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전투가 채 시작되기도 전에 거대한 풍랑이 일어 당나라의 배들은 모두 깊은 바다로 가라앉고 말았습니다. 기적 같은 승리로부터 5년이 흐른 679년, 마침내 웅장하고 아름다운 진짜 절이 완성되었습니다. 문무왕은 부처님의 힘으로 나라를 구한 이 절을 사천왕사라 이름 지었습니다.

연등이 등에 불을 밝힌다는 뜻이거든요. 연등에는 지혜의 등불로 어두운 세상을 환히 비춘다는 뜻입니다.

엔 부다회와 함께하는 러브 템플 스테이. 절로 갈까? 양재 구룡사. 싱그러운 6월을 함께 보낼 분 찾고 계신가요? 좋은 인연을 만나 아름다운 사랑을 하고 싶으신가요? 도심 지역에서 생활 포교를 실천하고 호흡하는 전법도량인 양재 구룡사에서 1박 2일간 진행되는 이번 템플 스테이에 BTN 부다회가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도심 속 힐링 쉼터 양재 구룡사에서 부처님 가피 아래 좋은 인연 공덕 맺고 싶은 분들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대구 삼보사주지 동훈입니다. 60여 년 수행 법력과 회안으로 고통에서 벗어나 영원한 행복으로 가는 부처님 45년 설법을 불자님 두 손에 담아드리고자 다시 섰습니다. BTM 불교TV를 매주 시청하시면서 부처님 말씀 안에서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

0: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30일 토요일 BTN 뉴스 시작합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제9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 사전투표 첫날 소중한 한 표를 행사했습니다. 진우 스님은 공동체의 미래를 밝히는 책임 있는 실천이라며 투표를 독려했습니다. 금정통림 법무사 방장 정여 대종사와 주지 정호 스님도 사전투표에 참여해 소중한 한 표를 행사했습니다. 방장 정여 대종사는 훌륭한 일꾼이 많이 탄생했으면 좋겠다고 밝혔습니다. 배양육 연구를 이어온 동국대 식품바이오 융합공학과가 기업과 손잡고 만든 채식만두를 선보였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향후 배양육을 활용한 식품 개발 연구에 박차를 가할 계획입니다. 경북 예천의 수행도량 정토마실이 영축총림 통도사 말사로 새롭게 거듭났습니다. 향등법사의 무주상 보시를 바탕으로 회주 오심스님이 새로운 포교와 문화도량의 서원을 밝혔습니다. 젊은 층 사이에서 가장 힙한 문화로 떠오른 불교가 이번엔 현대미술과 만났습니다. 감각적인 조형 언어로 불교 철학을 풀어낸 한국불교 미술작가 협회전 붓다의 향기를 소개합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제9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가 나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사전투표가 시작됐습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사전투표 첫날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며 공동체의 미래를 밝히는 책임 있는 실천이라며 투표를 독려했습니다. 후보자들에겐 갈등과 분열의 시대를 넘어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화합의 지도자가 되길 당부했습니다. 이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1: 어제 오전 6시 전국 3,500여 투표소에서 일제히 사전투표가 시작됐습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도 어제 오전 10시 강남 봉은사 인근에 위치한 삼성일동 주민센터를 찾아 사전투표에 동참했습니다. 총무부장 성웅 스님 등 총무원 주요 부실장 스님과 투표소를 찾은 진우 스님은 진중한 모습으로 투표용지를 받아들고 고심 끝에 소중한 한 표를 행사했습니다. 투표를 마친 진우 스님은 권리 행사를 넘어 공동체의 미래를 밝히는 가장 적극적이고 책임 있는 실천으로 투표 동참을 당부했습니다.
2: 단순한 그 선택을 넘어서 우리 공동체의 미래를 밝히는

0: 책임 있는 실천입니다. 국민 모두가 서로서로 존중하고 또 상생과 화합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소중한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1: 또 학연과 지연, 진영 논리에 갇혀 극심한 갈등과 분열을 겪고 있는 사회적 위기에 지도자를 선택할 명확한 기준도 제시했습니다.
0: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얼마나 올바른 생각을 가지고 그리고 지금까지 살아온 그러한 역정 속에서 어떤 행동을 했는지 그리고 이 사람이 진정으로 앞으로 일을 잘하고 국민들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사람인지를 그것을 기준으로 판단을 해서
1: 특히 당선자에게는 약속을 이행하는 책임감을 낙선자에는 결과에 승복하는 공심을 당부하며 건전한 비판과 격려로 국민의 마음을 화합하는 지도자들이 선출되길 기대했습니다.
0: 일을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민들의 마음을 서로 통합하고 화합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품격 있는 지도자가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1: 마지막으로 투표를 무거운 의무로 여기기보다 내 손으로 사회를 변화시키는 짜릿한 참여의 맛으로 즐겨달라는 젊고 감각적인 격려도 잊지 않았습니다.
0: 내 손끝으로 선택한 사람이 당선이 될까? 또 당선이 된다면 약속을 지킬까? 이렇게 이제 보는 것도 아주 재밌는 그런 투표의 맛이.
1: 동행한 부실장 스님들도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기대하며 소중한 한 표를 행사했습니다.
2: 국민이 하나 되는 마음이 이번 선거를 통해서 만들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투표하겠습니다.
1: 갈등과 분열의 시대를 극복하는 열쇠는 결국 국민의 마음을 모으는 화합에 있습니다. 불교계는 이번 선거가 화합과 상생의 사회로 나아가는 소중한 계기가 되길 염원하고 있습니다. BTN 뉴스 이은아입니다.
3: 총재종 통리원장 록경 정사도 우리 사회 밝은 미래를 염원하며 지방선거 사전투표에 나섰습니다. 록경 정사는 어제 총지사 인근 강남구 역삼일동 주민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를 찾아 한 표를 행사했습니다. 투표를 마친 록경 정사는 투표야말로 국민이 행할 수 있는 가장 적극적인 불공이라며 전국의 불자들에게 투표 독려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극한 마음으로 행한 투표의 공덕이 시절 인연을 만나 유능한 일꾼을 발탁하는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며 국민 모두 활짝 웃을 수 있는 희망찬 사회가 되길 기대했습니다.
4: 나의 할 일을 하는 것이 곧 불공이라고 생각하시고 투표가 곧 불공이오니 투표를 꼭 하시기 바랍니다. 이 불공 공덕으로 시절 인연이 맞는 유능한 후보자가 선출되어 국민 모두가 희망과 웃음꽃이 피는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3: 금정총림 범어사방장 정여 대종사와 주지 정호 스님도 사전투표에 참여해 소중한 한 표를 행사했습니다. 정여 대종사는 훌륭한 일꾼이 많이 탄생했으면 좋겠다고 밝혔습니다. 부산지사 이석규 기자입니다.
5: 제9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사전투표 첫날, 금정총림 범어사방장 정여 대종사와 주지 정호 스님이 부산 금정구 청룡노포동 사전투표소를 찾았습니다. 정여 대종사는 바쁜 일정 속에서도 사전투표에 참여해 소중한 한 표를 행사했습니다.
6: 신중히 투표권 행사를 했습니다. 바쁜 일정이기 때문에 사전투표를 함으로써 국민의 권리를 우리가 인정받고 또 이렇게 선택을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훌륭한 일꾼이 많이 탄생했으면 좋겠습니다.
5: 정호 스님은 부산과 지역 발전을 위해 국민들이 반드시 투표에 참여해 소중한 주권을 행사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7: 굉장히 소중한 날입니다. 우리 국민의 주권을 꼭 행사해서 부산과 지역을 발전시킬 수 있는 사람은 꼭 투표해 주시길 바라고 그것이 민주주의의 국민의 주권을 행사하는 길이라고 생각됩니다. 많은 분들이 꼭 투표에 응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5: 제9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 사전투표는 오늘까지 진행되며 본투표는 오는 6월 3일 실시됩니다. BTN 뉴스 이석규입니다.
3: 12.7 범난 피해자인 영월 법흥사 주지 대웅당 삼보 대종사의 연결식이 어제 월정사 화엄루에서 엄수됐습니다. 연결 시계는

0: 월정사조실 현해 대종사와 조계종 원로회의의장 자광대종사, 월정사조지 정념스님을 비롯한 수많은 사부대중이 참석해 스님의 마지막 길을 지켰습니다. 원로의장 자광대종사는 연결사에서 스님이 보여주신 불굴의 기계와 자비행은 영원히 소멸하지 않는 법신으로 살아 숨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월정사조실 현해 대종사는 청정한 정멸의 언덕에서 잠시 평안을 누리신 뒤 사바세계로 다시 발걸음을 돌려달라고 추모했습니다. 삼보대종사 49제 초제는 오는 6월 2일 월정사에서, 이제부터 6제까지는 매주 화요일 영월 법흥사에서, 회향법회인 7제는 7월 14일 오전 10시 월정사 적광전에서 엄수될 예정입니다. 도축 없이 동물의 세포를 활용해 만든 고기를 배양육이라고 하는데요. 배양육 연구를 이어온 동국대 식품바이오융합공학과가 기업과 손잡고 만든 채식만두를 선보였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향후 배양육을 활용한 식품 개발 연구에 박차를 가할 계획인데요. 배수열 기자가 보도합니다.
1: 동국대 팔정도 광장 한편에 펼쳐진 천막안. 한껏 달궈진 팬 위에 만두가 지글지글 익어가며 고소한 향을 풍기자 학생들이 구름처럼 모여듭니다. 찜기에서 갓 꺼낸 찐만두도 인기 만점. 동국대 식품바이오융합공학과가 세포배양식품연구기업 시위드와 1년여 연구 끝에 개발한 채식만두 시식회 현장입니다. 정제된 콩 단백질로 이루어진 만두를 맛본 재학생들은 그 맛과 채식의 장점에 긍정적인 반응이었습니다.
2: 생각보다 일반 만두랑 큰 차이가 없어서 놀랐고 굉장히 맛있게 느꼈던 것 같습니다.
3: 채식이다 보니까 조금 더 건강에 대한 걱정이 줄어드는 것 같아서 좋은 것 같습니다.
1: 동물을 도축하지 않고 세포를 배양해 만드는 배양육. 기존 축산 환경의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기대를 받지만 정식 상용화를 위한 안전성과 가격, 대량 생산 문제는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이를 연구하고 있는 식품바이오융합공학과가 향후 배양육을 이용한 식품 개발 가능성을 모색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채식만두를 선보이고 배양육 인식조사에 나섰습니다. 기후위기 극복은 물론 불교의 불살생 계율을 지킬 수 있는 획기적인 대안이 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4: 온 세계 인구 증가 추세에 맞춰서 계속 축산을 늘려갈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기후위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거를 좀 막아내는 방법이 공장에서 세포를 키워서 만드는 고기를 만들자는 거였고요.
1: 직접 만두를 먹고 감탄을 쏟아낸 동국대 이사장 돈관스님과 윤재용 총장. 생명존중 사상의 의미를 담은 학교 차원의 만두데이를 지정해 재학생들에게 채식만두를 간식으로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할 방침입니다.
5: 말이 필요 없어, 맛있어.
6: 이제 그런 거를 대체하는 식문화 자체가 부처님 가르침을 잘 지키는 거가 될 수 있으니까 먹는 음식에서부터 수행하듯이 그렇게 하는 거는 종립학교에서 굉장히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1: 동국대 식품바이오융합공학과는 올 하반기 채식만두 판매를 추진하고 배양육 연구와 이를 접목한 형태의 제품 개발에 박차를 가할 계획입니다. BTN 뉴스 배수열입니다.
0: 경북 예천의 수행 도량인 정토마실이 조계종 영축총림 통도사 말사로 새롭게 거듭나며 지역 불자들의 큰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40여 년 동안 무주상 보시와 수행으로 도량을 읽어온 향등 법사의 원력 위에 세회주 오심 스님이 새로운 포교와 문화 도량의 서원을 밝혔습니다. 대구지사 황성한 기자입니다.
7: 예천군 효자면 깊은 산자락 아래 자리한 정토마실. 지난 1993년 향등법사가 황폐한 산중도량을 일으켜 세운 이후 40여 년 동안 수행과 기도로 지켜온 공간입니다.
8: 향등 우리 법사님께서 17,000평을 대한불교 조계종 통도사 말사로 이렇게 기증을 하시게 됐습니다.
7: 향등법사는 오랜 세월 교사로 재직하며 학생회와 청년회, 신행단체인 정법회를 창립하고 사사로운 욕심 없이 대중을 위한 무주상 보시 실천에 힘써왔습니다. 퇴직 후 누구나 쉬어갈 수 있는 수행처를 마련하며 지역 불교의 숨은 버팀목 역할을 해왔습니다. 특히 정토마실은 최근 세계문화유산 영축총림 통도사 말사 정토사로 새 출발하며 전환점을 맞았습니다.
8: 무슨 뭐 선원이나 명상센터를 하면은 충분히 이 지역 불교를 발전시키고 또 타 지역 분들을 오실 수 있는 그런 매개체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저도 회의 성

0: 생각을 했고 수행처로서 좋은 곳이라고 이렇게 생각됩니다.
1: 향동 법사의 뜻을 이어 새롭게 해조 소임을 맡은 오심 스님은 기도와 수행 중심의 도량을 넘어 지역민과 함께 호흡하는 열린 포교 도량을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0: 지난 24일 부처님 오신 날에는 봉축 법요식과 함께 작은 음악회도 마련됐습니다. 연예인 전법단 가수들이 무대에 올라 자비와 화합의 무대를 선보였습니다. 향동 법사님의 원력과 오심스님의 새로운 서원이 만나며 산중 작은 도량은 이제 수행과 문화, 나눔이 어우러진 지역 대표 포교 도량으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됩니다. BTN 뉴스 황상한입니다.
1: 분단의 장벽에 가로막혀 갈 수 없는 북한 지역의 옛 사찰들. 하지만 돌과 금속에 새겨진 불교 금성문 탁본 속엔 역사가 고스란히 남아있는데요. 국립중앙박물관이 일제강점기 수집된 북한 불교 유산 가운데 공개되지 않았던 자료들을 소개했습니다. 이지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 빛바랜 사진과 거친 먹빛의 탁본을 바라보는 시민들의 눈빛이 진지합니다. 17세기 말 평안도 묘양산의 군사 요충지인 산성을 쌓을 때 스님들이 승군으로 활약했던 역사적 정황. 그리고 그 대가로 왕실로부터 사찰이 하사받은 구체적인 토지 내역이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그동안 베일에 쌓여있던 묘양산 천주사 사적비의 구체적인 명문이 대중 앞에 상세히 풀어집니다.
3: 지역 군사 방어의 중요한 거점 역할을 했던 천주사의 위상을 확인할 수가 있고, 그리고 17세기 말에 평안도 지역에서 산성을 수축을 할 때 불교계가 일정하게 역할을 했다.
2: 국립중앙박물관이 그동안 알려지지 않았던 북한 지역 불교금성문 신출 자료들을 중심으로 강연회를 개최했습니다. 박물관이 소장한 북한 불교 금성문 자료 171점은 한국전쟁 이전 사찰을 보여주는 핵심 사료입니다. 직접 가볼 수 없는 북한 지역이기에 돌에 새겨진 글자를 그대로 떠낸 탁보는 북한 불교사를 복원할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연구자료입니다. 특히 이번 강연에서는 앞면에 비해 자료가 거의 남아있지 않았던 영통사 대각국사비 뒷면 탁본이 주목받았습니다. 일제강점기 이미 상당 부분 훼손된 비문의 뒷면 상태를 비교적 온전히 담고 있어 고려시대 고승계보와 비석건립 과정을 복원할 수 있는 중요한 단서가 되기 때문입니다.
3: 물론 이미 일제시대 때 뒷면 훼손이 상당 부분 진행이 됐기 때문에 뒷면 전탁은 전체는 볼 수가 없지만 현재와 비교했을 때 이만큼이 지금 살아있는 게 보이잖아요. 뒷면을 재구성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자료이다.
2: 이외에도 황해도 고승 청송 도정 스님과 제자들의 계보를 담은 비문사본, 고려 왕실 원찰의 창건 배경을 담은 현화사비 탁본 등 조선 후기와 고려 불교계를 입체적으로 보여주는 자료들도 함께 소개됐습니다. 시공간을 초월해 돌과 금속에 새겨진 스님들의 자취가 단절된 남북 불교사의 잃어버린 고리를 이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BTN 뉴스 이지수입니다.
1: 최근 젊은 층 사이에서 가장 힙한 문화로 떠오른 불교가 이번엔 현대미술과 만났습니다. 전통적인 틀을 깨고 감각적인 조형 언어로 불교 철학을 풀어낸 한국불교미술작가협회전 붓다의 향기, 이지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4: 유턴금지 표시 아래 적힌 네 글자, 윤회금지. 삶의 방향을 잃은 현대인들에게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고 수행해야 하는지를 전하는 하나의 메시지처럼 다가옵니다. 그 옆에는 색즉시공 공즉시색을 주제로 부처님과 자신이 둘이 아님을 표현한 작품이 자리하고, 전통 불교 미술의 틀을 넘어 현대적 조형 언어로 재해석된 작품들이 관람객들의 발길을 붙잡습니다.
5: 제가 명상이라든지 불교에 빠져 있을 때라서요. 유턴금지라는 게 이제 저한테는 윤회금지로 이렇게 다가왔고, 그렇게 한번 하고 나니까는 다양한 표지판들 속에서 우리 불교의 가르침을 좀 전파할 수 있을까 해서.
4: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마련된 한국불교미술작가협회 세 번째 정기전 2016 붓다의 향기입니다. 58명의 작가들이 참여한 이번 전시는 회화와 조각 등 다양한 장르를 통해 불교 철학을 현대미술로 확장시켰습니다. 열의 출연을 한지에 은은하게 표현한 작품부터 아크릴릭 기법으로 감각적으로 그려낸 방가 사유상까지, 참여 작가들은 불교의 자비와 지혜, 인간 내면에 대한 성찰을 자신만의 조형 언어로 풀어냈습니다.
5: 부처님도 그 시대의 완전 혁명가였잖아요. 다시 본 모습을 찾아서 이제 힙한 불교가 젊은이들에게도 많이 다가가고 있고요. 미술 쪽은 특히 이제 계속 그런 힙함을 유지해 왔었는데 우리가 모르고 있지 않았나?
4: 특히 옥석에 새겨진 한문 반야신경부터 선지에 담아낸 한글 반야신경 등 작품 곳곳에는 전통과 현대를 잇는

0: 많은 불교적 사유가 녹아 있습니다. 청년 작가부터 은퇴한 교수들까지 다양한 세대의 불자 미술인들이 참여한 전시는 불교 미술의 새로운 가능성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1: 불교라는 그런 주제로 이렇게 미술 세계로 펼치고 있으니까 부처님 말씀을 그림으로 듣는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0: 부처님의 지혜를 현대 미술의 언어로 재해석한 2016 부다의 향기. 서울 인사동 동덕아트 갤러리에서 마무리한 전시는 오는 6월 한 달 동안 전남 진도 여기산 미술관에서 관람객과 만납니다. BTN 뉴스 이지윤입니다.
2: 금정총림 법무사가 의료기관인 대동병원과 교육기관인 대동대학교와 함께 지역 상생 발전을 위한 MOU를 체결했습니다. 네. 법무사는 어제 경내 주지실에서 주지 정호 스님과 대동병원 고경숙 이사장, 대동대학교 민경화 총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사회 상생 발전과 사회봉사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다양한 사업을 통해 지역사회가 발전할 수 있도록 함께 활동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주지 정호 스님은 신도를 비롯한 불자들이 대동병원을 통해 치료를 잘 받고 많은 혜택을 봤으면 좋겠다며 대동대 학생들도 범어사에서 명상과 템플스테이를 통해 힐링하고 마음의 행복을 찾아가는 경험들을 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날 협약을 통해 범어사는 대동대학교 교직원과 재학생들에게 선문화관 프로그램 참여와 템플스테이 등을 지원하고 대동병원은 범어사 신도들에게 다양한 의료 혜택과 편의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5월 넷째 주 주간 법보신문 브리핑 시간입니다. 오늘은 국가무형유산 지정 1주년을 맞아 인류유산으로의 확장을 준비하는 사찰 음식 소식, 그리고 과거의 허물을 정직하게 마주하며 참회의 방향을 모색하는 불교계의 소식을 함께 전해드립니다. 국가무형유산으로 지정된 사찰 음식이 등재 1주년을 맞이하며 단순한 채식을 넘어 인류유산으로 도약하기 위한 전승과제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번 1주년은 사찰 음식이 오랜 역사와 수행 전통을 담은 문화유산이란 점을 공식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남다른데요. 전문가 공만식 교수는 사찰 음식이 일반 한식과 달리 마늘, 파 등 오신채를 사용하지 않고 자극적인 맛을 줄이며 재료 본연의 맛과 계절감을 살리는 데 집중한다고 설명합니다. 특히 사찰 음식엔 생명 존중과 절제의 정신이 담겨 있어 현대사회가 안고 있는 과소비와 환경 문제를 돌아보게 하는 철학적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데요. 최근 세계 음식 문화가 친환경과 지속 가능성을 중시하면서 한국 사찰 음식 특유의 발효 문화와 조리 방식은 세계적인 조리 학교들로부터도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사찰 음식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도약하기 위해선 사찰별 조리 방식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 기록과 함께 전문 인력 양성 등의 노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역사 속에서 권력과 결합해 전쟁과 폭력을 정당화했던 불교계의 과거를 짚어보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종교계의 주체적인 성찰과 참회 노력을 조명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진단은 과거 일본 군국주의에 협력했던 행적을 비롯해 최근 스리랑카와 미얀마에서 일어난 소수자 박해 등 불교가 권력과 만났을 때 가해졌던 폭력의 역사를 정직하게 직시해야 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남다른데요. 특히 일본 조동종은 지난 1990년대에 교리가 전쟁의 도구가 됐음을 공식 인정하는 참사문을 발표하며 종교가 스스로 허물을 신랄하게 인정한 주체적 반성의 모범을 보여줬습니다. 한국 불교 또한 일제강점기 시절 친일 승려들의 부일 협력이란 그늘과 만해 스님 등의 항일 독립운동이란 저항의 역사가 같은 종단 안에서 교차하는 근현대사를 겪어왔는데요. 과거 역사를 성찰하는 일은 미래의 좌표를 제시하는 일과 직결되는 만큼 한국 불교 역시 종단 차원에서 협력과 저항의 양면을 종합적으로 정리하는 공식적인 참회와 성찰의 과정을 완성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5월 30일 토요일 BTN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영상을 통해서 지구 어느 곳이든지 다 부처님의 그 좋은 사상을 보고 배우고 실천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할 수 있는 거. 여러분들은 한 사람 한 사람에서 스님의 100명 목소리로 포교를 할 수 있다고 이래 봅니다.

BTN 투어에서 특별한 성지 순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정 기획 249만 원으로 떠나는 붓다의 길. 인도 네팔 7대 불교 성지 순례는 8월 23일과 9월 13일에 남원 영월사 금강스님과 함께하는 화엄경 약찬계 기도 법회는 6월 13일에 경주 불국사 석굴암 사찰 순례가 7월 11일에 진행됩니다. 세 번째 진행하는 민족의 영산 백두산 서파 북파 순례는 6월 8일에 대한불교 조계종 가사명장 무상 큰스님과 함께하는 문수보살 성지 오대산과 운강석굴 순례가 8월 29일에 진행됩니다. 스님과 불자님들의 많은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는 023270-3480번입니다.

스님들이 노후에도 안심하고 수행과 전법 교화에 전념토록하는 것이 바로 승보공양입니다. 승보공양 후원 방법은 정기 후원과 ARS 후원 전화, 그리고 기금 모연 등 후원 방법도 다양합니다. 출가자와 재가자의 아름다운 승가 공동체 회곡 운동, 스님을 스님답게 모시는 재가신행, 승보공양 후원에

유리하다고 교만하지 말고 불리하다고 비굴하지 마라. 자기가 아는 대로 진실만을 말하며 주고받는 말마다 악을 막아 듣는 이에게 편안과 기쁨을 주어라. 무엇을 들었다고 쉽게 행동하지 말고 그것이 사실인지 깊이 생각하여 이치가 명확할 때 과감히 행동하라.

엔용 주견 무진신 변예 삼모전 이리

충성 금정 총인 모모사 총인 내중 노소 미구 미구니 삼이 삼이니 행자 정신사 정신여

광인 능사팔 연등이 도성지 참배동 참이자 능각기 다겁생 내외 소유지업장 실계 소멸불법 문중

제망중 중 무진산보자 전웅건자 법안이묘원자 우복이 설명이항이에 청종옹이에 수제제체 수미

이사바세계 차사천하 남선부주 해동대한민국 부산 금정구 청룡동 금정산하 선찰대본산 금정총림 범어사 청정지 수월도량 운하금자 지극지정성 금일 사시불공예배 동참인연공덕으로 재불보살님 가피지묘력으로 광급일의 지우금일 일체소작지제업실계소멸불법문종 시인심경고발보리심영불태전속성정각 광도인천지대원시의합은 각기 각각 등복이 범어사 창건일의 지우금일 제대선지시 역대조사 강령 범어사 도량내외 일체 유주무주 각열이 열명영가 나무 서방정토 극락세계 칭견 미타마 정수기 도노무생 법인지 이대원 범어사 참배인연공덕으로 범어사 불자 등 각기 각각 등 모체 1년 내내 동서사방추리왕환상봉길경불봉제 관제구설삼재팔란사백사병 일시소멸 일일요 천상지경시시무백해지제 수상고월복해의왕량지대원연우원 세세상행보살도 구경원성사

0: 뇌종양입니다.
1: 어느 날 갑자기 우리 부부의 모든 것이 멈춰버렸습니다. 부처님, 제발 남편을 살려주세요.
2: 선생님, 이 사람 손가락을 움직였어요.
1: 기적이 찾아왔고 희망은 다시 피어났습니다.
0: 여보, 절에 같이 갑시다.
1: 기도와 보시는 우리의 삶을 다시 살아 움직이게 했습니다. 당신의 보시 누군가의 희망이 됩니다.
3: 방송포교 후원 공동체 BTN 붓다회에 가입해주신 불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불자님의 소중한 정성 더욱 가치 있게 쓰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0: BTN 붓다회와 함께 방송불사에 동참한 후원 공덕으로 복과 지혜 가득한 가족 이루시길 불보살림 전에 축원 올립니다.
1: 손녀가 수능인데 기도하러 가빠이 가고 싶은데 내가 무릎이 아파.
2: 이렇게 하면 되는데.
3: 사연에 몰려 사연에
4: 연불 좀 듣고 싶은데.
5: 아이 이걸 이렇게 쉽게 올려놓으면
3: 연불을 들을 수 있잖아요.
6: 관절 고민? 관절 복음! 여러분! 관절 때문에 고민 많으시죠?
7: 네!
8: 대무릎도?
6: 관절 복음!
8: 걸을 때도?
6: 관절 복음!
9: 일할 때도?
6: 관절 복음!
9: 내 어깨도?
6: 관절 복음! 지금 전화하세요. 152-8899
10: 주원료 MSM, 부원료 홍삼 MDP 포함 17가지 전통원료 함유. 자신 있는 주원료에 정성을 다한 부원료까지.
11: 제 아내도 이거 먹고 등산 다녀요.
12: 관절복음 정말 좋아요.
11: 전화 걸기도 편하고 친절하고.
13: 관절복음 덕분에 산책이 편해졌어요.
14: 아빠 최고.
12: 관절복음이 정말 유명하다고 해서 한번 먹어봤는데 진짜 좋아요.
15: 선택하길 잘했어요.
11: 제 관절에 딱이더라고요 진짜.
6: 관절 고민? 관절복음. 지금 전화하세요. 152-8899.

0: 부모의 마음은 늘 자식을 따르고 죽어서도 끝내 자식 생각을 잊지 못한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부모님의 아름다운 마무리. 영가를 극락정토로 인도하는 장례 포교사. BTN 불국토상조가 돕겠습니다.
1: 장례의식이란 돌아가신 분이 일생 동안에 살아온 인생 마무리 해양인과 동시에 새로운 미래생의 시작이기 때문에 돌아가신 분에게는 가장 소중한 것이 장례의식이라고 하겠습니다.
0: 부모님이 가장 편안하게 생각하는 불교식 장례 문화. 불국토상조는 가족신행 공동체입니다. 스님께서 집전하시는 장엄연불로 영가를 축원하며 구품연화대렴과 광명진원으로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BTN 불국토상조 가입 문의는 1577-7675번입니다. 고객 납입금은 주거래은행인 국민은행의 50%를 예치하고 있습니다. 장례 서비스 중 사용하지 않는 품목은 공정거래위원회 상조 서비스 표준 약관에 의거해 환급해드립니다.
2: 우주의 각가지 참된 모습이 그대로 물에 비치는 경지, 법보 종찰 해인사의 다채로운 색과 빛, 조명으로 화장 세계를 표현할 법당을 개원하였습니다. 고려시대 국보급 관음 지장보살상을 좌우 보초로 현대적 소재로 표현된 아미타불과 벽을 가득 채운 일만의 불보살님, 자비의 다채로운 색과 빛, 화려한 화장 세계에 서원을 담은 원부를 봉안하시고 무한 공덕으로 성불의 인연 맺으시길 바랍니다.
3: 희망의 기도가 절실한 요즘 마음 한 자라 편히 쉬고 싶다면 분당 대광사로 오십시오. 동양 최대 규모의 미륵 부처님께서 중생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주시는 청정 미륵 도량 대광사는 부처님 설법의 최고봉 법화경을 바탕으로 관음정진 소리가 세상을 밝히는 기도처이자 행복을 가꾸는 템플스테이. 부처님 가르침으로 마음을 치유하는 명상상담대학. 다양한 행사가 펼쳐지는 불자와 시민들의 문화공간입니다.

0: 멈춤이 필요한 시간, 청정 미륵도량 대강사로 오세요. 이 땅에 펼쳐진 도솔종토 대강사가 내 마음의 주인이 되는 길을 안내해드립니다.
1: 태조 이성계가 신덕왕후의 금나광생을 발언하며 창건한 흥천사.
2: 조선 왕실 최초 원찰 흥천사는 무량수전의 부처님의 증명을 삼아 100년 동안 영구입회를 영구입회단에 모시고 24시간 365일 불을 밝혀드리고, 이 약속은 끊임없는 발언을 의미합니다. 매일매일 스님들께서 독경을 하시어 영가님의 극락왕생을 발언하며 설날과 추석에는 무료로 차례를 올려드립니다. 흥천사의 영구입회를 모신 공덕으로 영가님은 극락왕생하시고 자손들은 소원성취 이루시기를 발언드립니다.
1: 스님들의 독경 소리가 끊이지 않는 조선 왕실 최초의 원찰 흥천사에 100년 동안 모셔질 영구입회를 모시고 극락왕생과 소원성취의 큰 인연을 맺으세요.
3: 부처님의 발좌치를 따라 떠나는 성지순례 전문 여행사 연꽃여행사. 인도와 네팔의 불교 성지부터 스리랑카와 부탄의 아름다운 문화까지, 매주 목요일 출발하는 소규모 맞춤 순례. 편안하고 여유로운 일정으로 깊은 감동을 전합니다. 성지순례 전문 여행사 연꽃여행사, 지금 문의하세요. 010-9568-9275번입니다.

0: 부처님 닮은 인재를 길러내는 동국대학교에서는 연꽃을 닮은 로터스관, 명상을 통해 마음을 치유하는 선센터 조성불사를 봉행합니다. 가족의 평안과 행복, 소원 성취, 동국 발전 등을 발원하며 참여하실 수 있고 500만 원 이상 기부자의 조남과 염원은 선센터 500나은상에 봉안되고 공덕의 벽에 새겨져 길이 기억될 것입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2260-3300번입니다.
1: 부처님이 내리신 재운과 관운의 기운이 가득한 경기도 청평. 달마에 좋은 기운이 가득한 달마공원 관음사는 불자님께서 원하시는 소원이 모두 성취될 수 있도록 매월 음력 1일부터 3일간 초삼일 기도와 방생을 여법하게 올려드립니다. 방생은 업장 소멸, 액난 병고 퇴치, 소원 성취에 좋습니다. 달마공원 관음사는 도보 2분 거리에 재운과 관운이 뛰어난 북해 용신터에서 공덕을 쌓는 방생과 천도를 해드립니다. 병고 액난에서 벗어나고 반야지혜가 솟아나는 방생 천도도량 북해 용신터 달마공원 관음사. 방생 천도도량 북해 용신터 달마공원 관음사에서 드리는 기도와 방생을 통해 공덕을 쌓으시기 바랍니다.
2: 대한불교조계종 제6교구본사 마곡사에서는 오는 6월 13일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8주년 기념 음악회를 개최합니다. 조주한, 남희애, 저구, 손비나 등이 출연해 아름다운 선율을 선사할 예정입니다.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41-841-6220번입니다. 취업, 건강, 그리고 소중한 인연까지 혼자 고민해도 답이 나오지 않아 답답하셨나요? 이제 남산 월명사에서 월명스님과 함께 그 길을 찾아보세요. 매주 수, 금, 일요일 당신의 고민을 1대1로 직접 들어드립니다. 그리고 매주 일요일 9시 반에는 운맞이 특별 기도가, 11시 반에는 명쾌한 강연이 펼쳐집니다. 문의는 02732-0835번입니다. 1988년 달라이라마 존자께서 기증하신 부처님 진신살이 최초 친견 및 봉안 대법회가 진주호국사 대웅전에서 봉행됩니다. 스스로 증식하며 생명력을 드러내는 신비로운 사리를 대중에게 처음 공개하는 뜻깊은 자리입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5741-4394번입니다.
0: 광주 마하 대원정사에서는 화마로 타버린 아미타 부처님을 모시지 못해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아미타 부처님을 속히 모실 수 있도록 조성불사에 동참 바랍니다. 또한 복이 100배로 늘어나고 병이 없고 사업, 시험 합격, 취직, 승진, 결혼, 편안한 임종을 맞이하고 극락왕생하는 공덕을 입는 관세음보살, 지장보살님의 훼손된 존상을 개금으로 장엄하는 개금불사에도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광주 마하대원정사 062-571-6789번입니다. 한국불교대학에서는 우학스님이 직접 강의하는 봄학기 신입생을 주 야간반 모집합니다. 월 만 원의 저렴한 학비로 누구나 공부할 수 있으며 특히 57만 명의 유튜브 불교대학 신도님들을 대환영합니다. 각 도량 종무소로 문의해 주십시오. 대구 큰절은 053-474-8228번입니다.
1: 달마에 좋은 기운이 가득한 청평 달마공원 관음사에서는 매월 음력 1일부터 3일간 초삼일 기도를 봉행하며 재운과 관운이 뛰어난 북해 용신터에서 방생을 여법하게 올려드립니다. 김류현 달마도를 집에 걸어두고 기도하시면 가피를 입고 소원 성취하실 수 있습니다. 접수는 031-585-0888번입니다.

0: 아름다운 인생의 마무리, 그 길을 함께 해줄 누군가가 필요합니다. BTN 연불봉사회는 뜻하지 않은 이별의 시간을 함께합니다. 고인의 극락왕생을 발원하며 의미 있게 회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돕는 BTN 연불봉사회는 장례 포교입니다.
1: BTN 불국토 상조 광고를 보고 BTN 연불봉사회를 알게 되었습니다. 연불봉사를 통해서 한 분의 삶의 마지막을 여법한 기도로 회향을 해드리는 데 보람을 느꼈습니다. 많이 동참하셔서 공덕 지으시기 바랍니다.
2: 물이 얼어 얼음 되고 얼음 녹아 물이 되듯 생과 사를 초월하는 영가를 위한 기도는 수행이자 공덕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 수승한 복을 연불봉사회에서 쌓아갑시다.
0: 가족신행 공동체를 위해 장례 포교사로 활동하는 BTN 연불봉사회 10기 회원을 모집합니다. 불교식 장례 문화를 이끌고 있는 연불봉사 회원들의 여법한 연불봉사를 위해 BTN에서는 봉사보험을 가입해드립니다. 연불봉사의 뜻이 있으며 정기적인 봉사활동에 성실히 참여할 수 있는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연불은 마음을 다스리고 모든 것을 이루는 힘입니다. 믿음과 발언으로 함께하는 생활 속 연불 수행으로 원하는 것을 모두 이루시길 바랍니다.

상풍이 설설하니 이 어떠한 소식인가 일리제평 나던 중에 할개조차 구적하다 청복만아 구른 송엽 일발 중에 담마도 백고

시방삼세 부처님과 84,000 금법보화 보살성문 스님 내게 지승기비하옵나니 자비하신 원력으로 구별 살펴 주옵소서. 저희들이 참된 성품 등지었고 무명 속에 뛰어들어나고 죽는 물결 따라 빛과 소리 물이 들고 힘술 굳고 욕심내어 온갖 번뇌 쌓으며 보고 듣고 맛보므로 한량 없는 죄를 지어 잘못된 길 갈팡질팡 생사고에 헤매면서 나와 남을 집착하고 그런 길만 찾아다녀 여러 생에 지은 업장 크고 작은 많은 허물 삼보 전에 활력 빌어 일심 참회하옵나니 바라옵건대 부처님이 거시고 보살님 내 살피어서 고통받아 헤어나서 열반은 덕 가사이다. 이 세상의 명과 복을 길이길이 장성하고 오는 세상 불법지에 무럭무럭 자라나서 날정마다 좋은 국토 밝은 서성만 나오며 바른 신심 굳게 세고 아이로서 출가하여 귀와 눈이 총명하고 말과 뜻이 진실하며 세상 일에 물 안 들고 청정 범행 닦고 닦아쓰리 같이 엄한 계율 틀끝인들 범하리까 점자는 그 동으로 모든 생명 사랑하여 이내 목숨 버리어도 지성으로 보호하리 삼재 판란 만나지 않고 불법 인연 구족하며 반야지에 드러나고 보살 마음 경고하여 재불 정법 잘 배워서 대승 진리 깨달은 뒤 육바라밀 행을 따가 아성직업 뛰어넘고 곳곳마다 설법으로 청견만견의심 끊고 마군중을 항복받고 삼보를 배사올제 시방제불 섬기는 일 잠깐인들 시오리 가운가 법문 다 배워서 모두 통달하오거든 복가지에 함께 늘어 무량중생제도하며 여섯 가지 신통 얻고 무생법인 이룬 뒤에 관음보살 대자비로 시방세계 다니면서 보현보

이나 벙고산 광명어코 신통보연의 모양을 보느니나 내 이름을 듣느니는 보리 마음 호두내 여윤의 고를 벗어나되 화탕지어 끓는 물은 감노수로 변해지고 금수도산 날생칼날 연꽃으로 화하여서 고통받던 저중생들 극락세계 왕생하며 나는 새와 기는 짐승 원수 맺고 빚진이들 가증고통 벗어나서 좋은 복락 누려지다 모진 질병

누구 할 것 없이 얼피였던 내정 끊고 삼계고에 벗어나서 시방세계 중생들이 모두 성불하사이다. 흑공 끝이 사온들 이내 소원 다하리까. 유정들도 무정들도 일체

0: 가족도 친구도 없는 저에게 TV는 하루의 시작이자 끝입니다. 밥상 앞에서 숟가락을 들지 못하는 날들, 말할 수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어느 날 우연히 TV에서 본 부처님 말씀이 생각납니다.
1: 보시란 스스로의 행복을 밝히는 자비의 실천입니다.
0: 망설이던 손끝이 떨리며 번호를 눌렀습니다.
2: 네, BTN 불교 TV 붓다웨이입니다.
0: 비티에는 부처님처럼 가족처럼 매일 내 마음에 찾아왔습니다.
2: 당신의 보시가 누군가에게 따뜻한 하루를 선물합니다.
3: 나상도
4: 남궁진의
3: 그럼.

0: 열정.
1: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널리 알리고 싶은 춘계의 가수의 가장 큰 매력은 뭡니까?
2: 잘생긴 얼굴, 훈칠한 키.
1: 키.
2: 그리고 뭐 뛰어난 노래 실력은 당연한 거죠.
1: 당연하죠. 네. 춘!
3: 춘계의 가수님 알려주세요. 길이 없고 가수님의 매력에 빠져나올 길이.
4: 이야! 장원들입니다.
5: 춘길의 연관 검색어가 아닌 것은
4: 와, 이럴 수가.

0: 일심청정의 관음주송이 한순간도 그치지 않는 관음기도도량 천태종 관문사. 상월원각 대조사의 애국, 생활, 대중불교의 구현과 실천을 위해 단일 사찰 건물로는 최대 규모로 창건된 관문사. 연인원 50만 명의 신도가 동참하는 신행 공간과 금강 불교대학, 어린이, 청소년회와 청년회, 거사회, 합창단, 다도반 등 문화 공간으로 24시간 부처님의 법을 펼치고 있습니다. 관음주송이 끊이지 않는 관문사는 한국 불교의 미래를 위해 옥불 대보탑의 등불을 밝힙니다.
1: 천년을 지켜온 도량이 한순간의 화마에 멈춰섰습니다.
2: 예수님! 네, 예수님!
3: 예수님들이 잘 물려준 이 도량을 잘 갖고 오고 보호해야 되는데 지키지 못했다는 데 대한 이제 죄송스럽고 미안한 마음들이 제일 크게 이제 짐으로 와닿죠.
2: 그냥 눈물이 날 뻔. 지금도 말만 눈물 나요. 아직도 많은 어려움이 있는가 봐요.
4: 조그만한 정성이라도 모아주시면은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군사가 다시 재건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많은 동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3: 많은 분들이 한 마음으로 이 도량이 복원할 수 있는데 함께해 주시는 것이 참 빨리 일으키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1: 천년 고찰 고운사, 당신의 이름으로 다시 세워주십시오.
5: 다시 찾아온 드라마 붓다. 오랫동안 기다렸지만 방송을 놓쳐서 아쉬우셨나요? 걱정 마세요. 이제 언제 어디서든 드라마 붓다를 시청할 수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BTN 드라마를 검색하면 드라마 붓다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 부처님 당시를 옮겨놓은 듯한 감동과 환희를 BTN과 함께하세요.

0: 빨리빨리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
1: 하지만 멈춥니다. 모르는 사람들이
2: This one.
1: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0: 가장 빠른 나라의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0: 울산 백양사 지선 스님이 한시로 들려주는 삶의 이야기, 화림산책.
1: 하몰산 백양선원에서 오련 포단 거일념 홀로 좌복 위에 우뚝한 모양으로 앉아 화두에 일념 집중하니 의단 동로 방광해 화두 의심 덩어리만 홀로 드러나고 지혜 광명 나타나네. 제조 경성 활금조 우는 새 소리 풍경 소리로 오늘 아침 도량이 활발하고 일조 청풍 자왕래 선방에 한 줄기 청풍이 스스로 불어오고 불어가네.
2: 행복과 희망의 기운을 주는 해피달마도, 경기도 청평에 자리 잡은 소원 성취 도량 달마공원 관음사. 모두 행복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답답한 일이 있을 때 1대1 상담을 통해 각자의 생년월일에 맞게 그려드리는 맞춤 해피달마도. 부처님이 내리신 자비의 땅, 재운과 관운의 기운이 가득한 북해 용신터에서 행운의 달마도를 그려드립니다. 행복과 희망의 기운을 주는 해피달마도, 행복한 북길 따라 나투시는 마음이 평안해지는 달마의 행복한 기운을 담은 김류현 해피달마도. 김류현의 해피달마도로 애군 소멸하시고 가정화평 누리세요. 김류현의 해피달마도는 청평 달마공원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3: 이곳 한안에 불교의 굳건한 뿌리를 내리기 위해 쉼없이 달려온 정해선원 한암도량. 수많은 우여곡절 속에서도 중생구제와 부처님 법 전파라는 일념으로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그동안 정해선원은 종파를 초월하여 큰 스님들의 법문이 끊이지 않는 명실상부한 법석의 중심이었습니다.
4: 이제 정해선원은 원대한 소원을 세웠습니다. 부처님의 법을 전하며 정진 포교하였으나 정작 기거할 곳이 마땅치 않은 노스님들이 계십니다. 모든 종단의 스님들을 위한 수행의 마무리를 지을 수 있는 보금자리, 이 뜻깊은 불사에 사부대중 여러분의 지극한 동참을 간절히 기다립니다. 작은 보시가 큰 복덕으로 회향될 것입니다.
5: 통일 신라시대부터 1200년의 역사를 간직한 대구 팔공산 파계산은 임진왜란의 불길 속에서도 다시 일어나 400여 년의 세월을 품어왔습니다. 숙종대왕께서는 자식을 간절히 소망하며 밤낮으로 기도하시어 마침내 왕세자가 태어났습니다. 그 순간부터 소망이 이루어지는 왕실의 기원사찰로 역사의 찬란히 기록되었습니다. 그 간절한 기도가 울려퍼졌던 파계사 원통전이 세월의 흐름 속에 처음으로 완전 개보수를 지나게 되었습니다. 400년 만에 거행되는 이 성스러운 일에 우리의 마음이 하나로 모인다면 이 소중한 문화유산은 다시 한번 찬란한 빛을 발할 것입니다. 그 한의의 순간에 여러분도 함께 하시어 우리 모두의 마음으로 이어갑시다.
2: 법화 겸 수행도량 정해선원에서 법화 칠보탑불사 원만회향과 전세계 인류의 행복을 발언하며 법화 삼매참법 천일기도를 봉행합니다. 법화 삼매참법 기도를 통한 진정한 참회와 법화 겸 독송으로 법화 삼매를 증득하고 본래의 불성을 밝히는 시간, 3년간 한 달에 한 번, 매월 둘째 주 토요일에 펼쳐지는 법화

영 대강백 스님들의 법문과 법화 삼매 참법 기도 수행의 세계로 불장인들을 초대합니다. 천일 기도의 회향은 곧 성불의 길. 부처님께서 예언하신 성불의 입학 허가서 원돈대계 수계대법회로 원만히 회향합니다. 금생에 만나기 어려운 법화 삼매 참법 천일 기도에 동참하시어 무량겁의 업장 소멸과 소부소원 성취를 이루십시오. 정해선원 법화 삼매참법 천일기도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오늘 저에게 주어진 주제가 법화경 신의 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달라 해서 오늘 오기는 왔습니다만은 제가 법회에 참석 안 한 지가 벌써 10여 년이 됩니다. 한 10여 년 동안 법회에 나가지도 않고 우리 절에서도 반말로 다 묻고 뒷방에 있지 그냥 아무 쓸데없는 산송작입니다. 그런데 이거 주지선님께서 이야기를 듣자 하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법화 참법을 옛날에 천태지자 대사가 만든 그 참법에 의해서 정식으로 참법까지 일주일에 한 번씩 하고 있다는 소리를 듣고 오긴 왔습니다. 저에게 주어진 것이 법화 참법이 아니고 법화경 신의 품이니까 오늘 거기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신의 품에 들어가기 전에 법화경이라는 것이 어떠한 경전인지 잠깐 이야기를 하고 넘어가야겠습니다. 법화경 신의 품만 제대로 보면은 법화경 한 권을 28품 3권을 전체를 다 8권을 전체를 다 본 것과 같습니다. 실제 내용이 그렇습니다. 그만큼 법화경 신의 품은 법화경 가운데서도 가장 핵심만을 이야기해 놓은 것을 우리가 읽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법회를 제대로 하자면은 한 사람이 읽고 한 부분을 읽고 그 부분에 대해 설명을 하고 또 한 부분 읽고 설명하고 해야 되는데 그대로 하자면은 오늘 몇 시간을 해도 끝을 못 맺힐 것 같으니까 다행인지 불행인지 제가 눈이 아주 안 좋습니다 지금. 이걸 제가

보려고 확대를 시키긴 하는데도 지금 보이질 않습니다. 어른 어른 어른 어른 하여 검은 거는 글자고 흰 거는 종이라고 몰라. 여러분, 방편품과 비유품은 지난주에 했습니까? 비유품의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그것이 어떤 부분인지 여러분들은 어떻게 느꼈습니까? 지금부터 한 1970년도니까 한 45년 됐나 한 50년 가까이 되었을 겁니다. 그때 불교신문에서 법화경 비유품만 보면은 옛날에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 길에서 미친 코끼리를 만났다는 게예요. 그러니까 미친 코끼리가 아무거나 다 밟고 다 떠받고 하니까 도망을 가다가 보니까 마침 숨을 곳이 우물이 하나 있어. 그 우물이 마침 등나무가 나가지고 등나무 줄기가 우물 밑으로 쭉 쳐져가 있거든요. 그래서 등나무를 타고서는 내려가다 보니까 밑을 내다보니까 독사가 세 마리 혀를 날라오면서 내려오기만 물라고 하고 있고 위에는 미친 올라가면 미친 코끼리인데 짓밟혀 죽겠고 그런데 우물을 쳐다보니까 우물벽에서 흰지와 까만지가 차례로 나와서 등나무로 갈고 갈거든요. 있거든요. 그럼 매달리고 가만히 있어도 떨어지면 뱀인데 물려 죽겠고 올라가면 코끼리인데 밟혀 죽겠고 그런데 그 순간에 우물벽에서 벌이 집을 지어가지고 꿀이 똑똑 떨어지거든. 그래서 그 꿀도 한 박을 떨어지는데 그 꿀 받아먹는 맛에 내려가면 독사가 있다는 생각도 위에 올라가면 코끼리가 있다는 생각도 흰지 까만지가 그거 나무를 갉아먹다는 생각도 싹 다 잊어먹어버리다는 거예요. 그 달콤한 맛에 취해서 사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이라 합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같으면은 그 순간에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1970년도 불교신문에다가 그것을 답을 할 수 있는 사람 답을 해달라고 신문에다가 광고로, 광고가 아니고 정식 기사로서 뭐가 낸 일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다행히 저는 눈도 얻었고 귀도 얻었고 귀도의 한쪽 귀는 완전히 오른쪽 귀는 완전히 안 들립니다. 오른쪽 귀가 약 70% 들린답니다. 그럼 눈은 완전히 0.1도 안 됩니다. 0.005밖에 되질 않아요, 이 눈이. 그러니까 사람을 바로 아주 가까이 와서 혀 알아보지 1m만 떨어져도 사람 얼굴이 어른어른하듯 보이질 않습니다. 다행인지 오히려 이게 다행인지 불행인지 모르겠습니다. 사람도 못 알아보고 말도 붙었지도 못하고 보기 싫은 걸 안 봐도 되고 듣기 싫은 걸 안 들어도 되고 하는 거는 상당히 오히려 좋을 것 같은데 한편으로는 또 상당히 불편하기도 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법화경을 읽어보면은 요게 지금 여러분 한 장 받았죠? 제일 밑에 보세요. 21품인가? 21품입니까? 21품은 까지 보면은 법화경 제일 처음에 서품이고 그 다음에 제9품인가 10품까지가 보면은 부처님께서 경전을 설할 때
반드시 대고중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대고중. 누구를 대하여서 어떤 대중을 상대로 해가지고 법화경을 써야되느냐 하는 건데, 여기 여러분들 보시죠. 저 혼자 이야기하면 내 주장이지. 실제 그 경과는 거리가 멀어지니까, 제가 그동안 뭐가 그 학교에서 20년 동안 법화경을 제가 강의를 했거든요. 강의를 하면서 강의 내용을 학생들이 알아보기 쉽게 자료로서 나눠준 겁니다, 이게. 서품과 11품부터는 대고중이, 여러분들 자세히 보세요. 보살입니다. 그런데 방편품부터 세십까지는 대고중이 스님입니다. 즉, 이 법화경에 나온 대로 얘기하면 대고중이 성문성이에요.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깨치다 해서 성문이라고 합니다. 성문성입니다. 그런데 서품과 그 밑에 절반을 보면은 대고중이 보살로 변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뜻하느냐 하면은, 이 경전이 성립될 때 어느 시대에 성립됐느냐 하는 것을 증명하는 것도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 한국 불교 스님이라고 하면은 남방에 계율 중심으로 하는 남방 불교에 가면은, 아이고 한국 스님들 대성 불교 아니냐고 하면서, 그래서 대성 불교라 하는 거는 주체가 보살이거든요. 근본 불교와 나 지금 계율을 중심으로 남방 불교라든지는 주체가 성문성입니다. 스님, 머리 깎은 스님입니다. 그래서 근본 불교에서 부파 불교로 바뀌어가지고 부파 불교에서 다시 대성 불교로 바뀌는데, 대성 불교로 바뀌면서 주체가 스님에서 보살로 바뀝니다. 보살이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는 내가 여자니까 절에 다니면 가면은 보살님, 보살님 하니까 내가 보살인 줄 알면, 천만의 말씀 보살이 아닙니다. 여성 신도지. 보살이라는 건 뭐냐면 보디사트바, 보리살타, 우리말로 하면 보리살타라고 읽습니다만은, 깨치기는 깨쳤대. 아직까지 중생의 인연을 조금 가지 남아있는 사람, 그게 보살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완전히 중생과 인연을 끊어버리면은 부처는 부처고 중생은 중생이기라 부처가 아무 필요 없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서 중생의 연을 끊지 않고 부처님을 섬기는 사람들을 보살이, 보디사트바 보살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보살이 있는 덕에 우리가 부처를 가까이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대신에 중생이 위기에 빠져가 있고, 아까 말했듯이 등나무에 흰지가 까만지가 그 나무를 깔아 먹는 것은, 흰지는 낮을 말하고 까만지는 밤을 말하는 거예요. 싫든 좋든 나는 살아가면 나이를 먹게 되고, 나이를 먹으면 늙고, 늙으면 죽게 마련이라. 그래 흰지 까만지가 세월을 깎아 먹고 있다는 거예요. 그 떨어지면 독사인데, 독사라는 것은 뭐냐면 삼독입니다. 탐진치. 이 삼독을 인해서 어차피 나는 지옥이 떨어져. 그러니까 지옥에 떨어져 있을 때 내가 지옥을 갈지 천당에 갈지도 모르고, 고통은 심하고 항상 짜증내고 항상 화내고 항상 찌그럭저그럭하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인 거예요. 그래, 그런 고통이 많고 분쟁이 심하고
갈등이 심하고 하니까 부처가 필요한 거예요. 깨치신 부처가 필요한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깨시면 부처가 할 일이 없어. 그대로 부처 갖다 내버려도 돼. 불상 구태의 법당에 안 모셔도 된다는 겁니다. 불상을 부처님 앞에 법당에다 모시려고 우리가 절을 하는 것은 나도 부처가 되기 위해서. 이 세상 내 사회 내가 산 내 주위 사는 것이 그대로 부처님 국토가 되고 내 사는 곳이 부처가 부처의 세상이 되게 하게.

여러분들, 이거 나눠주면 얼른 그걸 할 줄 아는데, 법화경이 총 몇 품이에요? 28품이죠. 그런데 여기는 21품까지 해놨거든. 왜 그렇게 했어요? 법화경에 우리는 일반적으로는 모든 경전이 여시야문 일시불 제4외국 지수법고도원 하사 이와 같이 나는 들었노라. 내가 들었다는 건 내가 누구냐? 아론존자다. 그래, 모든 경전은 아론존자가 듣고 아론존자가 서라는 것을 부처님 돌아가시고 나서 200년 후에 비로소 문자화됩니다. 옛날에는 부처님 당시에는 성인의 말씀을 문자화하면은 그 성인을 모독한다고 해서 모든 성인이 기록이 없어. 그래, 인도 고대사 기록이 없습니다. 전부 구전이지. 그래서 이걸 전문 용어로서 원시 21품이라고 합니다. 법화경 원시 21품이라고 합니다. 이거 처음 법화경 생긴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오늘 바로 뭐가 신의 품에 하니까 네, 여러분들 신의 품 한번 읽어봤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신의 품의 내용을 간단히 줄여서 이야기하면은 옛날에 어느 마을에 큰 부자가 살았던 모양입니다. 그걸 요새 말하면 장자로 하면 요새 말하면 재벌이거든요. 재벌이 있어서. 근데 아들 하나 낳았는데 어릴 때 아들 잊어먹어버려서 뭐 집을 나가버린 게예요. 그래서 항상 내 아들 어디가 찾느냐. 아무리 찾아도 아들 찾을 길이 없어. 그래, 아들을 못 찾고 내일이나 올라나 모레나 소식이 있으려나 하고서는 항상 텐마루에 앉아가지고서는 밖에 대문만 내다보고 있었다는 게예요. 근데 그때 이거 아들은 어떻게 됐느냐. 아주 어릴 때 겨우 그런 배울 때 집을 나와버렸으니까 집을 잊어먹어버렸어. 우리 아버지가 있다는 그 자책을 잊어먹어버린 거예요. 근데 어느 흉년이 들어서 밥을 얻어 걸어진 지가 됐으니까 밥을 얻어 먹으러 다니기도 밥을 잘 안 줘. 그런 흉년이 들었으니까 그래서 돌아다니기도 하니까 소문이 들으니까 어느 마을에 가면은 큰 부자가 있는데 그 집에 가면 밥을 쉽게 얻어 먹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소문으로 들은 거예요. 그래서 이 아들은, 거지 아들은 자기 아버지 집인지도 모르고 밥을 얻어 먹으러 간 거예요. 그래, 밥을 얻어 먹으러 가보니까 화려한 기와집에 엄청 고리장같이 큰 집에다가 대문도 겹겹이 쌓아가지고서는 무서워서 들어갈 수가 없어. 그래서 대문 밖에서 저 아니 어떤 게 생겼냐면 살 얼굴만 살 요래가지고 본 거지. 엿본 게요. 보니까 부자가 비단 옷을 입고 텐마루에 앉아서 밖을 내다보고 있거든. 근데 마침 그때 그 부자 아버지가 설마냐 오늘은 소식이 설라나 하고 대문을 내다보고 있다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둘이 딱 눈이 딱 마주쳐 버려서 그래 아버지는 얼른 아들을 알아본 게요. 아, 저기 내 아들이라고. 여봐라 여봐라 하고 하인을 불러온 게요. 그래 하인을 두 사람을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아버지인 줄을 모르고 사람을 두 사람을 보내가지고 억지를 끌고 가려고 하니까 틀림없이 이 사람이 날 잡아다가지고서는 종으로 부려먹으려고 한다고 날 살리라고 막 도망을 가버린 거예요. 깜빡 놀려가지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가만 생각해 저 아들이 본래 내 귀한 아들이지만은 그러지를 오랫동안 그러지를 살다 보니까 그러지 품성이 되어버렸구나. 그래서 그 하인을 다시 부릅니다. 억지를 끌고 오지 말라고. 대신에 너도 같이 그러지 모양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 두 사람이 거지 옷을 입고 그 아들을 찾아간 게요. 찾아가서

고식입니다. 우리 저 바보도 흉년이 져가지고 다른 데 가봐야 밥을 잘 안 준다. 근데 저 부잣집에는 가면은 밥을 잘 준다. 그러니까 우리 저 집에 밥을 먹으러 가자고. 그래 고식이니까 솔깃하거든요. 그래서 그 하인을 따라서 부잣집에 갔어. 가서 가니까 이제 아버지가 이제 좀 한 가지 꾀를 부리는 게예요. 비단 옷을 입고 높은 사람으로서 아들인데 거지인데 가서 접근해봐야 접근이 말이 안 통해. 위선아 말 대화를 하려고 안 해. 그러지가 열등의식이 사로잡혀서. 그래서 그 하인을 거지 옷을 입히가지고 가까이 가는 하게 하는 거예요. 해가지고 우리 부지런히 여기서라 마당 설고 변소 치우고 변소 청소하고 하면은 밥을 잘 주니까 우리 그렇게 하자 하니까네. 그게 괜찮단 말이에요. 여러 집에 밥을 더 먹어서 하는 것보다도 한 집에서 변소만 치워 변소 청소만 하고 뭐가 그 마당만 설어주면은 밥은 잘 준다고 하니까네. 이제 그렇게 하는 게예요. 그런데 이 아버지는 그 아들이 가까이 가기 위해서 비단 옷을 다 벗어버리고 아버지도 다 떨어진 옷을 입고 얼굴에다 먼지를 덮어 흙먼지를 덮어 쓰고 옷도 일부러 더럽게 해가지고서는 거지 모양을 해가지고 가까이 간 거예요. 그리고 아들한테 가까이 가면서 우리 이 집에서 부지런히 일만 하고 마당 잘 설고 똥 잘 치우고 하면은 밥을 잘 주니까 우리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 가만히 놓고 괜찮단 말이에요. 그래서 차츰차츰 아버지도 거지 옷을 입고 나타나니까 아버지하고 친하게 된 거예요 이제. 그래서 친하게 돼가지고서는 차츰차츰 아버지한테 가까이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이제 친하게 되니까 어느 정도 몇 년이 지나서 친하게 됐어.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다음부터 그러는 거예요. 너 이제 너 워낙 착하니까 지금부터는 그 변소 치우고 똥 치우고 마당 설고 하는 거는 신출내기인데 주고 너는 내 방에 와서 내 방 청소를 해라. 요새 말하면 스님들 말하면 시자가 되는 게예요. 속간 말하면 비서가 되고 개인 비서가 되고. 그래서 그때부터는 이제 아버지 방 청소하고 아버지 방이 이제 마음대로 왈락탈락 날락하게 되고 이제 친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이것도 익어졌어. 그 익어지니까 그 다음부터는 아버지가 또 그러는 거예요. 지금부터는 이제 뭐가 비서도 개인 비서고 비서 시봉도 신출내기인데 주고 너는 조금 이제 내 신용을 얻었을지 간에 더 뭐 귀한 자리를 큰 자리를 가거라. 그래서 그 다음에 열쇠를 넘겨주는 거예요. 창고 열쇠, 비단 창고 열쇠, 저거는 살도 열쇠, 열쇠를 넘겨주는 게예요. 그리고 열쇠를 넘겨주면서는 이것은 살 창고다, 이것은 비단 창고다, 이것은 무슨 창고다 전부 일러주는 게예요. 그리고 실제 관리인이 되는 게예요. 그때부터는. 그래서 그 어느 정도 또 익어지니까 그 다음부터는 이제, 이제 나이가 많아졌단 말이에요. 나이가 많아지니 아버지가 죽을 때가 돼서. 그러니까 그 아들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까지 아들인지도 모르는 거예요. 자기는 착실한 하인이지 아주 아버지 대를 이을 아버지라는 것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 그걸 계획적으로, 아버지는 그 계획적으로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죽을 때가 됐어. 아버지가 늙어 죽을 때가 됐어. 그래 그 아들을 시켜가지고 장군 출신 장군 그리고 정치가 상인 마을의 모든 정말한 높은 지배층에 있는 사람들을 다 불러 모으는 게예요. 불러 모아놓고 부처님께서 말씀을 드리면 합니다. 부처님께서 아니고 그 장자가 이야기하는 게예요. 사실은 저 사람이 내 아들이다.
아들인데 어느 땐가 집을 나가가지고 거러지가 되어가지고 마음 자체가 거러지 생활 오래 하다 보니까 마음이 거러지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마음 자체가 천한 거러지 신세가 되어버렸다. 근데 사실은 저기 내 아들이고 네 모든 재산은 내가 죽으면 저 아들한테 상속시키달라고 하고 유언을 하고 죽었다는 이야, 그것이 바로 신의 품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제가 그러죠. 처음에 신의 품 하나만 잘 먹으면 법화경 전체를 안다고. 처음에 거러지가 밥 얻어 먹으러 갔다가 하인 두 사람이 잡은 지 끌려가려고 끌고 가려니까 악하고 놀리거든. 놀려가 도망갔단 말이에요. 그것은 부처님께서 깨치셔가지고 처음 21일간 그 부처님 경계를 먹었습니다. 모든 경계를 부처님이 깨치셔서 21일간 정에 들었다 하는데 정에 들었을 때 부처님께서 하늘에 있는 올라가서 하늘 천신들에게 화엄경을 설했다는 거예요. 근데 화엄경을 설하니까 아무도 못 알아들어. 깜빡 놀리기만 하는 거예요. 설마 내가 부처라고. 부처의 세계는 부처지. 어째 우리가 감히 부처가 되느냐. 깜빡 놀리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은 불교와 영영 거리가 멀게 된 거예요. 그런데 아까 두 사람은 거지 옷을 입혀가지고 꼬시가가 와가지고 변소 똥 치우고 마당 설고 했다는 것은 무엇이냐? 아함경이라는 게예요. 아함경은 착한 인연을 지으면 착한 보호를 받고 과보를 받고 나쁜 일을 하면 나쁜 과보를 받고 인과응보 그것을 가르친 것이 아함경입니다. 그래 부처님의 경전의 가르침의 첫걸음이에요 그게. 그 다음에 출입자제 아버지 방에 마음대로 왔다 들락날락 할 수 있는 권리를 줬다고 그러잖아요. 그것은 방등경이라는 얘기예요. 방등경 가운데 가장 그것이 우리가 지금 많이 접촉할 수 있는 것이 해심밀경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 실제 해심밀경은 방등부에 속합니다. 이건 여러분들 잘 들어보지 못한 말 이야기일 거예요. 그래서 방등경을 설한 것이 아버지 방에 마음대로 들락날락한 거기서 비유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열쇠를 주고 이것은 뭐가 살창고다 이것은 부지단 창고다 가르쳐준 것이 정말 재산의 관리를 마음대로 하게끔 넘겨준 것이 그것이 바로 금강경이라는 게요. 반야경. 그래서 반야경이 다 이끄어졌을 때 비로소 내 아들이다 선포를 해버리는 게요. 그런데 철저한 계급사회 아니에요. 그런데 재산을 넘겨줄 상속시킬 줄 장소에 바라문이 왔다 그러거든. 그건 뭘 뜻하느냐. 부처님 시대가 되면은 계급의 저 말하면 그 차이, 계급 의식이 조금은 완화된 시대입니다. 지금은 많이 완화가 되니까 인도 수상도 불촉천인이거든요. 노예 출신이에요. 인도 수상이. 그래서 일개 부잣집에 상속을 하는 장소에 바라문이 참석했다는 것은 그만큼 바라문이 벌써 고개 숙이고 들어갔다는 소리거든요. 그래서 아까 나중에 상속을 선언한 것은 바로 너가 그러지가 아니고 너가 재벌 총순이라 일러준 거예요. 그래 이것이 오늘 이야기할 신의 품의
요지입니다.

그런데 법화경은 왜 중요하냐 하면은 화엄경은 대고 중에 아까 뭐라 그랬어요? 하늘에 올라가서 하늘 신들에게 이야기했다고 그랬거든. 화엄경은 하늘 신과 하늘 대고 중도 신들이요. 경을 설하는 것도 신들입니다. 화엄경 80권을 다 갖다 놓고 부처님 직접 말씀하신 부분을 찾으면은 요런 데 딱 한 페이지밖에 안 됩니다. 그만큼 부처님이 말씀이 적고 부처님을 대신해서 신들과 보살들을 상대로 해서 설한 거예요. 그런데 이 법화경이 중요한 부분이 또 한 가지가 뭐냐 하면은 법화경의 초기 법화 치료라는 말 이야기가 있습니다. 법화경이 일곱 가지 비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곱 가지 비유로서 설명하기 때문에 알아듣기가 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법화경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오직 법화경에서만 중생의 세계 제일 하인 거지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위에 부처가 되기까지를 계단 계단으로 일일이 설명해 준 것이 이 법화경입니다. 그런데 법화경 여러분 치료라는 소리도 많이 들어봤어요? 법화 치료. 예, 뭡니까? 방편품의 화택의 비유. 신의 품에 방금 하셨는 이것을 탕아의 비유로 합니다. 탕자, 장자, 궁자의 비유. 부자 집 아들의 거지 아들, 장자, 궁자의 비유. 그 다음에 화성유 품에 화성의 비유. 그 다음에 수량 품에 어사의 비유. 그 다음에 법사품에 명주 보조의 비유, 계중 명주의 비유, 상투 속에 아버지가 죽으면서 이 아들이 거리적이 될 것 같으니까 보석을 상투 속에 숨겨줄 때 해서 계주의, 상투에 짜서 계주의 비유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약초품에 약초의 비유, 부처님을 약초에다가 비유한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무슨 법사품 여러 가지가 법사품에 보면은 어중보조의 비유, 옷 속에 보배 구슬을 숨겨줬다 해서 어중보조의 비유, 법화 치료입니다. 이것은 뭐를 말하느냐? 아까 이야기했듯이 중생들이 불법을 여기 불법이라 해버리면은 올 사람이 없어. 내가 항상 이야기합니다만은 절에 오는 보살들이 스님 위해서 스님 밥굴 막아서 걱정해가지고 절 걱정해가지고 오는 사람이 있으면은 내가 열 사람 안에 되라는 거예요. 아마 이 절에는 주지스님이 워낙 신심이 있어가지고 신도들을 볼 자비가 있어가지고 신도들 다 끌고 가려고 하니까 네 방금 법화 치료를 해도 알아듣는 사람이 고개를 끄덕끄덕 하지만은 이거는 극히 드문 일이에요. 우리나라 절을 뭐가 통도사나 법무사 같은 법회 한 번씩 하면은 몇 만 명이 모입니다. 제가 통도사 갔을 때도 2만 명이 모이는데 그리고 법무사 갔을 때도 한 7, 8천 명이 모였더랬어요. 법무사 두 분을 가서 법문을 했는데 이와 같이 수십만 명이 모여도 진짜 스님의 가르침이 무엇인지 부처님이 진짜 나에게 가르치는 가르침이 무엇인지 내가 가지고 있는 번뇌, 고뇌 이것을 부처님마저 해결해 줄 수 있다고 믿고 그것을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아들여서 내 것을 소화시키는 사람이 과연 몇 사람이냐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저거 과분한 소리 합니까? 법화경만이 그 많은 경전 가운데 법화경만이 이 일곱 가지 비유를 들어서 일일이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비유와 인전

여러분들 한글 잘 아시죠? 세종대왕이 한글을 제작하신 후에 제일 먼저 한문경전을 유불선, 유교책, 불교책, 도교책 이것을 한글로 번역해서 제일 처음 먼저 번역한 게 뭔지 아세요? 모르시죠, 그거는? 우리는 한글은, 이거 요새 뭐, 나는 신기해, 요새 사람들 보면은. 나는, 우리 세대는 복사시대를 그러는데 공부를 하는 방법이. 무슨 일이죠? 한 구절이 나오면은 경전을 찾아가지고 복사를 해가지고, 요거는 어느 경전, 신수대장경, 몇 부, 몇 권, 몇 페이지, 몇 단에 있다는 것을 전부 그걸 잘라가지고 노트에다가 붙여가지고 공부를 했거든요. 그래, 우리 시대는 복사시대를 갑니다. 우리 이전의 선생들, 교수들은 그땐 필기시대라. 전부 일일 필기를 해야 돼. 그래서 제가 대학 다닐 때 제일 무서운 선생이 김농환 선생이라는 분인데, 이분은 강의를 하면 딱 들으면 석판에다가 그것도 정서가 아니고 초서로 막 한문으로 쭉 한 거 쓰는 거예요. 써놓고 바로 설명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밑에 있는 사람은 초서로 쓰는 게 지금 무슨 자인지 몰라. 교수님 제가 무슨 자입니까 하면은 집에 가서 공부해. 내가 다 일러주면 너 공부할 거, 너희들 공부할 게 없잖아. 그 필기 시대입니다. 우리 윤세 우회 교수님 필기 시대입니다. 우리 우회 선배들 다 필기 시대고. 그래도 한문이라도 종이 경전이 생기고 나는 후에는 그 종이 돈만 있으면 종이 경전을 구할 수가 있었지만은 그 이전에는 종이 경전마저도 없고 대나무 쪼가리다가 그걸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지금 현재 한문 보면 책이라는 거 이래 해놨거든요. 대나무 쪼가리를 엮은 것이 옛날에는 경이 그런 경이에요. 옛날에 책이라는 것은 대나무 쪼가리 한 겁니다. 그리고 대나무 석이다 하고 나무 쪼가리다 하고 합니다만은. 그래서 우리는 일일이 그걸 복사를 해가지고 그래서 나 아직 내 버릇이 남아서 여러분들한테 복사를 나눠준 게요. 보라고. 근데 요새 분들 보니까, 아유, 복사도 안 하고, 내가, 제가 서실에 간간히 나가는데, 그 보살님들이 많아. 그런 내가 배운 대로 무슨, 무엇을 설 것이냐 해가지고, 갖고 가가지고 우리 선생님들 서달라고 하거든요. 원장님들 서달라고 서주는데 나는 몰라서 일일이 그걸 할 때 지금은 눈이 어두웠으니까 아니고 못 보니까 이제는 그것도 조차 못합니다. 글을 써가지고 하면은 이제 글을 이게 어디 나오냐 하면 신수대장을 몇 권 제 몇 권 누구의 저자를 해가지고 찾아내는데 아 요새 젊은 보살들은 보니까네. 핸드폰을 들고서는 거기다가 한글로 이렇게 쭉 눌러서니간에 뭘 꼭 하려면 눌린지간에 아 신수대장에 몇 장 몇 권 뭐대 몇으로 쭉 한문으로 된 거 나오는 게요. 그걸 보고서 야 참 재주 좋다가 참 요새 사람 보기 많아서 저렇구나 하고 생각합니다만은 우리가 아무리 가르침이 좋고 아무리 부처님이 뜻이 깊고 부처님의 원력이 대단하지만은 부처를 밑에 맨날 듣고서는 그것을 기억 못하고 다섯 달에서 쭈꾸꾸꾸 해서 후지실주당이 딱 버리고 하는 그런 업이 남아있는 한에는 부처는 부처고 중생은 중생입니다. 아무리 재벌집 아들이지만은 거러지를 돌아다니면은 거러질 수밖에 없어. 그 거러질 신세를 면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중생들을 위해서 부처님께서 굳이

법화경을 설하시고 더구나 신의 품에서는요. 그것을 꼬지꼬지 일일이 다 그걸 해놔서 그래서 아직 뭐 오늘 서품 비유품 방편품 비유품 오늘 신의품 제4지요 앞으로 24품 남았으니까 네. 여러분들께서 주지선님이 이왕 못 살게 했으니 어떻게 읽어보시고 어문이 나면은 주지선님이 질문을 하시고 또한 여기 오시는 법사님들께서도 법사님들께서 물어보면 싫어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 안 오니까 그렇지 혹시 또 잘못 건드리면은 벌집 건드릴까 싶어 겁이 나서 안 해서 그렇지 와서 친절하게 물으시면 다 답을 해 주실 겁니다 저는 지금 눈도 어둡고 귀도 어둡고 뭐 몸도 자꾸 떨리니 이렇게 더구나 우리 불교 신도들은 대부분 나이 50, 60 넘은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다만 한 가지 제가 여러분들에게 머리 허연 노보살님들에게 부탁하고 싶은 것은 보나 마나 내가 안 봐서 보나 마나 젊을 때도 혼자 나왔을 거예요. 남편도 안 데리고 오고 할머니 따라서 절에 한 번씩 가본 것이 그것이 인연이었을 거예요. 그러면 뭐요? 그러면 열반당을 못 이루는 게요. 부처의 세계 들어가지를 못해. 내 혼자 나오면은 대표 선수 하나가 나가는 걸 뭐라 그래요? 올림픽이라고 그러지. 대표에서 아무리 잘해도 대표 선수 하나밖에 못 나가. 단 마라톤은 세 사람까지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냥 혼자 나오지 말고 올림픽은 여기 올림픽 경기장이 아니니까네 여기는 절이라 절이니까네 어머니도 데리고 나오고 딸도 데리고 나오고 며느리도 데리고 나오고 손자도 데리고 나오고 그래야 아 몇만 명이 들어와야 그래도 그 뭐가 되지 부처님 나라를 이루든지 불국 정토를 이루든지 할 것 아니에요. 특히 젊은 분들은 지금같이 맨날 대표선 하나만 나오다 보면 나중에 제사밥도 먹는다 먹어. 여러분들 노보살님들 계시는데만 나는 어때요? 며느리 안 오면은 제사 지내기 싫어서도 절에 안 나간대요. 제사 지내기 싫어서 교회 나간대요. 이게 내 소리가 아닙니다. 난 들은 소리예요. 그러니까 올림픽 경기를 끝까지 하지 마시고 대표 선수 교체도 해야 돼. 대표 선수도. 그러니까 앞으로 식구들 다 데리고 와서 여러분들 가정이 그대로 부처님 국토가 되고 내 이웃이 부처님 국토가 될 때는 여러분들이 본래 부처님 앞에 나와는 귀의하는 참뜻이 될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이전에 주지선님께서도 절로 마음이 푸근해지고 부처가 되기 싫어도 부처가 되어버릴 그때는 그래 주시기 바라면서 두서없는 말 그제 마치겠습니다.

0: 저는 세상과 단절되었습니다.
1: 꽃은 피기 전에 시드는 법이 없습니다. 세상은 나를 몰라도 부처님은 당신을 알고 있습니다.
0: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저는 조금씩 용기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0: 부처님 감사합니다. 부처님 말씀으로 새로운 삶과 희망을 얻었습니다. 당신의 봇이 누군가의 새로운 시작이 됩니다.
1: 법화경 수행도량 정혜선원에서 법화 칠보탑 불사 원만회양과 전세계 인류의 행복을 발언하며 법화 삼매참법 천일기도를 봉행합니다. 법화 삼매참법 기도를 통한 진정한 참회와 법화경 독송으로 법화 삼매를 증득하고 본래의 불성을 밝히는 시간, 3년간 한 달에 한 번 매월 둘째 주 토요일에 펼쳐지는 법화경 백강백 스님들의 법문과 법화 삼매참법 기도 수행의 세계로 불장인들을 초대합니다. 천일기도의 회향은 곧 성불의 길, 부처님께서 예언하신 성불의 입학허가서 원돈대계 수계대법회로 원만히 회향합니다. 금생에 만나기 어려운 법화 삼매참법 천일기도에 동참하시어 무량겁의 업장소멸과 소부소원 성취를 이루십시오. 정혜선원 법화 삼매참법 천일기도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0: 부처님 닮은 인재를 길러내는 동국대학교에서는 연꽃을 닮은 로터스관, 명상을 통해 마음을 치유하는 선센터 조성불사를 봉행합니다. 가족의 평안과 행복, 소원 성취, 동국발전 등을 발원하며 참여하실 수 있고 500만 원 이상 기부자의 존엄과 염원은 선센터 500나한상에 봉안되고 공덕의 벽에 새겨져 길이 기억될 것입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2260-3300번입니다.
1: 세계가 주목한 문화유산의 무대. 신라의 찬란함과 유교의 깊이가 공존하며 산, 바다, 호수가 어우러진 풍부한 자연을 보는 경북. 경상북도는 지금 새로운 관광의 시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역사와 이야기가 흐르는 로컬 관광. 지역 주민이 함께 만들어가는 참여형 관광. 머무르고 경험하는 체류형 관광. 더 높은 가치를 만드는 고부가 가치 관광. 동해안과 백두대간을 아우르는 바로 이곳. 경상북도에서 새로운 고품질 관광이 시작됩니다.
2: 관광을 방문해서 관계로 머무르고 다시 오고 지역과 관계를 맺는 관광.
3: 문화유산을 살아 숨쉬는 산업으로.
4: 관광이 곧 청년의 미래가 되는 경북.
1: 이제 경북에서 관광의 미래가 펼쳐집니다. It's time to 경북.
5: 제주 다음이란 그 고민으로 완성된 제주를 담은 가장 제주다운 공원, 제주 동화마을. 제주의 자연, 문화, 사람을 주제로 한 12개의 다채로운 테마 정원. 세계 유명 카페부터 베이커리, 식당, 제주 특산품 판매장 등 다양한 특화 매장까지. 가장 제주스럽게, 가장 제주답게 제주를 즐길 수 있는 곳. 제주 동화마을 무료 개방 운영합니다.
6: 삶이 다하는 순간 우리는 끝을 떠올립니다. 그러나 불교는 말합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여정의 시작이라고. 불에 태워보낸다는 뜻을 지닌 다비는 육신을 자연으로 돌려보내는 불교의 장례 의식입니다. 집착으로 이루어진 이 몸, 잠시 빌려 쓴 인연의 그릇을 내려놓고

다시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는 과정. 장자귀에 정성스럽게 모셔진 육신은 엄숙한 의식 속에서 불길과 마주합니다. 타오르는 불꽃은 단순한 소멸이 아니라 집착을 내려놓고 번뇌를 태워 없애는 수행의 상징입니다. 연기처럼 피어오르는 것은 사라짐이 아니라 다음 생을 향한 또 하나의 흐름입니다. 의식은 경건하게 이어지고 남겨진 이들은 고요한 마음으로 떠나는 일을 배웅합니다. 슬픔 속에서도 존재의 이치를 되새기며 삶과 죽음이 둘이 아님을 배워갑니다. 다비는 이별의 의식이면서 깨달음을 향한 마지막 가르침이기도 합니다. 모든 것은 인연 따라 생겨나고 인연 따라 사라진다는 진리. 그 속에서 우리는 묻습니다. 지금 이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타오르는 불꽃 앞에서 비로소 또렷해지는 물음. 다비는 말없이 전합니다. 집착을 내려놓고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살아가라고. 그리고 다시 새로운 인연의 길 위에서 또 다른 만남이 이어질 것이라고.

0: 만년설 히말라야와 신들의 산 카일라스를 향한 위대한 여정. 불자님들의 뜨거운 발언에 힘입어 올해 BTN 투어가 티벳 카일라스 수미산 14일 성지 순례를 떠납니다. 티벳 불교의 중심지 라싸, 포탈라궁과 조캉사원 순례를 시작으로 히말라야의 푸른 성호 암드록초, 업장을 싣는 신성한 마니사로바르 호수, 그리고 해발 6,650m 신들의 산 카일라스 코라까지. 한 걸음 한 걸음이 기도가 되고 한숨 한숨이 수행이 되는 성스러운 시간에 불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티벳 카일라스 수미산 14일 순례는 전일정 전문 인솔자와 함께합니다. 지금 인생의 단 한 번의 위대한 순례에 동참하십시오. 문의는 BTN 투어 023270-3480번입니다. 불자 여러분의 많은 발언과 동참 바랍니다.
1: 자기에게 모든 게 다 있어요. 그게 자기가 주인공이거든. 그냥 생각하고 있지 마. 그냥 바로 딱 집어간 말이야. 생각을 하고 있지 말고 따지고 따지지 말고.
2: 그때 임재의원 선사의 어록인 임재록은 전통적으로 어록 중에 왕이라고 하는 칭송을 받았습니다.
1: 각자 자기 스스로에게 이게 100% 있어요. 근데 우리는 자꾸 이제 생각을 가지고 이해를 하려고 하니까.
2: 선불교를 가장 강렬하고 확실하게 전해주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0: 한국불교 태고종에서는 오는 6월 6일과 7일에 제38회 전쟁 종식 기원 및 국민 대화합을 위한 영산제를 봉행합니다. 세계 평화와 남북 통일을 기원하는 뜻깊은 행사에 많은 동참 부탁드립니다. 문의는 02392-3007번입니다. 서귀포 불교대학 총동문회에서는 제21회 서귀포 불교대학 한마음 단합대회를 오는 5월 31일 오전 9시 30분에 천지학생체육관에서 개최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함께한 동문들의 우정과 화합으로 하나 되는 축제장에 많은 참석 바랍니다. 문의는 010-3697-2189번입니다.
1: 광주 마하 대원정사에서는 화마로 타버린 아미타 부처님을 모시지 못해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아미타 부처님을 속히 모실 수 있도록 조성불사에 동참 바랍니다. 또한 복이 100배로 늘어나고 병이 없고 사업, 시험 합격, 취직, 승진, 결혼, 편안한 임종을 맞이하고 극락왕생하는 공덕을 입는 관세음보살, 지장보살님의 훼손된 존상을 개금으로 장엄하는 개금불사에도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광주 마하대원정사 062-571-6789번입니다. 정해선원 한안도량에서는 한평생 무소유로 중생을 위해 살아온 연로하신 스님들을 위한 승빵 건립불사를 봉행합니다. 설판, 상량보, 석가래 등 불사로 부처님 도량을 여법하게 장엄하고자 합니다. 성심껏 동참하시어 선업공덕으로 소원 성취하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031-795-4426번입니다.
2: BTN 부따회에서는 반려동물 공덕 짓기 캠페인을 실시합니다. 전생의 업보로 축생계를 살아가고 있는 나의 소중한 반려동물을 위해 대신 공덕을 지어 현생의 무탈과 다음 생의 축생 탈출을 빌어주시면 어떨까요? 자세한 사항은 상담 전화 185-0108번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과 희망의 기운을 주는 해피달마도, 경기도 청평에 자리 잡은 소원 성취 도량 달마공원 관음사. 모두 행복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답답한 일이 있을 때 1대1 상담을 통해 각자의 생년월일에 맞게 그려드리는 맞춤 해피달마도. 부처님이 내리신 자비의 땅, 재운과 관운의 기운이 가득한 북해 용신터에서 행운의 달마도를 그려드립니다. 행복과 희망의 기운을 주는 해피달마도, 행복한 붓길 따라 나투시는 마음이 평안해지는 달마의 행복한 기운을 담은 김유연 해피달마도. 김유연의 해피달마도로 애군 소멸하시고 가정화평 누리세요. 김유연의 해피달마도는 청평 달마공원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0: 대구 산모사주지 동훈입니다. 60여 년 수행 법력과 회안으로 고통에서 벗어나 영원한 행복으로 가는 부처님 45년 설법을 불자님 두 손에 담아드리고자 다시 섰습니다. BTM 불교TV를 매주 시청하시면서 부처님 말씀 안에서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
1: 비티엔 부다회와 함께하는 러브 템플 스테이, 절로 갈까? 양재 구룡사. 싱그러운 6월을 함께 보낼 분 찾고 계신가요? 좋은 인연을 만나 아름다운 사랑을 하고 싶으신가요? 도심 지역에서 생활 포교를 실천하고 호흡하는 전법 도량인 양재 구룡사에서 1박 2일간 진행되는 이번 템플 스테이에 비티엔 부다회가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도심 속 힐링 쉼터 양재 구룡사에서 부처님 가피 아래 좋은 인연 공덕 맺고 싶은 분들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자, 지금부터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불자 여러분, 또 고양시 특례시 여러분, 또한 이 자리에 많은 분들이 함께 자리하게 되어 더없이 기쁜 날이지만 궂은 날씨에 죄송합니다. 이 같은 자리를 마련해 주신 고양특례시 불교 사업연합회 회원 스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오늘은 불기 2570년 부처님 오신 날 봉축표는 마음은 평안으로 세상은 화합으로입니다. 이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아 세상이 평화롭고 조화롭게 유지되기 위해 평화와 안정을 찾고 자비를 실천하며 자비의 마음을 키우고 사회와 세상에 평안을 가지고 오자는 염원을 표하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불기 2570년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인 제24회 고양특례시 문화연동축제를 개회를 선언합니다.

불법성 삼보에 귀하는 삼기 의례가 있겠습니다. 대중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부처님을 향하여 합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기 의례는 음향에 맞춰 노래로 하겠습니다.

0: 이어서 고향 특례시 불교 사암연합회 회장이신 광명사 주지태 덕사님의 봉축사가 있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1: 네, 봉행사. 오늘 우리는 불기 1570년 부처님 오신 날을 맞이하여 자비와 지혜의 등불을 밝히는 뜻깊은 자리에 우리 모두 함께 하였습니다. 이 거룩한 날에 부처님의 탄생을 축복드리며 그 깊고 가르침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자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시어 모든 중생의 고통에서 벗어나 참된 행복에 이르는 길을 밝혀주셨습니다. 탐욕과 분노, 어리석음으로 어두워진 세상 속에서 자비와 함께 살아가는 길을 일깨워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밝히는 연등 하나하나는 단순한 빛의 등불이 아니라 각자의 마음속에 간직한 소원이며 발언입니다. 이 등불은 나 자신을 밝히는 동시에 이웃과 세상을 비추는 지혜의 등불이며 나눔과 배려의 실천을 다짐하는 상징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물질적으로는 풍요로우나 마음의 평안과 공동체의 따뜻함은 점점 더 절실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일수록 부처님의 가르침인 자비와 연기 그리고 중두의 지혜를 실천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서로를 향한 작은 배려와 따뜻한 말 한마디가 이 세상을 밝히는 큰 등불이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모든 분들께서도 연등의 밝은 빛처럼 각자의 자리에서 세상을 이롭게 하는 보살의 삶을 실천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또한 이 공덕이 널리 회양되어 우리 사회가 더욱더 평화롭고 조화로운 세상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끝으로 부처님의 크신 자비 광명이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모든 분들과 그 가정에 항상 함께 하시기를 건강과 평안하시기를 축복드리면서 충만하시기를 발언드립니다. 감사합니다.
0: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뜻깊은 봉축사를 해주신 우리 회장 스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오늘 참석하신 내빈 여러분의 축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먼저 고향 특례시 발전을 위해 항상 수고해 주시는 박원석 고랑대행 제1부시장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2: 예,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고향 특례시장 권한대행 제1부시장 박원석입니다.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가 온누리에 가득한 오늘 불기 2570년 부처님 오신 날 연등제 개최를 우리 고향 특례시민 모두와 함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특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원력을 다해 오늘 봉축의 자리를 마련해 주신 고양시 사암연합회 대덕스님과 여기 오신 모든 불자님들의 노고에 깊은 존경과 감사를 표합니다. 오늘 밝히는 연등은 우리 마음의 어둠을 걷어내고 자비의 빛을 전하는 화합의 등불입니다. 오늘 축제가 찬란한 연등의 빛처럼

0: 서로를 따뜻하게 보듬는 소중한 계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오늘 뜻깊은 연등자 계시를 축하드리면서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부처님의 가피가 충만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1: 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김성애 국회의원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2: 청년 시절에 막 이끌는 세상에 대한 알 수 없음과 분노가 치밀어 오를 때면 제가 반야심경을 외워서 부르고 쓰고 했던 때가 있습니다. 마반야 바라밀다심경 관자재보살 횡심반야 바라밀다시 조견오온계공 도일체고액 사리자 색부리공 공부리색 색즉시공 공즉시색 수상행식 역부여시 예, 뭐 하자면 끝도 없습니다만 무슨 얘긴지도 모르면서 가르침을 찾았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불경에서 지장보살님을 만났는데요. 지장보살님의 서원이 어린 저에겐 너무나도 감동이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중생들을 구원하는 날까지 이 세상에 남아 계시다가 마지막으로 올라가겠다는 서원을 하셨다는 지장보살님을 보면서 참 많은 감동을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오늘 고향특례시 불교 사암연합회에 함께해 주신 우리 스님들께서도 같은 서원을 세우고 고향시에 있는 우리 중생들을 시민들을 위해서 항상 봉사하시고 헌신하시는 마음 다 같이 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우리 스님들께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전공자는 아니지만요. 불경에서 배운 가장 큰 깨달음이 있다면 연기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상 모든 것들은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불교는 그 어느 종교보다도 공동체에 대해서 강조하고 공동체의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한다고 생각합니다. 정치가 그게 좀 많이 부족하죠. 원래는 그런 걸 잘하려고 정치를 한 건데 오늘 한 번 더 부처님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면서요. 우리 모두가 연결되어 있는 그런 사람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고향시를 위해서 우리 스님들과 함께 잘 풀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우리 박정원 고향경찰서장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3: 예, 방금 소개받은 고향경찰서장 박정원이라고 합니다. 올해 26년 4월 20일자 부임을 받았기 때문에 오늘로 한 달이 됐습니다. 올해가 불기 2570주년이라고 합니다. 진심으로 우리 신자분들께 축하드리고요. 제가 사실 불교에 대해서 전혀 몰라서 좀 찾아봤습니다. 뭐 축사를 해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우리 치안과 좀 관련 있는 가르침이 무외시라는 말씀이 계셨더라고요. 무외시는 우리 불안과 두려움에 떠는 이웃에게 그 안도감과 평안을 주는 그런 보시라고 합니다. 그 물질적인 나는 못지않게 그 중요하게 부처님께서 가르치셨던 보시라고 하고요. 오늘 비가 오는데 연등이 너무 밝아서 춥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 우리 밝은 연등이 우리 마음의 평안을 좀 가져오기를 서원하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모두 마음에 부처님이 오심과 함께 자비와 건강한 행복이 가득하기를 염원하는 공공 축원이 있겠습니다.

오늘 사바세계 대한민국 고향 등내시 화정중앙공원에 문화연동축제를 맞이하여 기도 축원하옵나니 이 나라를 어엿비 여기시고 보호해 주시며 축복하여 주시옵고 국민의

하게 하시오며 부처님 대자 대비로 세계 평화 이룩되게 하여지이다. 지극정성으로 일심으로 축원하옵나니 오늘 법회 동참 대중은 부처님 가르친 바로 세워 일체 생명이 내 목숨처럼 정귀함을 알아 진흙 속에 핀 연꽃처럼 진정한 마음으로 되찾고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자비로운 마음 평화로운 세상 이루게 하여지이다. 메아리 소리에 맞추어 응하듯 중생의 정성 간절함에 언제 어디서나 감운하시는 부처님, 대한민국 모든 국민이 부처님 세계의 가르침 속에서 부처님의 자비 광명으로 모든 제업에 소멸하여 서로 믿고 의지하고 마침내 보살도를 향하여 성불하는 그날까지 지혜 광명이 이 땅에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0: 다음은 모든 차별과 갈등을 없애고 빈곤과 질병이 사라지고 지혜와 자비의 원력이 온 세상에 가득하게 성취되길 부처님 소원처럼 우리 모두가 보살행을 행하겠다는 마음가짐의 발언문이 있겠습니다. 발언문은 고향특례시 불교신도연합회 회장 정호는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1: 발언문. 지역한 마음으로 삼보전에 귀의합니다. 자비 광명으로 이 땅을 밝히신 거룩하신 부처님, 오늘 불기 1570년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이 자리에 함께한 사부 대중과 시민 여러분, 그리고 귀한 걸음으로 참석해 주신 기관장님과 내빈 여러분 모두에게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라합니다. 오늘 저희가 밝히는 연등은 단순한 빛이 아니라 세상을 밝히는 희망의 등불이며 중생의 아픔을 보듬는 자비의 등불이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셔 모든 생명이 존귀하며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하는 마음이야말로 참된 평화의 기림을 일깨워 주셨습니다. 저희 모두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들어 갈등과 분열을 내려놓고 화합과 상생의 길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이 나라가 더욱 편안하고 국민 모두가 서로를 존중하며 어려운 이웃과 함께하는 따뜻한 사회가 되게 하옵소서. 또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기관장님, 국회의원님, 여러 지도자들께서 지혜와 원력이 함께하시어 시민의 행복과 지역만용을 이루는 데 큰 힘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이들의 가정마다 건강과 화목이 가득하고 소망하는 일들이 완만히 이루어지시기를 발언드립니다. 저희 불자들 또한 부처님의 자비행을 실천하며 나눔과 봉사로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참다운 수행자가 되기를 서원합니다. 오늘 밝힌 봉축의 연등마다

0: 지혜와 자비의 빛이 온 누리에 퍼져 모든 중생이 함께 행복한 세상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발언드립니다. 나무 석가모니불, 나무 석가모니불, 나무 시아본사 석가모니불.
1: 자,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사부대전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흥국사 합창단과 금년사 합창단의 음성공량이 있겠습니다. 부처님 오신 날을 축하하는 흥국사 금년사 합창단의 봉축가를 큰 박수로 환영하십시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0: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1: 앵콜은 안 나옵니까? 앵콜 소리가 너무 작은데? 내년에 내가 반드시 할 테니까 꼭 오십시오. 네. 아, 다음에 우리 가수가 기다리고 있는데 MBN 보이스킨 올 크라운을 맡고 무대의 카리스마고 대한민국의 트롯 마돈나 김은주 씨를 소개합니다. 김은주 씨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0: 고맙습니다.
1: 더 뜨겁게 만들어줄 남자를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애간장을 녹이는 목소리, 무대 매너로 관객의 마음을 사로잡는 에녹 씨 무대 선정합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2: 안녕하십니까.
3: 업쟁이 높은 빌딩은 시대지만 유행 따라 사는 것도

0: 여러분 즐길 준비 되셨어요?
1: 우후!

초가집 돈인과 함께면

0: 200년 살고 싶어 200년 살고 싶어 천년만년 살고 싶어
1: 자 큰 박수 함성 다시 한번 해주세요
2: 안녕하세요 에녹입니다 와 아니 궂은 날씨에 이렇게 비가 오는데 많은 분들께서 오셨네요 여러분 괜찮으세요?
3: 네!
2: 와 무엇보다도 이 뜻깊은 자리에 이 귀한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저도 마음이 울적할 때가 있고 약간 우울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면 저 역시도 사찰을 좀 찾는 편이에요 그래서 저희 그 근처에 보면 집 근처에 진관사라는 곳이 있고요 흥국사라는 곳이 있는데 저희가 자주 가는 사찰입니다 그리고 진관사에 가면 꼭 차를 한잔 시켜서 거기 아주 차 맛이 일품이거든요 그래서 거기 있으면서 마음을 좀 이렇게 다스리기도 하고 그런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변에 사시는 분들이 계시면 꼭 한번 찾아보셨으면 하는 바람이 듭니다 다음 곡은 에녹의 신곡입니다 나온 지 얼마 안 됐어요 아주 따끈따끈한 곡인데요 와 비가 정말 엄청나게 내리네요 네. 네. 제목이 노가라는 곡입니다 네, 제가 에녹이잖아요 네, 노가라는 여러분 이 음악에 한번 녹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가볼게요

0: 즐거우셨습니까?
1: 네.
0: 이제 환희의 마음은 잠시 가라앉히시고 축하 공연을 끝까지 이렇게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행복하십시오.
1: 네.

0: 네.
1: 자, 우리 사내가 없어, 사내가.
0: 사내가.
1: 시작. 오.

0: 진짜 지긋지긋해.
1: 딸과 저는 서로에게 상처였습니다. 딸과 말이 통하지 않던 어느 날, 나는 혼자 이 방에 남아 있었습니다. 우연히 BTN에서 들은 부처님 말씀, 이상하게도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처음엔 딸에게 줄 돈이 아까워서, 이제는 마음을 나누고 싶어서. 그렇게 BTN은 내 마음의 큰 법당이자 쉼터가 되었습니다. 딸과 다시 웃게 해준 건 작은 보시의 기적이었어요. 당신의 보시? 누군가의 기적이 됩니다.

0: 이곳 한안에 불교의 굳건한 뿌리를 내리기 위해 쉼없이 달려온 정해선원 한암도량. 수많은 우여곡절 속에서도 중생구제와 부처님 법 전파라는 일념으로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그동안 정해선원은 종파를 초월하여 큰 스님들의 법문이 끊이지 않는 명실상부한 법석의 중심이었습니다.
1: 이제 정해선원은 원대한 소원을 세웠습니다. 부처님의 법을 전하며 정진 포교하였으나 정작 기거할 곳이 마땅치 않은 노스님들이 계십니다. 모든 종단의 스님들을 위한 수행의 마무리를 지을 수 있는 보금자리, 이 뜻깊은 불사에 사부대중 여러분의 지극한 동참을 간절히 기다립니다. 작은 보시가 큰 복덕으로 휴양될 것입니다.

0: 대한불교 천태종에서는 중창조이신 상월원각 대조사 제52주기 열반대제를 오는 6월 12일 구인사 광명전에서 봉행합니다. 시대를 앞서 불교 운동을 펼쳤던 대조사의 가르침과 위덕을 기리는 자리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구인사 043-423-7100번입니다.
1: 불암산 경수사에는 사시사철 맑은 물이 흐르고 청정한 폭포가 있습니다. 이곳에 물과 생명을 지키는 용왕님을 모시는 용신각 불사를 봉행합니다. 불사에 동참한 모든 분들의 무병장수, 가정의 평화, 풍년과 재물을 기원하고 삼보의 가피와 용왕님의 위신력으로 소원 성취에 큰 공덕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동참 문의는 02-936-5629번입니다.
0: BTN 불교TV 대표 신행단체 BTN 연불봉사회 제10기 교육생을 모집합니다. 연불봉사회는 재가불자로 구성된 자원봉사 신행단체입니다. 교육은 매주 수요일 2시간씩 진행되며 수료한 후 봉사활동에 참여할 수 있고 봉사활동을 위해 자원봉사자 보험에 가입해드립니다. 문의는 붓다회 1855-0108번입니다.
1: 법화경 수행도량 정해선원에서 법화경 법사스님의 법문에 이어서 법화삼매참법 기도집으로 기도 수행하는 법화삼매참법 천일기도를 봉행합니다. 법화경 대강백 법사스님들의 법문과 함께 법화칠보탑 불사 원만회향과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발원합니다. 원돈댁의 수계대법회로 회향하는 법화삼매참법 천일기도에 수의 동참하시어 업장소멸, 소원성취, 성불하시길 발원합니다. 문의는 02-971-4426번입니다.
0: BTN 부다회 러브 템플스테이 절로 갈까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이번에는 도심 속에서 생활포교를 실천하는 양재 구룡사에서 진행됩니다. 6월에 무더위를 식혀줄 남량특집 프로그램으로 한층 더 색다른 재미를 더했습니다. 좋은 인연 공덕 맺는 특별한 날 보내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1855-0108번입니다.

0: 마틸드 필립 벨기에 여왕이 서울 진관사를 찾았습니다.
1: 미국 부통령 부인의 방한은 처음이었고 진관사를 택했습니다.
2: 스님!

0: 아이고, 간세훈보살.
1: 근데 이렇게 맷돌로 돌려서 두부를 만들면 두부 맛이 진짜 기가 막힐 것 같아요.
0: 기가 막혀요. 네. 재료 본연의 맛을 살리고 양념은 부수적이고.
2: 배를 갈아서 하니까 완전히 천연 조미료잖아요.
3: 네.
2: 자연식품.
0: 절밥은 천천히 먹으면서도 재료를 중요시하지 양념을 중요시하지 않습니다. 특히 마음을 중요시하게 해요.
3: 네.
0: 최고 양념은 마음이다.

0: 다시 찾아온 드라마 붓다. 오랫동안 기다렸지만 방송을 놓쳐서 아쉬우셨나요? 걱정 마세요. 이제 언제 어디서든 드라마 붓다를 시청할 수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BTN 드라마를 검색하면 드라마 붓다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 부처님 당시를 옮겨놓은 듯한 감동과 환희를 BTN과 함께하세요.
1: 무명사회주 무명큰스님의 신간 기뻐해라 딛는 곳마다 연꽃이다. 출가와 수행 그리고 전법 속에 얻어낸 비밀같은 경지가 숨어있는 선화집. 길을 가는 이들에게 촉매가 되길 희망한단 무명큰스님은 부질없는 일처럼 보일지라도 이정표가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금정산을 짊어지고 안고 서는 이것이 무엇인가를 던지는 기뻐해라 딛는 곳마다 연꽃이다. 문의는 051-944-7499번입니다.
2: 태조 이성계가 신덕왕후의 금나광생을 발언하며 창건한 흥천사.
3: 조선 왕실 최초 원찰 흥천사는 무량수전의 부처님의 증명을 삼아 100년 동안 영구입회를 영구입회단에 모시고 24시간 365일 불을 밝혀드리고, 이 약속은 끊임없는 발언을 의미합니다. 매일매일 스님들께서 독경을 하시어 영가님의 극락왕생을 발언하며 설날과 추석에는 우려로 차례를 올려드립니다. 흥천사의 영구입회를 모신 공덕으로 영가님은 극락왕생하시고 자손들은 소원성취 이루시기를 발언드립니다.
2: 스님들의 독경 소리가 끊이지 않는 조선 왕실 최초의 원찰 흥천사에 100년 동안 모셔질 영구입회를 모시고 극락왕생과 소원성취에 큰 인연을 맺으세요.
4: 희망의 기도가 절실한 요즘 마음 한 자라 편히 쉬고 싶다면 분당 대광사로 오십시오. 동양 최대 규모의 미륵 부처님께서 중생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주시는 청정 미륵 도량 대강사는 부처님 설법의 최고봉 법화경을 바탕으로 관음정진 소리가 세상을 밝히는 기도처이자 행복을 가꾸는 템플스테이, 부처님 가르침으로 마음을 치유하는 명상상담대학, 다양한 행사가 펼쳐지는 불자와 시민들의 문화공간입니다. 멈춤이 필요한 시간, 청정 미륵도량 대강사로 오세요. 이 땅에 펼쳐진 도솔종토 대강사가 내 마음의 주인이 되는 길을 안내해드립니다.
5: 만불사에 들어서면 가장 먼저 불자들을 반겨주시는 33m 높이의 대불은 극락세계에서 중생을 구제하는 아미타 부처님이십니다.

0: 만불사가 극락정토임을 상징하는 아미타 대부를 마주하면 저절로 존경과 찬탄의 마음이 일어나 우리 마음속 번뇌와 악업이 소멸되고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살아가리라 다시 한번 발언하게 됩니다. 큰 스님들이 열반하시면 모셨던 부도탐묘를 이제는 일반인도 왕생탐묘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관리 걱정 없이 영구히 보존되는 화강석 왕생탐묘는 개인기, 부부기, 가족기, 문중기가 있습니다. 아미타우스에서 극락왕생의 기원을 이루십시오.
1: 부모의 마음은 늘 자식을 따르고 죽어서도 끝내 자식 생각을 잊지 못한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부모님의 아름다운 마무리, 영가를 극락정토로 인도하는 장례 포교사 BTN 불국토 상조가 돕겠습니다.
2: 장례의식이란 돌아가신 분이 일생 동안에 살아온 인생 마무리 해양인과 동시에 새로운 미래생의 시작이기 때문에 돌아가신 분에게는 가장 소중한 것이 장례의식이라고 하겠습니다.
1: 부모님이 가장 편안하게 생각하는 불교식 장례 문화. 불국토 상조는 가족 신행 공동체입니다. 스님께서 집전하시는 장엄 연불로 영가를 축원하며 구품 연화대름과 광명 진원으로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BTN 불국토 상조 가입 문의는 1577-7675번입니다. 고객 납입금은 주거래은행인 국민은행의 50%를 예치하고 있습니다. 장례 서비스 중 사용하지 않는 품목은 공정거래위원회 상조서비스 표준 약관에 의거해 환급해드립니다. 행복과 희망의 기운을 주는 해피달마도, 경기도 청평에 자리 잡은 소원성취도량 달마공원 관음사. 모두 행복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답답한 일이 있을 때 1대1 상담을 통해 각자의 생년월일에 맞게 그려드리는 맞춤 해피달마도. 부처님이 내리신 자비의 땅, 재운과 관운의 기운이 가득한 북해 용신터에서 행운의 달마도를 그려드립니다. 행복과 희망의 기운을 주는 해피달마도, 행복한 북길 따라 나투시는 마음이 평안해지는 달마의 행복한 기운을 담은 김류현 해피달마도. 김류현의 해피달마도로 애군 소멸하시고 가정화평 누리세요. 김류현의 해피달마도는 청평 달마공원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3: 아는 바다를 밝히고 뱃사람을 지켜주던 태국사의 장엄한 종소리. 하지만 세월의 풍파 속에 그 울림은 멈추고 말았습니다. 이제 부처님의 법음을 전하던 끊어진 아능의 메아리를 다시 잇는 범종불사에 거룩한 인연을 맺어주십시오. 태안 태국사 범종 종각불사에 동참하시면 가정의 자비 광명, 후손에게 만대 영화가 깃들 것입니다.
4: BTN 투어에서 특별한 성지 순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정기획 249만 원으로 떠나는 부따의 길, 인도 네팔 7대 불교 성지 순례는 8월 23일과 9월 13일에 남원 영월사 금강스님과 함께하는 화엄경 약찬계 기도법회는 6월 13일에 경주 불국사 석굴암 사찰 순례가 7월 11일에 진행됩니다. 세 번째 진행하는 민족의 영산 백두산 서파 북파 순례는 6월 8일에 대한불교 조계종 가사명장 무상 큰스님과 함께하는 문수보살 성지 오대산과 운강석굴 순례가 8월 29일에 진행됩니다. 스님과 불자님들의 많은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는 023270-3480번입니다.
5: 일면불, 월면불. 진제 스님은 이 화두를 잡고 5년 동안 전력을 쏟아 수행정진의 정진을 거듭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겨울 어느 날 많은 눈이 내려 온 천지가 흰 눈으로 덮였는데 마당의 수각에는 눈이 쌓이지 않고 내리는 즉시 녹아버리는 것을 본 스님은 문득 깨달았습니다.

눈 그친 하늘엔 맑은 점막이 푸르게 번져 있었다. 끊임없이 자신을 괴롭히던 의심은 사라지고 차가운 겨울 공기에 머리는 씻은 듯 맑았고 마음은 허공처럼 고요했으며 정신은 더욱 뚜렷해졌다. 대오견성, 깨달음의 세계에 들어선 것이다. 이때가 스님의 세수 33세, 1967년 정미년이었다.

0: 집착을 끊는 마음은 서리빨처럼 매서웠고 서늘한 결단력에 번뇌는 사라졌다. 망상은 바람처럼 흩어졌고 한생각 끊어내니 청길 어둠이 거쳤도다. 단호히 내려놓을 때 비로소 자유롭고 마음의 강이 멎어 본래의 달빛은 공한 자리를 비추네.
1: 팀에 항상 하두가 씨름을 해야 돼요. 마두가 큰 방에서 앉아있으나 도랑을 거느나 밖에 볼 일이 있으나 그 생명력이 그 하두를 깨닫는 데 있거든. 그 내는 이제 절집이 인연이 좋아서 막 초대 종정 스님 밑에서 출가를 했고 그 밑에서 단련이 돼가지고 모든 허점이 다 없어질 것만 허점이. 다음에는 이제 우리나라 정법을 면밀히 이어 내려오는 경어, 희열, 운봉, 행국 선사 내려오는 그 법맥을 이제 수성을 따라서 또 일생을 살았거든. 그러니까 그 법을 당할 사람이었구만, 그 법을. 이 최고 그 살림살인을 바로 본다는 거는 참 귀한 일이구만이야. 그 밝은 수성 밑에 연마가 되고 그래서 그런 큰 눈이 열리어서 이제 무슨 법문을 모두 석가 장가로 철칭 나오지 밝은 지도자를 못 만나면 절대 그게 안 되구만이요. 산이 가리가 있어서 그러면 세월만 흐르거든. 그러니까 모든 불자들이 생활 속에 참선을 잘해서 마음의 갈등이 해소가 되고 지혜가 개발이 되고 세세생생 복락을 누리거든. 그러니까 그렇게 잘 살아봅시다.
0: 때론 더디고 고요하더라도 마음을 닫고 뜻을 바로 세워 한 걸음씩 밝은 곳으로 향하는 것이 참나 본 마음을 찾아가는 것이다. 그래서 큰 의심이 깨어지면 큰 깨달음이 있다라고 말한다. 화두타파 이후에도 수행은 끝이 아니라 그 깨달음을 삶 속에서 익히고 닦아가는 과정이 계속되어야 한다. 이 시대의 선지식 진재법원 대선사 큰 스님의 깨달음에 대한 일구는 언제나 그랬듯 힘이 넘친다.
2: 진재 전 존경의학께서는 생사해탈을 해서 영원한 행복 그렇게 살아라.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잘 못 사는 것은 지혜가 없어 그런 거다. 그래서 지혜를 개발한 데 있어서는 참선이 최고다. 참선해서 생사를 해탈해서 영원히 그 자유자재하게 참다운 행복의 삶을 살아라는 말씀을 하셔서 생사를 했다는 그 길로는 간호선이 최고다. 그런 말씀을 누누이 하십니다. 그러려면은 진의가 동반돼야 된다. 진의가 동반되려면 열심히 화두를 의심하고 또 의심하고 하다 보면은 진의가 동반된다. 이 진의가 동반되면은 어떻게 시간이 가는지 모르고 화두 의심 삼매 속에서 운명이 타파돼서 타파 실통이 나오죠. 타파 실통. 그렇게 해서 한번 이 화두를 하나 탁

0: 깨치면 그거를 말씀대로 1700 공안이 한꼬쟁이에 꼽힌다. 친지 도마를 그렇게 강조하셨어요.
1: 향엄상수와 화두를 타파하고 다시 5년 동안에 흔들림 없는 정진으로 마조스님의 일면불 월면불 화두를 타파하자 향국스님은 임재정맥의 법 등을 부축하시고 진재라는 법호와 함께 전법계를 내리셨다. 그로부터 11년 후인 1978년 12월 초 향국스님은 열반 나흘 전 문득 진재스님이 계시는 해운정사에 발걸음을 하셨다.
2: 향국선사가 이제 열반 5일을 놔두고 그 지방선사들은 이제 네 군데를 쭉 가서 임재 탁발회를 물었거든. 우린 거기 척 나온 이가 없었거든.

0: 임재선사가 이제 탁발을 갔거든요. 한 노보살 집에 가서 대문이 떼치는데 막 톡톡 두드리니 노보살이 나오거든. 나와서 어디 왔습니까? 그러거든. 동양으로 왔습니다. 얌티 없는 신이구나 그러거든. 한 푼 쉬지도 주지 않냐고 아니하고 어째서 얌티 없는 신임이라 하는 거 하니께 그 보살이 막 대문을 와그닥닥고 들어가 빌거든. 임지선은 막 그 절로 막 돌아와 빌었거든요. 마지막에 해운정사를 들렸어. 그런데 내가 정신을 먹고 도랑을 왔다 갔다 보행을 하고 있는데 들어오시거든. 신임 잘 오십시오. 앞장 예배를 하니까 보자마자 묻는 게 임재탁발아.
1: 너가 만약 임재선사가 되었던들 노보살이 대문을 왕 닫고 들어갈 때 뭐라고 한마디 하려는고?
0: 30년간 말을 타고 희롱해 왔더니 금일에 당나귀에게 크게 받침을 입었습니다. 처음 나오니까 손을 꼭 붙잡으면서 과연 나의 제자로구나.
1: 과연 나의 제자로구나.
0: 그런데 임재탁발에 대해서 이 자고로 뭐 모든 중국 세계 천하에 막 알았던 사람들이 입을 못 대겠구만. 임재탁발은 당나라 성도에 있었던 입을 못 벌렸어. 그렇게 이런 본본이구만. 열반 후에 열년 기일에 항시 임재탁발 법문을 들려다오 있거든. 최고 법문이었다.
2: 이때가 향곡선사 열반 나흘 전의 일이다. 향곡선사께서는 이렇게 마지막까지 멋진 삶을 살다 열반에 드셨다. 부처님께서 마하가섭 존자에게 자신이 깨달은 법을 삼처 전심으로 전했듯 향곡 스님도 진재 스님의 공부에 대해 세 번 인가를 했으니 이 또한 삼처 전심일 것이다.
3: 향곡선사께서 진재선사께 세 번 마음을 전했습니다. 첫째는 26세 향엄 상수하라는 하도를 가지고 공부를 하시다가 2년 만에 그걸 타파하시고 오도성을 지시고 문답을 하니까 마음에 들어서 옳다 옳다 첫 번째는 하셨고, 두 번째는 일면불 을면불을 한 5년간 공부를 하셨는데 5년이 지난 뒤에 타파하시고 오도성을 짓고 문답을 하셔서 마음이 흡족하셔서 옳고 옳다라고 말씀을 해주셔서 전법기를 받았고, 마지막에는 향곡선사께서 돌아가시기 5일 전에 해운중사 와서 임재탁발화를 그렇게 물으셔가지고 답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향곡선사께서 진재선사께 법을 제안하는 삼처전심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0: 옛 도인들이 이르시길 선빵의 문고리만 잡아도 지옥, 악귀, 죽생의 사막도를 면한다 했다. 천겹 어둠 끝에 스스로 빛을 발하는 순간 내면의 티끌을 쓸어내고 불법에 질리는 선화처럼 담담히 펼쳐졌다. 한 생각을 밝게 알아차린다는 것. 이 몸 받기 전 나는 누구인가? 진제 법원 대선사는 오직 참선 수행의 한 길을 걸어오셨다.
1: 향곡 선사나 진제 선사 그 법력은 금생에 이루어진 게 아닌 것 같아요. 쭉 큰 40년을 겪어 보니까 전생부터 이미 닦아가지고 온 분들이요. 아, 막 힘이 있지요, 법력이. 진제 대선사는 복덕회를 갖춰서 이미 나온 분이요. 그런데 모시고 살아보니까 첫째는 도인이 갖춰야 될 묵직함을 갖췄어. 그리고 그분의 공부법은 오매불망 화두 만드는 거예요. 하나 잡담, 서적을 보거나 어록을 보거나 이거는 이제 공부가 더뎌진다고 항상 주장하는 분이요. 어디 돌아다니지 말고 출입하지 말고 오로지 화두에 최하 3년 정도는 푹 묻혀봐야 된다. 그러니까 행주자 어목동정에 이 자성자리가 뒤집어질 때까지 딴짓하면 안 된다. 아, 이거 막 확실해. 님께서는 그 다음에 이 마음자리가 뒤집혀지면 선지식한테 점검을 받아서 됐다. 인가가 되면 그때는 하와중생으로 나가야 돼. 그때까지는 입도 뻥긋하지 말고 어디서 법문도 하지 말라는 거거든. 그게 막 확실한 분이요. 당신이 해봤기 때문에. 이 공부할 때는 잡고 섞이면 안 된다 이거지. 오로지 어미닭이 알품듯이 그렇게 몰입하라는 거거든. 의심이 생명인데 의심도 그냥 의심이 아니라 간절한 의심. 그걸 주장하지요. 그걸 뭐 4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아. 당신이 해서 겪어보고 이뤘으니까.
2: 선문답은 최고 안목이 열리야사 서로 문답이 되지. 10년을 지내고 뭐 일생을 선방에 해도 이 안목이 안 열리면 똑같습니다. 그만 이제 최고 안목입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이거는 속일 수 없는 안목이다.
0: 선종에서 안목이란 본질을 꿰뚫어 보는 곧 지혜의 눈을 뜻한다. 눈으론 형상을 보되 안목으론 마음의 근원을 본다. 진제 법원 대선사. 스님은 알았다고 찾아오는 선객들에게 그 안목을 점검해 주시는 한국 불교의 절대적 선지식이시다.
3: 그때 이제 대학교 4학년 여름이었는데 덕산탁발을 가지고 두 달 방학 동안 묵언하면서 정진했습니다. 그래서 막 수염도 막 기르고 공부를 하다가 했는데 안 돼요. 안 돼서 점검을 받아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너무 답답해가지고 해운정사에 큰 스님 찾아뵈러 갔었죠. 그때 2007년입니다. 찾아뵀는데 스님이 저한테 어디서 왔는고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냥 동국대에서 왔습니다 이랬어요. 그랬더니 큰 스님이 실망하는 표정을 퍽 지으시더라고. 어디서 저런 이상한 인간이 왔나 싶으셨던 것 같아. 근데 저는 그때 이제 법거량이라는 걸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아 법거량을 하신 거구나. 그때 해운정사 조실체를 그 수리를 하고 계시더라고. 스님 밖에 계시고 막. 근데 제가 뭐라 그랬냐면 스님 자성불사를 하셔야죠 이랬습니다. 그랬더니 큰 스님께서 허허 하시더라고요. 그 나중에 보니까 조사오록에 허허성을 친다는 그 내용이 나와 있는데 그때 저는 어떤 느낌이었냐면 큰 스님께서 젊은 수자가 와서 큰 스님한테 그렇게 하면 야단을 맞아야 되는데 허허 하시는 그 말씀에 자비

의심도 느껴졌고 아 이분 도인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스님 인사를 좀 드리고 여쭐 게 있어 왔습니다. 안으로 좀 드시겠습니까? 이랬지요. 밖이었으니까. 그랬더니 큰 스님께서 안에 들어갈 거 있겠어? 날도 더운데 여기서 보지 이러시더라고요. 그 바깥에 먼지 풀풀 날리는데 거기서 절하라는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말씀 하나하나가 전부 다 거량이시더라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제가 스님 제가 개송을 하나 읊어도 되겠습니까? 이랬습니다.

0: 물어보니 모르겠더라고. 근데 모르겠습니다 말이 안 나가고 아무 말이나 한마디 탁 뱉어버렸습니다. 그때 큰 스님께서 그래가지고는 안 되구만은 그러시더라고요. 딱 칼질을 바로 탁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이후로 저는 그걸 알았죠. 큰 스님이 안 계셨고 그렇게 점검을 받지 못했다면은 공부 다 된 줄 알고 허송세월을 보내고 암안에 절어가지고 얼마나 업을 짓고 다녔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1: 50여 년을 한결같이 어떤 선객이 찾아와도 제접해서 화두를 주시고 점검해 주시는 진재법원 대선사. 큰 스님같이 이 시대 올곧은 조사 스님이 계신다는 것은 참으로 다행스럽고 한국 불교의 큰 힘일 것이다.
2: 어떤 것이 진리여 도냐 하는데 눈바르니까 깊은 우물에 떨어졌다 한 것은 낙차가 어디에 있는 거?
3: 볼 사람이 크게 없습니다.
2: 아, 천리 말리 없던 소리 말고 두 번째 어떤 것이 96종의 이도를 쪼갔던 제바적인 거니 은장반의 흰눈이 소복이 있다는 그 낙차가 어디에 있는 거?
3: 같은 부동의 속에는 다른 흙이 없습니다.
2: 아이 그게 아니에요. 어떤 것이 이제 부처님은 진리의 복음이냐 이렇게 산은 가지가지에 발연달이 주렁주렁 달렸습니다 하는 것은 낙차가 어디에 있는 거?
3: 삼삼은 굽니다.
2: 아, 아니 그런 거 아니에요. 네. 그런
1: 거. 지난해 2월 부산 해운정사에서는 지장제일 법문 후 진재 스님과 해운정사 한주 도암 스님과의 법거령이 있었다.
2: 안 되고만 동무서답이지. 그러니까 내 말을 잘 받아들이야 허송세월을 안 하지. 헛소리 그만하면 안 돼. 그만 들어가지.
4: 중산 스님이 이제 말년에 큰 스님 몸이 많이 안 좋으셔서 삼성병원에 이제 입원을 자주 하고 계셨어요. 그때 이제 제가 수발을 드리고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한 번은 제가 큰 스님 만약에 큰 스님께서 열반하시고 제가 공부를 좀 더 하고 싶은데 누구를 의지해서 공부하면 좋겠습니까? 했더니 진재 스님을 찾아가라 그렇게 말씀하셔서 그래서 첫 번째 찾아간 분이 진재 큰 스님입니다. 그때 처음 만나 뵀을 때 진재 스님이 탁 공안을 질문했습니다. 그때 첫 번째 딱 질문한 게 남전 참여 질문을 딱 던졌습니다. 근데 거기서 제가 대답을 했어요. 근데 엄청 좋아, 깜짝 놀라고 좋아하시는 것 같더라고.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질문이 위산에 꿈 얘기라는 공안이 있습니다. 그것도 또 질문을 하시더라고. 근데 그거는 내가 반만 맞췄어요. 큰 스님이 인정할 건 하고 아닌 건 탁 잘라주는데 제가 이 넘지 못할 벽이 있구나.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그래 그동안 공부하느라고 수고했는데 나한테 와서 맞아 공부를 해라. 지금 스님 공부는 대군과 대전까지 왔다. 서울을 간다면 그렇게 이제 칭찬도 해주시고 공부가 안 됐다. 다 끝나지 않았다. 그러고 실제 내가 부딪혀 보니까 대답을 못했습니다. 그때 큰 스님한테 느낀 바가 마치 내가 어떤 힘센 사람을 만나가지고 내가 거꾸로 들려가지고 그 사람이 나를 탈탈탈 턴 것 같아. 그러니까 내가 가진 주머니고 뭐고 있는 게 다 터져나와서 아무것도 안 남은 것 같더라고. 이분은 내가 알지 못하는 걸 가지고 계시구나. 내가 이분을 의지해서 공부를 해야 되겠구나 하는 마음도 들고 좀 그만큼도 큰 스님의 법에 대해서는 의심이 없습니다. 딱 아주 짧고 뭐 차갑고 그렇지만 정확하게 아니다. 아이고만 그렇게 내 공부를 정확하게 짚어주는 거가 제일 고맙습니다.
1: 진재 스님은 1971년 부산 해운대 앞바다가 한눈에 내려다보이는 장수산 기슭에 해운정사를 창건하고 불법과 선법이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인연 지어지기를 서원하며 상하 선원을 개원하였다.

0: 2021년엔 큰 스님께서 태어나셨던 고향 마을 남해 금속리에 성담사를 창건하셨다. 또한 수자 스님들이 정진할 수 있도록 설림 선원을 개원해 스님들을 제접하며 수행을 지도하고 있다. 더불어 제가 불자들이 연중 쉼 없이 정진할 수 있도록 국민 선원도 개원했다.
1: 일관되게 큰 스님이 강조하는 그 화도 일념, 정진 일념. 지금 연세가 93세이신데도 지금도 평생을 일관되게 강조하시는 것은 정진하라는 것. 그래서 그 정진 일념에 대한 그 일관된 그런 삶의 모습이 그거는 굉장히 존경스러운 그런 모습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부모 미생전, 본래 면목. 이렇게 평생을 화두로 수행자들을 이제 지도를 해 주셨는데 이것저것 거치지 않고 바로 들어갈 수 있도록, 바로 그 근원자로 들어갈 수 있도록 안내해 주시는 그런 부분이 아주 저는 위대한 업적이라고 봅니다. 항상 성성하게 깨어서 있는 그런 그걸 강조하셨고, 그 다음에 일상생활에 화두가 일회할 수 있도록 푹 거기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래서 행주자와 어묵동정에 항상 그런 그 화두일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정전하라는 거. 큰 스님이 지금 93세이지만 아직도 참 정정하시다는 게 대단히 놀랍고, 걸어가는 모습을 봐도 여전히 힘차고 당당하시고, 저런 어른을 우리 후학들이 좀 본받으면서 열심히 정전해서 그 선사의 뛰어난 안목을 좀 점검받아서 그런 훌륭한 지혜인들이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0: 말보다 침묵이 깊고 침묵보다 눈빛이 맑은 수행자 진재법원 대선사. 심불급 중생 시삼무차별. 마음과 부처와 중생 이 셋은 본래 차별이 없다. 마음의 근원에서는 둘이 다르지 않다.
2: 자타가 인정하는 정말로 가피를 너무너무 많이 입고 정말 불가사의한 법력을 참 가지신 분이다. 일상에서 이제 우리가 가야 될 길, 또 하지 말아야 될 일, 그러면 때로는 이제 격려도 해주고, 그러면 참 굉장히 이렇게 정진할 만한 그런 힘이 나고, 또 안 해야 될 짓, 잘못한 짓을 또 경책하실 때는 그냥 이렇다 저렇다 말씀 안 하시고 그냥 눈빛만으로도 그냥 오싹 해가지고 소름이 막 끼쳐가지고 다시는 나쁜 길로 안 들어서는 버르장머리를 싹 고치는 그런 참 일이 많습니다. 꼭 안 빠지고 하시는 말씀이 지혜를 닦아야 된다. 어떤 것이 참나인가, 부모에게 나기 전에 어떤 것이 참나인가, 이렇게 화두를 해서 그렇게 견성을 해야 된다. 그 말씀을 꼭 안 빠지고 하시거든요. 부지런히 해라. 열심히 화두를 챙겨가. 일념 삼매가 돼야 해결이 된다. 보는 찰나, 듣는 찰나에 견성을 한다. 그러니까 계속 진짜 나의 발심이 돼가지고 단 한순간도 꺼내지 않는 진리가 일어나도록, 일념 삼매가 되도록 열심히 노력해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0: 흐린 분별이 거치니 본래의 밝음이 드러나고, 명안의 안목에는 티끌 같은 허망함도 머물지 않는다. 자신의 본래 마음 자리로 찾아가는 길고 긴 수행의 길. 한 점 안목이 열리면 산천 초목이 모두 법문이 된다. 2024년 12월 미국 댈러스 포트워스 공항에 진재 대선사 일행이 도착했다.

0: 도착했다. 이번 미국 방문은 유대교의 스승 잭 벤포라드가 주관한 행사로 세계의 종교 지도자들이 모여 지구촌에서 벌어지고 있는 작금의 전쟁을 즉시 멈추고 세계 평화와 인류의 행복을 실현하고자 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오랜 도반 잭 벤포라드가 진재 대선사에게 고준한 법문을 부탁함으로써 이루어졌다. 진재 큰 스님은 한국의 대표 선승답게 표정과 말투에서 자신감이 살아있었다. 언제나 강조하시는 큰 스님의 일구, 참, 나. 자주 만나지는 못했지만 만날 때마다 듣는 참, 나를 찾으라는 말씀. 과연 종교가 다른 서구의 종교 지도자들은 이 화두 일구를 이해할 수 있을까? 바른 참선, 바른 의심이 우주에 가득 찰 때 화두가 해결된다고 말씀하시는 큰 스님. 이번 미국 방문의 첫 일정은 댈러스 다운타운에 위치한 땡스기빙 스퀘어에서 열리는 종교 지도자와의 만남이다. 땡스기빙 스퀘어는 감사를 표현하고 평화를 찾을 수 있는 댈러스 도심에 조성된 휴식 공간이다. 한국의 대선지식 진재 큰 스님의 법문을 듣고자 이른 아침부터 제법 많은 사람들이 자리를 메웠다. 땡스기빙 재단 이사장 카일 오그드는 진재 큰 스님을 모시게 되어 기쁘고 영광스럽다며 스님의 지혜에 깊은 존경을 표했다.
1: It's my great pleasure and privilege to welcome you this morning to Thanksgiving Square, our home. Zen Master Jinji, we are honored to have you join us this morning.
2: I bring greetings on behalf of Faith Forward Dallas to Zen Master Jinji and grateful for his presence in our city. And it truly is my belief that regardless of our faith tradition or lack thereof, that we as the leaders of conscience in the city are about bringing light and love and hope and peace.
3: But I can say this, that I was privileged to actually go to South Korea when Master Jinji was elevated as the supreme leader, which on the surface seems unbelievable because you don't understand the question. For example, the question that he asked all of us to ask is, what did I look like before my parents gave birth to me? That's the question. Now, wait a minute. How could I have looked like anything before my parents gave birth? But he says, and let me tell you, he has something to say here. Certainly, he has something to say. That if you repeatedly ask that question, week after week, month after month, year after year, woo! All of a sudden something happens and you really have a sense of who your real self is. The closest thing that I could come to this, he is a gem. Now, you know, in the past, people in the West who wanted to be exposed to great wisdom of the East, they would travel. But guess what we were able to do, Marzuk and others? We were able to bring him here. So that's a totally different, yeah. We're not going there. He's coming here. And it's my joy and delight to introduce Master Jinji.
0: 전 세계 유대교를 대표하는 스승, 잭 벤포라드는 자기는 큰 스님의 가르침을 서구 사회에 전하는 것을 마지막 남은 인생의 목표로 삼겠다고 공언했다. 그리고 큰 스님의 가르침이 미국을 넘어 지구촌 곳곳에 펼쳐지기를 바랬다.
4: 산승이 그동안 미국을 세 번을 방문했고 이번에는 네 번째 미국 따라서에 와서 보니 땅도 느리고 온 대지가 편안한 것이 참으로 복받은 나라라는 생각이 듭니다. 금일 산승은 여러분께 모든 종교 사상을 초월하여 각자의 참나를 깨달아 진정한 행복과 세계 평화를 이룰 수 있는 한국어가 나선이라는 훌륭한 수행법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기쁨으로

0: 이 몸을 받아서 지금 이렇게 나다 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몸뚱이는 100년 이내에 썩어서 한점 흙으로 돌아가고 나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 이 몸은 참나가 아닙니다. 부모에게 나기 전에 어떤 것이 참나인가 이것을 일컬어 하두라고 합니다. 이 하두를 해결하기 위해 오마의 불망 생각하고 의심하는 것을 가나선 또는 참선이라 합니다.
1: So one of the things I found very interesting, and I shouldn't be surprised, I guess, but is how he spoke so much about peace and how we are supposed to work together and we're all related, we're all brothers and sisters. He said something, and I'm going to see if I can quote it correctly. He said, if you open your eyes wide enough, you'll be able to see that we're all the same, that there's no differences between us.
0: 지구촌은 모든 이웃이여 심오한 진리를 천 가지를 말하고 만 가지를 말해야 그 진미를 아는 이가 없으니 가을비가 많이 내려서 들못에 가득 고이니 가을물이 맑고 맑아 유달리도 깊더라.
2: Yes, I feel like we felt that illumination today through Master Jinjay. And yet what is so beautiful about this practice that Master Jinjay is talking about is that it is still talking about peace, peacemaking, starting from within. You can't make peace someplace else unless it starts from within you, yourself. I just want to do, I want to honor all of you with a full bow. Thank you.

0: I think one of the interesting things that we hear, especially from masters and from Zen masters, is just this, the continuous questioning about the purpose of life, the principles of our own existence. And I think what I heard from the Zen master today was continuing those deep questions. Who are we before we're born? What is our purpose? How do we manifest that through our own experience? And how faithfulness can bring about peace in the world, can bring about that sense of wholeness, and starting with ourselves.
1: Jinjae 법원 대선사는 2011년에도 미국을 찾았다. 분별 없이 진리를 보고 지혜를 밝히는 눈은 세계를 향해 열렸다. 간화선의 세계화를 위한 진재 대선사의 행보는 2011년 9월 미국 뉴욕 방문으로 본격화되었다. 간화선의 세계화는 인류 행복과 세계 평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확고한 스님의 신념에서 비롯됐다. 뉴욕 맨하탄 리버사이드 교회. 교회 예배당을 깊숙이 파고드는 법음. 법고가 전하는 깨침의 소리는 법회에 참석한 2천여 명의 마음에 큰 울림을 주었다. 교회 단상 정중앙에 아미타 괴불탱을 장엄하고 불교식 법회를 여는 건 1933년 리버사이드 교회 설립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2: 이렇게 하루에도 천 번 만 번 부모에게 나기 전에 어떤 것이 참나던고 하고 오매불망 의심을 쭉 밀고 또 밀고 또 밀 것 같으면 모든 산란심이 일어날 틈이 없게 됩니다. 이간 모함의 다리를 펴고 누웠으니 바다 위에 맑은 바람 말년토록 새롭구나. What is your 주르세프? Thank you very much.
1: 자유분방하며 종교와 관계없이 함께 공존하는 도시 뉴욕. 진재 대선사는 그 자유와 공존을 지키기 위해서는 간화선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꼈다.

0: 수행을 통해 참 나를 깨닫고 마음의 고향에 이르게 되면 모든 근심과 망상이 끊어져 영원한 자유와 평화를 얻는다고 일갈했다.
1: 가끔 큰 스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떡은 한 시루 쪘는데 한 시루 떡을 세 사람이 먹으면 부족하고 천 명이 먹으면 남는다. 이게 어떤 도리인가? 그것은 세 사람이 먹어도 다투면 부족하지만 천 명이 먹어도 사양하면 남는다. 그래서 쟁득 부족 양적 유여라. 다투면 부족하지만 사양하는 가운데에서는 서로 남는다. 이것이 오늘날 이 모든 그 문제를 안고 있는 인류의 문제가 그 해법이 답이 여기에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제 큰 스님이 참 90을 넘어서 백수를 바라보고 계시는데 정말 큰 스님이 더 오래오래 법을 펼 수 있는 기간이 길었으면 좋겠고 또 거기에 따라서 지금 큰 스님은 79대 법선으로서 하실 수 있는 바를 다 했습니다. 참으로 눈 밝은 명한 종사가 나와서 이 사바 홍구에 참 큰 등불이 되는 그런 것들이 큰 스님에 대한 그 보답, 나아가서는 불조에 대한 이런 보답이 아닌가 하는 이런 기대, 희망, 그리고 근심이 함께 있습니다. 예.
2: 일관되게 상자뿐만 아니라 공부하는 스님들을 그냥 어떻게든지 이 해탈의 길로 한 걸음이라도 더 끌어당기기 위해서 애쓰시는 모습이 보여요. 상자들이 주저하는 걸 안 좋아하시고 오직 선방에 다니면서 참선하거나 내 밑에 와서 공부하거나 그 두 가지만 원하십니다.
0: 세계 가나선 무차대회가 열리기 하루 전 대구 동화사. 법주이신 진재 대선사가 다음 날에 쓸 행사 참석을 위해 서울행 기차에 몸을 실었다. 무차대회는 승소, 남녀노소, 귀천을 가리지 않고 너와 내가 둘이 아니라 하나라는 불의 사상을 의미하는 법회를 말한다. 지구촌의 마지막 남은 분단국가 한국. 세계에서 모여든 종교 지도자들이 국립현충원을 찾았다. 2015년 5월 16일 광화문 광장. 저녁 8시 광화문 광장에 사부대중 30만 명이 운집해 차별 없는 세상을 발언했다. 법구의 울림이 광화문 광장을 가득 채울 때 진재 대선사가 단상에 등단하셨다. 이 거룩한 법석에서 진재 대선사는 과연 어떤 사자우를 토해내실까? 오늘의 법주이신 진재 대선사가 주장자를 한번 내리치고 이르되
3: 옛 부처가 나기 전에 누가 이 우주 주인공인고 고요하고 고요해서 그 최성은 편안함이로다. 온 세계가 한 집이요 정이 있고 정이 없는 것이 모든 만물이 한 몸이로다. 여기에 모이신 선남 선녀 여러분, 방금 산승이 말한 그 주인공을 아시겠습니까?
0: 선의 경계란 이런 것일까? 종교를 초월한 평화 염원, 그리고 나와 남을 존중하는 세상, 우리 모두가 이루어내어야 할 불국토이다. 한치의 망설임도 없는 큰 스님의 사자우는 광화문 광장에 쩌렁쩌렁 울려 퍼졌다.
1: 2015년 또 서울 그 광장에 외신들이 100만 인파가 모였다 했거든. 이제 그런 이제 큰 법회가 열린다는 것은 전무후무한 일입니다. 거기서 이제 이 참선법을 이제 설교를 했는데 만 사람이 좋은 호응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또 그 청이 있어서 내가 미국을 가게 된 겁니다.
0: 2025년 10월엔 경주 에이펙 개최 성공을 기원하는 법회를 부산 해운정사에서 봉행했다. 진제 대선사는 향상향하 법문으로 평화 서원을 담아 화정의 지혜로 전쟁 없는 세계 평화를 기원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50년 이상 회상을 열어 교화를 하시고 계시는 것은 지음자를 만나 임재 정맥의 법 등을 부축하기 위함이다. 자비의 마음을 품고 불법을 향해 달려가는 것이 부처의 길과 다른 것 무엇이랴. 비워진 마음, 내가 아닌 모두를 향한 서원. 자비란 그렇게 시작되는 것인지도 모른다.
4: 우리 큰 선생님은 선이 굵으셔가지고 자잘한 뭐 말씀 많이 없으십니다. 없으시고 당신하고 실제 상통이 되는가 그거 하나만 딱 따집니다. 저희들은 느끼면은 옛날 가르침이나 지금이나 딱 골자 어쩌든가 마음 1년 51년 3년에 대해서 어쩌든 빨리 이걸 다 파라 파도를 다 파라 그 말 외에는 뭐 딴 말이 별로 없어요. 사실은 유심해서 무심히 가문을 타파했느냐 그것만 보는 거지 딴 말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은혜로운 일이고 다양한 일이고 다시 한번 불조의 저 가르침이 한번 꼭 피우지 않겠는 가문도 그걸 해야 된다 생각하고요.
0: 진제 대선사가 발견한 참나의 실체는 무엇일까? 희망과 움툼을 상징하는 봄볕 같은 것일까? 한평생 화두를 붙잡고 걸어온 수행자의 발자취. 세상은 끊임없이 변해도 진제 대선사가 밝히고자 했던 마음의 등불은 여여하게 세상을 비추고 있다. 한 생각 돌이켜 참나를 찾으라 일러온 선사의 길은 중생을 향한 자비심, 자신을 위한 깨달음으로 휘향하고 있다. 고요한 산사의 풍경소리처럼 눈밝은 명한 종사의 일구는 우리들 마음 가장 깊은 곳에 슬며시

0: 관절 고민? 관절 복응! 여러분! 관절 때문에 고민 많으시죠?
1: 네!
2: 대무릎도?
0: 관절 복응!
2: 걸을 때도?
0: 관절 복응!
3: 일할 때도?
0: 관절 복응!
4: 내 어깨도?
0: 관절 복응! 지금 전화하세요. 152-8899
5: 주원료 MSM, 부원료 홍삼 MDP 포함 17가지 전통 원료 함유. 자신 있는 주원료에 정성을 다한 부원료까지.

0: 제안해도 이거 먹고 등산 다녀요.
1: 관절 보공 정말 좋아요.
0: 전화 걸기도 편하고 친절하고.
2: 관절 보공 덕분에 산책이 편해졌어요.
3: 아빠 최고.
4: 관절 보공이 정말 유명하다고 해서 한번 먹어봤는데 진짜 좋아요.
1: 선택하길 잘했어요.
0: 제 관절에 딱이더라고요 진짜.
5: 관절 고민? 관절 보공. 지금 전화하세요. 1528899.
6: 한 걸음 앞으로 나와봐요. 12살 이전에 짜장면을 먹어본 적이 있었나요? 한 걸음 앞으로 나와봐요. 나의 자전거가 있었나요? 주말에 함께 놀아줄 아빠가 있었나요? 한 걸음 앞으로 나와봐요. 12살 때 가족을 위해 일을 해본 적이 있었나요?

0: 천년을 지켜온 도량이 한순간의 화마에 멈춰섰습니다.
1: 예수님! 네, 예수님!
2: 예수님들이 잘 물려준 이 도량을 잘 갖고 오고 보호해야 되는데 지키지 못했다는 데 대한 이제 죄송스럽고 미안한 마음들이 제일 크게 이제 짐으로 와닿죠.
1: 그냥 눈물이 날 뻔. 지금도 말만 눈물 나요. 아직도 많은 어려움이 있는가 봐요.
3: 조그만한 정성이라도 모아주시면은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본사가 다시 재건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많은 동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2: 많은 분들이 한 마음으로 이 도량이 복원할 수 있는데 함께해 주시는 것이 일단 빨리 일으키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0: 천년 고찰 고은사, 당신의 이름으로 다시 세워주십시오.
4: 2026년 형상강이 연등으로 물듭니다. 형상강 연등문화축제 봉축위원회의 주최로 수천 개의 연등이 피어오릅니다. 빛이 강을 덮고 강이 하늘을 닮아가는 밤. 2026년 5월 14일부터 31일까지 경주 형상강 금장대와 시내 일원에서 화려한 연등 행렬과 전시, 감동의 개막 공연이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2026 형상강 연등문화축제에서 함께 빛나보세요.
5: 한국불교 전통종단 한국불교 태고종. 교와 선의 일치, 정토와 선의 융합, 세간과 출세간의 원융, 상구보리 하와 중생의 길을 걸었던 고려 불교의 중흥조 태고보우국사. 태고보우국사를 종조로 받들며 정통 법맥을 이은 한국불교 전통종단. 금강경과 화엄경을 소위 경전으로 대중불교의 기치를 드높이며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영산제를 비롯한 우리의 불교 문화를 지켜온 한국불교 태고종. 지속 가능한 미래 한국불교 태고종이 열어가겠습니다.

0: 한국불교 태고종.
1: 남의 상담사 치열한 구도 현장. 누가 확철대오하여 천하대장부가 되겠는가.
2: 모든 인류시여, 나고 날짝마다 출세와 복락을 누리고자 할진대, 부모에게 나아기 전에 어떤 것이 참나인가 하고 이 하도를 일생생활하는 가운데 몸에 불망 간절히 의심하고 의심해서 일년이 지속되겠고 본세는 노력을 다할지어다.
1: 조계종 13, 14대 중정을 역임하신 진제 대선사께서 관세음 보살님의 가피를 기원하는 불자님들을 위해 관음보궁전을 낙성하여 천일관음기도를 여셨습니다. 누가 복이 있어 천일관음기도에 동참할 것입니다. 성담사 낙성대법회 때 허공에서 오색실이 방광한 기적의 현장에서 천일기도를 올려 소원을 성취하십시오. 천일기도 동안 선빵스님들이 매일 축원해드리고 있습니다.
3: 안녕하세요, 문광입니다. 남해 성담사는 부처님의 정법맥을 잇는 대선지식인 진제대종사께서 주석하시는 곳이며 보타나카산 관세음보살님께서 강림해 계신 곳입니다. 불자님들께서는 천일관음기도에 저와 함께 동참하셔서 관세음보살님의 놀라운 가피를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1: 생에 한 번은 다녀가야 할 사찰, 남해 성담사 순례와 천일관음기도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0: 고객님 대환대출 대상자세요.
1: 정말요?
0: 보내드린 신청서 들어가셔가지고
2: 계약 위반으로 대출금 전액 상환해야 합니다.
1: 계좌번호가 어떻게 돼요?
3: 안돼!
4: 중앙지검입니다. 박지아 씨 대포폰 사건에 연루됐습니다. 네? 폰 검사를 해야 하니까 카톡 링크 들어가서 앱 설치하세요.
1: 설치했어요.
5: 당했다!
6: 아빠 바빠? 나 핸드폰 깨졌어.
1: 아, 놀랐겠네 우리 딸. 이거 누르면 되나 이거? 이게 뭐야?
5: 아 이거 어떻게 멈춰? 그만! 도대체 뭘 깐 거야?
7: 범죄 영화 속 이야기가 아닙니다. 당신도 곧 만나게 될 진짜 피싱 범죄입니다. 보이스피싱. 속지 않은 게 아닙니다. 다만 내 차례가 오지 않은 것뿐.

0: 세계가 주목한 문화유산의 무대. 신라의 찬란함과 유교의 깊이가 공존하며 산, 바다, 호수가 어우러진 풍부한 자연을 보는 경북. 경상북도는 지금 새로운 관광의 시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역사와 이야기가 흐르는 로컬 관광, 지역 주민이 함께 만들어가는 참여형 관광, 머무르고 경험하는 체류형 관광, 더 높은 가치를 만드는 고부가 가치 관광, 동해안과 백두대간을 아우르는 바로 이곳 경상북도에서 새로운 고품질 관광이 시작됩니다.
1: 관광을 방문해서 관계로 머무르고 다시 오고 지역과 관계를 맺는 관광,
2: 문화유산을 살아 숨쉬는 산업으로
3: 관광이 곧 청년의 미래가 되는 경북.
0: 이제 경북에서 관광의 미래가 펼쳐집니다. It's time to 경북.

0: 생각대로 이루어지는 무명 큰스님의 원력. 무엇이길래 이토록 신비한 도량이 되었나? 무엇이 이토록 사람들을 감동시키는가? 무명 큰스님의 원력은 과연 어디까지인가? 될지어다, 이 말의 위력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 말한 대로, 생각한 대로 이루어지는 부처님 세계.
1: 그런 세계 없다고 말라. 그런 세계 암 있고 말고.
0: 간절한 이에게 열리는 부처님 세계.
1: 불자 여러분들이 간절하다면 저는 무엇이든 다 하고 싶습니다.
0: 이루어질 것입니다. 기적 같은, 거짓말 같은 일들이. 가피즉현도량 무명사 051-9441-7499. 부처님의 발좌치를 따라 떠나는 성지순례 전문 여행사 연꽃여행사. 인도와 네팔의 불교 성지부터 스리랑카와 부탄의 아름다운 문화까지. 매주 목요일 출발하는 소규모 맞춤 순례. 편안하고 여유로운 일정으로 깊은 감동을 전합니다. 성지순례 전문 여행사 연꽃여행사 지금 문의하세요. 010-9568-9275번입니다. 아름다운 인생의 마무리. 그 길을 함께 해줄 누군가가 필요합니다. BTN 연불봉사회는 뜻하지 않은 이별의 시간을 함께합니다. 고인의 극락왕생을 발원하며 의미 있게 회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돕는 BTN 연불봉사회는 장례 포교입니다.
2: BTN 불국토 상조 광고를 보고 BTN 연불봉사회를 알게 되었습니다. 연불봉사를 통해서 한 분의 삶의 마지막을 여법한 기도로 회향을 해드리는데 보람을 느꼈습니다. 많이 동참하셔서 공덕 지으시기 바랍니다.
3: 물이 얼어 얼음 되고 얼음 녹아 물이 되듯 생과 사를 초월하는 영가를 위한 기도는 수행이자 공덕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 수승한 복을 연불봉사회에서 쌓아갑시다.
0: 가족 신행 공동체를 위해 장례 포교사로 활동하는 BTN 연불봉사회 10기 회원을 모집합니다. 불교식 장례 문화를 이끌고 있는 연불봉사 회원들의 여법한 연불봉사를 위해 BTN에서는 봉사보험을 가입해드립니다. 연불봉사의 뜻이 있으며 정기적인 봉사활동에 성실히 참여할 수 있는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오늘 초하루가 물론 분별심은 내면 안 되겠지만은 오늘 초하루가 그냥 초하루가 아닙니다. 부처님 오신을 달의 초하루입니다. 4월 1일이죠. 네. 그리고 이어서 우리 회암사에 오랫동안 염원으로 그 인연 공덕으로 돌아오신 사리를 모시고 천일기도 하는데 600일이라는 그 600일을 무사히 잘 마치고

700일이라는 입제에 들어가는 또 그런 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본문에 앞서서 다 같이 한번 합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체보

예, 오늘 700일에 들어가는 날에 예, 법문의 제목은 수행이라는 원인을 심어서 부처라는 결과를 얻자. 예, 수행이라는 인을 심고 그리고 부처라는 깨달음이라는 예, 원을 결과를 얻자라는 그런 법문을 준비를 했습니다. 부처님께서 열반하시고 2570년이 됐다고 합니다. 그 이후에 많은 종파가 생겼습니다. 불교에는. 근데 그 모든 종파가 하나같이 따르는 법칙이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어렸을 때부터 절에 살아가지고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제가 이것 하나는 안 믿을 수가 없다라는 그 법칙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법칙이 뭐냐면은 인과의 법칙입니다. 무슨 법칙이라고요? 예, 인과. 이 세상에는 원인이 없는 결과가 없습니다. 그리고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거기에 분명히 원인이 있었고, 그래서 저는 과거에도 이 법칙에 대한 많은 생각을 했는데,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었고, 지금도 그렇고, 아마 나중에 미래도 그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강경을 우리가 천일 동안 열심히 이렇게 독경을 하고 수지 독송하는데, 근데 이 인과응보를 자세히 관찰하고, 또 그에 대한 수행과 믿음이 없으면은, 저는 금강경을 잠깐 독송하는 공덕 말고는 부처님의 금강경을 통해서 우리한테 주고자 하는 최상의 깨달음, 안욕따라 삼냐삼보리를 얻을 수 없다라고 저는 이렇게 단언케 말을 할수 있습니다. 인과 응보, 인연과 그 연기에 대해서 믿지 않은 이는 잠깐이라도 뭘 행복할지는 모르지만은 부처님의 궁극의 깨달음, 해탈, 성불은 하기 어렵습니다.

있다. 그래서 금강경에 부처님께서 이 가리왕이 부처님의 몸을 어떻게 하셨죠? 마디마디 이렇게 자르시는 거예요. 그 잘라야 되는 원인은 가리왕한테는 딱히 내세울 곳이 없습니다. 그냥 하나의 분노와 질투 때문에. 가리왕이 본인이 거느리고 있는 요인들이 부처님이 과거에 인혁행 보살이 때, 그때 옆에서 이 요인들이 부처님이 앉아 있는 모습을 보고 남성으로서 좋은 게 아니라 그 수행하고 모습을 너무나 환희롭고 신심이 나서 같이 명상을 하는 모습을 보고 가리왕은 나의 요인이 저 사문한테 갔다라고 거기를 통해서 분노하고 질투심이 일어나서 부처님한테 너가 인혁행 보살님이면은 얼마나 인혁이 대단하는지에 대해서 내가 한번 확인을 해보겠다 해서 부처님의 살을 마디마디 하나씩 자르는 겁니다. 그게 금강경에 자세히 나와 있어요. 그게 뿐만 아니라 금강경의 부처님의 모든 이야기가 다 과거에 내가 어느 곳에서 어느 부처님한테 공양을 올렸고, 그 과거에 어느 곳에서 내가 내 몸을 이 불교를 위해서,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내 몸을 내던졌다. 그런 이야기가 잔뜩 들어있는 게 금강경입니다. 그래서 가리왕이 부처님의 사지를 하나하나씩 자를 때 부처님이 원망한 마음, 원한 마음이 하나도 내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그걸 믿어지세요? 어렵죠. 예.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인과의 법칙, 인연법에 대한 깊은 그 믿음이 있으면은 참아집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가리왕의 이몸 한마디, 몸 마디마디를 이렇게 사지를 잘라냈을 때 부처님께서 원망한 마음을 내지 않고 끝으로 목숨을 다할 때 마지막 끝에 어떤 마음을 내셨다? 저분을 제가 어느새 부처가 되거든 저분을 내가 구제를 해야 되겠다. 처음으로 부처가 되자마자 처음으로 저분부터 내가 구제를 해야 되겠다. 왜? 저분의 탐심, 분노심으로 인해서 무슨 일이 이루어졌냐면은 수행자를 살해하는 살인을 하는 업을 지어졌기 때문에 저분은 굉장한 과업을 받을 건데 이분부터 내가 제도를 해야 되겠다라고 부처님이 이런 마음을 내는 이유가 뭐냐면은 인과 법칙에 대한 깊은 믿음이 있어서 그래요. 근데 그 대신에 원함이나 분노를 심었다면은 부처님 역시도 똑같은 가리왕과 같은 분노심을 일어났을 겁니다. 근데 부처님이 원인을 뭘 심었냐면은 대자비심, 보살심을 심었기 때문에 부처님은 과거 후대에는 이 석가모니 부처라는 부처님이 되시는 것이고, 그리고 그 발언을 통해서 부처님이 가리왕이 몇세 후에 그 업보를 다 받고 나타나서 부처님이 제도를 하셨다라고 경전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이 세상이 너무 빨리 지나가고, 요즘 패션이라고 하죠? 이 트렌드가 너무 빠르죠? 그리고 영상을 봐도 요즘엔 긴 영상 안 봐요. 짧은 영상을 봐요.
그래서 모든 게 짧아졌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변했냐면은 눈앞에 보이는 것만 쫓게 되는 거예요. 눈앞에 보이는 것만 따라가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인과응보에 대한 믿음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인연 법칙에 대한 생각도 하나도 없어요. 인연법을 잘 믿고 따르는 사람은 마치 뿌리가 아주 단단한 나무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불교의 이 인연법칙이라는 것이 다른 종교에 없습니다. 정말 없습니다. 오직 비슷한 것이 있는 게 과학입니다. 과학은 무조건 증거가 있어야지만이 그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불교에서는 콩 심으면 콩이 나고 수박 심으면 수박이 난다고 그 인과 법칙이 2570년 전에 부처님 80년 동안 사셨으니까 2650년 때부터 이 부처님이 이 인과응보에 대한 설을 많이 하셔서 많은 사람들이 깨달았는데 우리가 반야심경을 할때 누가 나오죠? 사리자. 사리라는 어머니의 아들인 사리자가 나옵니다. 사리자가 부처님을, 저분을 내가 딱 스승으로 삼아야 되겠다라는 계기가 언제냐면은 인도에 그 당시 때 많은 이 사상가들이 살고 계시고 많은 수행자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사리불도 굉장히 뒤에 제자들이 많이 계시는 유명한 그 수행자 중에 한 분입니다. 그래서 사리불이 마승비구라는 비구를 통해서 이 개성을, 제가 아까 읊어드렸죠? 개성을. 예, 제법 정연생. 제법 정연멸. 그래서 마승비구한테 사리불이 들어가서 당신의 이 행동 하나하나가 너무 거우시다. 걸음 하나하나가 너무 완벽하다. 내가 많은 사람들의 수행자를 이 숲속에 수행하는 사람들을 봤는데 당신의 이 모습은 내가 처음 보는 것 같아서 도대체 너의 스승님은 누구입니까? 라고 하니까 누구누구입니다. 라고 하니까, 그러면은, 그분의 가르침은 무엇을 가르치냐? 너네, 그, 한국 영화에 유명한 거죠. 너네 아버지 뭐 하시노? 예. 그래서 너네 스승이 뭘 가르치냐는 거죠. 그래서 마승비구가 제법 전연생, 제법 정연멸. 우리의 사모니 상자요시설. 늘 이렇게 설한다. 모든 법은 인연으로 일어났다가 모든 법은 그 인연이 다하면은 멸한다, 없어진다. 그 한마디에 사리불이 부처님에 대한 신심이 완전히 요즘 말로 하면 뿅간 거예요, 부처님은. 그래서 나도 그 사문을 뵙고 싶다, 보고 싶다 해서 마승비구 따라가서 부처님을 인사를 드리면서 부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리자는 반야심경에 나오는 이유는 부처님의 제자 중에 가장 지혜가 뛰어나는 제자가 사리불이에요. 지혜제일 사리불존자, 신통제일 목곤년존자, 이게 양대 제자입니다. 근데 우리 북방불교 이쪽에 한국에 와서는 이 안안과 가섭 이렇게 두 분으로 이렇게 모시긴 하지만 가장 처음 이 양대의 제자는 사리불하고 목건년. 그래서 이 사리불이 이걸 듣고 와, 이런 거를 가리키는 스승이 계셨어요? 저희가 가짜로 이런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게 아닙니다. 진짜로 있는 겁니다, 경전에.

그리고 경전에 있다고도 여러분들 바로 믿지 말고 인연법에 대한 철저하게 구체적으로 그 하나하나를 확인해 보세요.

아끼는 사랑 속에서 태어났고, 그리고 과거에, 현재에 부처님이라는 이 부처님과의 깊은 또 인연이 있고, 또세 번째는 회암사라는 이 도량의 인연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방석 앞에, 방석 위에 앉아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숨을 마실 때 마시기만 하는 사람 봤어요? 못 봤죠? 마시면은 드러내야 되는 거. 드러내면은 다 마시게 되고. 들숨만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들숨에 이어서 날숨이 나오고, 날숨에 이어서 들숨이 나오고. 그리고 죽는 사람만 봤어요? 아니죠. 태어나는 사람이 수두룩하죠. 그래서 인연 법칙을 잘 보면은 전생에 있다 없다에 대한 논쟁거리가 하나도 없습니다. 있다 없다 하는 시간 낭비예요. 부처님이 전생에 있다 없다 이런 거 물으러 오는 사람들한테 다 늘 똑같은 방편으로 설법을 하시는데, 그게 뭐냐면은 지금의 너의 모습을 보고 지금에 집중해라. 시간 낭비라는 거죠. 인연법을 잘 믿고 수행하고 사시면은 저절로 전생 후생 저절로 알게 되고, 그리고 윤회, 육도 윤회 저절로 알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 종교가 이 세상에 나와가지고 각자만의 이런 좋은 거를 막 보여주는데, 과학자, 철학자 이런 사람들이 가장 가깝게 하는 종교는 불교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런 불교를 믿는 우리는 늘 괴로워요. 눈 뜨면 괴롭고, 밥 먹다가 배부르면 또 괴롭고, 다이어트 실패해서 괴롭고. 그러니까 부처님을, 아, 진정으로 믿는다면은 첫 번째는 괴로움이 없어야 돼요. 육체적인 괴로움은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따라옵니다. 그걸 인과응보로 잘 이렇게 계산하면은 섭섭하거나 미워하거나 괴로워할 게 하나도 없어요. 심적인 괴로움? 그건 내가 만드는 겁니다. 누가 주는 게 아닙니다. 심적인 괴로움은 또 내가 만들고, 육체적인 괴로움은 육체가 존재를 했기 때문에 이 육체가 병들고, 그리고 뇌쇠해지고 나이 들고 죽은 거는 당연한 거예요. 저 사람은 건강하고 나는 왜 아프지? 그런 생각, 그런 계산을 하면은 그냥 평생 괴롭습니다. 그래서 이 불교의 인연법, 인과응보, 이 인연법을 통해서 연기법이 나오고, 연기법을 통해서 우리가 사성제, 팔정제, 그 다음에 이 삼학, 계종해, 그게 다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인연법을 잘 믿는 사람은 첫 번째, 죄를 짓질 않아요. 죄를 안 짓습니다. 억지로, 일부러 죄를 짓질 않습니다. 근데 가다가 내가 모르고 벌레를 밟을 수는 있어요. 근데 내가 일부러 마음을 내서 살생을 하거나 죄를 짓지 않습니다. 왜? 인연법을 확실히 믿기 때문에 그 죽인 대가만큼 누구한테 돌아온다? 본인한테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금강경을 열심히 독송해서 금강경에는 자꾸 부처님이 이름만 있을 뿐이다. 없다, 없다 하니까 진짜 아무것도 없고 그냥 텅 비어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부처님이 깨달음의 경지는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겨우 말로 표현한 게 무상무아 정도 되는 거예요. 이 회암사 여기만 해도 여기 비어 있는 이게 다 허공이죠. 그러면 내가 이렇게 주먹을 하나 쥐면은 이 안에 허공이 얼마나 들어가 있을까요? 그냥 딱 주먹만치만 들어가죠. 그 해운대에 가서 모래를 한 주먹 딱 쥐면은 딱 모래 한 주먹만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요 정도만 알고 있어요. 요 정도만. 이 정도만 알고 있어도 대단한 겁니다. 근데 이 정도도 모르신 분들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법이, 부처님의 깨달은 법이 말로, 언어로 쓰기 시작하면서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그리고 부처님이 점점 가벼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부처님이 최상의 깨달음을 얻어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을 분명히 아셔서 법을 설하기를 꺼려 했는데, 그래도 중생들의 염원으로 법을 설하는데, 지금 2570년이 흘리면서 부처님이 법이 가벼워지고 있잖아. 부처님은 이거밖에 깨달은 게 무상이야. 깨달은 게 무상밖에 없어. 연기법밖에 없어. 이거는 깨달음의 기초입니다. 그 깊은 깨달음은 연기법, 인연법을 본인이 열심히 수행하면은 비로소 느낄 수가 있어요. 더 깊게 더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말로는 그냥 연기법, 인연법, 사성제, 팔정대. 그러니까 부처님은 그냥 사성제, 팔정도, 뭐 팔만대장경 정도만 설하신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절대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요즘 우리가 이 세상이 좋아지는 만큼 TV를 많이 보다 보면은 다양한 의견들이 나옵니다. 부처님이 깨달은 게 이게다, 이거다, 맞다, 틀리다. 그거 다 제껴놓고 인연법을 잘 믿느냐, 안 믿느냐. 저 스님이 인연법을 잘 따르냐, 안 따르냐. 그거부터 보세요. 첫 번째는 나부터 인연법에 대한 믿음을 확실하게 가지면, 기도하러 왔는데 아무도 없어서 가버려. 아무도 없어서 갑니다. 근데 인연법을 잘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도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러 온 거야? 나를 위해서 기도하러 왔는데 도반들이 안 와서 기도 안 합니다. 이거는 인연법에 대한 수월한 거예요. 그래서 인연법을 확실히 믿고 인과응보 법칙은 절대 틀림이 없다는 것을 확실하게 믿으면은 내가 하는 행동 하나하나가 다 생각하게 됩니다. 인과응보의 법칙을 세상에 사용을 해봐도 효과가 있습니다. 환경 운동하는 사람들한테 종이컵 많이 쓰지 마세요. 플라스틱 많이 쓰지 마세요. 일회용 많이 쓰지 마세요 하면은 잘안 따라요. 지구가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10년도에 우리 다 죽습니다 하면 어떻게 해요? 환경 운동 하죠. 왜 10년도에 뜨거워질까요? 하니까 우리가 지구를 뜨겁게 만든다는 거죠.
일회용품도 많이 쓰고.

에어컨, 자동차 팍팍팍 많이 쓰니까 그의 결과가 이 지구의 생태가 좀 약해지면서 온난화가 오면서 지구가 곧이 뜨거워져서 사람 살기 힘든다라고 얘기를 하면 그 안에는 인과 법칙이 들어가 있잖아. 그렇죠? 기분이 안 좋아요? 예. 이 인과 법칙 얘기를 하면은 화가 많이 나요. 화내면 안 되는데. 화내면은 과가 뭐가 들어오죠? 예. 화병이 생겨요. 화를 많이 내면 화병이 생겨요. 밥 많이 먹으면 살쪄요. 운동 열심히 하면 건강해져요. 인과 법칙입니다, 이게. 이거를 부처님이 이 인류에 처음으로 설했다는 게 그게 대단한 거예요. 그게 위대한 부처님이라고 하는 거지. 어느 누구도 얘기를 하지 않아요. 인도에 가보세요. 계급 사회입니다. 평등함이 없습니다. 부처님이 우리는 다 인과 법칙으로 볼 때는 다 평등하다는 거예요. 그냥 평등합니까? 아니죠. 여기에 좀 동안이신 분도 있고, 나이가 똑같은데, 어느 사람은 동안이고, 어떤 사람은 좀 노안이고, 똑같은 인간인데 평등해야지. 그런 거는 평등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육체를 가진 한 병들고, 아프고, 나이 들고, 죽는 이것은 평등하다는 거죠. 계급이 높다고 안 아픈 사람 있어요? 없죠. 스님이라고 치매 안 걸린 사람 있어요? 아니죠. 그리고 왕이라고 안 죽는 사람 있어요? 큰 대왕, 전륜성왕, 이름 대단한 사람들이 없어요. 지금 여기 나오라고 하면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태어남과 늙고 병드는 죽음을 앞에서 이 죽음 역시도 인과 법칙에서 벗어나지 않을 거고 이 법칙에서는 우리가 다 평등하다는 거예요. 똑같은 부모님 아래서 태어나도 한 애는 좀더 예쁘잖아. 한 애는 좀더 못생겼고 어머님은 둘다 예쁘다고 하지만 그게 평등한 건 아니잖아. 그렇죠. 부처님은 그런 평등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부처님의 평등은 늙고 병들고 죽음은 누구에게나 다 똑같이 주어지기 때문에 첫 번째가 평등하고, 그 다음에 몸을 가지고 이 생각이 있는 한, 그리고 행복하고 싶다라고 생각이 있는 한 사람은 행복을 얻을 수 있는 권리가 있고, 거기에서 더 뛰어나서 완전한 행복,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씨앗이 있다는 거죠. 그런 평등함을 말씀하신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행복을 하려면은 행복하기 위해서 행복을 실행해야죠. 그렇죠? 앉아 있으면은 밥이 저절로 돼요? 안 되죠. 옛날에는 막 장작불에다가 냄비에다가 쌀을 넣고 물 부어가지고 이렇게 다 하면서 물잘 조절하면서 밥을 했죠. 요즘 이제 쿠코. 그것도 그래도 물 맞추고 눌러줘야죠. 백미 취사. 이렇게. 눌러줘야지 밥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툭 떨어지는 저 비마저도 과학적으로 보세요. 그냥 비 내리는 게 아닙니다. 바다, 이
수분이 증발.

출발해서 구름이 점점 무거워지니까 이제 비가 내리는 거잖아. 그게 영상으로 하면 비 되고 영화가 떨어지면 눈이 되는 거지. 그래서 이런 바깥의 일은 인과 법칙에서 벗어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금강경을 통해서 내가 금강경 열심히 있는데 왜 나는 좋은 일이 안 생기지? 왜 내가 발언하는 발언들이 왜 이루어지지 않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게 생각한다면은 인연 법칙에 대한 믿음이 없는 거예요. 금방 이루어지는 건 없습니다. 그러면 봄에 씨를 뿌리면 봄에 먹어야지 왜 가을까지 기다려요? 그렇죠? 그래서 전생에 가져온 거 있고 이 생에 만들어지고 있는 게 있습니다. 전생에 가져온 거에 대한 감사하게 생각하고 이번 이 생에 짓고 있는 것을 선업으로 지어가야지 다음 생에 아, 저 사람 부럽다. 그런 사람으로 태어날 수 있다는 거죠. 부자 집에 태어나는 아이한테 인터뷰해 보세요. 저 집이 부자 집이라고 알고 들어갔습니까? 라고. 아니요. 태어나니까 부자 집인 거예요. 그 힘, 찾아가는 그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 인연 법칙을 완전히 확실하게 믿는 사람은 그러한 힘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에 딱 달라붙는 거예요. 그래서 인과응보에 대한 법칙을 믿지 않고 불교 공부를 한다면은 잠깐은 좋을지언정 이 끝에는 후회할 겁니다. 그래서 내가 사람들이 돌아가실 때 가장 많이 하는 이야기가 뭐냐라고 이렇게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가족들에게 고맙다, 미안하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돌아가실 때 되면은 다 미안한대요. 뭐든지 다 미안한대요. 그래서 돌아가시기 전에 미안해 하지 말고 지금부터 아예 그냥 미안해 해요. 그러면 삶이 한 층이 더 편안해집니다. 집에 가서 남편에게 미안해하고, 자식에게 미안해하고, 그리고 내가 미안해하는 그 마음은 내 거고, 남편에게 잘해주는 그 마음은 내 마음이에요. 내 마음을 저 사람이 알아준다면은, 저 사람이 부처님이지. 저 사람이 저 가서 돗자리 깔아야지. 내 마음을 다 알아버리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집에 가서 가족들에게 헌신을 다한 거에 대해서는 기대를 하면 안 돼요. 인과 법칙이 확실히 내 몸속에, 뼈속에 들어가 있으면은 이 가족에 대한 잘해줌에 대해서는 하나도 원망이 없습니다. 하나도 미안하거나 부족함이 없습니다. 근데 그게 없으면은 자꾸 제가 이렇게 잘해주는데 저 사람은 왜 나한테 이렇게 하지? 저 사람에 일어나는 그 모든 감정들, 말투들, 행동들은 그 사람의 그릇이에요. 그 그릇 안에 담겨 있는 습관이고 마음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내가 고칠 수 없어요. 여러분들의 마음, 제 마음, 부처님이 고쳐줄 수는 없습니다. 부처님이 고치는 방법을 알려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고치고 싶거든 처음 일바따로 믿어야 되는 게 인과응보예요. 인연법이에요.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받고 있는 업에 대해서

인과응보를 확실하게 믿는다면 이번 생 하나가 짧은 생이 아니에요. 다음 생에 또 해야 돼. 저 사람이 나를 그렇게 미워해. 이번 생, 평생 내가 이 사람한테 시봉을 했어. 근데 이 사람이 나를 그렇게 미워해. 부처님이면 이렇게 하실 겁니다. 다음 생에도 내가 너의 며느리로 태어나서 시어머니로 모시겠다고. 부처님이었으면 그럴 발언을 할 겁니다. 근데 우리 중생이니까 어떤 발언 하죠? 다시는 보지 말자. 다시는 너하고 살지 않을래. 근데 새로운 사람, 새로운 곳에 가보세요.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내가 안 변하면 세상이 변하지 않아요. 그리고 완전한 승리는 자신을 이기는 사람의 완전한 승리입니다. 부처님을 위대한 스승, 위대한 사람, 그리고 승리자라고 부릅니다. 부처님은 스스로를 이겨버렸어요. 우리는 스스로를 못 이기고 스스로의 노예가 돼서 살고 있어요. 쉽게 말하면 동전 뒤집기와 같은 거예요. 그냥 뒤집으면 뒷면이 나와버리는데 그 뒤집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이 우리가 700일을 입재해서 이제 400일 남았는데 400일 동안이라도 예, 인과응보, 인연법에 대해서는 깊이 한번 생각을 하고, 그리고 늘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는 곳에는 뭐가 있다? 원인이 있다. 내가 화가 난 거에 대해서는 원인이 있다. 그 원인을 한번 찾아보고. 안 좋은 일이 생겼을 때, 이안 좋은 일에 대한 분명히 원인이 있다. 그러고 나서 그 원인을 어떻게 내가 깎고 수행하고 정리해 나갈 것인가. 그래서 400일 동안이라도 여러분들이 이 인연법에 대해서 잘 한번 생각을 자주 해보세요. 습관이 되도록. 그냥 미끄러지고 넘어져도 아, 왜 미끄러졌지? 미끄러진 이 원인이 뭐지? 아, 내가 바닥이 미끄럽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그냥 밟았구나. 그렇게 생각하게 되면 인생이 훨씬 더 가벼워집니다. 괴로움이 다 누구한테나 다 있습니다. 가장 큰 괴로움, 늙고 병들고 죽음이 다 우리 모두에게 있고 앞으로 올 건데 거기에 이겨내는 거는 인연법이에요. 그래서 이 400일 동안 인연법에 대한 열심히 생각을 잘해서 우리가 천일기도 딱 회향할 때 여러분들의 와, 스님, 제가 인연법에 대한 연구를 해보니까 진짜 맞네요.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근데 연구를 하니까 틀리다. 꼭 저한테 얘기를 해주세요. 왜냐면은, 저는 연구까지는 모르지만은, 아직까지 틀린 적이 없었어요. 그분은 꼭 한번 만나봐야 돼. 예. 그래도 만나고 싶다고 엉뚱한 얘기 하지 말고, 예. 그래서 우리가 천일기도 회향에 앞두고 600일 동안 하루하루 이렇게 직장, 집, 또 회사, 뭐, 본인이 이렇게 일하시는 곳에서 하루도 빠짐없이 회암사 천일기도 하고 있다라고 마음이 있으면은 천일기도가 같이 동참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600일까지 잘 동참해 오셨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남은 400일도 그러한 생각을 잊지 말고 또, 아, 오늘 스님이 인연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0: 인과응보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는데, 깊이 한번 관찰해 봐야 되겠다 생각을 꼭 해주시고, 아셨죠?
1: 네.
0: 예. 그리고 우리 회암사, 오늘 이 600일 회암, 그리고 700일 입제에 들어가는 기념으로 이렇게 본문을 좀 이렇게 잘 공부는 제가 아직 공부를 많이 해야 됩니다. 예, 공부가 많이 부족하지만은 여러분들한테 제가 늘 부처님의 저는 부처님 그늘에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회 일을 잘 몰라요. 그래서 우물 안에 개구리처럼 보실 수도 있어요. 예. 그래서 듣는 분들이 여러분들이고 생각할 사람들 여러분들 생각 여러분들이시니까 예, 잘 오늘 본문 잘 판단하셔서 맞다면은 믿고 따르시고 실천하시고 틀리다면은 버리시면 돼요. 예? 아셨죠? 예. 아무튼 예. 오랫동안 본문 듣느라 수고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선불하십시오.
2: 뇌종양입니다.
3: 어느 날 갑자기 우리 부부의 모든 것이 멈춰버렸습니다. 부처님, 제발 남편을 살려주세요.
4: 선생님, 이 사람 손가락을 움직였어요.
3: 기적이 찾아왔고 희망은 다시 피어났습니다.
2: 여보, 절에 같이 갑시다.
3: 기도와 보시는 우리의 삶을 다시 살아 움직이게 했습니다. 당신의 보시 누군가의 희망이 됩니다.
5: 대한민국 남성들이 표현하지 못하는 큰 병에 걸렸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6: 많은 아내분이 도대체 내 남편 왜 저러냐, 어머님들이 우리 아들 이상한 것 같아요 이런 얘기 하시는데, 좀 더 남편에 대한 이해, 그리고 우리 아들들에 대한 좀 더 가까워지는 마음의 거리를 위해서 우리 어머님들도 아내분들도 남성 불교심리학 사내심리에 많은 관심 바랍니다.

대한불교조계 종 제6교구 본사 마곡사에서는 오는 6월 13일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8주년 기념 음악회를 개최합니다. 조주한, 남희애, 저구, 손빈아 등이 출연해 아름다운 선율을 선사할 예정입니다.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41-841-6220번입니다. 취업, 건강, 그리고 소중한 인연까지 혼자 고민해도 답이 나오지 않아 답답하셨나요? 이제 남산 월명사에서 월명스님과 함께 그 길을 찾아보세요. 매주 수, 금, 일요일 당신의 고민을 1대1로 직접 들어드립니다. 그리고 매주 일요일 9시 반에는 운마지 특별 기도가, 11시 반에는 명쾌한 강연이 펼쳐집니다. 문의는 02732-0835번입니다. 1988년 달라이라마 존자께서 기증하신 부처님 진신살이 최초 친견 및 봉안 대법회가 진주호국사 대웅전에서 봉행됩니다. 스스로 증식하며 생명력을 드러내는 신비로운 사리를 대중에게 처음 공개하는 뜻깊은 자리입니다. 불자님

0: 여러분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5741-4394번입니다.
1: 광주 마하 대원정사에서는 화마로 타버린 아미타 부처님을 모시지 못해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아미타 부처님을 속히 모실 수 있도록 조성불사에 동참 바랍니다. 또한 복이 100배로 늘어나고 병이 없고 사업, 시험 합격, 취직, 승진, 결혼, 편안한 임종을 맞이하고 극락왕생하는 공덕을 입는 관세음보살, 지장보살님의 훼손된 존상을 개금으로 장엄하는 개금불사에도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광주 마하대원정사 062-571-6789번입니다. 한국불교대학에서는 우학스님이 직접 강의하는 봄학기 신입생을 주 야간반 모집합니다. 월 만 원의 저렴한 학비로 누구나 공부할 수 있으며 특히 57만 명의 유튜브 불교대학 신도님들을 대환영합니다. 각 도량 종무소로 문의해 주십시오. 대구 큰절은 053-474-8228번입니다.
2: 달마에 좋은 기운이 가득한 청평 달마공원 관음사에서는 매월 음력 1일부터 3일간 초삼일 기도를 봉행하며 재운과 관운이 뛰어난 국회 용신터에서 방생을 여법하게 올려드립니다. 김류현 달마도를 집에 걸어두고 기도하시면 가피를 입고 소원 성취하실 수 있습니다. 접수는 031-585-0888번입니다.
3: 엄마는 평생 염주를 놓지 않으셨어요. 가족을 위해 늘 부처님께 기도하셨죠. 영가를 극락정토로 인도하는 장례 포교사, BTN 불국토 상조가 돕겠습니다.
4: 장례는 단순한 의례가 아닙니다. 한 생을 아름답게 해양하는 여법한 의식입니다. 이별의 순간은 슬픔이지만 동시에 영가를 위해 가장 크고 깊은 공덕을 지을 수 있는 소중한 인연의 시간입니다. 사후 3일간의 장례의식은 백일기도 공덕보다 100배 크다 하였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근본으로 시다림 염불 기도와 함께 불경 수위로 장엄하고 공덕 해양에 이르기까지 영가를 위한 최고의 효행이자 공덕입니다. 부처님의 지혜광명, 자비광명의 품만에서 먼저 가신 영가님이 극락세계에 왕생하시도록 정성 모아 합장드리옵니다.
3: 5월 한 달 불국토상조에 가입하는 회원께 염불소리샘을 선물로 드립니다. 고객 납입금은 주 거래은행인 국민은행에 50%를 예치하고 있습니다. 장례 서비스 중 사용하지 않은 품목은 공정거래위원회 상조서비스 표준약관에 의거해 환급해드립니다.

0: 제주 다음이란 그 고민으로 완성된 제주를 담은 가장 제주다운 공원. 제주 동화마을. 제주의 자연, 문화, 사람을 주제로 한 12개의 다채로운 테마 정원. 세계 유명 카페부터 베이커리, 식당, 제주 특산품 판매장 등 다양한 특화 매장까지. 가장 제주스럽게, 가장 제주답게 제주를 즐길 수 있는 곳. 제주 동화마을 무료 개방 운영합니다.
1: 술주 한잔 드시면서 불교팀을 보세요. 아버지가 절에 안 다니셨는데 언젠가부터 불교 TV를 틀어놓고 열심히 들으시더래요. 딸이 입장에서는 아 우리 아버지가 부처님 가르침하고 인연 맺나 보다 너무 좋게 생각했는데 한 가지 눈에 자꾸 걸리는 게 있더래요. 뭐냐면 꼭 소주 한 잔 드시면서 불교 TV 보신다. 아버지 스님들이 술 마시지 말라.

지켜라 이러는데 아 왜 이렇게 소주 드시면서 불교 TV 보시냐고. 근데 아버지가 그냥 안 들으신대요. 그래서 내가 뭐라고 했냐면 그냥 두셔라. 그냥 두셔라. 그래도 아버지가 잔소리 때문에 신경질 나셔서 불교 TV 안 보면 어쩌려고 그러냐. 그냥 두십시오. 뒤로라도 자꾸 부처님 가르침과 스님들 법문과 인연을 맺을 수 있도록 좋은 인연을 심어주십시오. 제가 그렇게 간곡하게 말했습니다.

문제산 아래 호수와 산이 함께 어우러진 천년 고찰, 오어사. 이곳은 CNN이 선정한 한국의 가장 아름다운 사찰 33곳 중 하나로. 사찰 앞으로 펼쳐진 호수, 오어지와 함께 어우러진 풍경이 진짜 예술이에요. 포항 여행 계획 중이라면 무조건 가야 할 곳. 오늘은 바로 이곳, 포항의 힐링뷰 맛집 오어사에 다녀왔습니다. 오어사의 일주문을 지나 쭉 걸어가다 보면 주차장과 연결된 뒷문이 보이는데요. 하지만 진짜 오어사의 정문은 따로 있습니다. 주차장 좌측 길을 따라 천천히 걸어가다 보면 그 길 끝에 정갈한 느낌의 오어사의 본문이 나옵니다. 바로 이 계단을 올라야 비로소 오어사의 진짜 정문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 오어사라는 이름 참 독특하지 않나요? 오어사는 신라 진평왕 때 창건된 것으로 전해지는데요. 약 1500년 정도의 역사를 가진 천년 고찰이죠. 사실 창건 당시의 이름은 황사사였는데 신라시대 원효대사와 회공선사가 이곳에서 수행하던 중 서로의 깨달음을 시험하기로 했답니다. 두 스님이 물고기 한 마리를 삼킨 뒤 다시 살려내기로 했는데요. 놀랍게도 한 마리는 죽고 다른 한 마리는 살아서 물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그때 두 스님이 서로 저건 내 물고기라 주장하면서 나오 물고기 어짜를 써서 오어사가 되었다고 해요. 이렇게 원효대사와 인연이 깊은 오어사엔 유물 전시관이 있습니다. 그 안에는 원효대사가 쓰셨다고 전해지는 삿갓이 전시되어 있는데요. 수백 년의 시간이 고스란히 스며든 듯한 모습이죠. 집이 달아 군데군데 색이 바래고 곳곳에는 작은 구멍까지 나 있어요. 7세기부터 지금까지 이어진 원효대사의 수행의 자취가 고스란히 남아있죠. 그 옆에는 고려시대에 만들어진 오어사 동종이 놓여 있습니다. 이 오어사 동종은 대한민국 국가지정 보물로 1995년 11월 절합보수 오어지 공사 도중 발견되었는데요. 1216년에 대장장이 순광이 만들었다는 기록이 전해지는 이 동종은 묵직하게 자리를 잡고 있어 소리를 내지 않아도 그 깊은 울림이 느껴집니다. 이제 오어사의 풍경을 살펴볼 차례인데요. 오어사는 포항 12경이라 불릴 정도로 아름다운 경관을 품고 있어요. 또 전체적으로 평탄한 평지를 이루고 있어 산책을 하기가 굉장히 좋아요. 꽃들이 춤추고 새들이 쉬어가는 오어사의 풍경을 편안하게 걸으며 즐길 수 있었습니다. 경내 곳곳에 어우러진 정각과 생명들이 그 자체로 한 폭의 수묵화를 보는 것 같았어요. 편안하게 걸으며 좋은 풍경을 즐길 수 있으니 정말 기분 좋은 여행이었어요. 오어사의 여행 코스는 사찰 앞에 호수, 오어지 둘레길로 이어지는데요. 오어사 앞쪽으로 호수를 가로지르는 커다란 다리, 원효교가 보입니다. 주변 자연과 함께 어우러진 원효교는 정말 장관이었습니다. 저도 원효교를 건너서 오어지 둘레길을 한번 걸어보았는데요. 이 둘레길은 경사가 거의 없어서 편안하게 걸으며 산책이 가능해요. 길이 어렵지 않기 때문에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산책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둘레길을 따라 천천히 걷다 보면 곳곳에 보이는 경관들이 정말 아름다워요. 둘레길을 걷다가 보이는 오어사의 풍경도 정말 멋진데요. 산책을 하며 마음이 자연스럽게 편안해지는 그런 경험을 할 수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포항의 명소 오어사를 찾아 산만리를 떠나보았는데요. 보이는 모든 곳이 한 폭의 그림 같은 오어사. 직접

0: 가서 보면 정말 아름다운 풍경을 느낄 수 있는 곳이었어요. 포항 여행을 계획하고 있다면 이곳 우어사를 꼭 들러보세요.
1: 한 걸음 앞으로 나와봐요. 12살 이전에 짜장면을 먹어본 적이 있었나요? 한 걸음 앞으로 나와봐요. 나의 자전거가 있었나요? 주말에 함께 놀아줄 아빠가 있었나요? 한 걸음 앞으로 나와봐요. 12살 때 가족을 위해 일을 해본 적이 있었나요?

오늘 건강경 봉찬의 방생 뷔페의 날입니다. 방생은 아시다시피 다 생명을 놓아준다 하는 이런 의미가 있기는 합니다만은 한편 단순하게 놓아주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자유로움을 우리가 항상 일구어줘야 된다, 북돋아줘야 된다. 또 그 이면에는 우리가 지니고 있는 이 탐욕의 마음을 내려놓는다. 또 분노의 마음을 내려놓는다. 집착의 마음을 내려놓는다는 이것이 곧 내 스스로를 방생하는 일이거든요. 내 스스로의 마음이 활짝 무생명의 이런 한이로운 자유스러운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돌아갈 때 온 세상은 우리 금강경에서 이야기하는 응무소주 이생기심이라 주하는 바 없이 마음을 갖다 항상 집착 없이 써서 항상 자유로운 내 마음 온 세상과 함께하는 이 마음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만

만드는 일이 바로 또한 방생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우리의 욕심, 과도한 탐욕, 분노, 이 어리석음의 집착이 이 세상을 다 분절의 세상으로, 다 차별의 세상으로 이렇게 만들어내고 있을 뿐이거든요. 그러나 세상은 항상 크고 적고 다양한 모든 생명들이 함께 어우러져서 건강한 생태계를 유지하고 있는 법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또 이 함 도량에서 바라보면은 저 들어오는 입구에 모든 존재는 연결되어 함께 빛난다 하는 한글로 된 착 나가면서 그 법계 문에 딱 그렇게 해놨잖아요. 법계라는 것은 이 세상이 온통 진리의 세계라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가 잘못 바라보고 서로를 미워하고 갈등하고 또 분절시키고 이렇게 해서 일어나는 우리들의 한영의 세계일 뿐이지 그 잘못 바라보는 우리의 인식을 전환시켜서 모든 생명이 연결되고 항상 관계 속에서 우리가 나의 존재와 모든 만물이 함께 어우러져서 건강한 빛나는 이 생명의 모습을 놔두고 있다고 하는 이 인식을 전환하면은 이 세상은 함께 평화롭고 행복하고 정말 살맛나는 이런 세상을 만들 수 있다는 이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법입니다. 그러나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한 사람의 탐욕심은 그것이 가전 연결을 해서 온 우주를 욕망으로 물들이는 거거든요. 분노를 일으키면 온 세상이 분노의 세상으로 또 변화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일심으로 맑은 마음으로 돌이켜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해서 이 하나의 빛나는 자기의 구슬을 아주 영롱하고 아름답게 만들어내는 일, 그러면은 그것이 다른 구슬을 항상 아름답게 비춰내고 그것이 온통 이 우주의 인드라망의 그물처럼 함께 빛나는 이런 세상을 구해나는 것이 이것이 한편으로는 또한 방생의 의미가 거기에 있다. 왜? 자유스러움을 또 생명의 해방을 이렇게 만들어줌으로 해서 그 마음이 온통 연결된 이 우주를 청정하고 맑게 만드는 그런 근본이고 씨앗이 되는 법이거든요. 그 씨앗을 우리 마음속에 오늘 방생을 하면서 잘 하나 씨앗을 심게 되면은 그 씨앗이 커져서 온 세상 보리의 나무처럼 또 인드라마의 구슬이 함께 빛나는 이 세상을 만들어가는 그런 근본이 된다. 그래서 항상 이 한 생각이 맑으면은 내 자신이 맑아지고 내 자신이 맑아지면은 우리 가족과 이웃이 맑아지고 또 세상이 함께 맑아져서 온 우주의 모든 모습이 바로 법 진리의 세계처럼 다 맑아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본은 항상 내 마음 한 마음 잘 오롯이 깨워서 맑히는 일, 그것이 기도요 방생이고 우리 금강경에서 이야기하는 항상 약견재상 비상하면 적견재련이라, 상에 집착하지 아니하고 항상 그 상을 다 놔버리고 비워버리고 이렇게 하면은 그러면은 진정한 부처님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다. 그 부처님은 처처가 다 부처 아님이었고 처처가 다 다양한 모습 속에 그대로 완전한 생명의 자유스러운 그 모습, 평화로움 그 모습이 바로 부처님의 모습들이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 마음의 이 안경으로서 세상을 잘못, 차별, 분별 또 탐욕의 마음으로 바라보는 이 색깔이 만들고 있을 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색깔로 만들어진 이 세상은 한편 다 환이다. 금강경에서 그러죠. 예, 마지막 규절이 뭡니까? 일체 유의법이 여몽 한포영이요 여로 영여전이라, 응장 여시가 나라.

우리가 이 무상성을 모르고서는 항상 우리가 예물 밖에 있는 권력 명예 또 탐욕 다 재물 오용락이 전부 환인 줄 모르고 그걸 영원한 실상인 양 영원한 행복인 양 영원한 무엇인 양 우리가 붙들라고 하는 이 마음을 딱 내려놓고 바라보면은 모든 명예와 권력과 재물과 우리가 추구하는 모든 것들이 다 의미로서 세상을 이해하는 큰 권력으로 재물로 또 모든 명예가 다 그렇게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보살이다 이 말이에요. 보살은 바로 자기가 딱 가진 재능, 기능 또 자기가 쌓은 공덕 이런 것들을 세상 속으로 해양하는 일이 이게 보살의 길이잖아요. 세상이 함께 평화롭고 한이로운 이런 세상 되기를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래반나마나바사라사라치세레소로소로 모짜모짜모다이 모다야 아메다

0: 한다야 아사.
1: 방생이라고 하는 것은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면서 내 안에서 좋은 에너지를 환기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스스로 밝으면 나쁜 것들이 들어오지 못하는 거예요. 정신, 마음을 올바로 하면 언제나 떳떳하고 자신감이 있을 수 있어. 그래서 그렇게 나쁜 것들이 기회를 보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드는 게 어떻게 보면 방생. 그리고 방생이다라고 하는 게 죽어가는 생명을 살려주는 거기 때문에 살면서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복이 제일 좋고 그 복 중에 이제 공덕과 복덕이 있는 거고 공덕은 공부나 이렇게 머리 쓰는 거, 그 다음에 복덕은 환경적으로 좋은 거. 그래서 제가 늘상 말씀드리는 거 있어요. 제일 좋은 복은 잘생긴 거. 진짜예요. 진짜. 그래서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당나라 때도 신언서판이라고 한다. 신이 첫째예요. 거기 잘생겼다는 건 얼굴과 몸입니다. 얼굴과 몸. 그렇게. 그래서 잘생긴 게 좋은 거고, 잘생긴 거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그럼 또 딴 거라도, 딴 거라도 해야지. 그래서 머리 좋은 것도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뭐 돈 있는 것도 있는 거고, 성격 좋은 것도 있는 거고, 자신의 본래 타고난 기질을 뒤집어서 무언가를 바꿔간다는 건 참 힘든 겁니다. 그런데 사람이 그렇게 바꾸려고 노력하는 이유는 타고나는 게 좋으면 최고로 좋고, 그 다음에는 조금씩 조금씩 바꿔가야지. 어떻게 하겠어? 이미 타고났는데. 그렇게 해서 조금씩 조금씩 바꿔가야 되는 이유는 그것이 곧 내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격도 바꾸려고 하고 노력해서 공부도 조금 더 잘해 보려고 하고 이렇게 하면서 조금씩 바꿔가는 거예요. 그렇게 안 바꿔가면 뭐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제일 좋은 거는 좋게 타고나는 거. 머리 좋게 타고난 사람들이 있어요. 이렇게 이런 얘기 해도 되는가 모르겠다.

제가 어렸을 때 공부를 못했기 때문에 저는 제가 그렇게 늘상 얘기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제가 공부를 되게 잘한 줄 알더라고. 전 중고등학교 때 되게 공부 못했어요. 그래서 공부 못하는 애들 중에 뭐가 있냐면 1등하고 한번 이렇게 친구를 해볼까? 이런 생각을 전교 1등하고 친구를 하면 무슨 느낌일까? 뭐 이런 생각을 했었어. 근데 전교 1등은 우리 때 전교 1등은 친구가 없어. 그냥 수업과 관계없이 지 공부를 한다. 선생님이 뭘 가르치든 지 공부를 해. 그래서 저런 애가 나중에 행복할까? 나 사실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제가 늘상 말씀드리는 거 있어요. 제가 아마 다른 사람보다 힘들게는 살 거지만 삶의 만족도 면에서는 굉장히 높을 겁니다. 왜냐하면 저는 제가 선택한 일을 중심으로 하거든요. 그리고 그 선택을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요. 약해지면 그 선택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사라집니다. 선택권이 나에게 없어. 나에게 없어져. 나는 주어진 것만 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노력하면서 조금씩 조금씩 바꿔가는 거예요. 이미 이렇게 태어난 걸 어떻게 하겠어. 그러니까 여기서 조금씩 조금씩 바꿔가면서 그나마 나아지는 거지. 얼굴도 그렇고 성격도 그렇고 머리도 그렇고 그렇게 나아가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복 있는 게 가장 좋은 거고 그런 복을 어떻게 조금씩 조금씩 마일리지를 해서 만들어 나갈 거냐 라고 하는 거고 그 중에 하나가 지금 수계하는 거예요. 수계 다음 달에 제가 이번에 요즘 기차 제가 원래 기차 되게 많이 타거든요. 한 달에 아마 기차 요금이 한 100만 원 이상 나올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타는데 요즘 기차가 없어요.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기차 예매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예전에는 SRT 예매하기만 힘들었고 KTX는 괜찮았어. 근데 요즘은 KTX도 예매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리고 제가 또 계획적이지 않은 사람이고 몇 시에 기차를 미리 막 끊어놓을 것 같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대충 끊습니다. 그런데 요즘 없지 이게. 근데 없어도 너무 없어. 보통은 다 매진이 돼도 한두 자리는 이렇게 들어갔다 나왔다 하면 다 되거든. 근데 그 잘 안 되더라고요. 그렇게 그래서 지금 기차가 되게 구하기 어려운데 막 이렇게 들어갔다 나왔다 하다 보면 기차가 잡혀. 그리고 어떤 경우는 다른 사람이 저를 잡아주는 경우도 있어. 그렇게 했는데 야, 나 진짜 신기하다. 그렇게 해서 들어가서 타면 내가 원하는 시간에 타면 복이 있는 거잖아. 근데 그 복도 두 종류가 있어요. 그때는 뭐 일반실이든 특실이든 관계없어. 그냥 나오면 그냥 바로 들어가는 거다. 남이 끊어줄 때 특실이 나오면 복이 있는 겁니다. 복이 있는 겁니다. 이게 진짜 작은 복들이 누적되면서 좋은 일로 바뀌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한 방에 그런 비방은 없습니다. 제가 늘상 얘기하지만 무슨 뭐 주술적인 걸 뭘 해가지고 한 방에 싹 바뀌는 거 그런 게 있습니까? 그런 건 없어요. 그런 거는 진짜 영화 속에서나 전설의 고향에나 가능한 거예요. 복이라고 하는 것은 사부작사부작 누적시켜가는 거고 그 누적된 총량, 우리도 그런 얘기예요. 아무리 사람이 똑똑해도 집단지성한테는 안 된다. 집단지성한테는 안 된다. 어떤 의미에서는 인공지능도 어떻게 보면 집단지성이에요. 예전에 벌써 십몇 년 됐다. 지나고 보니까 한 십몇 년 됐죠. 아마 알파고. 딥마인드, 구글이 최대 인수 잘한 것 중에 하나가 그 딥마인드를 인수한 건데 그게 알파고 만든 회사예요. 그리고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인공지능의 한 단계를 끌어올리는 회사거든요. 그런데 그 알파고가 2억 명이 그 당시에 신청을 했어요. 시청한 게 2억 명이에요. 광고비로 생각을 하면 진짜 수조 원 이상의 광고비를 번 거예요. 그런데 그때 이세돌이 1등은 아니었습니다. 중국의 커젠가가 아마 1등이었을 거예요. 세계 랭킹 1위는 커젠가 그랬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세돌하고 됐고

그게 이제 이 새들도 어떻게 보면 운이 있는 거지. 뜬 거지. 어떻게 보면 그 딥마인드에서 만든 그 알파고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끊임없이 여러 가지들을 학습하면서, 그게 어떻게 보면, 반복된 학습, 집단지성, 비슷한 겁니다. 그래서 옛말에도 있어. 두 팔은 네 팔을 이기지 못한다. 이거 싸울 때 하는 얘기예요. 싸울 때. 한 사람은 두 사람을 못 이긴다고. 두 팔은 네 팔을 이기지 못한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지식이나 이런 것도 마찬가지.

부처님께서 옥련존자가 당신 어머니인 청제 부인을 빼달라고 얘기를 하죠. 빼달라고 그랬더니 부처님께서 기본적으로 면회까지는 되지만 내가 빼줄 수는 없다. 그건 정업난면이에요. 정업난면, 정해진 업. 자기가 인과응보니까 자기가 지은 거는 받아야지. 근데 뭐 그 어머니 입장에서는 사실은 그렇게 억울하다는 생각은 안 했지 싶어. 굉장히 자유롭게 사셨던 분이에요. 아들이 주는 법화 가지고 굉장히 행복하게 사셨던 그분의 일생은 부럽습니다. 그래서 뭐 참 2500년 전에 그렇게 사셨으면 인생 편안하게 가신 분이 여러분보다 훨씬 더 재밌게 사셨던 분이야. 그래서 돈 잘 벌어온 아들이 바쁘기까지 하고 남편은 없고 법카는 주고 가고, 야 그거 상상만 해도 즐겁지 않아? 아 그렇게 이제 어머니가 조금 상태가 메롱이 됐어도 부처님이 그걸 구할 수 있었느냐?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승단에 의지해라. 그러니까 승단의 총합은 승려 개개인은 부처님한테 게임이 안 되겠지. 우리 같은 사람이 어떻게 부처님하고 이렇게 비비겠어. 하지만 우리 같은 사람을 됐다 많이 넣으면 됐다 많이 이게 집단지성이지. 막 넣으면 결국은 부처님보다 더 강력한 힘을 낼 수 있다. 그 얘기예요. 뭔 얘기를 하려고 이렇게 길게 하느냐? 우리는 왜 떼거리로 수계를 해야 되느냐? 라는 말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얼마 전에 통도사에서도 보살계 수계를 했대. 10명이 하셨어요. 제가 또 율장 전공자잖아. 모르셨죠? 그냥 알아도 제가 율장 전공자예요. 그래서 계율 이런 쪽. 그런데 계율에는 뭐라고 나오냐면 10명부터 수계가 가능합니다. 수계는 현전승가의 전원 참석으로 이루어진다. 이렇게 돼 있고요. 최소 인원은 10명입니다. 현전승가의 전원 참석이라는 건 뭐냐면 이 오대산에 100명이 살아 100명이 다 나와야 됩니다. 왜냐하면 신입 회원을 받을 때는 기성 회원 모두가 만장일치로 찬성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그게 너무 번거로운 일이에요. 그래서 나중에는 어떻게 하냐면 최소 인원은 10명이거든요. 그러니까 10명만 끊어가지고 한 주에 가서 수계하고 와. 그게 계단이라고 하는 겁니다. 통도사 금강계단 같은 경우는 사실은 그런 거예요. 원래는.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참석하는 게 아니고 필요 인원만, 대표성을 가지는 필요 인원만 가. 그거를 3,4,7증이라고 합니다. 3,4,7증. 그래서 3,4,7증은 뭐냐면 전계화상, 그 다음에 교수아사리, 갈마아사리, 이게 3,4, 메인 3명에 7증은 증명하는 사람 7명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 스님이 수계할 때는 은사가 한 명이 들어가도록 되어 있어요. 은사스님은 필참입니다, 원래는. 근데 지금은 은사가 참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10명. 그래서 통도사도 10명으로 이렇게. 그리고 변방인 경우, 아주 특수지역인 경우야. 그래서 스님 10명도 모으기가 어려워 라고 하면 특별조항으로 5명을 해도 된다 라고 쓰여 있습니다. 5명까지 최저로. 그래서 10명 가지고 보통 하는 경우들이 있고, 그게 이제 스님들 수계예요, 원래는. 그런데 이제 통도사 같은 절도 이제 보살계나 이런 거 할 때 10명 가지고, 그래서 3,4,7증을 가지고 하셔요, 다. 그리고 일반 신도들 같은 경우는, 한 명이서 할 수도 있습니다. 신도를 대상으로는 혼자서 해도 돼요. 그거는 스님들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출가자를 만드는 게 아니고, 계율을 그냥, 10개를 줘서, 여러분들에게, 5개를 주는 거죠, 5개.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선한 마음을 증장시키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혼자서 해도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하지만 기본 조건이 될수 있다면 한 10명 정도 하는 게 좋다라고. 그런데 그 10명보다 제가 이제 생각하는 건 그거지. 일단 쪽수로 때운다. 함량은 모르겠고 일단 넣고 본다라고 하는 게제 기본 생각입니다. 하다 보면 제가 그런 얘기 하잖아. 아까 딱 그렇게 써 있었었어요. 방생하면서 내가 로또 1등 소원으로 쓴 사람 내가 진짜. 남들은 보통 뭐 제일 많이 쓰냐면 안 쓰는 게 제일 많고요. 건강이라든지, 그 다음에 진학, 그 다음에 취직, 그 다음에 이직도 있어요. 이런 거. 아니, 심각한 거잖아. 그 다음에 애좀 튼튼하게 잘 났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돼 있는 거는 이제 지금 임신을 하고 있다는 얘기인 거고, 이렇게 보면 대충 보여. 그렇게 있는데, 로또 1등. 근데 로또는 한 장을 사는 거보다 두 장을 사는 게두 배의 확률이 됩니다. 맞잖아. 10장을 사는 거보다 100장을 사면 확률이 10배 늘어나는 겁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생각을 어떻게 한 거냐면, 다음 달이 되면 결제가 들어가요. 보통 4월 보름부터 7월 보름이 결제거든요. 특수하지 않으면 뭐 전환거, 뭐 후환거, 뭐 이런 게 있긴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4월 보름, 그러니까는 부처님 오신 날 지나고 조금 있다가, 부처님 오신 날이 4월 8일이잖아요. 그러니까 4월 보름 정도 되고 난 뒤에 거기서부터 이제 결제가 들어가고. 결제라고 하는 것은 선원에서 이제 집중 수행을 하는 거예요. 집중 수행을. 아마 결제철에 100명 이상의 스님을 모을 수 있는 곳은 진짜 어디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귀해요. 없어. 없어. 예전에는 비구니 도량으로 운문사 이런 데가 충분히 가능했는데 지금 운문사도 100명 쉽지 않을걸. 그 정도로. 그 정도로. 그래서 백분의 스님들을 모시고 그 수행했었던 마일리지를 이렇게. 혹시 그런 거 보셨어요? 예전에 순례 다큐 이런 거 보면 뭐가 있었냐면 삼보일배 하면서 막 이렇게 가시는 분들이 있어. 길에서 삼보일배 하고 다큐 같은 데 보면. 그러면 지나가던 사람이 얼마씩 이렇게 찔러줘. 그 사람은 몇날 며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뭐 2, 3일 가고 끝나는 게 아니고 어떤 경우는 티베트에서 라싸까지 가고 막 이러잖아요. 라싸 가면 보통 조캉사원 들어가거든. 거기를 이제 순례하는 거거든. 그 티베트 불교 어떻게 보면 배꼽이에요. 시작점. 그런 데를 들어가는데 그럼 몇 달이 걸려. 어떤 경우는. 그럼 그 사람이 먹고 살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이제 순례객들에게 얼마씩 주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비슷한 게 사실은 있었어, 예전에. 그 이제 탁발할 때 이렇게 탁발승들 얼마씩 주고 뭐 이런 거 있었거든. 예.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수행을 그렇게 힘든 일을 하니까 우리가 동참해서 조금씩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지. 딱 그런 의미지. 그래서 당신이 잘 되면 그 공덕이 나에게 일부가 올수 있도록. 그게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처럼 이제 선원에서 수행하시는 스님들은 특별히 먹고 사는 거는 사중에서 무조건 다 해줍니다. 우선순위로 그분들이 원하는 대로 맞춰서 세팅해 드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선원은 3개월 하기 때문에 구순한 거라 그래요. 90일 동안 하고 나서 그 다음 동안 것까지 갈 때까지 이제 몇달 쉬죠. 3개월을 또 쉬죠. 그래서 거기 이제 돈이 있어야 될거 아니에요. 뭐 숨만 쉬고 있으면 돈은 안 들어. 절에서 그냥 주는 밥만 먹고 있으면. 근데 저렇게 3개월 동안 갇혀 있으면 어디를 다니고 싶어 해, 사람들이. 그래서 그거를 이제 운순납자 만행이라고도 하고. 그렇지 않을까? 마치 방학 때도 계속 기숙사에 있는 것처럼. 그거 쉽지 않다. 그래서
단순히 그것만 있어. 그러니까는 뭐가

왜냐면 공양도 똑같아요. 공양도 똑같은 공양인데 선배가 조금 더 먼저 먹어. 그러니까 공양물을 받아. 뭐 예를 들어서 전에도 장삼 공양 같은 걸 했어. 그러면 한 사람이 쭉 주면 누구는 빨리 주고 누구는 늦게 줘. 똑같은 재질의 장삼을 해주되 단 범납이 많은 분에게 먼저 드리고 이제 적은 사람한테 늦게 주고 그 차등만 할수 있어.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백고자법회 때 선원스님들을 모시고 그리고 조금 모이는 걸로 선원의 대중공양을 내요. 그래서 선원이 다섯 개면 다섯 개 선원에. 독립선언은 최근에 들어왔거든? 최근에 이제 시작된 거거든? 그래서 원래는 4개 선언만 있었어요. 그래서 4개 선언이면 4군데다가 이렇게 대중공양을 해.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계를 받은 그걸 가지고, 수계를 받은 걸 가지고, 똑같은 수계라고 해서 수계가 아니오. 얘기를 내가. 기도를 똑같이 할 수는 있지만 좀더 효율적인 데서 하면 적은 힘으로도 더 목적을 쉽게 달성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좋은 터라고 하는 것도 무시할 수 없는 거고 그게 기도터예요. 예전부터 있었던 어떻게 보면 대표적인 기도하는 도량들이 있어. 뭐 동해 낙산사, 뭐 보문사, 뭐 갑바위. 그래서 이렇게 뭐 기도처들이 있어. 유명한 기도처들이. 그렇다 치고. 그리고 명당은 기운 자체가 솟구쳐 올라오는데요. 그래서 그런 자리에서 하면 더 좋고. 같은 노력이면. 그리고 제가 일상 하는 얘기 있어요. 기도는 술을 마시는 것과 같다. 내가 이렇게 얘기하거든. 주두다각이라고. 그 다음에, 술은 같이 마시는 거고. 차는 혼자 마시는 거래. 그래서 기도는 같이 할수록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통도사 삼보일배, 아니 일보일배 하고 나중에 삼보일배 했는데 그런 거할 때도 한 3,700명 이렇게 모여서 내가 그때 뭐라고 그랬냐면 이 정도 인원이 모였으면 가피가 터질 거다. 그리고 몇 명은 실제로 그걸로 해서 나았다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 정도 인원이 모이면 에너지가 모이기 때문에 몇 명은 터집니다. 터집니다. 복권을 3,700장 사봐라. 몇개안 맞겠나? 한두 개 사니까 안 맞는 거거든. 맞지. 아니, 그렇게 터지는 거예요. 원래 그래서 기도는 같이 하는 거예요. 마라톤하고 비슷해. 혼자 하면 철야 못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고. 스님들이 많이 모인 데서 수계를 하면, 그러니까 똑같은 힘을 들이더라도 잘 터지는 데가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구멍 뚫으면 제가 그런 얘기를 하거든. 우리나라 동해에서도 아마 석유가 나오긴 나올 거다. 깊이 뚫으면. 근데 왜잘안 뚫으려고 하는 거냐면 확률이 낮겠지.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나라도 산유국입니다.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동해에서 쬐끔 납니다. 쬐끔. 그래서 똑같이 꽂는다고 다 나오는 건 아니죠. 그래서 기름값이라는 게 정해져 있잖아. 사우디나 중동에서는 긁으면 올라오는 거고, 제일 싼 석유고, 그 다음에 노르웨이 앞바다, 그게 북해유전이거든. 그 바다에서 끄집어내니까 그 단가가 비싼 거고, 셰일오일 더 단가가 비싼 거고, 그 파쇄해가지고 기름만 뽑아내는 거잖아, 추출하는 거잖아. 그래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기름이라고 해도 기름값이 같은 게 아니야. 같은 수계라고 해도 같은 게 아니야. 왜? 우리가 쪽수가 제일 많아. 내가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그리고 이거는. 월정산은 결제 때 선원이 다섯 개가 되는 바람에 130명 정도가 스님이 들어옵니다. 이 오대산 안에. 아니, 외부에서 데려오면 비용이 많아서 못 데리고 와요. 그리고 결제철에는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오대산 안에, 같은 산 안에 있기 때문에 잠깐 내려와서 이렇게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요? 그러면 선원 스님들도 이런 여러분들 많이 모인 데서 수계하고 이러면 스님들도 신심이 납니다. 신도분들도 많은 데서 같이 하면 신도도 신심이 나고요.
서로 그런 게 증장되는

좋은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100명의 스님을 모신다는 게 앞으로 이게 얼마나 더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까놓고 얘기해서 지금같이 스님들이 줄어들기 시작하면 나중에는 아마 제가 나이를 먹었을 때는 그런 생각을 할 거야. 이렇게 보면서 야, 이때 우리 100명씩 모았는데 아씨 이런 생각할 거야. 우리 어렸을 때뭔 얘기가 있었냐면 운문사에 비구니 스님들 그 교육생만 200명이 있었어. 200명 있었어. 그래서 볼펜 하나만 줘도 200개가 필요해. 그래서 1, 20만 원 들고 가서는 택도 없대. 이 얘기를 했었어. 아, 진짜, 진짜. 그런데 지금은 거기 다 해봐야 몇십 명 없고요. 지금 어떻게 보면 이런 것도 또 다른 낭만으로 남지 않을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된 순간에 함께 하시기를 기원 드리면서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0: 관절 고민? 관절 복음! 여러분! 관절 때문에 고민 많으시죠?
1: 네!
2: 대무릎도?
0: 관절 복음!
3: 걸을 때도?
0: 관절 복음!
4: 일할 때도?
0: 관절 복음!
5: 내 어깨도?
0: 관절 복음! 지금 전화하세요. 1528899
6: 주원료 MSM, 부원료 홍삼 MDP 포함

0: 17가지 전통 원료 함유. 자신 있는 주원료에 정성을 다한 부원료까지.
1: 제 아내도 이거 먹고 등산 다녀요.
2: 관절 보공 정말 좋아요.
1: 전화 걸기도 편하고 친절하고.
3: 관절 보공 덕분에 산책이 편해졌어요.
4: 아빠 최고.
5: 관절 보공이 정말 유명하다고 해서 한번 먹어봤는데 진짜 좋아요.
6: 선택하길 잘했어요.
1: 제 관절에 딱이더라고요 진짜.
7: 관절 고민? 관절 보공. 지금 전화하세요. 1528899.
8: 불교는 스님이 희망입니다. 부처님이 성도한 부타가야에 국제 승가 대학을 세우고 눈 밝은 스님을 양성해 인도 불교를 복원하는 대작불사를 시작합니다. 통도사 출신 부타빠라 스님이 인도 불교를 복원하겠다는 원력을 세운 지 30년. 부처님이 성도한 부타가야 보리수협 분향사에 국제 승가 대학을 세우고 역사적인 스님 양성 인재 불사가 시작됐습니다. 한국 불교도가 세운 국제 승가 대학으로 전 세계에서 유학과 부처님의 정법을 배우고 인류의 자유와 행복에 헌신하는 것을 상상해 보세요. 이 얼마나
9: 가슴 벅찬 일이겠습니까?
8: 최초의 스님이었던 부처님을 생각할 때 한 분의 눈 밝은 스님을 양성하는 것은 온 우주가 창조되는 것과 같습니다.
10: 불교는 스님이 희망입니다. 이 거룩한 스님 양성 인재불사에 동참하시어 대공덕주가 되어 주십시오.
11: 만불사 경내에 들어오면 3층으로 지어진 전각이 보이는데 세계 최초로 1만 불이 새겨진 황동만불 대범종이 있는 범종각입니다. 우리나라 목조 건축의 대명사인 쌍봉사 3층 목탑을 그대로 재현하여 건립하였는데요. 높이가 20m인 범종각은 1만 부처님을 범종 표면에 새겨 울려 퍼지는 종소리만큼 보는 것만으로도 부처님에 대한 경외심이 우러나는 곳입니다. 큰 스님들이 열반하시면 모셨던 부도 탄묘를 이제는 일반인도 왕생 탄묘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관리 걱정 없이 영구히 보존되는 화광석 왕생 탄묘는 개인기, 부부기, 가족기, 문중기가 있습니다. 아미타우스에서 극락왕생의 기원을 이루십시오.
8: 한국불교 태고종에서는 오는 6월 6일과 7일에 제38회 전쟁 종식 기원 및 국민 대화합을 위한 영산제를 봉행합니다. 세계 평화와 남북 통일을 기원하는 뜻깊은 행사에 많은 동참 부탁드립니다. 문의는 02392-3007번입니다. 서귀포 불교대학 총동문회에서는 제21회 서귀포 불교대학 한마음 단합대회를 오는 5월 31일 오전 9시 30분에 천지학생체육관에서 개최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함께한 동문들의 우정과 화합으로 하나 되는 축제의 장에 많은 참석 바랍니다. 문의는 010-3697-2189번입니다.
12: 광주 마하대원정사에서는 화마로 타버린 아미타 부처님을 모시지 못해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아미타 부처님을 속히 모실 수 있도록 조성불사에 동참 바랍니다. 또한 복이 100배로 늘어나고 병이 없고 사업, 시험 합격, 취직, 승진, 결혼, 편안한 임종을 맞이하고 극락왕생하는 공덕을 입는 관세음보살, 지장보살님의 훼손된 존상을 개금으로 장엄하는 개금불사에도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광주 마하대원정사 062-571-6789번입니다. 정해선원 한암도량에서는 한평생 무소유로 중생을 위해 살아온 연로하신 스님들을 위한 승빵 건립불사를 봉행합니다. 설판, 상량보, 석가래 등 불사로 부처님 도량을 여법하게 장엄하고자 합니다. 성심껏 동참하시어 선업공덕으로 소원 성취하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031-795-4426번입니다.
13: BTN 부따회에서는 반려동물 공덕 짓기 캠페인을 실시합니다. 전생의 업보로 축생계를 살아가고 있는 나의 소중한 반려동물을 위해 대신 공덕을 지어 현생의 무탈과 다음 생의 축생 탈출을 빌어주시면 어떨까요? 자세한 사항은 상담 전화

0: 02-0508번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1: 억조 창생 구제 중생 전태종 중창조 상월 원각 대조사님의 그 뜻을 이루고자 조백산 연화성지에 창건한 대한불교 천태종 총본산 구인사 낮에 일하고 밤에 수행하는 주경야선의 종풍 사부대중의 기도소리가 24시간 끊이지 않는 청정 수행도량 구인사 애국불교, 생활불교, 대중불교 3대 지표를 바탕으로 중생을 위해 이 땅에 꽃피운 천태의 가르침 전국 160여 사찰, 250만 신도가 함께합니다. 소백산 연화성지 대한불교 천태종 청본산 구인사
2: 다른 사찰에서는 볼 수 없는 풍경, 금강계단입니다. 계단의 한가운데 부처님의 진신 사리를 모신 불탑이 있습니다. 이곳은 부처님을 섬기라고 만든 곳이 아닙니다. 수행을 근본으로 생각하고 계율에 따라 정진했던 부처님의 마음을 새긴 곳입니다. 깨달음은 오롯이 스스로의 몫이지만 수행자들에게는 그 길을 함께 가는 도반이 있습니다. 1400년이 흐른 오늘도 산지승원의 공동체의 문화를 잇고 있는 유네스코 세계유산 산사 한국의 산지승원 통도사입니다.

0: 송도산은 명축산 남쪽에 기대어 자리 잡았습니다. 송도산은 대한민국의 삼보사찰 중 하나입니다. 석가모니 사리를 봉안한 불보사찰이죠. 명축산이란 이름도 부타께서 깨달은 후에 설법했다는 인도의 오래된 산 이름에서 따왔습니다. 산지 승원답게 산세에 맞추어 짓느라 동서로 길게 늘어선 모습이 되었습니다. 송도사로 향하는 길은 계곡을 따라 아름드리 소나무들이 안내합니다. 자연지형 그대로 경계를 삼았죠. 초입에는 흔히 볼 수 없는 석당간이 남아 있습니다. 송도사는 영축 총림입니다. 총림이란 선원, 강원, 유론, 염불원 네 가지를 갖춘 곳을 말합니다. 양쪽 기둥에는 수행정진과 공동체 생활을 하는 공간에서 갖추어야 할 기본을 당부하는 글이 새겨져 있습니다. 송도사는 한국에 현존하는 900여 개 전통 사찰 중에서도 가장 큰 규모입니다. 정각만 50여 동에 이르고 경내는 세 구역으로 나뉩니다. 가장 깊숙한 대웅전에 다가갈수록 지대가 높아지죠.
1: 송도사는 자장률사가 계율사상을 바탕으로 창건한 사찰입니다. 일곱 개 산사 중에서 가장 먼저 창건된 유서 깊은 사찰입니다. 금강계단과 대웅전을 중심으로 한 상노전, 대광명전을 중심으로 한 중노전, 영산진 중심으로 한 하루전, 이렇게 세 개의 구역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구성마다 여러 개의 정각을 가지고 있어서 송도사에는 한국 불교가 가지고 있는 모든 정각이 다 있다고 할 만큼 그러한 종합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0: 사찰의 첫 구역인 하로전의 중심은 아미타 부처님을 모신 극락보전입니다. 아미타 신앙은 누구나 믿으면 극락에 갈 수 있다는 민중을 위한 신앙입니다. 외벽에는 반야용선을 타고 극락세계로 건너가는 모습을 그린 희귀한 벽화가 남아있습니다. 영산전도 눈여겨봐야 합니다. 영산전의 영산은 영축산의 준말입니다. 내부에는 팔상도가 남아있죠.
1: 팔상택이라는 것은 석가모니 부처님의 일대기를 여덟 장면으로 이제 그려놓은 것인데요. 첫 번째가 탄생, 그 다음에 세상을 두루 둘러보시고, 그 다음에 출가하시고, 그 다음에 수행하시고, 득도하시고, 그 다음에 설법하시고, 열반하신 총 여덟 가지의 장면이 팔상택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0: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우리나라에서는 유일하게 법화경에 나오는 칠보탑을 그린 견보탑품 변상도입니다. 불임문부터는 중로전입니다. 중로전에는 신라, 고려, 조선시대 건물이 모두 있습니다. 중로전의 중심은 대광명전입니다. 통도사 대웅전 다음가는 규모죠. 화엄경의 주보리자 우주 본체를 상징하는 비로자나 부처님이 모셔져 있습니다. 불상 뒤편의 그림은 최고의 삼신탱화로 평가됩니다. 관음전은 중생의 고뇌를 씻어주는 곳입니다. 석등은 무명의 어둠을 지혜의 빛으로 밝혀주는 상징물이죠. 관음전에는 관세음 보살상이 모셔져 있습니다. 관세음 보살은 자비의 화신으로 이를 믿는 관음 신앙은 삼국시대부터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계산조당은 가운데 문이 높은 소슬산문 형식의 조선 말기 건축 양식입니다. 계산조당을 지나면 해장보각입니다. 중국에서 진신사리와 대장경을 모시고 와 통도사를 세운 자장율사의 영정을 모신 곳입니다. 중로전의 용화전 앞에는 스님들의 발호를 닮은 탑이 서 있습니다. 한국 유일의 봉발탑입니다. 마지막 구역인 상로전은 통도사의 백리입니다. 대웅전의 지붕은 진입로인 동쪽이나 주 방향인 남쪽 모두에서 정면처럼 보이도록 지어졌습니다. 대웅전의 남쪽 현판은 금강계단입니다. 대웅전 북쪽에 금강계단이 자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웅전 내부에는 불상이 없습니다. 대신 불탑이 보입니다. 부처님의 사리를 모신 진신사리탑입니다. 이것이 불상이 없는 이유이자 통도사를 불보사찰이라 부르는 이유입니다. 금강계단은 부처님의 진신사리를 모신 탑을 향해 있습니다. 금강계단은 예로부터 스님이 되고자 하는 이들이라면 누구나 올라 계를 받고 수행자로 살아갈 것을 다짐하는 곳입니다. 정멸, 즉 깨달음에 이르는 길을 상징합니다.
1: 정멸이란 뜻은요, 모든 번뇌가 사라진 그런 이제 장소이자 뭐 경지를 얘기하는데요. 바로 니르바나, 열반이라고도 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0: 욕계, 셋계, 무색계를 모두 포용하는 이 법계 공간 그 자체를 얘기를 합니다. 깨어있는 불성, 깨어있는 마음 그 자체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1: 통도사의 금강계단이 한국 불교 수행자들의 출발점인 것입니다. 4시 공양 시간. 때를 알리는 쇠북을 울립니다. 여전히 전통 방식을 고수하는 공양간이 가장 심혈을 기울이는 시간입니다. 부처님께 올리는 마지를 짓는 소임자들은 밥 짓는 과정에서 나오는 물기를 붓다의 눈물이라고 부릅니다. 그만큼 정성을 다합니다. 이렇게 지어진 마지는 각 전각의 부처님을 위한 것입니다. 첫 번째 마지가 향하는 곳은 대웅전입니다. 매일 갓 지은 공양을 가장 먼저 부처님께 올리는 것은 부다의 수행가풍을 따르겠다는 지극한 마음다짐입니다.

자연 속 사찰, 사찰 속 정신을 채우는 것은 깨달음을 얻고자 하는 구두의 마음입니다. 승원은 그 과정을 함께하는 공간이자 정신을 공유하는 울타리죠. 산지 승원의 원형을 이어온 수행하는 삼터, 유네스코 세계유산, 산사, 한국의 산지 승원, 통도사입니다.

만년설 히말라야와 신들의 산 카일라스를 향한 위대한 여정. 불자님들의 뜨거운 발언에 힘입어 올해 BTN 투어가 티벳 카일라스 수미산 14일 성지 순례를 떠납니다. 티벳 불교의 중심지 라싸, 포탈라궁과 조캉사원 순례를 시작으로 히말라야의 푸른 성호 암드록초, 업장을 싣는 신성한 마니사로바르 호수, 그리고 해발 6,650m 신들의 산 카일라스 코라까지. 한 걸음 한 걸음이 기도가 되고 한숨 한숨이 수행이 되는 성스러운 시간에 불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티벳 카일라스 수미산 14일 순례는 전일정 전문 인솔자와 함께합니다. 지금 인생의 단 한 번의 위대한 순례에 동참하십시오. 문의는 BTN 투어 023270-3480번입니다. 불자 여러분의 많은 발언과 동참 바랍니다.

한 걸음 앞으로 나와봐요. 12살 이전에 짜장면을 먹어본 적이 있었나요? 한 걸음 앞으로 나와봐요. 나의 자전거가 있었나요? 주말에 함께 놀아줄 아빠가 있었나요? 한 걸음 앞으로 나와봐요. 12살 때 가족을 위해 일을 해본 적이 있었나요?

0: 우리의 아버지는 늘 귀에서 안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아버지를 안아드릴 차례입니다.
1: 부처님 닮은 인재를 길러내는 동국대학교에서는 연꽃을 닮은 로터스관, 명상을 통해 마음을 치유하는 선센터 조성불사를 봉행합니다. 가족의 평안과 행복, 소원 성취, 동국 발전 등을 발원하며 참여하실 수 있고 500만 원 이상 기부자의 조남과 염원은 선센터 500나한상에 봉안되고 공덕의 벽에 새겨져 길이 기억될 것입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2260-3300번입니다.
2: 무명사회주 무명큰스님의 신간 기뻐해라 딛는 곳마다 연꽃이다. 출가와 수행 그리고 전법 속에 얻어낸 비밀같은 경지가 숨어있는 선화집. 길을 가는 이들에게 촉매가 되길 희망한단 무명큰스님은 부질없는 일처럼 보일지라도 이정표가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금정산을 짊어지고 안고 서는 이것이 무엇인가를 던지는 기뻐해라 딛는 곳마다 연꽃이다. 문의는 051-944-7499번입니다.

0: 가상도 남궁진의
1: 그란열전 두 번째 시간 돌아왔습니다. 추기 씨의 라이브로 문을 활짝 열어봤는데요.
0: 아 너무 좋았습니다. 라이브로 불러주신 노래 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2: 아 김현조 선생님의 수능등이고요. 예. 제가 이제 1대1 미션 때 네. 이지훈 형님한테 패배했던 곡이긴 한데 아. 이 노래가 약간 저는 이 노래를 들으면 약간 뭔가 오프닝의 느낌이 항상 들어요. 뭔가 문을 여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약간 2부에 문을 여는 느낌으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1: 아, 그 처음에 그 시작할 때 그 전주에 바바바바바바 이런 느낌이
2: 맞아요.
1: 진짜 뭔가 탁 여는 듯한 그런 느낌이 있어요. 확실히
2: 갑자기 딱 주목하게 되는 그런 네. 느낌도 있고 아,
1: 잠깐만 내가 그때 그 영상을 그 너튜브로 다시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불렀는데 졌다?
2: 졌어요.
1: 얼마나 잘 불렀길래.
2: 아 진짜 지훈이 형이 네. 너무 노래를 그날 너무 잘하셔서 너무 멋지게 저기 열애라는 곡을 네, 너무 멋지게 윤신혜 선생님이 열애를 너무 멋지게 부르셔가지고
1: 근데 결국에 탑7은 우리 충길 선배님이
2: 주셨다.
1: 그렇죠. 예. 과정은 상관없어요. 결과만 좀 되는 거예요.
2: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1: 아니죠.
2: 그렇죠.
1: 좋습니다.
3: 근데 이 김현정 선배님 노래 외에도 선배님들 노래를 굉장히 많이 또 하셨었잖아요.
2: 우리 뭐 다 네. 그렇죠.
3: 네. 네. 하시면서 또 선생님들께서 또 피드백도 해주시고 하시잖아요.
2: 네네.
3: 또 그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피드백 있을까요?
2: 물론 여러 칭찬을 많이 해주셨는데 감사하게 기억에 많이 남는 얘기는 뭐 우리 영탁군이 뭐 약간 피카소 같다라는 그러니까 그림을 뭔가 완벽하게 그리는 것 같다. 트로피카소라는 별명이 생기기도 했었고 그리고 진성 선생님께서 대가가 될 거다라고 이렇게 맞아요. 너무 멋진 말씀을 해주셔서 네. 좋은 말씀을 해주셔서 그게 좀 마음에 남아서 그게 칭찬이라기보다 그런 말씀을 들으면 그렇게 돼야 될 것 같으니까
1: 책임감이 네, 느껴지고
2: 더 열심히 하게 되는 네, 그런 감사한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1: 스피드오프를 하면 그런 대선배님들을 모시고 이제 그 선배님들의 노래를 하잖아요. 저도 그 기억에 남는 칭찬이 있었는데 갑자기 그 누구시오 그 구창모 선배님이 선배님이셨나? 저를 보더니 아 나상도 씨 진짜 대단하시다고 그래서 아 내 노래에 대해서 이렇게 칭찬을 해주시나 보다 했는데 어떻게 4시간 동안 엉덩이도 안 부시고 그렇게 빨빨거리고 돌아다니고 와 리액션 그래서 나 노래 칭찬인 줄 알았는데
3: 그것도 아무나 못하는
1: 근데 이것도 쉽진 않잖아요. 네,
3: 그럼요.
2: 근데 나는 나상도 씨한테도 굉장히 많은 자극과 영감을 얻어요.
1: 진짜요?
2: 저는 나상도 씨의 캐릭터도 노래를 되게 잘하는 사람이라는 이미지였어요, 저한테.
1: 진짜요? 아, 감사합니다.
2: 행사장에서 만났는데 나는 발붙이고 노래하는 걸 못 본 것 같아요.
1: 저도 형님 요새 가만히 서서 노래를 못 불러요.
2: 그러니까
1: 가만히 서서 부르지 않으면 손가락을 까딱까딱 해요. 이상한 생각이 생겼어. 너무 춤만 추다 보니까.
2: 그래서 제가 춤을 좀 추기 시작한 이유도 야, 저 친구도 저렇게 열심히 지금 막 예. 하고 있는데 저만큼은 아니더라도 나도 좀 발을 떼고 네, 열심히 좀 뭐라도 뛰어보자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죠.
1: 뭔가 은근히 결이 저랑 약간 비슷한 게 있어요. 뭔지 모르겠어요. 순이도 그렇고 약간 형 그 맏형인 것도 그렇고 네. 약간 피할 수 없는 그런 운명적인 뭔가 있어요.
3: 자, 2부에서 뭐 대가가 되실
1: 좋습니다. 자, BTN 불교 TV와 BTN 라디오 올림은 여러분이 보내주시는 따뜻한 마음과 정성으로 매주 수준 높고 알찬 방송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3: TV, 라디오, 모바일, 인터넷 등 다양한 미디어 분야의 트렌드에 발맞춰 나아가기 위해서 더욱 정진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따뜻한 마음 어떻게 보태

0: 냐고요? 예, ARS 060-800-7000번을 통해서 BTN 불교 TV 후원에 동참해 주세요. 쾌남열전 두 번째 시간 첫 코너에서는요, 우리 춘길 씨 팬분들과 전화 연결을 해볼 건데요. 우리 춘길 형님 혹시 평상시에 팬분들과 영상 통화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1: 있겠어요. 저 없죠. 네.
2: 없죠. 네. 네. 자, 어떤 팬분들과 함께 만나게 될지 저도 너무 궁금하고 기대되는데요. 자, 첫 번째 만나볼 팬분은 이분입니다. 최현혜님의 사연입니다. 가수님, 입덕 계기가 한편의 시트콤 같기도 하고 운명 같기도 해서 떨리는 마음으로 사연 보냅니다. 작년에 어머니께서 미스터트롯 3를 보시더니 남궁진 씨의 열혈 팬이 되셨더라고요. 엄마가 콘서트에 가자고 하시길래 엄마! 20대의 트로트는 진짜 아니야! 난 밖에서 기다릴게! 하며 버텼는데요. 하지만 혼자서는 절대 행사장에 못 가는 내향형 엄마. 결국 못 이기는 척 나란히 티켓을 끊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콘서트장에서 신세계를 맛봤습니다. 오. 가수가 객석까지 내려와 하이파이브를 하고 모두가 하나 되어 춤추고 즐기는 모습은 정말 그야말로 문화 충격이었습니다. 그렇게 넉넉히 구경하던 중 유독 잘생기고 권실한 한 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춘길! 야. 그날 이후 제 인생은 180도 바뀌었습니다. 팝송만 가득하던 제 플레이리스트는 춘길님의 노래로 도배됐고 이제는 단콘, 탑세븐 콘서트까지 혼자서도 씩씩하게 다니는 프로 홍콩러가 되었습니다. 요즘 저희 모녀는 아주 바람직한 덕질 품앗이 중입니다. 남궁진 그리고 춘길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함께한답니다. 춘길 가수님, 저희의 20대 마지막을 가수님으로 가득 채울 수 있어서 너무나 행복합니다. 언제나 응원하고 사랑합니다. 아, 그리고 아까 PS 약간 덧붙여서 보내주셨는데 엄마가, 네. 엄마가 내성적이셔서 본인 이야기하는 걸 엄청 부끄러워하시거든요. 사연 보내는 것도 반대하셨는데 엄마 미안이라고 읽어주세요라고 보냈어요.
0: 네.
2: 엄마 미안. 자, 이렇게 사연의 주인공 한번 만나봤습니다. 자, 네. 직접 한번 만나볼까요? 자, 여보세요?
0: 여보세요?
3: 여보세요?
2: 오, 완전 애기시다.
0: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2: 안녕하세요. 춘길 씨와 인사 한번 나눠주세요.
4: 안녕하세요.
3: 안녕하세요. 20대 마지막을 춘길로 가득 채우고 있는 29살 최현혜라고 합니다. 와,
2: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야. 아니 근데 네. 저는 처음에 이제 사연이 딱 깜짝 놀랐는데 네. 남궁진 씨 얘기가 먼저 나와가지고 네. 어머니께서 남궁진 씨 팬이세요?
3: 예, 팬이십니다.
0: 예, 어머니 잘 계시지요? 네, 고맙습니다.
4: 네.
2: 아니, 보통 저희가 이제 이렇게 진행을 할 때는 네. 어머님과 따님이 한 가수 팬인 경우가 많았거든요. 이렇게 갈라진 경우는 처음 봤거든요, 제가 지금. 예, 오. 근데 어머님께서 이제 남궁진 씨 팬이면 이게 보통 따라갈 수도 있는데 우리 남궁진 씨의 매력은 본인은 못 느꼈나요?
0: 아, 왜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까?
2: 여쭤보는 거죠.
3: 아니요, 매력을 못 느낀 건 아니고요. 이제 남궁진 가수님도 충분한 매력이 있으신데 이제 거기보다 좀 더 큰 매력이 이제 춘길 가수님한테 느껴져서
2: 아, 정석적인 답변이었습니다.
0: 네, 네. 아, 감사합니다.
2: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널리 알리고 싶은 우리 춘길 가수의 가장 큰 매력은 뭡니까?
3: 일단 뭐 잘생긴 얼굴, 훈칠한 키 그리고 뭐 뛰어난 노래 실력은 당연한 건데요.
2: 당연하죠. 네.
3: 제가 이제 가수님의 매력을 가장 크게 느낀 거는 가수님이 팬들이 바라보는 눈빛이었거든요.
2: 스마트한 눈빛.
3: 그 눈빛에서 좀 진실을 읽었다 그래야 되나?
2: 네. 아, 좋습니다.
3: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렇게.
2: 자,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춘길 가수님께 한마디 해주신다면?
3: 요새 다이어트 되게
2: 다
3: 심하게 하신다고 들었는데 저는 지금 가수님 모습도 충분히 되게 보기 좋고 정말 사랑스럽거든요. 그래서 정말 몸 이런 거 상하지 말고 그냥 적당하게 하셔가지고 저희랑 이제 계속 꾸준히 건강하게 춘길만 걸었으면 좋겠습니다.
1: 아, 자, 우리 너무 감사합니다.
0: 네, 춘길 씨도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1: 네, 오늘 이렇게 용기 내서 영상 통화까지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그리고 아마 제가 살이 좀 더 빠지면

0: 그러면 그 모습이 좀더 마음에 드실 수도 있으니까 네, 다이어트는 열심히 더 하도록 하겠고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예, 행복한 지금을 예, 계속 쌓아가면서 예, 오래도록 함께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혜나 씨,
2: 네.
1: 오늘 통화 너무 감사합니다.
2: 감사합니다.
1: 항상 좋은 일만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3: 감사합니다. 네,
1: 감사합니다.
3: 고맙습니다. 어머니와 또 행복한 시간 되세요. 고맙습니다.
1: 자, 오늘의 마지막 전화 연결, 겨울 햇살님의 사연입니다. 춘길 가수님의 무대 당신의 이름을 보고 푹 빠지게 된 팬입니다. 경연 동안 응원만 하고 더 이상은 하지 말자는 굳은 다짐을 했지만 전국 투어 부산 콘서트에서 라이브 하시는 걸 듣고 그 다짐은 와장창 깨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때부터 저의 삶은 오직 춘길 가수님을 중심으로 움직이게 되었습니다. 꿈과 현실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며 어두운 터널을 걷고 있던 시기에 가수님이 얼마나 큰 위로와 힘이 되었는지 몰라요. 집순이의 내향적인 성격이라 특별한 일이 없으면 잘 나가지 않는 사람이었는데 가수님을 응원한 이후에는 집에 있는 날이 손에 꼽을 정도로 매우 활동적인 사람이 되었습니다. 정확하게 세어보진 않았지만 춘길 가수님 스케줄을 80개 이상은 다 참여했더라고요. 가수님의 따뜻한 목소리가 저에게 세상은 아직 살아볼 만하다라는 것을 알려주셨어요. 가수님께서 매일매일 조금씩 더 행복해질 수 있게 아낌없이 응원하고 사랑을 전해드릴게요. 제가 가수님을 생각하는 마음이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겠지만 얼마나 감사히 생각하는지 잘 모르실 테지만 생각보다 매우 깊이 온 마음을 담아 응원한다는 사실 한 번쯤 전해드리고 싶었습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2: 네, 오늘의 마지막 사연자분이십니다. 네, 바로 한번 만나볼까요? 안녕하세요.
4: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와, 반갑습니다.
1: 아, 반갑습니다. 우리 준기 씨와 인사 시원하게 한번 나눠주세요.
4: 안녕하세요.
1: 부끄러움이 많으시네요.
0: 반가워요.
2: 아니 근데 아까 경연 동안만 응원하고 더 이상 하지 말자 이렇게 생각하신 이유가 있으셨을까요?
4: 아, 제가 성격이 뭐 하나에 빠지면 그러니까 거기 올인하고 하는 걸 잘 못하는 성격이라서 가수님한테 빠지면 네, 내 삶이 이렇게 흔들릴 것 같아서 네. 그래서 경연까지만 좋은 분석을 되시길 바라고 그만해야 되고 그런 생각을 좀 했었습니다. 그렇게 다짐을 했는데
1: 결국에 무너졌어요. 네. 또 준기 씨 어떤 라이브를 듣고 이렇게 마음이 다짐이 와르르 무너졌나요?
4: 아, 제가 부산에 살아서 그냥 가까운 데 오셔서 부산 콘서트 한번 보러 가자 이렇게 했는데 거기서 소원등이랑 당신의 이름이랑 라이브를 듣고 라이브를 너무 잘하셔서
1: 라이브 잘하죠.
4: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무의식적으로 그냥 그 자신들이 다 깨져버리고 그때부터 이제 열심히 가수님을 응원하러 가야 된 것 같아요.
1: 아까 또 그리고 꿈과 현실 사이에서 고민이 많았다고 하셨는데 어떤 꿈을 가졌었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4: 아, 제가 20살 때 이제 대학을 나갈 사진 제가 전공이 생명과학이어서 제가 약학대학 혼입시험을 준비해서 했었어요.
1: 아.
4: 그래서 그 시험을 좀 몇 년 동안 준비를 했는데 뭐 마지막에 이제 마지막 문턱에서 계속 안 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제가 되게 지금 좌절감도 느끼고 제가 잘못된 길을 선택한 건가 이런 생각도 들고 되게 제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 후회도 많이 되고 살짝 공허한 마음이 들기도 하고 그런데 그런 마음을 들 때마다 이제 가슴이 노래를 들으면서 되게 마음을 채워줄 그런 노래 듣고 마음이 채워지는 것 같고 되게 마음이 휴식을 취한다 이런 느낌을 되게 많이 받았고
1: 사실 저희가 뭐 살면서 항상 고민을 안고 살잖아요. 고민이 없는 시기가 없어요 살면서.
2: 맞습니다.
1: 근데 또 우리 춘길 씨가 말씀도 잘하시지만 고민 상담도 참 잘하세요.
2: 진짜
1: 요즘에 예, 요즘에 겪고 있는 고민 있으시면 우리 춘길 박사님께 고민 한번 털어놓으시죠. 명쾌한 답을 드립니다.
4: 자, 가수님이 좀 더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 수 있을까? 제가 더 도울 일이 뭘까?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을 더 많이 하는 것 같고요. 그냥 가수님한테 응원의 한마디 이런 거 한번 들어보고.

0: 본인의 걱정보다는 또 우리 충길 씨를 향한.
1: 근데 일단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뭘 더 저한테 안 해주셔도 되고 그냥 여러분들이 그냥 계시는 것만으로도 저는 큰 힘이 되고 저에게 위로받고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것만.

0: 무언가를 더 이뤄내고 싶다면 더 많은 희생을 치러야 되기도 하고 생각보다 항상 고민이 많고 어쩔 수 없는 삶이겠지만 저는 그래도 살면서 한때 제가 자기가 원하는 걸 얻기 위해서 정말 온 열정을 쏟아봤던 그 시간, 그 경험 그것만큼 또 값진 게 있을까라고 생각해보면 저는 굉장히 멋진 시간을 보내오셨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또 어떤 일을 해내시던가 뭘 하시던 간에 그때 그런 열정을 하신다면 어떤 것도 또 다 더 좋은 것도 해낼 수 있지 않으실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1: 인사 말씀 나누시고요.
0: 아 오늘 전화 이렇게 사연도 보내주시고 전화 연결도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멋진 노래로 네, 응원 드릴 수 있는 그런 충기를 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고마워요.
2: 제가 더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 네,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3: 아, 감사합니다.
2: 감사합니다.
3: 자, 여기까지 우리 충기일 씨를 사랑하는 팬분들과 쾌남 라이브 톡 진행해봤는데요.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좋은 추억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1: 네, 저 충기일 씨는 혹시 본인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아십니까? 혹시 뭐 하루에 이 뭐 검색창에 검색을 해보는 편이십니까? 몇 번 정도? 네.
0: 생각보다 많이 해요.
3: 생각보다 많이 하실 거라고 생각했는데.
1: 그러면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다음 코너예요.
3: 네. 좋습니다. 지금부터 충길 씨가 본인에 대해 얼마나 잘 아는지 테스트를 한번 해볼 건데요. 인터넷에 떠도는 충길 씨에 대한 모든 것 모아 모아서 퀴즈를 준비했습니다.
1: 네, 이름하여 충길 퀴즈. 네, 문제를 잘 들으시고 충길 씨가 정답을 맞춰주시면 되는 건데요.
3: 자, 이 코너를 잘 하셔야 되는 게 팬분들께 선물을 드리는 네, 시간이거든요.
0: 충길 제가 맞춰야.
3: 예. 네. 자, 충길 퀴즈를 총 다섯 문제가 준비되어 있는데 이 중에 충길 씨가 정답을 몇 개나 맞출 수 있을까요? 예측해서 유튜브 댓글에 남겨주세요. 아... 맞춰주신 분들 중에 추첨을 통해서 충길 씨 사인 폴라로이드와 따뜻한 차 보내드리겠습니다. 이게 네. 다 맞춘다고 다 주는 게 아니라 어떤 분은 뭐 영 개를 맞춘다. 한 개를 맞춘다, 세 개를 맞춘다 이렇게 개수를 맞춰주시면 되는 거예요. 예,
0: 제가 맞춘 개수를 맞추시는.
3: 예, 그러니까 네. 편안하게 해주셔도 돼요.
0: 아, 네. 알겠습니다. 예.
1: 자, 그러면 충길 씨 준비되셨죠? 바로 한번 예. 가보도록 볼까요? 하겠습니다. 자, 실제 기사를 가지고 와 봤는데요. 여기 초성에 네 해당하는 단어를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어? 충길 비읍 비읍 시옷 섹시
3: 잠깐만요 근데 초성이 좀 위험한 초성인데 잠시만요
1: 올킬
3: 위험한 초성인데 그건 아니죠 그건 예 김일 씨
1: 어 저
0: 오 이거 뭐지
3: 실제 기사 내용이죠 실제 기사 내용입니다 제목이고
1: 오 자 5초 드리겠습니다 5초 드립니다
3: 아 힌트 없나
0: 보부상
3: 보부상? 예.
0: 바보상?
3: 바보상 섹시킹 결신?
0: 이거는...
3: 야. 자, 정답 오픈하겠습니다.
1: 아쉽습니다.
3: 반백살.
0: 반백살이라뇨.
3: 이거는 실제 기사.
1: 네.
3: 예, 기사를 갖고 온 거라서. 반백살.
0: 이건 기자님 따로 면담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반백살이라뇨.
1: 자, 다음 문제 드리겠습니다. 다음 중 더 조회수가 높은 영상은 자 연리지대 간대요 글쎄 어떤 영상이 더 조회수가 많이 나왔을까요?
0: 맞추면 되나요?
3: 예 맞죠.
0: 간대요 글쎄.
1: 간대요 글쎄.
3: 최근에 조회수를 본 적이 있습니까?
0: 본.
1: 아니
3: 자 오늘 최초로
0: 잠깐만요.
1: 아니 잠깐만요. 아직까지 지금 두 문제 중에 지금 한 문제도 맞춰
3: 정말 자신 있게 틀렸습니다.
0: 왜냐면 네. 여기는 경연에서 불렀던 무대고. 네. 저기는 이제 스피노프 프로그램에서 불렀던 네. 거라서 아무래도 경연 때 조회수가 더
3: 그렇죠.
0: 잘 나오잖아요. 이거 어떻게 된 거지?
3: 야, 근데 2만 차이면 솔직히 문제 너무 어려웠어요.
1: 네, 굉장히. 네. 아, 약간 헷갈리는 문제로 일부러 또. 아,
3: 일부러 헷갈리는 문제를 준비해 네. 주셨대요.
0: 야, 이거는.
3: 자, 네. 그럼 다음 문제 네. 한번 가보겠습니다. 야, 지금 1등이 다섯 문제 중에 두 문제 없어졌습니다, 지금. 네.
0: 갑자기 승부욕이 발동돼서.
3: 자, 세 번째 문제 가보겠습니다. 아, 야, 이것도 쉽지 않다.
1: 춘길의 연관 검색어가 아닌 것은 자 1번 가수 춘길 나이
3: 춘길 부인 뭐예요?
1: 2번 본명 3번 춘길 결혼 네 4번 근황 5번 효자
3: 아닌 6번. 것이 하나가 있습니까? 두 개가 있습니까? 하나입니다. 단 하나를 골라주시면 네. 됩니다.
0: 6번
1: 6번
3: 춘길 부인
1: 부인
0: 결혼을 안 한 거는 다들 아시니까
3: 예. 자 춘길 부인 자 정답은
1: 아, 와, 이런

0: 여러분 유튜브 댓글 빨리. 자, 야 네. 연계 한 개 두 개로 바꿔주세요.
1: 이게 뭔가 잘못된 게 저는 예. 아버지 성함으로 심지어 활동을 하고 있는데 효자란 예. 단어가 없네요. 오,
0: 와, 야 이렇게 세 문제 연속으로 맞춘 사람은 최초입니다.
1: 최초. 아니 미혼인데 왜 부인이 궁금한 거지?
2: 그러니까요. 오.
0: 혹시 부인이 있나라고 쳐볼 수 있잖아요. 아. 예. 근데 효자인 건 다 아니까 검색을 네. 안 하는 거예요. 야, 다음 문제 가보겠습니다. 어, 위험해요, 지금. 예. 자, 네 번째 문제 가보겠습니다. 어, 야, 이것도 어려운 것 같은데.
3: 다음 중 춘길 씨의 입술이 아닌 것은 무엇일까요? 아. 지금 예, 번호를 말씀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0: 입술 하나입니까? 아닌 게?
1: 하나. 누가 자기 입술만 이렇게 따로 보는지.
0: 그리고, 아니, 근데 다 다른 사람 입술 같아요, 지금. 아.
3: 오. 아, 저는
0: 다섯 번째 입술은 삐진 것 같은데요?
3: 아, 근데 저는 알 것 같아요, 사실.
1: 1번 하겠습니다.
3: 어, 네.
1: 1번 하겠습니다.
3: 1번. 정답.
1: 아, 맞죠? 네.
0: 아니, 이야, 드디어 한 문제 맞췄죠. 아, 자존심 회복했습니다.
2: 오, 제 입술 같더라고요.
1: 근데 이 중에 제일 이쁜 입술이 1번이었어요.
0: 아, 그래요?
1: 일부러 그렇게 하신 건가?
3: 오, 네, 고맙습니다.
1: 면담하겠습니다.
0: 그럼 일단, 예, 그럼 마지막 문제 한번 가보겠습니다.
3: 네. 다음 중 춘길 영상에 달린 댓글이 아닌 것은 무엇일까요? 1번. 네. 아, 발라드 틀었다. 사람의 심장을 후벼파네요.
0: 아... 꼭춤은 추가해 주셔요.
1: 네. 좀 아프게 들리지만 네. 2번은 없을 것 같아요.
3: 아, 2번은 없을 네. 것 같다. 2번. 꼭춤은 추가해 주셔요. 오. 2번으로 정하신 겁니까?
1: 2번 하겠습니다.
0: 자, 자 2번 틀리면 지금까지 참가자 중에
1: 그죠.
0: 이야. 청록담 씨의 영상의 댓글이었습니다. 네. 아, 그래도 오, 마지막에 네. 막판에 네.
3: 분발을 해주셔서
0: 그래도 두 개 맞췄습니다. 네.
3: 자 여기까지 춘길 퀴즈 풀어봤고요. 춘길 씨는 두 문제를 총 두 문제를 맞춰주셨습니다. 자 두 문제라고 댓글을 남겨주신 분들 중에 추첨을 통해서 저희가 춘길 씨 사인 폴라로이드와 따뜻한 차 선물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자 지금 유튜브 댓글 급하게 2222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급하게 네. 아마도 수정하는 거겠죠.
3: 아니 뭐 예. 평소에 검색을 많이 하신다고 하셨었는데
1: 근데 검색 끝.
3: 네. 많이 어려우셨을까요?
0: 대충 하셨나요?
1: 대충 했나봐요. 네. 연관 검색어를 본 적이 없네요, 생각해보니까.
0: 저도 나오면 못 맞출 것 같아요.
1: 아, 연관 검색은 생각을 못 해봤네. 네. 오,
0: 진짜 어렵다. 네. 두 분, 지금까지 제일 적게 맞추신 분이 누구였죠?
1: 저요?
0: 예, 예 본인이십니다. 예, 최고 기록 세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1: 아마 검색은 제일 많이 해보는 것 같아요. 예.
0: 아. 한 번도 검색 안 했다고 얘기하고 거의 네 문제 맞추신 분도 계시고. 아. 예, 좋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코너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우리 춘길 씨가 어떤 미래를 그리고 있을지 한번 이야기 나눠보는 미래일기 코너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 네, 지금까지 가수 활동을 하면서 걸어온 길. 돌아보셨을 때 어떠신가요? 과연 본인에게 몇 점 정도를 주실 수 있으실까요?
1: 글쎄요, 어떤 관점으로 봐야 될지 모르겠는데 활동을 해온 그런 그냥 보여진 모습으로 치면은 굉장히 낮은 점수를 줄 텐데 어쨌든 지금의 모습을 생각하면 어쨌든 팬분들을 위해서 했던 도전을 로 이렇게 또 무대에 다시 서고 팬분들과 함께하는 지금의 의미를 생각하면 90점 주겠습니다. 90점.
0: 90점. 네. 90점. 제가 볼 때 100점입니다.
3: 저는 네. 200점입니다. 네.
0: 이게 그 연예계 생활을 하면서 제가 뭐 선배님보다는 뭐 연차가 아래지만 제가 생각되는 게 뭐냐면 그 포기하지 않는 마음. 이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사실 저희가 프리랜서이기 때문에 일이 없으면 아예 수입도 0원이잖아요. 생활고에 시달리고 되게 힘든데 그런 어쨌든 억겁의 시간을 버텨낸 것만으로도 저는 100점 그 이상입니다. 충분히 존경받을 만하고 같은 그러니까 무명을 버틴 사람은 알 거예요. 더더욱 아, 정말 대단한 사람이다. 인간적으로 가수가 아니라 인간적으로 참 대단한 사람이다라고 느낄 거예요. 저는 그렇게 충분히 느끼고 있습니다.
1: 그래서 제가 춘길로 처음 발매한 노래 제목이 인연.
0: 인연.
1: 다시 한번 그때 내 손 잡아줘. 억겁의 인연으로 만난 우리. 찰나의 스침이라 해도 우리. 제 손을 잡아준 팬분들을 위해서 예. 열심히 노래하도록 하겠습니다.
0: 예. 아, 열심히 노력하면 이렇게 다시 이제.
3: 맞습니다.
0: 일어서는 거예요. 네. 예, 좋습니다. 자, 앞으로 우리 춘길 씨가 따르고 싶은 길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혹시 없을 수도 있고.

0: 겠지만 이 선배의 길을 따르고 싶다라고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1: 가수로서 뭐 롤모델로 삼는 선배님들은 너무 많지만 저희 이제 팬분들께서 제일 많이 말씀해 주시는 선배님이 진성 선배님이시긴 해요. 왜냐면 이제 진성 선배님도 이제 고생을 오래 하시고 그렇죠. 조금 뒤늦게 빛을 보시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저도 그럴 수 있다. 그런 희망적인 메시지를 많이 주셔서 저도 진성 선생님의 모습을 많이 또 보면서 힘을 내고 있습니다.
2: 네. 자, 그리고 40년 뒤에 우리 또 충길 씨의 모습도 굉장히 궁금합니다. 충길 씨는 과연 어떤 사람이 되어 있을까요?
1: 40년 뒤에요?
2: 네.
1: 가능하다면, 제 팬분들께 농담처럼 말씀드리는데 우리끼리 마을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옹기종기 모여 살면서 같이 노래도 부르고 물리치료 좀 받고 그렇게 살자 이렇게 말씀드리거든요.
0: 그 충길리.
1: 그렇죠.
0: 충길리죠. 충길리.
1: 충길타운 하나 만들어서.
2: 좋네요. 그러면 그때 미래의 충길에게 한 말씀 해주실 수
0: 미래의 그 충길리의 이장님.
2: 네.
1: 그때까지 건강하게 목소리 잘 유지해서 팬분들이랑 알콩달콩 노래 잘 불러드리고 즐겁게 지내면서 잘 살았으면 좋겠어. 지금의 마음을 잊지 마세요.
2: 저도 종종 놀러 가겠습니다.
0: 마을 회관에서 매일 노래하겠어요. 노래방에 갖다 놓고 엘프 갖다 놓고
1: 이렇게 만들어 놓을 수도 있어요.
0: 얼리요. 관리비 많이 나올 것 같은데 마을에.
2: 저도 종종 놀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0: 자, 초대 가수로 좋습니다. 자, 나상도
2: 남궁진의
0: 쾌남열전 이야기 나누다 보니 어느덧 방송 마무리할 시간이 됐습니다. 쾌남열전 함께한 시간 어떠셨습니까?
1: 지난번에 한번 왔긴 했었는데 완전 너무 다 새롭게 바뀌어서 너무 새로운 시간이었고 좀 너무 긴 시간이 아닐까 하는 걱정이 있었는데 시간이 어떻게 갔는지 모르겠을 만큼 너무너무 재밌는 시간이었습니다.
0: 감사합니다.
2: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1: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0: 그리고 오늘 함께해 주신 모든 분께 너무나 감사드리고 오늘 끝곡 어떤 곡 들어볼까요?
1: 세계제 우리 팬분들만 보면 갖는 마음이죠. 애가 타는 마음을 담아서 우리 장윤정 친구 뭔가 불편한 친구.
0: 굉장히 불편하겠어요. 너무 불편하겠는데.
1: 장윤정 씨의 애가 타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2: 자, 그러면 충길 씨의 라이브 들으면서 방송 마무리하겠습니다.
0: 여러분이 걷는 길이 어떤 길이든 저희가 마음으로 함께 걸어드리겠습니다. 언제나 꽃길만 펼쳐지기를 응원하면서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 충기를 응원하고 싶다면 ARS-060-800-7000번으로 전화주세요. 지금까지 쾌남열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2: 고맙습니다.
0: 애가 타.

0: 복무를 마치고 다시 이 자리에 초대석으로 돌아왔습니다. 반갑습니다.
1: 네, 우리 승훈이 씨한테 가장 바보 같은 사람이 누굽니까?
0: 저를 보고 있는 아무래도 팬분들이 그래도 저한테 바보 같은 사람이지 않을까. 제 성장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거는 부모님이 그래도 제 인생에 가장 저를 많이 도와주시고 제가 이 자리에 있기까지는 부모님의 그 무명도 제가 기렸기 때문에
1: 잘해야 돼요.
0: 그러니까요.
1: 예, 효도합시다.
2: 효도합시다.
1: 화이팅입니다. 효도합시다.
0: 어릴 적에는 예쁘게 생겼었어요.
1: 지금도 이뻐요.
2: 지금도 이쁩니다. 충분히 예, 너무너무 예쁘신데.
0: 아유, 아닙니다.
2: 야, 진짜 너무 귀엽다.
0: 아, 저때 귀여웠는데.
2: 네.
0: 지금은 이렇게 됐습니다.
2: 아유, 아닙니다.
1: 저는 옛날 사진 갖고 오면 거의 흑백 다음 세대거든요.
0: 아이, 형님
1: 거의 뭐, 그래요, 진짜.
2: 진짜요? 그러면은 어떤 의미에서 해군에 재입대를 하고 싶다?
0: 제가 해군에
1: 재입대라고 하면 안 되죠. 또 보네요.
2: 네.
0: 아, 저 재입대.
2: 다시 태어나도.
0: 네, 다시 태어나도.

0: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쾌남열전에서 웃음과 행복을 전하고 있는 미소천사 나상도입니다.
1: 쾌남열전에서 훈훈함을 담당하고 있는 절오빠 남궁진입니다.
0: BTN 불교TV와 BTN 라디오 올림은 시청자 여러분이 보내주시는 따뜻한 마음과 정성 속에서 눈부신 발전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1: 앞으로도 시청자 여러분들의 행복과 즐거움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다양한 미디어 분야의 선두가 되기 위해서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0: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은 ARS 060

0: 1심 청정의 관음주송이 한순간도 그치지 않는 관음기도도량 천태종 관문사. 상월원각 대조사의 애국, 생활, 대중불교의 구현과 실천을 위해 단일 사찰 건물로는 최대 규모로 창건된 관문사. 연인원 50만 명의 신도가 동참하는 신행 공간과 금강 불교대학, 어린이, 청소년회와 청년회, 거사회, 합창단, 다도반 등 문화 공간으로 24시간 부처님의 법을 펼치고 있습니다. 관음주송이 끊이지 않는 관문사는 한국 불교의 미래를 위해 옥불 대보탑의 등불을 밝힙니다.
1: 대한불교 천태종에서는 중창조이신 상월원각 대조사 제52주기 열반대제를 오는 6월 12일 구인사 광명전에서 봉행합니다. 시대를 앞서 불교운동을 펼쳤던 대조사의 가르침과 위덕을 기리는 자리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구인사 043-423-7100번입니다.
2: 불암산 경수사에는 사시사철 맑은 물이 흐르고 청정한 폭포가 있습니다. 이곳에 물과 생명을 지키는 용왕님을 모시는 용신각 불사를 봉행합니다. 불사에 동참한 모든 분들의 무병장수, 가정의 평화, 풍년과 재물을 기원하고 삼보의 가피와 용왕님의 위신력으로 소원 성취에 큰 공덕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동참 문의는 02-936-5629번입니다.
1: BTN 불교TV 대표 신행단체 BTN 연불봉사회 제10기 교육생을 모집합니다. 연불봉사회는 제가 불자로 구성된 자원봉사 신행단체입니다. 교육은 매주 수요일 2시간씩 진행되며 수료한 후 봉사활동에 참여할 수 있고 봉사활동을 위해 자원봉사자 보험에 가입해드립니다. 문의는 붓다회 1855-0108번입니다.
2: 법화경 수행도량 정해선원에서 법화경 법사스님의 법문에 이어서 법화삼매참법 기도집으로 기도 수행하는 법화삼매참법 천일기도를 봉행합니다. 법화경 대강백 법사스님들의 법문과 함께 법화칠보탑 불사 원만회향과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발원합니다. 원돈대계 수계대법회로 회향하는 법화삼매참법 천일기도에 수의동참하시어 업장소멸, 소원성취, 성불하시길 발원합니다. 문의는 02-971-4426번입니다.
1: BTN 붓다회 러브 템플스테이 절로 갈까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이번에는 도심 속에서 생활포교를 실천하는 양재 구룡사에서 진행됩니다. 6월에 무더위를 식혀줄 남량특집 프로그램으로 한층 더 색다른 재미를 더했습니다. 좋은 인연 공덕 맺는 특별한 날 보내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1855-0108번입니다.
3: 범종강 맞은편에 와불전이 있는데 길이 13m, 높이 4m, 국내 최대 규모로 재질도 일반 청동이 아닌 황동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부처님의 열반 모습을 형상화한 것입니다. 천폭륜상은 부처님을 상징하는 32상 가운데 하나로 모든 진리를 깨친 정각자의 발바닥이라는 뜻입니다. 발바닥을 세 번 만지고 절을 하면 소원이 이루어진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큰 스님들이 열반하시면 모셨던 부도탐묘를 이제는 일반인도 왕생탐묘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관리 걱정 없이 영구히 보존되는 화강석 왕생탐묘는 개인기, 부부기, 가족기, 문중기가 있습니다. 아미타우스에서 극락왕생의 기원을 이루십시오.
1: 생각대로 이루어지는

0: 무명 큰스님의 원력. 무엇이길래 이토록 신비한 도량이 되었나? 무엇이 이토록 사람들을 감동시키는가? 무명 큰스님의 원력은 과연 어디까지인가? 될지어다, 이 말의 위력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 말한 대로, 생각한 대로 이루어지는 부처님 세계.
1: 그런 세계 없다고 말라. 그런 세계 암 잊고 말고.
0: 간절한 이에게 열리는 부처님 세계.
1: 불자 여러분들이 간절하다면 저는 무엇이든 다 하고 싶습니다.
0: 이루어질 것입니다. 기적 같은, 거짓말 같은 일들이. 가피 즉현 도량 무명사 051-944-7499.

깊은 시간의 결이 켜켜이 쌓인 전통. 그 안에 담긴 한 가지 간절한 마음이 있습니다. 부처님의 복과 지혜를 온전히 담아내고자 했던 수행의 정수, 불복장. 고려시대부터 700년이 넘도록 이어져 온 이 의식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채 조용히 전해져 왔습니다. 장인의 손끝에서 탄생한 불상. 그러나 그것은 아직 형상에 머물러 있을 뿐입니다. 비로소 생명과 의미를 부여하는 순간, 그 중심에 불복장의 의식이 있습니다. 부처님 몸속, 보이지 않는 공간에 사리와 곡식, 보석과 거울을 담은 후령통을 봉안하고 경전을 함께 모시는 일. 이는 단순한 절차가 아니라 우주의 질서와 인간의 염원을 함께 담아내는 정교하고도 깊은 수행의 과정입니다. 체계적으로 정립된 의례와 상징, 그리고 세대를 넘어 이어진 전승의 힘은 세계유산으로서의 가치 또한 충분히 지니고 있습니다. 특히 복장과 점안의식으로 완성되는 한국의 불복장 작법은 중국, 일본과는 또 다른 독창적인 전통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형상을 넘어 신앙의 대상으로, 사람들의 발언과 믿음이 깃든 불상은 의례를 통해 부처님의 복과 지혜의 성품을 얻고 비로소 성상으로 거듭납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 담긴 진심, 그 깊은 정신을 이어가는 일. 불복장은 단지 과거의 유산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이어져야 할 살아있는 전통입니다.

0: 희망의 기도가 절실한 요즘 마음 한 자라 편히 쉬고 싶다면 분당 대광사로 오십시오. 동양 최대 규모의 미륵 부처님께서 중생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주시는 청정 미륵 도량 대광사는 부처님 설법의 최고봉 법화경을 바탕으로 관음정진 소리가 세상을 밝히는 기도처이자 행복을 가꾸는 템플스테이. 부처님 가르침으로 마음을 치유하는 명상상담대학. 다양한 행사가 펼쳐지는 불자와 시민들의 문화공간입니다. 멈춤이 필요한 시간, 청정 미륵도량 대강사로 오세요. 이 땅에 펼쳐진 도솔종토 대강사가 내 마음의 주인이 되는 길을 안내해드립니다.
1: 어둠의 빛으로 떠난 태양은 어디로 가는가? 그리고 생명의 인연으로 오는 태양은 어디서 오는가? 서울시 도봉구 쌍문동에 위치한 전국태아연가 천도본찰, 상구보리 하화중생의 원력종찰, 대한불교 조계종 금강사. 금강사에서는 태아연가 49일 천도제와 부모업장 소멸 기도를 봉행하고 있습니다. 깊은 원한이 서려 구천을 떠돌고 있는 태아연가. 이 영혼들을 이끌어주는 태아연가 천도제 전문도량 금강사에 전국 태아연가 49일 천도기도 법회에 동참하시어 태아연가의 왕생극락, 부모업장 소멸, 가정 화평하시길 기원합니다. 그리고 태아를 간절히 원하는 부모를 위한 신생아 잉태 발언 기도를 통해 가족의 인연 맺길 바랍니다. 전국 태아 천도본찰 대한불교 조계종 금강사.
2: 한 걸음 앞으로 나와봐요. 12살 이전에 짜장면을 먹어본 적이 있었나요?

앞으로 나와봐요. 나의 자전거가 있었나요? 주말에 함께 놀아줄 아빠가 있었나요? 한 걸음 앞으로 나와봐요. 12살 때 가족을 위해 일을 해본 적이 있었나요?

0: 우리의 아버지는 늘 뒤에서 안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아버지를 안아드릴 차례입니다.
1: 빨리빨리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
2: 하지만 멈춥니다.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1: 가장 빠른 나라에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내고 화내고 어리석은 마음으로 분별하고 자기 중심으로 살아온 지난 날을 참회하옵니다. 성장과 성공 성취만을 위해 지닫고 물질 물망에 입살력하고 있는 저희들의 모습을 참회하옵니다.

을 세워 불태전의 마음으로 정진하고자 합니다. 오랫동안 넘어진 채 방치되었던 열왕공마의 부처님을 바로 모시어 미래 불교의 희망을 열어가겠습니다. 천년을 세우다는 불교의 희망을 새로이 세우는 것이며 문화강국 대한민국을 세계인과 나누는 불사입니다. 천년을 세우다는 선명상 프로그램과 명상센터를 통해 중생들의 안식과 기초를 제공하여 깨달음의 길로 함께 가고자 합니다. 천년을 세우다는 과거 천년을 세워 희망의 미래 천년을 여는 것이며 불교 중흥을 위한 거룩한 불사입니다.

간 마음으로 합장 바로 나오니 온 우주가 감흥하고 부처님의 밝은 지혜와 자비로 저희들의 간절한 기도를 섭수

불교에서 행해지는 108배는 중생의 번뇌가 108가지라는 데서 유래하며 절은 하심이라 하여 마음을 비우는 수행법 중에 하나입니다. BTN 불교 TV에서 제작한 나를 깨우는 108배를 통해 모두가 일심으로 정성스럽게 절을 함으로써 종교를 초월해 몸과 마음을 건강하고 평화롭게 만들며 자신을 성찰할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나를 깨우는 108배를 매일 실천하면서 본래의 참마음을 찾는 소중한 시간이 되시길

0: 기원합니다.
1: 지방 3세 재불보살님과 역대 조사님들께 지극한 마음으로 이 몸 다 던져 참회하고 발원합니다. 지난 세월 지은 공덕이 적어 부처님 참된 진리 등지고 살아왔음을 참회합니다. 작은 인연이지만 오늘부터 크게 키워 참된 불자가 되고자 발심하여 불법 승삼보에 귀하오며 정성으로 절을 올립니다.

지극한 마음으로 승가에 귀합니다. 나는 어디서 왔는가, 어디로 갈 것인가를 생각하지 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참 나는 어디 있는가를 망각한 채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의 몸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의 진실한 마음을 쳐버리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조상님의 은혜를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부모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일가 친척들의 공덕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배울 수 있게 해준 세상의 모든 인연들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먹을 수 있게 해준 모든 인연들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입을 수 있게 해준 모든 인연 공덕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 이곳에 머물 수 있게 해준 모든 인연들의 귀중함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 이웃과 주위에 있는 모든 인연들의 감사함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가 저지른 모든 죄를 망각한 채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전생 금생 내생의 업보를 소멸하기 위해 지극한 마음으로 참회하며 절합니다. 성냄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모진 말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거절합니다. 탐욕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여하며 절합니다. 시기심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여하며 절합니다. 분노심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여하며 절합니다. 인색함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여하며 절합니다. 무시함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여하며 절합니다. 비겁한 생각과 말과 행동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거짓말과 갖가지 위선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남의 것을 훔치는 생각과 행동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한갓 취미나 즐거움으로 다른 생명을 희생시키는 일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오직 나만을 생각하는 것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악연의 씨가 되는 어리석은 생각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어리석은 말로 상대방이 잘못되는 악연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어리석은 행동으로 악연이 될 수 있는 인연에게 참여하며 절합니다. 집착하는 마음과 말과 행동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내 눈으로 본 것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내 귀로 들은 것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내 코로 맡은 냄새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내 입으로 맛본 것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내 몸으로 받은 느낌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내 생각만 옳다는 어리석음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삼생의 모든 인연들을 위해 지극한 마음으로 참여하며 절합니다. 내가 살고 있는 지구를

주를 생각하지 않은 것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세상의 공기를 더럽히며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세상의 물을 더럽히며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만을 생각하여 하늘과 땅을 더럽히며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만을 생각하여 산과 바다를 더럽히며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만을 생각하여 꽃과 나무를 함부로 자르는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을 많고 적음으로 분별하며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을 높고 낮음으로 분별하며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을 좋고 나쁨으로 분별하며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을 옳고 그름으로 분별하며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병든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슬픈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가난한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고집스러운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외로운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죄를 지은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부처님께 귀하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부처님의 법에 귀하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으로 절합니다. 모든 생명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모든 생명은 소통과 교감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모든 생명은 우주의 이치 속에서 살아간다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나와 남이 하나임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세상의 아름다움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생명들의 신비로움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새소리의 맑음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바람소리의 평화로움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시냇물 소리의 시원함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새싹들의 강인함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무지개의 황홀함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자연에 순응하면 몸과 마음이 편안하다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자연이 생명순환의 법칙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자연이 우리들의 스승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가장 큰 축복이 자비심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가장 큰 재앙이 미움, 원망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가장 큰 힘이 사랑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항상 부처님의 품 안에서 살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항상 부처님의 법 속에서 살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항상 스님의 가르침을 따르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욕심을 내지 않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화 내지 않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교만하지 않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시기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모진 말을 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거짓말 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남을 비방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남을 무시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남을 원망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매사에 겸손하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매사에 최선을 다하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매사에 정직하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매사에 긍정적이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자비로운 마음으로 살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맑고 밝은 마음 가지도록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모든 생명이 평화롭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이 세상에 전쟁이 없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이 세상에 가난이 없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이 세상에 질병이 없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보살행을 실천하며 살아가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반야지혜가 자라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수행하는 마음이 물러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선지식을 만날 수 있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이 세상에 부처님이 오시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오늘 지은 이 인연 아낌없이 시방법계에 회향하며 절합니다.

대자 대비하신 부처님이시여 거듭 참여하고 발언하옵니다. 저의 어두운 마음에 불의의 종자 심어져 참된 불성이 나타날 수 있도록 자비심으로 거두어 주소서. 시방 3세 제불보살님과 역대 선지식들께 진심으로 바라오니 저의 참된 발언이 물러나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0: 엄마는 진짜 지긋지긋해.
1: 딸과 저는 서로에게 상처였습니다. 딸과 말이 통하지 않던 어느 날, 나는 혼자 이 방에 남아 있었습니다. 우연히 BTN에서 들은 부처님 말씀, 이상하게도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0: 있어요. 처음엔 딸에게 줄 돈이 아까워서, 이제는 마음을 나누고 싶어서. 그렇게 BTN은 내 마음의 큰 법당이자 쉼터가 되었습니다. 딸과 다시 웃게 해준 건 작은 보시의 기적이었어요. 당신의 보시? 누군가의 기적이 됩니다.
1: 방송포교 후원 공동체 BTN 붓다회에 가입해주신 불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불자님의 소중한 정성 더욱 가치 있게 쓰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BTN 붓다회와 함께 방송불사에 동참한 후원 공덕으로 복과 지혜 가득한 가족 이루시길 불보살림 전에 축원 올립니다.

0: 우주의 각가지 참된 모습이 그대로 물에 비치는 경지, 복보 종찰 해인사의 다채로운 색과 빛, 조명으로 화장 세계를 표현할 법당을 개원하였습니다. 고려시대 국보급 관음 지장보살상을 좌우 보초로 현대적 소재로 표현된 아미타불과 벽을 가득 채운 일만의 불보살님, 자비의 다채로운 색과 빛, 화려한 화장 세계에 서원을 담은 원불을 봉안하시고 무한 공덕으로 성불의 인연 맺으시길 바랍니다.
1: 우리 사는 이 세상을 불국장터로 구현하리라. 굳은 원력으로 세워진 만불보전. 만불보전에 봉안되어 있는 부처님은 청정법신 비로자나 부처님을 중심으로 왼쪽에는 석가모니 부처님, 오른쪽에는 노산화 부처님으로 삼존불을 모시고 있습니다. 삼존불 앞에 모신 유리광 열애불은 온 마음을 다해 쓰다듬으면 만불의 운과 소원이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큰 스님들이 열반하시면 모셨던 두도 탐묘를 이제는 일반인도 왕생 탐묘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관리 걱정 없이 영구히 보존되는 화강석 왕생 탐묘는 개인기, 부부기, 가족기, 운중기가 있습니다. 아미타우스에서 극락왕생의 기원을 이루십시오.

0: 다시 찾아온 드라마 굿다. 오랫동안 기다렸지만 방송을 놓쳐서 아쉬우셨나요? 걱정 마세요. 이제 언제 어디서든 드라마 굿다를 시청할 수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BTN 드라마를 검색하면 드라마 굿다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 부처님 당시를 옮겨놓은 듯한 감동과 환희를 BTN과 함께하세요.
1: 통일 신라시대부터 1200년의 역사를 간직한 대구 팔공산 파계산은 임진왜란의 불길 속에서도 다시 일어나 400여 년의 세월을 품어왔습니다. 숙종대왕께서는 자식을 간절히 소망하며 밤낮으로 기도하시어 마침내 왕세자가 태어났습니다. 그 순간부터 소망이 이루어지는 왕실의 기원서찰로 역사의 찬란이 기록되었습니다. 그 간절한 기도가 울려 퍼졌던 파계사 원통전이 세월의 흐름 속에 처음으로 완전 개보수를 지나게 되었습니다. 400년 만에 거행되는 이 성스러운 일에 우리의 마음이 하나로 모인다면 이 소중한 문화유산은 다시 한번 찬란한 빛을 발할 것입니다. 그 한의의 순간에 여러분도 함께 하시어 우리 모두의 마음으로 이어갑시다.

0: 소리가 멈춘 곳에서 이제는 나를 듣는다. 도림사 시민선언 심사굴.
1: BTN 붓다회와 함께하는 러브 템플스테이. 절로 갈까? 양재 구룡.

싱그러운 6월을 함께 보낼 분 찾고 계신가요? 좋은 인연을 만나 아름다운 사랑을 하고 싶으신가요? 도심 지역에서 생활 포교를 실천하고 호흡하는 전법도량인 양재 구룡사에서 1박 2일간 진행되는 이번 템플스테이에 BTN 붓다회가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도심 속 힐링쉼터 양재 구룡사에서 부처님 가피 아래 좋은 인연 공덕 맺고 싶은 분들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0: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30일 토요일 BTN 뉴스 시작합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제9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 사전투표 첫날 소중한 한 표를 행사했습니다. 진우 스님은 공동체의 미래를 밝히는 책임 있는 실천이라며 투표를 독려했습니다. 금정통림 범어사 방장 정여 대종사와 주지 정호 스님도 사전투표에 참여해 소중한 한 표를 행사했습니다. 방장 정여 대종사는 훌륭한 일꾼이 많이 탄생했으면 좋겠다고 밝혔습니다. 배양육 연구를 이어온 동국대 식품바이오융합공학과가 기업과 손잡고 만든 채식만두를 선보였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향후 배양육을 활용한 식품개발 연구에 박차를 가할 계획입니다. 경북 예천의 수행도량 정토마실이 영축총림 통도사 말사로 새롭게 거듭났습니다. 향등법사의 무주상 보시를 바탕으로 회주 오심 스님이 새로운 포교와 문화도량의 서원을 밝혔습니다. 젊은 층 사이에서 가장 힙한 문화로 떠오른 불교가 이번엔 현대미술과 만났습니다. 감각적인 조형 언어로 불교 철학을 풀어낸 한국불교미술작가협회전 붓다의 향기를 소개합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제9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가 나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사전투표가 시작됐습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사전투표 첫날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며 공동체의 미래를 밝히는 책임 있는 실천이라며 투표를 독려했습니다. 후보자들에겐 갈등과 분열의 시대를 넘어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화합의 지도자가 되길 당부했습니다. 이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1: 어제 오전 6시 전국 3,500여 투표소에서 일제히 사전투표가 시작됐습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도 어제 오전 10시 강남 봉은사 인근에 위치한 삼성일동 주민센터를 찾아 사전투표에 동참했습니다. 총무부장 성웅 스님 등 총무원 주요 부실장 스님과 투표소를 찾은 진우 스님은 진중한 모습으로 투표용지를 받아들고 고심 끝에 소중한 한 표를 행사했습니다. 투표를 마친 진우 스님은 권리 행사를 넘어 공동체의 미래를 밝히는 가장 적극적이고 책임 있는 실천으로 투표 동참을 당부했습니다.
2: 단순한 그 선택을 넘어서 우리 공동체의 미래를 밝히는 그런 책임 있는 실천입니다. 국민 모두가 서로서로 존중하고 또 상생과 화합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소중한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1: 또 학연과 지연, 진영 논리에 갇혀 극심한 갈등과 분열을 겪고 있는 사회적 위기에 지도자를 선택할 명확한 기준도 제시했습니다.
2: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얼마나 올바른 생각을 가지고 그리고 지금까지 살아온 그러한 역정 속에서 어떤 행동을 했는지 그리고 이 사람이 진정으로 앞으로 일을 잘하고 국민들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사람인지를 그것을 기준으로 판단을 해서
1: 특히 당선자에게는 약속을 이행하는 책임감을 낙선자에는 결과에 승복하는 공심을

0: 요구하며 건전한 비판과 격려로 국민의 마음을 화합하는 지도자들이 선출되길 기대했습니다.
1: 일을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민들의 마음을 서로 통합하고 화합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품격 있는 지도자가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0: 마지막으로 투표를 무거운 의무로 여기기보다 내 손으로 사회를 변화시키는 짜릿한 참여의 맛으로 즐겨달라는 젊고 감각적인 격려도 잊지 않았습니다.
1: 내 손끝으로 선택한 사람이 당선이 될까? 또 당선이 된다면 약속을 지킬까? 이렇게 이제 보는 것도 아주 재미있는 그런 투표의 맛이.
0: 동행한 부실장 스님들도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기대하며 소중한 한 표를 행사했습니다.
2: 국민이 하나 되는 마음이 이번 선거를 통해서 만들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투표하겠습니다.
0: 갈등과 분열의 시대를 극복하는 열쇠는 결국 국민의 마음을 모으는 화합에 있습니다. 불교계는 이번 선거가 화합과 상생의 사회로 나아가는 소중한 계기가 되길 염원하고 있습니다. BTN 뉴스 이은아입니다.
3: 총재종 통리원장 록경정사도 우리 사회 밝은 미래를 염원하며 지방선거 사전투표에 나섰습니다. 록경정사는 어제 총지사 인근 강남구 역삼일동 주민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를 찾아 한 표를 행사했습니다. 투표를 마친 록경정사는 투표야말로 국민이 행할 수 있는 가장 적극적인 불공이라며 전국의 불자들에게 투표 독려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극한 마음으로 행한 투표의 공덕이 시절 인연을 만나 유능한 일꾼을 발탁하는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며 국민 모두 활짝 웃을 수 있는 희망찬 사회가 되길 기대했습니다.
4: 나의 할 일을 하는 것이 곧 불공이라고 생각하시고 투표가 곧 불공이오니 투표를 꼭 하시기 바랍니다. 이 불공 공덕으로 시절 인연이 맞는 유능한 후보자가 선출되어 국민 모두가 희망과 웃음꽃이 피는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3: 금정총림 범어사 방장 정여 대종사와 주지 정호 스님도 사전투표에 참여해 소중한 한 표를 행사했습니다. 정여 대종사는 훌륭한 일꾼이 많이 탄생했으면 좋겠다고 밝혔습니다. 부산지사 이석규 기자입니다.
5: 제9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사전투표 첫날, 금정총림 범어사 방장 정여 대종사와 주지 정호 스님이 부산 금정구 청룡노포동 사전투표소를 찾았습니다. 정여 대종사는 바쁜 일정 속에서도 사전투표에 참여해 소중한 한 표를 행사했습니다.
6: 심중히 투표권 행사를 했습니다. 바쁜 일정이기 때문에 사전투표를 함으로써 국민의 권리를 우리가 인정받고 또 이렇게 선택을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훌륭한 일꾼이 많이 탄생했으면 좋겠습니다.
5: 정호 스님은 부산과 지역 발전을 위해 국민들이 반드시 투표에 참여해 소중한 주권을 행사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7: 굉장히 소중한 날입니다. 우리 국민의 주권을 꼭 행사해서 부산과 지역을 발전시킬 수 있는 사람은 꼭 투표해 주시길 바라고 그것이 민주주의의 국민의 주권을 행사하는 길이라 생각됩니다. 많은 분들이 꼭 투표에 응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5: 제9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 사전투표는 오늘까지 진행되며 본투표는 오는 6월 3일 실시됩니다. BTN 뉴스 이석규입니다.
3: 12.7 범난 피해자인 영월 법흥사 주지 대웅당 삼보 대종사의 연결식이 어제 월정사 화엄루에서 엄수됐습니다. 연결식에는 월정사 조실 현해 대종사와 조계종 원로회의 의장 자광 대종사, 월정사 주지 정념 스님을 비롯한 수많은 사부대중이 참석해 스님의 마지막 길을 지켰습니다. 원로의장 자광 대종사는 연결사에서 스님이 보여주신 불굴의 기계와 자비행은 영원히 소멸하지 않는 법신으로 살아 숨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월정사 조실 현해 대종사는 청정한 정멸의 언덕에서 잠시 평안을 누리신 뒤 사바세계로 다시 발걸음을 돌려달라고 추모했습니다. 삼보대종사 49제 초제는 오는 6월 2일 월정사에서, 2제부터 6제까지는 매주 화요일 영월 법흥사에서, 회향법회인 7제는 7월 14일 오전 10시 월정사 적광전에서 엄수될 예정입니다. 도축 없이 동물의 세포를 활용해 만든 고기를 배양육이라고 하는데요. 배양육 연구를 이어온 동국대 식품바이오융합공학과가

0: 기업과 손잡고 만든 채식 만두를 선보였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향후 배양육을 활용한 식품 개발 연구에 박차를 가할 계획인데요. 배수열 기자가 보도합니다.
1: 동국대 팔정도 광장 한편에 펼쳐진 천막안. 한껏 달궈진 팬 위에 만두가 지글지글 익어가며 고소한 향을 풍기자 학생들이 구름처럼 모여듭니다. 찜기에서 갓 꺼낸 찐만두도 인기 만점. 동국대 식품바이오융합공학과가 세포배양식품연구기업 시위드와 1년여 연구 끝에 개발한 채식만두 시식회 현장입니다. 정제된 콩 단백질로 이루어진 만두를 맛본 재학생들은 그 맛과 채식의 장점에 긍정적인 반응이었습니다.
2: 생각보다 일반 만두랑 큰 차이가 없어서 놀랐고 굉장히 맛있게 느꼈던 것 같습니다.
3: 채식이다 보니까 조금 더 건강에 대한 걱정이 줄어드는 것 같아서 좋은 것 같습니다.
1: 동물을 도축하지 않고 세포를 배양해 만드는 배양육. 기존 축산 환경의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기대를 받지만 정식 상용화를 위한 안전성과 가격, 대량 생산 문제는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이를 연구하고 있는 식품바이오융합공학과가 향후 배양육을 이용한 식품 개발 가능성을 모색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채식 만두를 선보이고 배양육 인식 조사에 나섰습니다. 기후 위기 극복은 물론 불교의 불살생 계율을 지킬 수 있는 획기적인 대안이 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4: 온 세계 인구 증가 추세에 맞춰서 계속 축산을 늘려갈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기후 위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거를 좀 막아내는 방법이 공장에서 세포를 키워서 만드는 고기를 만들자는 거였고요.
1: 직접 만두를 먹고 감탄을 쏟아낸 동국대 이사장 돈관순과 윤재용 총장. 생명존중 사상의 의미를 담은 학교 차원의 만두데이를 지정해 재학생들에게 채식만두를 간식으로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할 방침입니다.
5: 말이 필요 없어. 맛있어.
6: 이제 그런 거를 대체하는 식문화 자체가 부처님 가르침을 잘 지키는 거가 될수 있으니까 먹는 음식에서부터 수행하듯이 그렇게 하는 거는 종립학교에서 굉장히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1: 동국대 식품바이오융합공학과는 올 하반기 채식만두 판매를 추진하고 배양육 연구와 이를 접목한 형태의 제품 개발에 박차를 가할 계획입니다. BTN 뉴스 배수열입니다.
0: 경북 예천의 수행 도량인 정토마실이 조계종 영축총림 통도사 말사로 새롭게 거듭나며 지역 불자들의 큰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40여 년 동안 무주상 보시와 수행으로 도량을 읽어온 향등 법사의 원력 위에 세회주 오심 스님이 새로운 포교와 문화 도량의 서원을 밝혔습니다. 대구지사 황성한 기자입니다.
7: 예천군 효자면 깊은 산자락 아래 자리한 정토마실. 지난 1993년 향등 법사가 황폐한 산중도량을 일으켜 세운 이후 40여 년 동안 수행과 기도로 지켜온 공간입니다.
8: 향등 우리 법사님께서 17,000평을 대한불교 조계종 통도사 말사로 이렇게 기증을 하시게 됐습니다.
7: 향등 법사는 오랜 세월 교사로 재직하며 학생회와 청년회, 신행단체인 정법회를 창립하고 사사로운 욕심 없이 대중을 위한 무주상 보시 실천에 힘써왔습니다. 퇴직 후 누구나 쉬어갈 수 있는 수행처를 마련하며 지역 불교의 숨은 버팀목 역할을 해왔습니다. 특히 정토마실은 최근 세계문화유산 영축총림 통도사 말사 정토사로 새 출발하며 전환점을 맞았습니다.
8: 뭐 선원이나 명상센터를 하면은 충분히 이 지역 불교를 발전시키고 또타 지역 분들을 오실 수 있는 그런 매개체 역할을 할수 있을 것 같아서 저도 회의 성락을 했고 수행처로서 좋은 곳이라고 이렇게 생각됩니다.
7: 향등 법사의 뜻을 이어 새롭게 해주 소임을 맡은 오심 스님은 기도와 수행 중심의 도량을 넘어 지역민과 함께 호흡하는 열린 포교 도량을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8: 힐링도 할수 있고 수행도 할수 있고 기도도 할수 있는 그런 공간인 것 같아서 저도 그 뜻을 받들어서 충분히 아름다운 도량으로 가꾸어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7: 지난 24일 부처님 오신 날에는 봉축 법요식과 함께 작은 음악회도 마련됐습니다. 연예인 전법단 가수들이 무대에 올라 자비와 화합의 무대를 선보였습니다. 향등 법사님의 원력과 오심 스님의 새로운 서원이 만나며 산중 작은 도량은 이제 수행과 문화, 나눔이 어우러진 지역 대표 포교 도량으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됩니다. BTN 뉴스 황상한입니다.
0: 분단의 장벽

0: 벽에 가로막혀 갈수 없는 북한 지역의 옛 사찰들. 하지만 돌과 금속에 새겨진 불교 금성문 탁본 속엔 역사가 고스란히 남아 있는데요. 국립중앙박물관이 일제 강점기 수집된 북한 불교 유산 가운데 공개되지 않았던 자료들을 소개했습니다. 이지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 빛바랜 사진과 거친 먹빛의 탁본을 바라보는 시민들의 눈빛이 진지합니다. 17세기 말 평안도 묘양산의 군사 요충지인 산성을 쌓을 때 스님들이 승군으로 활약했던 역사적 정황. 그리고 그 대가로 왕실로부터 사찰이 하사받은 구체적인 토지 내역이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그동안 베일에 쌓여 있던 묘양산 천주사 사적비의 구체적인 명문이 대중 앞에 상세히 풀어집니다.
2: 지역 군사 방어의 중요한 거점 역할을 했던 천주사의 위상을 확인할 수가 있고, 그리고 17세기 말에 평안도 지역에서 산성을 수축을 할때 불교계가 일정하게 역할을 했다.
1: 국립중앙박물관이 그동안 알려지지 않았던 북한 지역 불교 금속문 신출 자료들을 중심으로 강연회를 개최했습니다. 박물관이 소장한 북한 불교 금속문 자료 171점은 한국전쟁 이전 사찰을 보여주는 핵심 사료입니다. 직접 가볼 수 없는 북한 지역이기에 돌에 새겨진 글자를 그대로 떠낸 탁보는 북한 불교사를 복원할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연구자료입니다. 특히 이번 강연에서는 앞면에 비해 자료가 거의 남아있지 않았던 영통사 대각국사비 뒷면 탁본이 주목받았습니다. 일제강점기 이미 상당 부분 훼손된 비문의 뒷면 상태를 비교적 온전히 담고 있어 고려시대 고승계보와 비석건립 과정을 복원할 수 있는 중요한 단서가 되기 때문입니다.
2: 물론 이미 일제시대 때 뒷면 훼손이 상당 부분 진행이 됐기 때문에 뒷면 전체는 볼 수가 없지만 현재와 비교했을 때 이만큼이 지금 살아있는 게 보이잖아요. 뒷면을 재구성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자료이다.
1: 이외에도 황해도 고승 청송 도정 스님과 제자들의 계보를 담은 비문사본, 고려 왕실 원찰의 창건 배경을 담은 현화사비 탁본 등 조선 후기와 고려 불교계를 입체적으로 보여주는 자료들도 함께 소개됐습니다. 시공간을 초월해 돌과 금속에 새겨진 스님들의 자취가 단절된 남북 불교사의 잃어버린 고리를 이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BTN 뉴스 이지수입니다.
0: 최근 젊은 층 사이에서 가장 힙한 문화로 떠오른 불교가 이번엔 현대 미술과 만났습니다. 전통적인 틀을 깨고 감각적인 조형 언어로 불교 철학을 풀어낸 한국불교 미술작가협회전 붓다의 향기, 이지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3: 유턴금지 표시 아래 적힌 네 글자, 윤회금지. 삶의 방향을 잃은 현대인들에게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고 수행해야 하는지를 전하는 하나의 메시지처럼 다가옵니다. 그 옆에는 색즉시공 공즉시색을 주제로 부처님과 자신이 둘이 아님을 표현한 작품이 자리하고, 전통 불교 미술의 틀을 넘어 현대적 조형 언어로 재해석된 작품들이 관람객들의 발길을 붙잡습니다.
4: 제가 명상이라든지 불교에 빠져 있을 때라서요. 유턴금지라는 게 이제 저한테는 윤회금지로 이렇게 다가왔고, 그렇게 한번 하고 나니까는 다양한 표지판들 속에서 우리 불교의 가르침을 좀 전파할 수 있을까 해서.
3: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마련된 한국불교 미술작가 협회 세 번째 정기전 2016 붓다의 향기입니다. 58명의 작가들이 참여한 이번 전시는 회화와 조각 등 다양한 장르를 통해 불교 철학을 현대 미술로 확장시켰습니다. 열의 출현을 한지에 은은하게 표현한 작품부터 아크릴릭 기법으로 감각적으로 그려낸 반가 사유상까지. 참여 작가들은 불교의 자비와 지혜, 인간 내면에 대한 성찰을 자신만의 조형 언어로 풀어냈습니다.
4: 부처님도 그 시대에 완전 혁명가였잖아요. 다시 본 모습을 찾아서 이제 힙한 불교가 젊은이들에게도 많이 다가가고 있고요. 미술 쪽은 특히 이제 계속 그런 힙함을 유지해 왔었는데 우리가 모르고 있지 않았나?
3: 특히 옥석에 새겨진 한문 반야신경부터 선지에 담아낸 한글 반야신경 등 작품 곳곳에는 전통과 현대를 잇는 불교적 사유가 녹아 있습니다. 청년 작가부터 은퇴한 교수들까지 다양한 세대의 불자 미술인들이 참여한 전시는 불교 미술의 새로운 가능성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4: 불교라는 그런 주제로 이렇게 미술 세계로 펼치고 있으니까 이제 부처님 말씀을 그림으로 듣는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3: 부처님의 지혜를 현대 미술의 언어로 재해석한 2016 붓다의 향기. 서울 인사동 동덕아트 갤러리에서 마무리한 전시는

0: 오는 6월 한 달 동안 전남 진도 여기산 미술관에서 관람객과 만납니다. BTN 뉴스 이지윤입니다.
1: 금정총림 범어사가 의료기관인 대동병원과 교육기관인 대동대학교와 함께 지역 상생 발전을 위한 MOU를 체결했습니다. 네. 범어사는 어제 경내 주지실에서 주지 정호 스님과 대동병원 고경숙 이사장,

함께 활동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주지 정호 스님은 신도를 비롯한 불자들이 대동병원을 통해 치료를 잘 받고 많은 혜택을 봤으면 좋겠다며 대동대 학생들도 범어사에서 명상과 템플스테이를 통해 힐링하고 마음의 행복을 찾아가는 경험들을 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날 협약을 통해 범어사는 대동대학교 교직원과 재학생들에게 선문화관 프로그램 참여와 템플스테이 등을 지원하고 대동병원은 범어사 신도들에게 다양한 의료 혜택과 편의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5월 넷째 주 주간 법보신문 브리핑 시간입니다. 오늘은 국가무형유산 지정 1주년을 맞아 인류유산으로의 확장을 준비하는 사찰 음식 소식, 그리고 과거의 허물을 정직하게 마주하며 참회의 방향을 모색하는 불교계의 소식을 함께 전해드립니다. 국가무형유산으로 지정된 사찰 음식이 등재 1주년을 맞이하며 단순한 채식을 넘어 인류유산으로 도약하기 위한 전승과제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번 1주년은 사찰 음식이 오랜 역사와 수행 전통을 담은 문화유산이란 점을 공식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남다른데요. 전문가 공만식 교수는 사찰 음식이 일반 한식과 달리 마늘, 파 등 오신채를 사용하지 않고 자극적인 맛을 줄이며 재료 본연의 맛과 계절감을 살리는 데 집중한다고 설명합니다. 특히 사찰 음식엔 생명 존중과 절제의 정신이 담겨 있어 현대사회가 안고 있는 과소비와 환경 문제를 돌아보게 하는 철학적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데요. 최근 세계 음식 문화가 친환경과 지속 가능성을 중시하면서 한국 사찰 음식 특유의 발효 문화와 조리 방식은 세계적인 조리 학교들로부터도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사찰 음식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도약하기 위해선 사찰별 조리 방식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 기록과 함께 전문 인력 양성 등의 노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역사 속에서 권력과 결합해 전쟁과 폭력을 정당화했던 불교계의 과거를 짚어보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종교계의 주체적인 성찰과 참회 노력을 조명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진단은 과거 일본 군국주의에 협력했던 행적을 비롯해 최근 스리랑카와 미얀마에서 일어난 소수자 박해 등 불교가 권력과 만났을 때 가해졌던 폭력의 역사를 정직하게 직시해야 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남다른데요. 특히 일본 조동종은 지난 1990년대에 교리가 전쟁의 도구가 됐음을 공식 인정하는 참사문을 발표하며 종교가 스스로 허물을 신랄하게 인정한 주체적 반성의 모범을 보여줬습니다. 한국 불교 또한 일제강점기 시절 친일 승려들의 부일 협력이란 그늘과 만해 스님 등의 항일 독립운동이란 저항의 역사가 같은 종단 안에서 교차하는 근현대사를 겪어왔는데요. 과거 역사를 성찰하는 일은 미래의 좌표를 제시하는 일과 직결되는 만큼 한국 불교 역시 종단 차원에서 협력과 저항의 양면을 종합적으로 정리하는 공식적인 참회와 성찰의 과정을 완성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5월 30일 토요일 BTN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스님들이 노후에도 안심하고 수행과 전법 교화에 전념토록하는 것이 바로 승보공양입니다. 승보공양 후원 방법은 정기 후원과 ARS 후원 전화, 그리고 기금 모연 등 후원 방법도 다양합니다. 출가자와 재가자의 아름다운 승가 공동체 회곡운동, 스님을 스님답게 모시는 재가신행, 승보공양 후원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0: 만불사에 들어서면 가장 먼저 불자들을 반겨주시는 33미터 높이의 대불은 극락세계에서 중생을 구제하는 아미타 부처님이십니다. 만불사가 극락정토임을 상징하는 아미타 대불을 마주하면 저절로 존경과 찬탄의 마음이 일어나 우리 마음속 번뇌와 악업이 소멸되고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살아가리라 다시 한번 발언하게 됩니다. 큰 스님들이 열반하시면 모셨던 부도탐묘를 이제는 일반인도 왕생탐묘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관리 걱정 없이 영구히 보존되는 화광석 왕생탐묘는 개인기, 부부기, 가족기, 문중기가 있습니다. 아미타우스에서 극락왕생의 기원을 이루십시오.
1: 태조 이성계가 신덕왕후의 극락왕생을 발언하며 창건한 흥천사.
2: 조선 왕실 최초 원찰 흥천사는 우량수전의 부처님의 증명을 삼아 100년 동안 영구입회를 영구입회단에 모시고 24시간 365일 불을 밝혀드리고 이 약속은 끊임없는 발언을 의미합니다. 매일매일 스님들께서 독경을 하시어 영가님의 극락왕생을 발언하며 설날과 추석에는 우려로 차례를 올려드립니다. 흥천사의 영구입회를 모신 공덕으로 영가님은 극락왕생하시고 자손들은 소원성취 이루시기를 발언드립니다.
1: 스님들의 독경 소리가 끊이지 않는 조선 왕실 최초의 원찰 흥천사에 100년 동안 모셔질 영구입회를 모시고 극락 왕생과 소원 성취에 큰 인연을 맺으세요.
3: 부처님 닮은 인재를 길러내는 동국대학교에서는 연꽃을 닮은 로터스관, 명상을 통해 마음을 치유하는 선센터 조성불사를 봉행합니다. 가족의 평안과 행복, 소원 성취, 동국 발전 등을 발언하며 참여하실 수 있고 500만 원 이상 기부자의 조남과 염원은 선센터 500나안상에 봉안되고 공덕의 벽에 새겨져 길이 기억될 것입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2260-3300번입니다.

범종강 맞은편에 와불전이 있는데 길이 13m, 높이 4m, 국내 최대 규모로 재질도 일반 청동이 아닌 황동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부처님의 열반 모습을 형상화한 것입니다. 천폭륜상은 부처님을 상징하는 32상 가운데 하나로 모든 진리를 깨친 정각자의 발바닥이라는 뜻입니다. 발바닥을 세 번 만지고 절을 하면 소원이 이루어진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큰 스님들이 열반하시면 모셨던 부도 탐묘를 이제는 일반인도 왕생 탐묘로 삼

0: 하실 수 있습니다.
1: 관리 걱정 없이 영구히 보존되는 화강석 왕생풍면은 개인기, 부부기, 가족기, 문중기가 있습니다. 아미타우스에서 극락왕생의 기원을 이루십시오.
2: 한 걸음 앞으로 나와봐요. 12살 이전에 짜장면을 먹어본 적이 있었나요? 한 걸음 앞으로 나와봐요. 나의 자전거가 있었나요? 주말에 함께 놀아줄 아빠가 있었나요? 한 걸음 앞으로 나와봐요. 12살 때 가족을 위해 일을 해본 적이 있었나요?

0: 다음은 찬탄문 낭독이 있겠습니다.
1: 우리의 부탓이여 큰 신통력에 머물러 모든 생명을 기쁘게 하고 보호하고 지켜주시는 이여, 부타의 들력엔 온갖 약초와 꽃이 만발하고 청정도랑에는 고뇌의 이삭이 연물어 포기마다 반야의 열매가 차곡차곡 쌓입니다. 부처님이 베푸신 도랑 위에서 믿는 자, 믿지 않는 자, 우리가 한가로이시고 삶에 마땅히 필요한 자비와 온정, 지혜의 빛이 아낌없이 풍성하니 우주의 넓은 하늘과 대지가 무삼들이 축제의 광장으로 펼쳐집니다. 나무서가 모니불, 나무서가 모니불, 나무시아 본사 석가 모니불,

0: 불기 2570년 공덕하 엄미기 합장.
1: 예, 찬탄문 낭독해서 감사드립니다. 예, 이어서 봉축사가 있겠습니다. 먼저 이판암 신도회장님, 예, 봉축사가 있겠습니다.
2: 예, 부처님 오신 날을 수의 찬탄하는 연등은 여러 불자님들 가슴에도 신도님들 마음에도 두루 가득하여 만인을 이롭게 하는 법등을 하나케 밝히고 빛나고 있습니다. 정령사 신도 여러분, 생각은 행동을 바꾸고 습관을 바꾸며 나아가 삶을 바꾸는 단초입니다. 그러므로 불자님의 옳고 바른 생각이 궁극의 지혜를 일으키고 자비를 실천하며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할 일이란 수처작주 입처개진이라는 옛 조사의 말씀처럼 지금 바로 여기에서 바르게 보고 참답게 행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스스로를 바로잡고 서 있는 자리에서 자기 삶의 주인 될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진리를 행하는 부처님의 길이며 일체의 중생을 제도해 나가는 이타행인 것입니다. 정령사가 우리나라가 나아가 온 세계가 마음마음마다 법등을 밝혀 온전히 밝아지고 맑아지는 정토기를 소원합니다. 그리하여 여러분 모두의 가정마다 불온이 가득하기를 바란합니다. 고맙습니다. 불기 2570년 4월 초파일 봄날에 청령사 신도회장 이판암 합장.
1: 예, 이판암 신도회장님께 큰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기석 경상남도 도의원님, 예, 봉축사 부탁드리겠습니다.
3: 예, 우리 영지산의 청정도랑 청령사를 찾아주신 신도 여러분 정말로 반갑습니다. 예, 작년에 뵙고 올해 1년 만에 다시 뵙는데 작년보다 얼굴이 더 화사하고 빨개져서 보기 좋습니다. 우리 선도님들 부처님 오실 때 오늘만 오지 마시고 365일 항상 우리 청년사에 들려서 이 영지산의 좋은 공기 맑고 마시면은 한 2년은 더 젊어집니다. 또 더 사시고 또 우리 학생들 머리가 맑아져서 공부도 잘하게 됩니다. 자주 찾아와 주시고 우리에게 청년사 많이 도와주십시오. 또 오늘 오신 분들 우리 부처님의 자비 강미 가득하여 가정마다 하시는 일 또 바라는 소원 잘 이루어지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성발하십시오.
1: 예, 우리 우기수 경남도 의원께 큰 박수 한번 다시 한번 좀 전해주시면 힘을 내실 것 같습니다. 예, 다음은 우리 오늘 봉축 법어식을 열어주신 주지 청상무연 큰스님을 모시고 법문을 듣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4: 반갑습니다. 거친 세파 속에서 불법을 애호하며 부처님의 해명을 이어 불지견을 지켜가시는 영축산 청년사 불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불기 2570년 부처님 오신 날입니다. 부처님께서 오셨다는 뜻은 내가 부처님과 하나 되는 순간을 맞았다는 뜻입니다. 부처님과 나를 둘로 나누면 부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부처님과 나는 하나로 걷는 걸음이 부처님 걸음이요 숨쉬는 그 마음이 부처님의 마음이라 철저한 자각이 부처님 탄생을 축하하는 일입니다.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가 나에게서 빛을 발하는 때가 바로 오늘 부처님 오신 날입니다. 늘 무언가를 쥐려 하고 채우려 하며 세우려 하는 마음은 이웃을 담아낼 수가 없습니다. 부처님의 자비는 상대의 아픔이 나의 아픔과 다르지 않음을 깨닫는 동체 대비의 사랑입니다. 이웃의 아픔이 나의 아픔입니다. 남이 행복해질 때 나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 바로 우리 수행자의 품격은 화려한 말에 있는 게 아니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에 있습니다. 과거에 얽매이지 말고 미래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직 지금 여기에서 만나는 모든 인연들이 정성을 다하는 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것입니다. 오늘 영축산 청년사 도량에서 부처님 오신 날의 기쁨을 함께 나누게 돼서 여러분과 저는 무척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삶, 이웃의 삶, 그리고 우리 모든 청년사 불자님 삶에 합장을 올립니다. 나무 봉축 서가모니불.
1: 네, 다음은 추금문 순서입니다. 추금문은 우리 청사모 회장님, 대각심 변남숙 보살님 준비해 주시겠습니다.
5: 추금문. 우주에 두루하사 아니 계신 곳 없으시고 만유에 팽등하사 일체 중생과 함께 하시는 부처님, 대자대비를 베푸시고 밝은 지혜 드리워 주시옵소서. 오늘 사바세계 영남의 중심 도량 영축산 청년사에서 부처님 오신 날을 맞이하여 지극한 정성으로 연등 밝혀 축은하옵니다. 오늘 부처님 오신 날 동참 대중은 부처님 법을 만나 다급생내 인연으로 나와 이웃 일체 생명이 내 목숨처럼 존귀함을 깨달아 자비로운 마음이 꽃피는 세상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일심으로 축원하옵니다. 우리 청년사 사부 대중은 부처님 세계에 머물면서 부처님의 지혜 강명으로 모든 병고 소멸하고 세세생생 날정마다 깨달음을 성취하고 보살도를 향하여 일체 중생을 제도하고 부처님의 지혜가 이 땅에 충만하기를 축원하옵니다. 불기 2570년 부처님 오신 날 청사모 회장 대각심 변남숙 합장.
1: 예, 청사모 회장님, 예, 추금문 감사드립니다. 저 이어서 예, 발음문 있겠습니다. 발음문은 청사모 고문이십니다. 보현행 김종숙 보살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6: 발언문. 거룩하신 부처님, 무한한 지혜와 자비의 빛으로 마음의 어둠을 밝혀주옵소서. 저희들이 오랜 세월 동안 인과의 도리를 알지 못하여 갈 길 몰라 헤매는 나이다. 저희가 어둠 속에서 방황할 때 당신의 빛을 만나게 하시고 시련으로 고통을 당할 때 당신을 손을 잡게 하시며 나태와 좌절에 빠져 허덕일 때 당신의 고행을 배우게 하소서. 발언하옵니다. 저희들 가슴속에 간직히 원하는 일들 모두 이루어 모든 생명이 자유롭고 평화롭도록 가피를 내려주옵소서. 불기 2570년 부처님 오신 날 청사모 보현행 김종숙 합장합니다.

자, 지금부터 음악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다시 한 번 더. 안녕하세요. 네, 불기 2570년 부처님 오신 날 오늘 청년사 불자님들의 자비와 광명이 가득하시길 기원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 사회를 맡은 가수 겸 MC 권르 인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0: 자, 시원한 가창력과 흥이 넘치는 무대로 많은 사랑을 받고 계신 분입니다. 자, 우리 요즘 TV에서도 많이 나오죠. 예, 심사위원으로도 많이 나오시는데 우리 박구윤 씨를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모셔볼게요.
1: 나무꾼으로 출발합니다. 나무꾼!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이고, 오늘 다들 깨꼬리 같은 목소리를 가지신 분들이 다 모이셔서 제 노래 나무꾼을 이렇게 합창해 주시니까 너무나도 행복합니다. 여러분, 운전할 때 뭐가 필요하죠? 면허증, 그치요? 인생을 살 때도 인생의 지침서가 필요할 것 같아서 감히 제가 인생 면허증이라는 노래를 발표를 했는데 많은 분들께서 좋아해 주십니다. 인생 면허증 갑니다. 인생 면허증! 우리 상년 국민 여러분, 그리고 청년사를 찾아주신 많은 가족 여러분, 청년사 신도 여러분, 항상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청년사 화이팅!

네, 여러분 흥겨웠죠? 네, 다시 한번 고생하신 우리 박구윤 씨 큰 박수로 한번 보내주십시오. 네, 자, 2570년 청년사 효잔치 음악회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무대는요 정말 말이 필요 없는 가수입니다. 아, 구성진 목소리와 무대 매너로 인기를 구사하고 있는 분이시죠. 아, 정말 미모의 가수 우리 전국의 오라버니들을 마음을 훔치고 있는 우리 금잔디 씨를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0: 청년사에서 인사드립니다. 잔디 잔디
1: 동잔디
0: 우유 빛깔
1: 동잔디
0: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마지막 앵콜곡 오라버니란 노래를 그러면 여러분들과 같이 함께 부르면서 금잔디는 다음을 계약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신 분들 정말 모든 분들 성불하시고요. 오늘 꼭 소원 성취 바람 꼭 기도하시고 이루시기를 금잔디가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열심히 그 마음을 담아서 오라버니 한번 띄워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라버니 부르면서 인사드립니다.

네, 금잔디 씨의 무대였습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계속 무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무대는 시원한 가창력과 흥겨운 무대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분이십니다. 참고로 이 노래는요, 부처님이 설법을 하실 때 정말로 꽃비가 내려서 그 가사를 가져왔다고 합니다. 정정아 씨의 무대를 펼치겠습니다. 꽃비 여인.

네, 정정아 씨의 무대였습니다. 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초대 가수 한 분만 남겨놓고 있네요. 네. 뭐 제가 박수 보내지 말라고 해도 박수를 많이 보내실 것 같네요. 자, 폭발적인 무대 매너와 깊은 감성으로 사랑받고 있는 가수죠. 뽕신 강문경 씨의 무대를 보시겠습니다.

0: 무슨.
1: 아니. 이게 그런 거 있잖아요. 멘트를 준비를 나름 준비를 해왔단 말이죠. 괜히 막 하다가 박자 안 맞는 잘생겼다 소리 막 그런 거 하시면 방송이 다 나가요. 지금 방송에 다 나가가지고 여러분들은 뒤통수밖에 안 나오지만 저는 앞에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해야 될 오글거리거든 나름 막. 다음 곡이 뭔지 까먹었어요 또.

0: 힘들어.
1: 노래 참 오늘 잘 해야 될 텐데 했는데 참 즐겁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노래 한 곡 더 하겠습니다. 음악 주시죠.

0: 이곳 한안에 불교의 굳건한 뿌리를 내리기 위해 쉼없이 달려온 정해선원 한암도량. 수많은 우여곡절 속에서도 중생구제와 부처님 법 전파라는 일념으로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그동안 정해선원은 종파를 초월하여 큰 스님들의 법문이 끊이지 않는 명실상부한 법석의 중심이었습니다.
1: 이제 정해선원은 원대한 소원을 세웠습니다. 부처님의 법을 전하며 정진 포교하였으나 정작 기거할 곳이 마땅치 않은 노스님들이 계십니다. 모든 종단의 스님들을 위한 수행의 마무리를 지을 수 있는 보금자리, 이 뜻깊은 불사에 사부대중 여러분의 지극한 동참을 간절히 기다립니다. 작은 보시가 큰 복덕으로 휴양될 것입니다.

0: 대한불교조계 중 제6교구 본사 마곡사에서는 오는 6월 13일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8주년 기념 음악회를 개최합니다. 조주한, 남희애, 저구, 손비나 등이 출연해 아름다운 선율을 선사할 예정입니다.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41-841-6220번입니다. 취업, 건강, 그리고 소중한 인연까지 혼자 고민해도 답이 나오지 않아 답답하셨나요? 이제 남산 월명사에서 월명스님과 함께 그 길을 찾아보세요. 매주 수, 금, 일요일 당신의 고민을 1대1로 직접 들어드립니다. 그리고 매주 일요일 9시 반에는 운맞이 특별 기도가, 11시 반에는 명쾌한 강연이 펼쳐집니다. 문의는 02732-0835번입니다. 1988년 달라이라마 존자께서 기증하신 부처님 진신사리 최초 칭견 및 봉안 대법회가 진주호국사 대웅전에서 봉행됩니다. 스스로 증식하며 생명력을 드러내는 신비로운 사리를 대중에게 처음 공개하는 뜻깊은 자리입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5-741-4394번입니다.
1: 광주 마하대원정사에서는 화마로 타버린 아미타 부처님을 모시지 못해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아미타 부처님을 속히 모실 수 있도록 조선불사에 동참 바랍니다. 또한 복이 100배로 늘어나고 병이 없고 사업, 시험 합격, 취직, 승진, 결혼, 편안한 임종을 맞이하고 극락왕생하는 공덕을 입는 관세음보살, 지장보살님의 훼손된 존상을 개금으로 장엄하는 개금불사에도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광주 마하대원정사 062-571-6789번입니다.

0: 누구나 공부할 수 있으며 특히 57만 명의 유튜브 불교대학 신도님들을 대환영합니다. 각 도량 종무소로 문의해 주십시오. 대구 큰절은 053-474-8228번입니다.
1: 달마에 좋은 기운이 가득한 청평 달마공원 관음사에서는 매월 음력 1일부터 3일간 초삼일 기도를 봉행하며 재운과 관운이 뛰어난 북해 용신터에서 방생을 여법하게 올려드립니다. 김류현 달마도를 집에 걸어두고 기도하시면 가피를 입고 소원 성취하실 수 있습니다. 접수는 031-585-0888번입니다.
2: 한 걸음 앞으로 나와봐요. 12살 이전에 짜장면을 먹어본 적이 있었나요? 한 걸음 앞으로 나와봐요. 나의 자전거가 있었나요? 주말에 함께 놀아줄 아빠가 있었나요? 한 걸음 앞으로 나와봐요. 12살 때 가족을 위해 일을 해본 적이 있었나요?

0: 부처님 마음처럼 속세에 물들지 않는 마음 여여. 여여하게 보고 듣고 머물고 행하는 수행을 이끄는 정혁 큰스님. 범어사 조지를 역임하신 정혁 큰스님이 이끄시는 참수행 도량. 부산 양정 여여선원과 삼랑진 여여정사. 도심 속 기도 도량 여여선원에서 행복의 길을 찾으시고 참선 불교대학 명상 등 나를 찾아 떠나는 여행과 힐링을 만나십시오. 그리고 삼랑진 여여정사는 동양 최대 백옥 관세음 보살님을 모신 이후 소원을 꼭 이루는 도량으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습니다. 봄의 벚꽃길, 여름 계곡, 가을 단풍, 겨울 살경. 걷는 곳마다 극락이 되는 동굴법당 기도는 눈물 쏟아내고 환희로움을 되찾는 인생 휴이처가 될 것입니다.
1: 제주 다음이란 그 고민으로 완성된 제주를 담은 가장 제주다운 공원. 제주 동화마을. 제주의 자연, 문화, 사람을 주제로 한 12개의 다채로운 테마 정원. 세계 유명 카페부터 베이커리, 식당, 제주 특산품 판매장 등 다양한 특화 매장까지. 가장 제주스럽게, 가장 제주답게 제주를 즐길 수 있는 곳. 제주 동화마을 무료 개방 운영합니다.

부처님 닮은 인재를 길러내는 동국대학교에서는 연꽃을 닮은 로터스관, 명상을 통해 마음을 치유하는 선센터 조성불사를 봉행합니다. 가족의 평안과 행복, 소원 성취, 동국 발전 등을 발원하며 참여하실 수 있고 500만 원 이상 기부자의 조남과 염원은 선센터 500나한상에 봉

0: 공안되고 공덕의 벽에 새겨져 길이 기억될 것입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2260-3300번입니다.
1: 천년을 지켜온 도량이 한순간의 화마에 멈춰섰습니다.
2: 예수님들이 잘 물려준 이 도량을 잘 갖고 오고 보호해야 되는데 지키지 못했다는 데 대한 이제 죄송스럽고 미안한 마음들이 제일 크게 이제 짐으로 와닿죠.
3: 그냥 눈물이 날 뻔. 지금도 마음은 눈물 나요. 아직도 많은 어려움이 있는가 봐요.
4: 조그만한 정성이라도 모아주시면은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군사가 다시 재건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많은 동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2: 많은 분들이 한 마음으로 이 도량이 복원할 수 있는데 함께해 주시는 것이 일단 빨리 일으키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1: 천년 구찰 고은사, 당신의 이름으로 다시 세워주십시오.
0: 대한불교 천태종 일심청정 관음기도 정진 도량 삼광사. 삼광사는 천태종을 중창하신 상월원각 대조사님의 주경야선 수행 종풍을 실천하며 마음을 밝혀 스스로가 삶의 주인공이 돼 올바른 삶의 방향을 찾아가는 일심청정 관음기도 정진도량입니다. 인연 맺은 불자들이 신앙의 공간을 함께 공유하고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 공감하며 종교적 신념으로 소통해 정서적으로 안정을 느낄 수 있는 일심청정 관음기도 정진도량 삼광사. 대한불교 천태종 일심청정 관음기도 정진도량 삼광사에서 마음의 등불을 밝히는 여정을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생각대로 이루어지는 무명 큰스님의 원력. 무엇이길래 이토록 신비한 도량이 되었나? 무엇이 이토록 사람들을 감동시키는가? 무명 큰스님의 원력은 과연 어디까지인가? 될지어다, 이 말의 위력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 말한 대로, 생각한 대로 이루어지는 부처님 세계.
5: 그런 세계 없다고 말라. 그런 세계 암 잊고 말고.
0: 간절한 이에게 열리는 부처님 세계.
5: 불자 여러분들이 간절하다면 저는 무엇이든 다 하고 싶습니다.
0: 이루어질 것입니다. 기적 같은, 거짓말 같은 일들이. 가피 직현 도량 무명사 051-944-7499.
6: 엄마는 평생 염주를 놓지 않으셨어요. 가족을 위해 늘 부처님께 기도하셨죠. 영가를 극락정토로 인도하는 장례 포교사 BTN 불국토 상조가 돕겠습니다.
7: 장례는 단순한 의례가 아닙니다. 한 생을 아름답게 해양하는 여법한 의식입니다. 이별의 순간은 슬픔이지만 동시에 영가를 위해 가장 크고 깊은 공덕을 지을 수 있는 소중한 인연의 시간입니다. 사후 3일간의 장례의식은 백일기도 공덕보다 100배 크다 하였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근본으로 시다림 염불 기도와 함께 불경 수위로 장엄하고 공덕 회향에 이르기까지 영가를 위한 최고의 효행이자 공덕입니다. 부처님의 지혜 광명, 자비 광명의 품만에서 먼저 가신 영가님이 극락 세계에 왕생하시도록 정성 모아 합장 드리옵니다.
6: 5월 한 달 불국토상조에 가입하는 회원께 염불 소리샘을 선물로 드립니다. 고객 납입금은 주 거래은행인 국민은행에 50%를 예치하고 있습니다. 장례 서비스 중 사용하지 않은 품목은 공정거래위원회 상조서비스 표준약관에 의거해 환급해드립니다.
8: 남의 상담사 치열한 구도 현장 누가 확철대오하여

0: 천하 대장부가 되겠는가?
1: 모든 인류시여, 나고 날짜마다 출세와 복락을 누리고자 할진대 부모에게 나기 전에 어떤 것이 참나인가 하고 이 하도를 일생생활하는 가운데 꿈에 불망 간절히 의심하고 의심해서 일념이 지속되겠고 본세는 노력을 다할지어다.
0: 조계종 13, 14대 중정을 역임하신 진제 대선사께서 관세음 보살님의 가피를 기원하는 불자님들을 위해 관음보궁전을 낙성하여 천일관음기도를 여셨습니다. 누가 복이 있어 천일관음기도에 동참할 것입니다. 성담사 낙성대법회 때 허공에서 오색실이 방광한 기적의 현장에서 천일기도를 올려 소원을 성취하십시오. 천일기도 동안 선빵스님들이 매일 축원해드리고 있습니다.
2: 안녕하세요, 문광입니다. 남해 성담사는 부처님의 정법맥을 잇는 대선지식인 진제대종사께서 주석하시는 곳이며 보타낙가산 관세음보살님께서 강림해 계신 곳입니다. 불자님들께서는 천일관음기도에 저와 함께 동참하셔서 관세음보살님의 놀라운 가피를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0: 생에 한 번은 다녀가야 할 사찰, 남해 성담사 순례와 천일관음기도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어저께까지도 비가 오고 그랬는데 오늘 날이 맑아서 전 이렇게 생각했지. 항상 그럽니다. 부처님 자식들 모두 그 종자를 심어주고 길러주시는데 알아서 하시겠지. 이렇게 말이에요. 근데 오늘 이렇게 날이 맑고 좋습니다. 근데 우리 사찰이 도량이 제대로 되질 않아서 여기저기 옹기종기 서서 듣는 것을 볼때 한쪽으로는요, 여간 기쁘지 않아요. 편안하게 법당에 들어가서 앉아서 듣는 것보다 저렇게 해서라도 내가 듣는다는 그 생각이 얼마나 갸륵합니까? 그 마음이 중요하죠. 오늘은 여러분들과 같이 마음을 다지는데 좀더 걸림없이 길을 걸어가도록 이렇게 하는 데 요점을 두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가끔 보면은 몽땅 버리지 않으시고, 몽땅 저 나무들이 자기 뿌리에 매달려 있다는 것을 나무들도 알고 있는데, 바람이 부나, 비가 내리나, 눈이 오나, 뜨거우나, 하여간에 모든 것은 그 뿌리에서만이 싹을 돕기 때문에 그 나무들은 그냥 편안하게 어떠한 뜨거운 고가 닥쳐도 그냥 편안하게 거기에 안치하고 한 마음이 돼서 편안하게 지냅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들은 자기 뿌리를 믿지 못해서 편안히 거기다가 지니고 있다는 걸 편안히 마음을 갖지 못하시는 것 같아요. 아무리 나무들이 바람에 휘날리고 폭풍

아침에 불어도 끄떡없이 그 뿌리는 한데 마음이 한 마음이 돼서 뿌리를 지키는 마음. 그것이야말마따나 그 뿌리가 성성하게 그 뿌리를 깊이 받고 싹을 조금도 흐트러지게 안 하는 그런 그 나무들의 이치를 생각해 보십시오. 나무 싹과 뿌리가 말입니다. 어떻게들 하고 있나? 바람이 분다고 온통 난리를 지깁니까? 아무리 흔들려도 그 뿌리에 매달려서 끄떡없이 갑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도 어떠한 고난이 오더라도 곧방구 탁 끼고 그 뿌리에다가 모든 것을 우리가 진짜로 믿는다면 뿌리에다 맡기고 자시고 할 것도 없이 그대로 있다는 것을 인정하니까 말입니다. 그대로 인정하기 때문에 거기다 맡기고 안 맡기고 간에 거기서 다 뿌리와 싹과 통신이 되죠. 마음이라는 것이 그냥 불쑥불쑥 만나면 얘기하고 불쑥불쑥 만나면 보고 불쑥불쑥 만나면 듣고 불쑥불쑥 그냥 여유하게 말하시고 듣고 행하시죠? 누구한테 내가 이렇게 행한다 하고 행하시지 않죠? 누구한테 말한다고 하지 않으시고 말하시죠? 본다고 하지도 않죠? 듣는다고 하지도 않지? 그렇게 하고서 그대로 여유하게 하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 여유함이 그대로 여러분들이 그대로 그 마음이 마음속에서 그렇게 나오는 그 여유함이 그대로입니다. 그대로. 부처님이 왜 부처님이라고 그런 줄 아십니까? 악과 선을 다 갖추었기 때문입니다. 악과 선을 갖추어서 그걸 둥글릴 줄 알기 때문에 부처님이지. 그래서 30 이상의 80종호라고 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어떠한 일이라도 요만한 거 하나 빼놓지 않고 뭐가 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항상 얘기했듯이 여러분들에만 부처님이 계신 게 아니라 생명이 있는 존재라면 다 불성이 있는 겁니다. 그게 자불입니다. 근데 우리 그렇게 지금 마음 문제입니다. 마음이 때에 따라 화가 나면 욕도 하고 그러죠. 욕도 나오고, 아이고, 그냥 좋은 말도 나오고, 거친 말도 나오고, 이러는 것이 정상이에요, 그냥. 그대로 정상이란 말입니다. 그대로 정상을 그대로 여유한 줄 알라, 이겁니다. 만약에 거친 말이 안 나온다면, 선한 말만 나오고 좋은 말만 나온다면, 그것은 부처가 아닙니다. 모두가 부처라는 것은 평등 공법에서 나오는 여러분들의 마음의 법신입니다. 이게 아니다. 기다. 이건 있는 거다. 없는 거다. 부처님은 없는 것도 아니고 있는 것도 아니다. 이러죠. 그런데 없는 것도 아니다 하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이 아니다 이러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이 있다 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건 말이 어떻게 엇갈립니다. 그래서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다. 이러면 양면은 다 본래 갖추어진 본연의 자리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 가운데서 그냥 여러분들이 마음 쓰고 밀고 나가는, 물러서지 않고 밀고 나가는 그 마음이 그냥 공법입니다. 그래서 부처님 법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말하시고 행하시고 보시고. 그런데 옛날에

뜰 아래 잣나무니라 한 거 말입니다. 왜 잣나무만 부척했습니까? 우리가 전체 어느가 하나 공안 아닌 게 없고 법안 아닌 게 없고 부처님 아닌 게 없고 생명 없는 게 하나도 없으니까 말입니다. 그러니 모두가 우리가 우리의 스승이고 그네들의 우리가 스승이고 서로서로의 스승이란 말입니다. 누가 더 높고 누가 더 얕고 이런 게 없습니다. 단 하나 차원이 낮으면 여러분들이 이 도리를 모르면 차원이 낮으면 낮은 모습으로 이 세상에 나오니까 그건 낮은 중생이라고 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에 따라서 그래서 따라서 모든 모습도 이 세상에 나오고 모든 모습이 행하는 것도 말하는 것도 만나는 것도 전부 거기에서 그 빛이 풍기는 겁니다. 이렇게 훌떡 수많은 나라를 이렇게 마음에 대해서 수만 가지 말을 했습니다. 근데 말입니다. 수만 가지 말을 했어도 말은 사이가 없어요. 왜냐? 여러분들도 여지껏 마음을 쓰시고 살았는데 마음 쓰신 거 있으면 내놔 보십시오 하면 어떻게 내놓으시겠습니까? 그래서 미묘한 법이라고 합니다. 그 마음을 아무리 써도 줄지도 않고 아무리 써도 늘지도 않고 그냥 내가 쓸 때 되면은 그냥 불쑥불쑥 다 나오니까 말입니다. 그 얼마나 행복한 겁니까? 얼마나 마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거길래 그렇게 소중하다 이렇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겠습니까? 그 마음을 여러분들한테 마음대로 광대무변한 그 마음을 마음대로 쓰게끔 허용한 것입니다. 근데 지금 우리는 마음대로 쓰질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자기 뿌리를 자기가 못 믿으니까. 그래서 이런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소를 생략해서 소를 한 마리 죽였어도 살생이 되지 않느니라 이런 거 하고 요만한 벌레 하나를 죽였는데도 살생이 되느니라 이 두 가지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둘로 보지 않고 자기로 봤기 때문에 그 영혼 마음이 둘이 아니게 한 대 합쳐지고 그 살은 고기로다가 약으로다가 모두 빌려서 먹였단 말입니다. 약 아닌 게 어디 있습니까? 밥도 약이요, 반찬도 약이요, 약도 약이요. 약이 전부 약이지 약 아닌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 앞에는 이 마음 공부하는 사람 앞에는 무슨 그냥 아무 때나 죽이는 게 아니라 꼭 필요해서 죽일 때 그 소도 건지고 사람도 건지고 양면을 다 건질 수 있는 거죠. 수만 개를 죽인다 하더라도 죽인 사이가 없다. 그대로 여유하게 태어났으니까 말입니다. 벌써 이거 보세요. 다른 짐승이 개라고 합시다. 개가 집에서 키르는데 집이 마음을 개하고 마음하고 같이 하나가 됐다면 개도 없고 사람도 없는 것입니다. 개도 없고 사람도 없는데 그럼 어디서 나오느냐? 그 불종자에서 바로 환생이 되는 것, 꽃이 피는 것과 같이, 연꽃 피는 것과 같이. 그래서 너도 두드러지지 않고 꺼내도 줄지 않는다. 이 연등부처란 여러분들이 마음 공부하는 사람 앞에나 그 연등부처가 계시다. 연등부처가 부처님한테 너는 이 다음에 죽어서 다시 태어날 땐 석가모니로 태어나가라 이름을

가라. 이런 것도 자기 연등부처가 자기한테 말을 했기 때문에 받은 사이도 없고 준 사이도 없다는 격입니다. 수기를 내린 분도 없고 수기를 받은 분도 없다는 얘기죠. 그거와 같이 여러분들도 이 진짜로 이 생명체가 모두 불쌍한 줄 아신다면 이 도리를 빨리 아셔야 합니다. 그저 길을 지나가도 대개는 애들은 모르겠지만 아이 그냥 불쌍하게 생각하고 이러면 벌써 그 영혼의 마음이 벌써 하나가 돼버려요. 하나가 되고 그 물체는 그냥 어딘가 모르게 없어져 버립니다. 자기 눈으로 봐야만 없어지는 줄 아시겠습니까? 자기 눈으로 봐야만 태어나는 줄 아시겠습니까? 이렇게 전력이 도로는데 도로는 것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전력이 없다고 하시겠습니까? 내가 그러죠. 항상 어떠한 어려움이 닥쳐도 거기다가 놓고 자기는 자기가 사는 게 아니라 그 주인으로 인해서 심부름하고 이렇게 사는 거니까 그대로 거기 놓고 편안하게 마음 먹어라. 심부름하는 놈이 뭘 그렇게 주인이 하는 거를 챙겨를 하고 그렇게 걱정을 하느냐 이러죠. 그럼 내 몸이 생각을 하고 그렇게 걱정을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거기다 믿고 거기다 놔버려야 그냥 믿는다 안 믿는다도 없는 거죠. 본래 자기 뿌리니까. 그냥 예를 들어서 아 내일 비가 오면 안 되는데 해도 그것이 그냥 제깟 그냥 통신이 되는 겁니다. 왜? 내 뿌리하고 나하고는 항상 통신이 되니까 말입니다. 뿌리와 뿌리끼리 또 통신이 되고 용신도 또 주산신도 모두 보살들, 부처님들 다 통신이 되니까요. 사람의 마음이 생각을 해서 움직이는 게 용입니다. 용. 우리 마음이 움직이면 용이에요. 몸이 움직이면 바로 보신이자 화신이죠. 그게 행이죠. 즉 말하자면 공룡의 행. 우리는 여러분들의 마음이 말입니다. 항상 육체 속에도 생명체들이 많이 있어서 같은 의식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모두 씁니다. 그거를 같이 하지 않는다면 바로 악과 선이 즉 말하자면 양면이 생겨서 싸우게 되면 몸에 병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이건 나쁜 악신이다 선신이다 이런 것도 따지지 마시고 악한 것이 나한테 왔다 이런 것도 따지지 마시고 선신 따로 찾고 악신 따로 물리치고 이러지 마시고 모든 게 한 생각에 악신도 선신이 되고 선신도 악신이 되는 겁니다. 한 생각 차이에요. 선신은 선신대로만 있는 게 아니에요. 악신도 악신대로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악인도 때에 따라서는 선신이 되는 겁니다. 선신도 때에 따라서는 악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선과 악을 다 놔라 이런 겁니다. 선도 놓고 악도 놓고 다 놔라. 놓는 그 가운데서 미묘한 바로 참 마음이 생기느니라. 그게 바로 평등공법이며 그것이 바로 법신의 정신이다 이런 거죠. 그리고 우리가 마음 이렇게 아이고 이걸 또 이렇게 내가 이렇게 마음을 쓰지 말 것을 이렇게 썼구나 하고 가슴이 털컥 내려앉아서 이건

그릇된 일이지 하고 하지 마시고 잘 썼든 못 썼든 다 거기에다가 그냥 이름해서 놓으시고 그냥 여여하게 어떤 군색이 들어와도요 내가 가만히 봅니다. 그러면 어떤 분은 어떤 게 닥쳐도 그냥 끄떡없이 그냥 가다가 그냥 그게 다 풀려서 스님 이렇게 놀라운 법이 정말이지 이렇게 놀라운 법을 가르쳐 주셔서 저는 어떻게 이 은혜를 죽어도 못 갖고 살아도 못 갖고 이걸 어떻게 갚아야 옳습니까 합니다. 그러나 내가 가르쳐 줘서만 나의 힘으로만 그렇게 된 게 아닙니다. 그쪽에도 반 이쪽에도 반입니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그냥 주인공에다 맡기시고 그저 좋은 일이 생겼으면 감사하게 놓고 언짢은 일이 생겼으면 언짢은 일이 생긴 것도 당신만이 해결할 수 있어 그러고 놓고 그냥 다 놓으라고 그리고 마음을 편안히 둬야 방황하지 않는다고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데도 그걸 놓지 못해요. 그냥 방방 떼요 그냥. 그러니 그놈에게 붙잡고 늘어지니 슬며시 풀릴 수가 있나요? 옥매듭 쥔 거를 놓지 않고 쥐고 있으면 그 옥매듭이 풀러져요? 그래서 어떤 때는요 참 닦을 때가 많아요. 나와 같이 사랑하기 때문에 어떤 때는 왜 그렇게 하라니까 그러냐고 악도 쓸 때가 요즘은 있어요. 대신 내가 해줘도 된다고 여러분들은 생각하시지만 여러분들이 해야 나도 같이 해줘요. 여러분들이 마음으로서 열질 않고 몰라라 한다면 나도 몰라라 해요. 똑같이 여러분들이 하면 나도 거기 같이 해지죠. 내가 옛날에 말했듯 임재스님이 네가 주장자가 있다면 내 주장자도 너에게 줄 수 있는 것이지만 네 주장자가 없다면 내가 네 주장사를 오히려 뺏어올 것이니라. 제가 제 주인을 챙기지 못하니까 집은 항상 비어서 벌레가 끼고 그냥 오고 가는 행인들이든 벌레든 할 거 없이 빈집이니까 들어와서 들고 나고 들고 나고 하니까 그 집은 망가지게 돼 있죠. 몸만 망가지는 게 아닙니다. 세세생생의 그 마음도 망가진 마음 그대로 차원이 아주 낮은 마음 그대로 있기 때문에 요 다음에 태어날 때도 또 그 모습으로 태어나야 돼요.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근데 이게 그냥 저 스님이 저 말로만 저러지 그러지만은 이것을 당해보고 이것을 당해보고 그렇게 해보고 그렇게 모든 것을 본다면 아마 그렇게 말 못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마음 공부를 차츰차츰 익어간다면 정말하자면 처음에는 육안으로 보고 육안으로 듣고 그렇게 행하지만은 조금 조금 찾고 익히면은 심안으로 보게 됩니다. 심안으로 듣게 되고 그래서 조금 조금 더 이렇게 하다 보면은 법안으로 보게 됩니다. 해안으로 보게 되고 낭중엔 불안으로 보게 됩니다. 그것이 왜 그렇게 되느냐? 내가 점차적으로 그래서 도노 점수라고 하는 것이죠. 도노는 탄생을 하는 것을 도노라고 하지만은 점수는 탄생을 해서 길러지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귀신 방귀신은 얻었는데 그것을 어떻게 길러야 더 먹이지도 않고 덜 먹이지도 않고 아주 잘 먹여서 길를 수 있겠습니까? 하고 물으니까

귀신 방귀털을 가지고 기르면 잘 기를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러더라는 겁니다. 귀신 방귀털이요. 그 뜻을 여러분들은 잘 아셔야 우리가 불안으로 듣고 불안으로 보고 이러면서 이 정말 좀 우주 3세 과거 현재 미래를 현재로 일체로 보고 그냥 모든 것을 다 응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면 바로 걸리는 게 없어요. 그리고 과거에 빚을 졌다 미래에 빚을 진다도 없고 현재의 업을 그 업이 많다 또 고뇌가 많다 병이 많이 생긴다 죄를 져서 이런 거 유전성 연계성 이런 것도 다 대체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는 거죠. 내 집이 주장자가 주인이 딱 서 있는데 어디를 거기 감히 거길 치고 누가 들어옵니까? 그게 요술방미인데 요술방미를 누가 뺏어가고 또 뺏기고 합니까? 그거는 누가 갖다주고 뺏어가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 말을 따라서 말로 배우시려고 하지 말고 뜻으로서 행하시는데 응용해보세요. 항상 그래서 내 거를 만들어야지 말을 말대로만 듣고선 말을 옮겨서 말로만 하려고 한다면 이거는 전부 다 허망한 겁니다. 여부컴은 부처님께서는 요런 미생물 하나라도 내 몸 아닌 게 하나도 없느니라. 하다못해 벌레 하나도 내 몸 아닌 게 하나도 없느니라. 왜? 거기서부터 쭉 거쳐 올라와서 탁 펴놓고 보니까 자기도 그렇게 해 올라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벌레 어머니 아버지 자식 이렇게 됐을 때도 자기가 있었거든 그 자리에. 그러니까 아하 이거 내 부모 네 부모가 따로 없고 내 자식 네 자식이 따로 없고 내 생명 네 생명이 따로 없고 네 몸 내 몸이 따로 없고 모두가 이게 공체며 공심이며 공생이며 공룡이며 공식이구나. 그래서 그것을 보고서 뼈 한 무대기를 봐도 가리키기 위해서 그 뼈 한 무대기에다 절을 하고 댕기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따지고 보세요. 우리가 그것을 알고 있으니까 실감이 나는 거지. 그것도 듣지도 못했다면 실감이 안 나요. 들었으니까 알게 됐고 알았으니까 그대로 이행하게 되죠. 우리가 들어보지도 못하고 맛을 보지도 못했다면 어떻게 우리가 그걸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난 믿어요. 여러분들이 차차 내 몸뚱이 하나를 놓고 다 눈만 믿고 안 믿는다 이러더라도 낭중에 코도 믿고 입도 믿고 귀도 믿고 다 믿었다가 더러더러 믿고 더러더러 안 믿었다가도 아 이게 전부 공체가 동시에 움직이는구나. 공체가 말입니다. 이 몸뚱이 하나가 동시에 움직이는 거지 동시에 듣고 몸뚱이 하나의 개체가 전부 동시에 듣고 동시에 보고 동시에 움직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이 몸뚱이 하나를 가지고도 이건 내가 먹었다 내가 했다 나다 할 수가 쉬울 수가 없는 겁니다. 어떻게 나라고 하실 수 있겠어요? 그 생명의 의식들이 다 볼충을 하고 작용을 해줘서 움직이게 되는 건데 내가 했다고요? 어떻게 내가 산다고만

하시겠습니까? 그 많은 생명들이 같이 혼합이 돼서 더불어 같이 움직이게 되니까 움직이는 건데, 보는 것도 어떻게 내가 봤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했다, 나다, 내가 한다, 내가 먹었다, 내가 산다, 이런 말이 싹 빠지게 되죠. 그러니까 내가 공생이면서 공심이면서 공채면서 공용하고 있구나, 그리고 공식화하고 있구나. 그런데 어떻게 나를 내가 했다고 하며 나를 쉬울 수 있겠느냐? 사상을 다 끊어버린 경지에 의해서만이 이 공체를 어떻게 나라고 쉬울 수가 있겠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이 불성이 다 불안이라고 하는 거, 법안이라고 하는 거, 이것도 심안이라고 하는 거, 해안이라고 하는 거, 이것도 더불어 같이 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육안으로 보는 것도 모두 사람의 마음 근기에 따라서 육안으로 보고 이렇다 저렇다 말이 많지만, 말 많을 것도 하나도 없죠. 가난하더라도 왜 이래, 그걸 공부로 아세요. 공부로 알고 거기다 놓으시고 어떤 문제가 닥치더라도, 아, 그 아주 평화로운 것도 있는가 하면 괴로운 게 닥치는 것도 있구나. 이 양면을 다 내가 겪어봐야 그 뜻을 알 수 있지 않느냐, 그리고 판단을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리고 판단을 하게 되면 그 양면이 다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되지 않느냐. 부자로 살 때는 그 내가 그렇게질 말아야겠다 하는 생각, 그것도 공부니까. 또 가난하게 살 때, 어려운 일이 닥칠 때, 그것을 다 공부로 알라 하는 것도, 그 앞서에 그런 공부를, 그런 부자로 살았기 때문에 또 가난하고 어떤 게 닥쳐도 그 닥친 것이 있기 때문에, 아, 이 양면을 다 알았단 말입니다. 알게 되는 거죠. 아무리 잘 산다 하더라도 그렇게 살지 말았더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이런 게 닥쳤는데 이것이 나의 길을 인도하기 위해서 이렇게 생긴 거구나, 그것이 양면이 다 둘이 아니게 공부구나 하고, 그냥 공부로 하시고 거기다 맡겨놓으시면요, 스스로 옥매듭이 찰찰찰찰 풀려요. 풀리는 소리가 나요. 여러분들은 그 풀리는 소리가 나는 것을 믿지 못하십니까? 듣지 못하십니까? 그리고 또 보지 못하십니까? 진짜로 믿는다면, 자기 불성이 진짜로 자기 뿌리라면 그렇게 믿지 못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정신계의 자기 뿌리는 보이지 않는 데서 모든 걸 대체하고 보이는 데서는 육으로 대체한다 이거죠. 그래서 둘이 아니게 신봉과 박휘와 둘이 아니게 돌아간다 이런 뜻이죠. 만약에 박휘에 신봉이 끼지 않았다면, 중심이 깨어지지 않았다면 바퀴가 어떻게 이탈되지 않고 굴러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듯이 그 신봉과 바퀴가 그냥 저절로 돌아가니까 그 돌아가는 데다가 그냥 돌아가는 데다 물건을 넣어야 물건이 갈려 나오죠. 돌아가지도 않는 데다 물건을 넣는다면 갈려 나옵니까? 그러니까 진짜로 이렇게 그렇게 편안한 거를, 아이고 비가 오면 내일 이걸 설법을 할 텐데 이거를 어쩌면 좋은가 어쩌면 좋은가 이렇게 그걸 당할 필요가 없죠. 그거는 부처님께서 예를 들어서 자기 연등 부처가 자기 알아서 모두 두 몸이 아니고 모두 자기

0: 제자들이고 자기 한 몸인데 자기 자식들인데 어른이 알아서 하려고 내가 이 몸뚱이를 가진 내가 바등바등 하겠어요? 안 그래요? 여러분들한테 그렇게 하시라고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그렇게 살지도 않습니다. 그냥 닥치는 대로 걸음 걸어가는 대로 오든요. 오게 되면 오는 거고 안 오게 되면 안 오는 거고 내가 했다 내가 쉬우고 이렇게 살지 않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1: 지금 우리 한마음 선언의 상징으로 둥근 원을 7층 탑을 만든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뜻을 예, 알고 있는데
0: 예. 예. 그러니까 우리 칠탑을 이게 둥근 그 탑을 갖다가 이렇게 칠탑을 올린 것은요 우리 여러분들이 다 요만한 분도 빼놓지 않고 다 성취하라고 방편으로서 그렇게 씌운 겁니다. 그런데 그 방편 아닌 방편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여러분들의 마음이 동시에 거기 같이 모두 응신으로서 거기 같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두 응신이 되고 보현신이 되고 법신이 되시고 부처님이 되시고 가만히 있으면 그 탑도요 가만히 있으면 칠탑도 따로 없고 또 모든 사람들이 마음을 내면 칠탑이 있고 또 마음을 여러분들이 또 모두 우리가 둘 아닌 마음으로서 공부하시는 분들에게는 전부 그것이 보현신도 거기 계실 거고 부처님도 계실 거고 또 법신도 거기 계실 거고 다 그냥 이 허공에 다 계신 분들 하나도 빼놓지 않고 거기 다 운집해서 계실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마음 공부하는 분들은 그저 거기에 때에 따라서는 거기에 계시고 때에 따라서는 여기 계시고 때에 따라서는 부처님한테 계시고 그런 겁니다. 지난번에 스승의 날이라나 그날 신도님들이 많이 오셨는데 법당으로 몰았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처음에 배울 땐 형상이라고 배웁니다. 나도 그렇게 가르쳤고요. 형상이라고 배우지만은 낭중엔 말 없는 그 무심으로서 연기법으로 그냥 공법으로 하시는 부처님이 돼버리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몸도 이 형상하고 똑같고요. 여러분들의 몸도 형상 아닙니까? 저 모습도 똑같고 마음도 똑같고 생명도 똑같으니 너무 높이 보지도 말고 너무 얕지 보지도 말고 그냥 항상 둥글게 삼배를 극진히 올리고 자기 주인공을 다 거기다 몰아놓고 삼배를 올린다면 자기가 그냥 색경을 보고 자기한테 절할 수도 없는 거니까 여기다가 다 이렇게 한 대 주인공과 더불어 같이 부처님의 주인공과 같이 해놓으시고 삼배를 올리시면 그 얼마나 스승의 날 아주 멋지게 보내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마음 공부하는 사람들은 말로 알려고 하지 마시고요. 그 뜻으로 알려고 하세요. 그래서 우리 지붕에 칠탑을 해놓은 것도 여러분들의 바로 몸과 같이 생각하면 됩니다. 공체인 몸, 마루 공심인 마음, 공생인 생명, 공식으로서의 모두가 같이 더불어 같이 하고 있는 우주 삼천 대천세계를 같이 돌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상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대로 넉넉하게 어떠한

그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어떠한 그 속상하는 악이 나오더라도 그냥 그 속으로 끓고 속에서 그냥 그러지 마시고 겉으로 화가 나면 야, 이 녀석아 이렇게 하듯 그냥 웃고 화를 내는 그런 웃고 화내는 사람 못 봤죠? 근데 속으로는 아무 걱정이 없이 그 상대방한테 그냥 화를 내는 사람도 있거든요. 근데 그게 화내는 게 아니라 그것은 그대로 상대방이 듣고 그걸 잘못된 걸 잘 이끌어 가게 하기 위해서 그런 수도 있죠. 그러나 그냥 불쑥불쑥 화가 나서 그러는 것이 또 따로 있죠. 그러니까 그런 불쑥불쑥 화내지 마시고, 불쑥불쑥, 아, 이제는 다 죽었다 이러지 마시고요. 이제는 우리가 무슨 죄가 많기 때문에 이렇구나 하는 것도 그것도 개의치 마시고요. 그냥 우리가 이것저것 다 업이다, 뭐, 유전성이다, 연계성이다, 저 인과성이다, 뭐, 그 세균성이다 하는 것도 다 그냥 다 몰락 놓는 겁니다. 그거 다 버리고 그냥 오면 오는 대로, 가면 가는 대로, 그냥 편안하게 한 군데만 믿고 오직 그냥 다 그냥 몰락 그런 생각도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건 도무지 풀릴 수가 없어 한다면 풀릴 수가 없게 돼요. 그러니까 풀릴 수 없다 있다는 거를 다 제거해 버리고 그냥 난 너만 믿어. 네가 네 몸을 형성시켜서 이끌어 가지고 가는 거니까 너 알아서 해. 죽이든지 살리든지 살린 것도 너인데 죽이는 것도 너지 뭐. 너 알아서 해. 하고선 거기다 다 몰락 놓고만 산다면 차차 살다 보면 아 이런 것이구나 이렇게 느끼는 거구나 이렇게 느끼고 이렇게 알게 되는 거구나 아, 야, 참 이건 묘하다 이렇게 자꾸자꾸 한건두건 알게 돼요 알게 됨으로써 뿌리가 깊이 배기죠 그러므로써 낭중에는 아무 데를 갖다 씌워도 흔들리지 않아요 그렇게 된다면 아무 걱정이 없이 살수 있겠죠. 내가 이렇게 말하는 거 거짓말로 알지 마시고 진짜로 아세요. 그래서 악이다, 선이다 이러는 거는 다 놓고 놓는다기보담도 놓는다는 말도 없이 그냥 여여하게 사시란 말입니다. 그냥 내가 표현이 어떻게 답답하니까 그냥이라고 합니다, 지금. 그냥. 내가 잘못했든지 잘했든지 다가오는 거든지 좋게 다가오든 거든지 그냥. 좋으면 좋다. 언짢으면 언짢다. 언짢은 것도 너니까 너 알아서 다 좋게 해. 하고선 그냥 좋게 하게 살게. 너만이 할수 있잖아. 네가 형성시켰으니까. 하고 그냥 편안하게 살아요. 철부지처럼 살기 때문에 저건 철부지니까 내가 뭐 일거수일투족 다 도와줘야 될 거야 하고 다 이끌고 댕겨요. 보디가드도 해줄 수 있고 지켜주고 이끌어주고 온통 해결사도 돼주고 그냥 모두 그냥 그러니까 그것이 뭔 이름이냐 관심보살도 돼주고 지장보살도 돼주고 칠성부처도 돼주고 그냥 저희 주해신도 돼주고 주산신도 돼주고 모두 그냥 모두 어떤 거안 돼, 안 돼주는 게 없이 다 응신으로서 돼줘요. 그러나 자기가 안다고 자기가 하고 암만 아상을 가지고 고개 빳빳이 씌우고 가는 사람은 하나도 누가 거들어주질 않아요. 나는 항상 재밌는 거를 재밌는 말씀을 못 해드리고, 맨날 그저 이런 마음, 그저 이리 죽으나 저리 죽으나 마음이에요.

0: 엄마는 평생 염주를 놓지 않으셨어요. 가족을 위해 늘 부처님께 기도하셨죠. 영가를 극락정토로 인도하는 장례 포교사 BTN 불국토 상조가 돕겠습니다.
1: 장례는 단순한 의례가 아닙니다. 한 생을 아름답게 해양하는 여법한 의식입니다. 이별의 순간은 슬픔이지만 동시에 영가를 위해 가장 크고 깊은 공덕을 지을 수 있는 소중한 인연의 시간입니다. 사후 3일간의 장례의식은 백일기도 공덕보다 100배 크다 하였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근본으로 시다림 염불 기도와 함께 불경 수위로 장엄하고 공덕 회향에 이르기까지 영가를 위한 최고의 효행이자 공덕입니다. 부처님의 지혜광명, 자비광명의 품만에서 먼저 가신 영가님이 극락세계에 왕생하시도록 정성 모아 합장드리옵니다.
0: 5월 한 달 불국토상조에 가입하는 회원께 염불소리샘을 선물로 드립니다. 고객 납입금은 주 거래은행인 국민은행에 50%를 예치하고 있습니다. 장례 서비스 중 사용하지 않은 품목은 공정거래위원회 상조서비스 표준약관에 의거해 환급해드립니다.

0: 관절 고민? 관절 복응! 여러분! 관절 때문에 고민 많으시죠?
1: 네!
2: 대머릅도?
0: 관절 복응!
3: 걸을 때도?
0: 관절 복응!
4: 일할 때도?
0: 관절 복응!
5: 내 어깨도?
0: 관절 복응! 지금 전화하세요. 1528899
6: 주원료 MSM, 부원료 홍삼 MDP 포함 17가지 전통 원료 함유. 자신 있는 주원료에 정성을 다한 부원료까지.
7: 제 아내도 이거 먹고 등산 다녀요.
8: 관절 복응 정말 좋아요.
7: 전화 걸기도 편하고 친절하고.
9: 관절 복응 덕분에 산책이 편해졌어요.
10: 아빠 최고.
11: 관절 복응이 정말 유명하다고 해서 한번 먹어봤는데 진짜 좋아요.
12: 선택하길 잘했어요.
7: 제 관절에 딱이더라고요 진짜.
0: 관절 고민? 관절 복응. 지금 전화하세요. 1528899.
6: 2026년 형산강이 연등으로 물듭니다. 형산강 연등문화축제 봉축위원회의 주최로 수천 개의 연등이 피어오릅니다. 빛이 강을 덮고 강이 하늘을 닮아가는 밤. 2026년 5월

14일부터 31일까지 경주 형산강 금장대와 시내 일원에서 화려한 연등 행렬과 전시, 감동의 개막 공연이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2026 형산강 연등문화축제에서 함께 빛나보세요.

0: 한국불교 태고종에서는 오는 6월 6일과 7일에 제38회 전쟁 종식 기원 및 국민 대화합을 위한 영산제를 봉행합니다. 세계 평화와 남북 통일을 기원하는 뜻깊은 행사에 많은 동참 부탁드립니다. 문의는 02392-3007번입니다. 서귀포 불교대학 총동문회에서는 제21회 서귀포 불교대학 한마음 단합대회를 오는 5월 31일 오전 9시 30분에 천지학생체육관에서 개최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함께한 동문들의 우정과 화합으로 하나 되는 축제의 장에 많은 참석 바랍니다. 문의는 010-3697-2189번입니다.
1: 광주 마하 대원정사에서는 화마로 타버린 아미타 부처님을 모시지 못해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아미타 부처님을 속히 모실 수 있도록 조성불사에 동참 바랍니다. 또한 복이 100배로 늘어나고 병이 없고 사업, 시험 합격, 취직, 승진, 결혼, 편안한 임종을 맞이하고 극락왕생하는 공덕을 입는 관세음보살, 지장보살님의 훼손된 존상을 개금으로 장엄하는 개금불사에도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광주 마하대원정사 062-571-6789번입니다. 정해선원 한안도량에서는 한평생 무소유로 중생을 위해 살아온 연로하신 스님들을 위한 승빵 건립불사를 봉행합니다. 설판, 상량보, 석가래 등 불사로 부처님 도량을 여법하게 장엄하고자 합니다. 성심껏 동참하시어 선업공덕으로 소원 성취하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031-795-4426번입니다.
2: BTN 부따회에서는 반려동물 공덕 짓기 캠페인을 실시합니다. 전생의 업보로 축생계를 살아가고 있는 나의 소중한 반려동물을 위해 대신 공덕을 지어 현생의 무탈과 다음 생의 축생 탈출을 빌어주시면 어떨까요? 자세한 사항은 상담 전화 185-0108번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0: 부처님의 발자취를 따라 떠나는 성지순례 전문 여행사 연꽃여행사. 인도와 네팔의 불교 성지부터 스리랑카와 부탄의 아름다운 문화까지. 매주 목요일 출발하는 소규모 맞춤 순례. 편안하고 여유로운 일정으로 깊은 감동을 전합니다. 성지순례 전문 여행사 연꽃여행사 지금 문의하세요. 010-9568-9275번입니다.

BTN 투어에서 특별한 성지순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정기획 249만 원으로 떠나는 부다의 길. 인도 네팔 7대 불교 성지순례는 8월 23일과 9월 13일에 남원 영월사 금강스님과 함께하는 화엄경 약찬계 기도법회는 6월 13일에 경주 불국사 석굴암 사찰순례가 7월 11일에 진행됩니다. 세 번째 진행하는 민족의 영산 백두산 서파 북파 순례는 6월 8일에 대한불교 조계종 가사명장 무상큰스님과 함께하는 문수보살 성지 오대산과

0: 금강석굴순례가 8월 29일에 진행됩니다. 스님과 불자님들의 많은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는 023270-3480번입니다.
1: 한 걸음 앞으로 나와봐요. 12살 이전에 짜장면을 먹어본 적이 있었나요? 한 걸음 앞으로 나와봐요. 나의 자전거가 있었나요? 주말에 함께 놀아줄 아빠가 있었나요? 한 걸음 앞으로 나와봐요. 12살 때 가족을 위해 일을 해본 적이 있었나요?

0: 우리의 아버지는 늘 뒤에서 안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아버지를 안아드릴 차례입니다.
1: 굽이굽이 펼쳐진 초록의 향연, 가슴속까지 시원해집니다. 기나긴 시간과 역사가 고스란히 스며있습니다. 천년들의 숨결이 흐르는 곳, 지친 몸과 마음에 편안함을 전해줍니다. 청정자연 힐링의 도시, 언제 와도 추억이 쌓이는 곳, 영천입니다.
2: 한국불교 전통종단 한국불교 태고종. 교와 선의 일치, 정토와 선의 융합, 세간과 출세간의 원유, 상구보리 하와 중생의 길을 걸었던 고려 불교의 중흥조 태고보우국사. 태고보우국사를 종조로 받들며 정통 법맥을 이은 한국불교 전통종단. 금강경과 화엄경을 소위 경전으로 대중불교의 기치를 드높이며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영산제를 비롯한 우리의 불교 문화를 지켜온 한국불교 태고종. 지속가능한 미래 한국불교 태고종이 열어가겠습니다. 한국불교 태고종.
3: 마틸드 필립 벨기에 여왕이 서울 진관사를 찾았습니다.
4: 미국 부통령 부인의 방안은 처음이었고 진관사를 택했습니다.
5: 스님, 아이고 관세음보살.
6: 근데 이렇게 맷돌로 돌려서 두부를 만들면 두부 맛이 진짜 기가 막힐 것 같아요.
5: 기가 막혀요. 네. 재료 본연의 맛을 살리자. 양념은 부수적이고.
7: 배를 갈아서 하니까 완전히 천연 조미료잖아요.
5: 자연식품. 절밥은 천천히 먹으면서도 재료를 중요시하지 양념을 중요시하지 않습니다. 특히 마음을 중요시하게 해요. 네. 최고 양념은 마음이다.

것을 덕이라고 한다. 평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중생심을 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러한 직심의 도리를 가졌어. 유마경을 보면 직심이시 도량이라고 그랬어요. 마음을 곧게 쓰는 것을 도량이라. 그 마음을 곧게 쓰는 그 자리가 바로 도 닦는 장소가 된다 그런 말이죠. 염념이 무채하야 염념이 막힘이 없어서 한 생각 한 생각이 막힘이 없어서 상견 본성의 진실묘용이 명의공덕이라. 항상 자기의 본래의 성품 가운데 진실된 묘한 작용을 볼 줄 아는 것이 이름이 이것이 공덕이 된다 그랬어요. 그렇게 모든 종교가 남 걱정하는 종교인데 대해서 불교는 제일 먼저 자기 자신을 걱정하는 종교예요. 지금 여기 앉아있는 사람들이 달동네를 걱정하지 말아라 그런 말이에요. 지금 내가 어떤 아름다운 마음을 쓰고 있는가를 자기 자신이 살펴볼 필요가 있어. 그런데 여러분은 그 마음을 살피지 아니하고 맨 달동네 걱정, 양로원 걱정, 무슨 고아원 걱정, 쓸데없는 생각을 하고 앉았다 그런 말 아니에요. 아, 우리가 조금은 그 마음을 닦고 여유가 있으면 그런데도 살펴봐야 되겠죠. 그러나 지금 당장 급한 것이 뭐냐? 자기 마음을 닦는 일이 그렇게 중요해요. 내심 겸허가 시공이요. 마음속으로 겸손하고 겸허한 마음을 갖는 것을 공이라고 말하는 것이다. 종교하는 사람은 겸손하고 겸허해야 됩니다. 그래서 마음을 하심해야 돼. 스님 내가 도 닦는 것 중에 제일 가는 게 뭐인지 아세요? 하심이야. 털끝만 있어도 교만한 마음을 갖지 않는다. 자기의 마음을 항상 낮춰라. 외행의 예가 시덕이며 밖으로 예의를 행할 줄 아는 것을 덕이라고 하는 것이 된다. 덕이 된다. 지금 불교 신도가 보면 마음속으로 겸허하고 겸손한 생각이 없으며 밖으로 풍기는 것이 도덕성이 없다 그런 말이야. 그게 우리가 반성할 일인 것이에요. 지금 우리 국민 전체가 그렇다 그런 말이에요. 겉으로는 교만하고 마음속은 새카맣다 그거예요. 어떠시오? 요즘 우리가 다 보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 세상을? 이 세상 다 보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우린 겸손해야 될 것이며 겸허한 마음을 가져서 밖으로는 예의를 행할 줄 아는 그러한 도덕성이 있어야 된다. 자성이 걸림만법이 시공이요. 우리의 성품이 이 우주만유를 건립하고 있다는 생각을 해봐라. 우리는 환경을 개척정신을 가지고 사는 거지 환경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다 그런 말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은 뭐라고 말하냐, 맨날 환경의 지배를 받는다 그거예요. 환경의 지배를 받은 사람이 누구냐, 대표적으로 맹모 삼천지교예요. 맹자의 어머니가 환경을 탓해서 이사를 세 번씩이나 갔단 말이에요. 이 환경에서는 자식을 잘 키울 수가 없다라든가 저 환경에서는 자식을 키울 수 없다. 저런 환경에서는 키울 수 없다. 그래서 자식을 잘 키우기 위해서 자꾸 이사를 댕겼어요. 그거 안 되는 거예요. 맹자의 어머니가 그렇다고 해서 맹자의 어머니가 다 옳은 것이 아니다 그런 말 아니에요. 우리는 환경을 개척하면서 사는 투지 있는 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개척정신을 가지고 살아라고 해요. 환경이 나를 지배하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인생이 아니라 지금 생각해 보시오. 이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도 인간이 개척정신을 가지고 공해를 추방하고 그러면서 아름답게 생활해야 되는데 인간이 지내간 곳치고 아름다운 환경이 없습니다 지금. 이 사람이라는 게 어떻게 독한 거냐면 한번 지내가기만 하면 쓰레기통이야 전체가. 지금 남부 아프리카 같은 데는 말이요 흑인들 사회가 있는데 그 흑인들 사회에 보면 벌거벗고 말이죠 알몸 다 드러내고 시러러기 하나 안 걸치고 사는 그런 종족들이 있지만은 병도 없고 대단히 인간답게 아름답게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미개하니까 도와주어서 사람답게 살게 해주겠노라고 백인들이 가가지고서 교육을 하는데 이상스러운 병을 가지고 와서 만연하게 하고 그들을 전부 병자로 만들고 환경을 전부 오염시키고 지금 그렇게 돼가고 있다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원시시대에 그런 게 있었습니까? 원시시대는 공해라는 게 없었어요. 원시시대에는 악독한 마음도 없었어요. 그런데 세월이 흐를수록 인간이라는 게 어떻게 돼가고 있는 거예요, 대간절. 자성이 만법을 건립하고 있음을 알아라. 화엄경에서 보면 일체유심조라고 하는 말이 그래서 있는 거예요. 일체는 다 이 마음에서 지어지는 줄 알아라. 마음이 지어지는 줄 알아야 됩니다. 심체이염이 시덕이니, 시덕이면 마음에 정말 진리의 당체에서 한 생각 여인 것을 덕이라고 한다. 한 생각 속에는 한 생각이, 우리의 본심 본래의 마음에는 한 생각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죠. 그런 상대적인 생각을 버리는 데 있다. 불의자성이 시공이요. 그 본래 면목을 여의지 않는 것을 일러서 공이라 하는 것이요. 응용무염이 시덕이며, 응용하되 물들지 않는 것을 덕이라고 한다. 여러분이 시장바구니를 들고 문 밖에 나가보시오. 하루 종일을 돌아다닐지라도 물들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종로 한복판에 살려면 물들지 않게 살아야 돼요. 예를 들면 스님이 종로 한복판에 와서 살되 세속적인 것에 물들지 아니하게 살아야 진짜 스님이에요, 그게. 이 세상에 와가지고서는 세상 사람 흉내나 내고 말이요. 세상 사람 하는 일들이 궁금증이 나서 자꾸 돌아다니면 물들여지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물들여지지. 세상 사람들이 다 어떠하냐? 제정신 가지고 살면 물들여지지 않습니다. 제정신 가지고 살아라 그거 아니에요. 전부 남의 정신에 팔려서 이 세상을 사니까 그것을 우리는 오염됐다고 말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물들여지나요? 자기의 신념이 없다는 것이, 자기 자신이 행동하는데 신조가 없다는 것이, 뚜렷한 주체성이 없다는 것이, 그것이 우리가 한 생각 한번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런 점에서 불의자성이 시공이요, 응용무염이 시덕이니 응용하되 물들지 않는 것. 우리는 어떤 작용을 해도 더럽혀지는데 물들지 않는 마음을 가져라 왜요? 근데 지금 여러분은 어때요? 명동거리에 나가면 좋은 물건 하나만 보아도 가지고 싶다. 내가 가끔 명동에 가서 그 거리를 돌아다녀 봅니다. 중이 쓸데없이 나가서 한 번씩 돌아다닐 때가 있어요. 돌아다니면서 그 청소년들의 행동을 내가 가만히 봅니다. 보니까요, 그 창 속에 진열되어 있는, 유리창 속에 진열되어 있는 물건들이 굉장한 고가의 전부 수백만 원, 수십만 원 이상 가는 것들 아니요, 전부? 그런데 청소년들이 와서 보면 어떠냐, 환장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가지고 싶다, 그거 아니요, 가지고 싶다. 가지고 싶은데 돈은 없다. 저것을 살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그럴 때 범죄 행위가 나오는 거예요. 도둑질을 해서라도 저것을 가지고 싶다는 생각이 물들여지는 거예요. 어떠세요? 한 생각을 우리가 바꾸지 못하면 참으로 불행해지는 거예요. 양력 공덕법신인데는 만일 공덕법신을 찾고자 할진대에는 단이 차적이 시위공동이라 다만 이와 같이 짓는 것을 일러서 진 공덕이라 참 공덕이라고 말하느니라. 약수 공덕지인인된 만일 공덕을 닦는 사람이 되고자 할진대에는 심직 불경하고 마음이 곧 가벼이 하지 아니하고. 우리 마음은 너무 달랑거려요. 가벼워요. 에? 천근이나 무거운 장부의 기상을 가지고 대담하게 무게 있게
생활을 할 수는 없을 것일까? 너무 가벼워요. 너무 달랑거려. 심직불경하고 상행공경하나니 항상 널리 공경을 행하나니 이것은 남을 업신 여기는 데에서 오는 달랑거리는 것이 있다. 모든 것을 가벼이 하지 말아라. 항상 널리 공경을 행하나니 심상경이나 하여 오화를 부단하면 마음으로 항상 다른 사람을 업신 여겨서 내가 하는 큰체 하는 마음을 끊지 못하면 즉자 무공이요 고 스스로 공덕이 없을 것이요. 자성이 허망부실하면 우리의 마음이 헛되어서 실다운 것이 없으면 어떠하냐? 즉자 무덕이니 고 스스로 덕이 없을 것이니 위 오화자 대하여 내가 하는 큰체 하는 마음을 가져서 상경일체고니라 항상 다른 일을 업신 여기는 연고니라. 선지시가 염념무관이 시공이요 염념이 간단함이 없는 것을 공이라고 한다. 우리가 사람이 사람의 탈을 쓰고 가치가 있다는 것은 뭐냐? 한 생각 한 생각이 끊기지 않아서 염념이 상속하는 데 인간의 가치가 있는 거다 그런 말이에요. 지금 이 하등한 동물을 우리가 왜 하등하다고 그러는가? 먹고 배부르면 낮잠 자는 거다. 아무 생각도 없이. 이게 짐승이요. 그런데 사람도 그런 사람이 있다고요? 돈 많이 모아놓고 먹고 배부르면 그냥 아무 생각도 없이 그냥 짐승처럼 낮잠 자고 있는 거요. 생각이 끊기지 않는 것은 뭐냐? 염념이 상속하다는 것은 화두가 염념이 상속해서 끊기지 않는 것을 이것을 공이라고 말하는 것이다. 염념이 간단히 없는 것이 공이요 심행평직이 시덕이며 마음으로 고든 생각을 해라. 평직을 가져라. 지금 우리의 마음은 구부러졌어요. 고든 마음이 없어 전부. 비뚤어져 있는 마음이다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한쪽으로는 쓸데없는 교만을 가지고 있고 한쪽으로는 대단히 비굴합니다. 그 비굴한 게 뭐인지 아시죠? 힘센 놈 앞에 가서는 움츠리고 약한 놈 앞에서는 기세를 부리는 거. 대단히 나쁜 근성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민족이. 이상스러운 사람들이에요. 강한 놈한테 가서는 쫄쫄 매고 그죠. 지보다 조금 못한 사람이 보이면 그저 그 호랑이를 잡는 거예요. 그거. 그래서 되겠어요? 여러분의 가정도 보면요. 요새 내가 그 PD 수첩을 보았더니 힘센 남자라고 여자를 아주 그냥 타작을 하고 있더구만. 지 새끼를 그저 엎어놓고 타작을 하고 앉았어. 발길로 그저 걷어차고. 그건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이 아니에요. 지금 아마 이 가운데에도 많은 여성들이 죽도록 구타를 당했으면서도 뽀얗게 화장하고 와서 멀쩡하게 앉아있는 사람 많을 거예요. 어떠세요? 좀 그 인생이 가련하지 않소? 이 세상 사람은 왜 이렇게 지각이 없는가 그런 말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15년 동안을 매일같이 두들겨 맞으면서도 혹시나 밝은 날이 올까 하고 참고 견디어서 15년간을 두들겨 맞아서 한 사람도 있더구만. 이 세상에 이게 악마가 남은 거야. 악마만 남아있어. 사람 같은 사람이 없다 그런 말이죠. 심행병직이 시덕이며 우리 마음이 곧고 곧은 즉 도를 닦을 필요가 뭐 있나요? 도를 닦을 필요가 없어요. 마음이 곧지 못하니까 도를 닦는 거요. 어리석지 아니하면 참선할 필요가 뭐 있나요? 어리석으니까 참선하는 거지. 참선하는 거, 염불하는 거, 이게 전체가 다 불필요한 거다 그 말이에요. 본래는 중생이 어지러워지고 어리석어지면서
참선도 강조가 되는 것이요 염불도 강조가 되는 거 아니에요? 성현의 말씀을 자꾸 읽으라 하는 강조가 되는 거요. 비뚤어지지 않고야 뭐하라고 강조하나요? 우리가 글 자랑하려고 글을 읽나요? 성현의 말씀을 한마디 들으면 이 마음에 새겨서 거짓없는 인생을 살려고 그렇게 노력을 해야지. 여기 불교 민인들도 보니까 참 이 판단이 그렇게 그릴 수가 없어. 어제 내가 여기 소위 포교사 교육을 했어요. 포교사 자격증만 가진 사람을 불러다가 1년에 4번씩 4.4분기 교육을 해요. 그 내가 주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교육받으러 온 포교사 중에 이런 사람이 있어요. 오늘 점심 먹으러 갔는데요, 국에 돌이 들어있었거든요. 그 사건이 왜 그럴까요? 이런 멍청한 사람이 있더라고. 그게 아니, 여보시오, 사람이 만드는 음식 속에 돌도 들어있을 수 있는 거지. 그럴 때에는 포교사는 아무도 몰래 건져서 가만히 버릴 줄 아는 것이 포교사지. 그걸 문제 삼는 게 포교사가 아니야. 어떻습니까? 그 내 생각은 그렇잖아. 참 답답하니 내가 그렇게 설명을 해도 그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데 또 이러고 앉았어. 그래 내가 속으로 뭐 이런 게 이게 반쪽아리가 포교사라고 또 와서 교육받는가 한심한 생각이 들어요. 그런 것들이 포교사라면 세상에 나가서 뭘 포교하겠나요? 한번 생각을 해보시오.

0: 태조 이성계가 신덕왕후의 금나광생을 발언하며 창건한 흥천사.
1: 조선 왕실 최초한 잘 흥천사는 우량수전의 부처님의 증명을 삼아 100년 동안 영구입회를 영구입회단에 모시고 24시간 365일 불을 밝혀드리고, 이 약속은 끊임없는 발언을 의미합니다. 매일매일 스님들께서 독경을 하시어 영가님의 극락왕생을 발언하며 설날과 추석에는 무료로 차례를 올려드립니다. 흥천사의 영구입회를 모신 공덕으로 영가님은 극락왕생하시고 자손들은 소원성취 이루시기를 발언드립니다.
0: 스님들의 독경 소리가 끊이지 않는 조선 왕실 최초의 원찰 흥천사에 100년 동안 모셔질 영구입회를 모시고 극락왕생과 소원성취의 큰 인연을 맺으세요.
2: 부처님 닮은 인재를 길러내는 동국대학교에서는 연꽃을 닮은 로터스관, 명상을 통해 마음을 치유하는 선센터 조성불사를 봉행합니다. 가족의 평안과 행복, 소원성취, 동국발전 등을 발언하며 참여하실 수 있고, 500만 원 이상 기부자의 조남과 염원은 선센터 500나안상에 봉안되고 공덕의 벽에 새겨져 길이 기억될 것입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2260-3300번입니다. 다시 찾아온 드라마 붓다. 오랫동안 기다렸지만 방송을 놓쳐서 아쉬우셨나요? 걱정 마세요. 이제 언제 어디서든 드라마 붓다를 시청할 수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BTN 드라마를 검색하면 드라마 붓다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 부처님 당시를 옮겨놓은 듯한 감동과 환희를 BTN과 함께하세요.

안녕하세요. 부타로드를 진행하는 자연스님입니다. 오늘날은 시대가 달라서 큰 스님들이 많은 역할들을 하시는 부분도 있지만 이런 방송이나 이런 걸 통해서 어떻게 증폭할 수 있느냐, 그 다음에 세상에게 어떻게 널리 알려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할 수 있느냐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지역을 다니는 어떠한 법문을 하시고 말을 타고 다니고, 실록에 보면 그런 얘기가 있어요. 뭐 말을 타고 법문하러 다니는 그런 스님들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런 스님들과 비교 안 되는 게 어떻게 보면 지금 BTN, 불교TV의 역할이 아닌가 합니다. 그래서 ARS 060-800-7000번을 눌러주시면 여러분의 후원 속에서 더욱더 성장하는 한국불교, 그 다음에 미래를 주도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에게 행복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세상이 열린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작은 실천이 한국불교를 높이고, 그 다음에 세상을 밝히고 행복을 이끌어가는 그러한 지침돌이 된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060-800-7000번 한 번씩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0: 희망의 기도가 절실한 요즘 마음 한 자락 편히 쉬고 싶다면 분당 대광사로 오십시오. 동양 최대 규모의 미륵 부처님께서 중생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주시는 청정 미륵 도량 대광사는 부처님 설법의 최고봉 법화경을 바탕으로 관음정진 소리가 세상을 밝히는 기도처이자 행복을 가꾸는 템플스테이. 부처님 가르침으로 마음을 치유하는 명상상담대학. 다양한 행사가 펼쳐지는 불자와 시민들의 문화공간입니다. 멈춤이 필요한 시간, 청정 미륵도량 대강사로 오세요. 이 땅에 펼쳐진 도솔종토 대강사가 내 마음의 주인이 되는 길을 안내해드립니다.
1: 아름다운 인생의 마무리, 그 길을 함께해 줄 누군가가 필요합니다. BTN 연불봉사회는 뜻하지 않은 이별의 시간을 함께합니다. 고인의 극락왕생을 발원하며 의미 있게 회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돕는 BTN 연불봉사회는 장례 포교입니다.
2: BTN 불국토 상조 광고를 보고 BTN 연불봉사회를 알게 되었습니다. 연불봉사를 통해서 한 분의 삶의 마지막을 여법한 기도로 회향을 해드리는데 보람을 느꼈습니다. 많이 동참하셔서 공덕 지으시기 바랍니다.
3: 물이 얼어 얼음 되고 얼음 녹아 물이 되듯 생과 사를 초월하는 영가를 위한 기도는 수행이자 공덕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 수승한 복을 연불봉사회에서 쌓아갑시다.
1: 가족 신행 공동체를 위해 장례 포교사로 활동하는 BTN 연불봉사회 10기 회원을 모집합니다. 불교식 장례 문화를 이끌고 있는 연불봉사 회원들의 여법한 연불봉사를 위해 BTN에서는 봉사보험을 가입해드립니다. 연불봉사의 뜻이 있으며 정기적인 봉사활동에 성실히 참여할 수 있는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4: 수행하는 사람은 물 위에 떠서 흘러가는 나무 토막과 같아야 한다. 양쪽 기슭에 닿지도 않고 썩지도 않고 소용돌이에 휩쓸리지도 않는다면 이 나무 토막은 마침내 저 드넓은 바다에 이르게 될 것이다. 우리도 이와 같이 탐욕에 빠지거나 그릇된 일에 휘말려 들지 않고 정진에만 힘쓴다면 반드시 뜻을 이루게 될 것이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30일 토요일 BTN 뉴스 시작합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제9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 사전투표 첫날 소중한 한 표를 행사했습니다. 진우 스님은 공동체의 미래를 밝히는 책임 있는 실천이라며 투표를 독려했습니다. 금정통림 범어사 방장 정여 대종사와 주지 정호 스님도 사전투표에 참여해 소중한 한 표를 행사했습니다. 방장 정여 대종사는 훌륭한 일꾼이 많이 탄생했으면 좋겠다고 밝혔습니다. 배양육 연구를 이어온 동국대 식품바이오 융합공학과가 기업과 손잡고 만든

0: 채식만두를 선보였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향후 배양육을 활용한 식품 개발 연구에 박차를 가할 계획입니다. 경북 예천의 수행도량 정토마실이 영축총림 통도사 말사로 새롭게 거듭났습니다. 향등법사의 무주상 보시를 바탕으로 회주 오심스님이 새로운 포교와 문화도량의 서원을 밝혔습니다. 젊은 층 사이에서 가장 힙한 문화로 떠오른 불교가 이번엔 현대미술과 만났습니다. 감각적인 조형 언어로 불교 철학을 풀어낸 한국불교 미술작가 협회전 붓다의 향기를 소개합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제9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가 나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사전투표가 시작됐습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사전투표 첫날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며 공동체의 미래를 밝히는 책임 있는 실천이라며 투표를 독려했습니다. 후보자들에겐 갈등과 분열의 시대를 넘어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화합의 지도자가 되길 당부했습니다. 이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1: 어제 오전 6시 전국 3,500여 투표소에서 일제히 사전투표가 시작됐습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도 어제 오전 10시 강남 봉은사 인근에 위치한 삼성일동 주민센터를 찾아 사전투표에 동참했습니다. 총무부장 성웅 스님 등 총무원 주요 부실장 스님과 투표소를 찾은 진우 스님은 진중한 모습으로 투표용지를 받아들고 고심 끝에 소중한 한 표를 행사했습니다. 투표를 마친 진우 스님은 권리 행사를 넘어 공동체의 미래를 밝히는 가장 적극적이고 책임 있는 실천으로 투표 동참을 당부했습니다.
2: 단순한 그 선택을 넘어서 우리 공동체의 미래를 밝히는 그런 책임 있는 실천입니다. 국민 모두가 서로서로 존중하고 또 상생과 화합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소중한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1: 또 학연과 지연, 진영 논리에 갇혀 극심한 갈등과 분열을 겪고 있는 사회적 위기에 지도자를 선택할 명확한 기준도 제시했습니다.
2: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얼마나 올바른 생각을 가지고 그리고 지금까지 살아온 그러한 역정 속에서 어떤 행동을 했는지 그리고 이 사람이 진정으로 앞으로 일을 잘하고 국민들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사람인지를 그것을 기준으로 판단을 해서
1: 특히 당선자에게는 약속을 이행하는 책임감을 낙선자에는 결과에 승복하는 공심을 당부하며 건전한 비판과 격려로 국민의 마음을 화합하는 지도자들이 선출되길 기대했습니다.
2: 일을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민들의 마음을 서로 통합하고 화합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품격 있는 지도자가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1: 마지막으로 투표를 무거운 의무로 여기기보다 내 손으로 사회를 변화시키는 짜릿한 참여의 맛으로 즐겨달라는 젊고 감각적인 격려도 잊지 않았습니다.
2: 내 손끝으로 선택한 사람이 당선이 될까? 또 당선이 된다면 약속을 지킬까? 이렇게 이제 보는 것도 아주 재미있는 그런 투표의 맛이.
1: 동행한 부실장 스님들도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기대하며 소중한 한 표를 행사했습니다.
3: 국민이 하나 되는 마음이 이번 선거를 통해서 만들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투표하겠습니다.
1: 갈등과 분열의 시대를 극복하는 열쇠는 결국 국민의 마음을 모으는 화합에 있습니다. 불교계는 이번 선거가 화합과 상생의 사회로 나아가는 소중한 계기가 되길 염원하고 있습니다. BTN 뉴스 이은하입니다.
0: 총재종 통리원장 록경 정사도 우리 사회 밝은 미래를 염원하며 지방선거 사전투표에 나섰습니다. 록경 정사는 어제 총지사 인근 강남구 역삼일동 주민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를 찾아 한 표를 행사했습니다. 투표를 마친 록경 정사는 투표야말로 국민이 행할 수 있는 가장 적극적인 불공이라며 전국의 불자들에게 투표 독려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극한 마음으로 행한 투표의 공덕이 시절 인연을 만나 유능한 일꾼을 발탁하는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며 국민 모두 활짝 웃을 수 있는 희망찬 사회가 되길 기대했습니다.
4: 나의 할 일을 하는 것이 곧 불공이라고

0: 하시고 투표가 곧 불공이 오니 투표를 꼭 하시기 바랍니다. 이 불공 공덕으로 시절 인연이 맞는 유능한 후보자가 선출되어 국민 모두가 희망과 웃음꽃이 피는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 금정총림 법무사방장 정여 대종사와 주지 정호 스님도 사전투표에 참여해 소중한 한 표를 행사했습니다. 정여 대종사는 훌륭한 일꾼이 많이 탄생했으면 좋겠다고 밝혔습니다. 부산지사 이석규 기자입니다.
2: 제9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사전투표 첫날, 금정총림 범어사 방장 정여 대종사와 주지 정호 스님이 부산 금정구 청룡노포동 사전투표소를 찾았습니다. 정여 대종사는 바쁜 일정 속에서도 사전투표에 참여해 소중한 한 표를 행사했습니다.
3: 심중히 투표권 행사를 했습니다. 바쁜 일정이기 때문에 사전투표를 함으로써 국민의 권리를 우리가 인정받고 또 이렇게 선택을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훌륭한 일꾼이 많이 탄생했으면 좋겠습니다.
2: 정호 스님은 부산과 지역 발전을 위해 국민들이 반드시 투표에 참여해 소중한 주권을 행사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4: 굉장히 소중한 날입니다. 우리 국민의 주권을 꼭 행사해서 부산과 지역을 발전시킬 수 있는 사람은 꼭 투표해 주시길 바라고, 그것이 민주주의의 국민의 주권을 행사하는 길이라 생각됩니다. 많은 분들이 꼭 투표에 응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2: 제9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 사전투표는 오늘까지 진행되며 본투표는 오는 6월 3일 실시됩니다. BTN 뉴스 이석규입니다.
1: 12.7 범난 피해자인 영월 법흥사 주지 대웅당 삼보 대종사의 연결식이 어제 월정사 화엄루에서 엄수됐습니다. 연결식에는 월정사 조실 현해 대종사와 조계종 원로회의 의장 자광 대종사, 월정사 주지 정념 스님을 비롯한 수많은 사부 대중이 참석해 스님의 마지막 길을 지켰습니다. 원로의장 자광 대종사는 연결사에서 스님이 보여주신 불굴의 기계와 자비행은 영원히 소멸하지 않는 법신으로 살아 숨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월정사 조실 현해 대종사는 청정한 정멸의 언덕에서 잠시 평안을 누리신 뒤 사바 세계로 다시 발걸음을 돌려달라고 추모했습니다. 삼보대종사 49제 초제는 오는 6월 2일 월정사에서, 2제부터 6제까지는 매주 화요일 영월 법흥사에서, 회향법회인 7제는 7월 14일 오전 10시 월정사 적광전에서 엄수될 예정입니다. 도축 없이 동물의 세포를 활용해 만든 고기를 배양육이라고 하는데요. 배양육 연구를 이어온 동국대 식품바이오융합공학과가 기업과 손잡고 만든 채식만두를 선보였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향후 배양육을 활용한 식품 개발 연구에 박차를 가할 계획인데요. 배수열 기자가 보도합니다.
5: 동국대 팔정도 광장 한편에 펼쳐진 천막안. 한껏 달궈진 팬 위에 만두가 지글지글 익어가며 고소한 향을 풍기자 학생들이 구름처럼 모여듭니다. 찜기에서 갓 꺼낸 찐만두도 인기 만점. 동국대 식품바이오융합공학과가 세포 배양 식품 연구기업 시위드와 1년여 연구 끝에 개발한 채식만두 시식회 현장입니다. 정제된 콩 단백질로 이루어진 만두를 맛본 재학생들은 그 맛과 채식의 장점에 긍정적인 반응이었습니다.
6: 생각보다 일반 만두랑 큰 차이가 없어서 놀랐고 굉장히 맛있게 느꼈던 것 같습니다.
7: 채식이다 보니까 조금 더 건강에 대한 걱정이 줄어드는 것 같아서 좋은 것 같습니다.
5: 동물을 도축하지 않고 세포를 배양해 만드는 배양육. 기존 축산 환경의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기대를 받지만 정식 상용화를 위한 안전성과 가격, 대량 생산 문제는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이를 연구하고 있는 식품바이오융합공학과가 향후 배양육을 이용한 식품 개발 가능성을 모색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채식만두를 선보이고 배양육 인식조사에 나섰습니다. 기후위기 극복은 물론 불교의 불살생 계율을 지킬 수 있는 획기적인 대안이 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8: 온 세계 인구 증가 추세에 맞춰서 계속 축산을 늘려갈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기후 위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거를 좀 막아내는 방법이 공장에서 세포를 키워서 만드는 고기를 만들자는 거였고요.
5: 직접 만두를 먹고 감탄을 쏟아낸 동국대 이사장 돈관 스님과 윤재용 총장. 생명 존중 사상의 의미를 담은 학교 차원의 만두 데이를 지정해 재학생들에게 채식 만두를 간식으로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할 방침입니다.
9: 많이 필요 없어, 맛있어.
10: 이제 그런 거를 대체하는
9: 식문화 자체가

0: 부처님 가르침을 잘 지키는 거가 될 수 있으니까 먹는 음식에서부터 수행하듯이 그렇게 하는 거는 종립학교에서 굉장히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1: 동국대 식품바이오융합공학과는 올 하반기 채식만두 판매를 추진하고 배양육 연구와 이를 접목한 형태의 제품 개발에 박차를 가할 계획입니다. BTN 뉴스 배수열입니다.
2: 경북 예천의 수행 도량인 정토마실이 조계종 영축총림 통도사 말사로 새롭게 거듭나며 지역 불자들의 큰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40여 년 동안 무주상 보시와 수행으로 도량을 읽어온 향등법사의 원력 위에 세회주 오심스님이 새로운 포교와 문화 도량의 서원을 밝혔습니다. 대구지사 황성한 기자입니다.
3: 예천군 효자면 깊은 산자락 아래 자리한 정토마실. 지난 1993년 향등법사가 황폐한 산중도량을 일으켜 세운 이후 40여 년 동안 수행과 기도로 지켜온 공간입니다.
4: 향등 우리 법사님께서 17,000평을 대한불교 조계종 통도사 말사로 이렇게 기증을 하시게 됐습니다.
3: 향등법사는 오랜 세월 교사로 재직하며 학생회와 청년회, 신행단체인 정법회를 창립하고 사사로운 욕심 없이 대중을 위한 무주상 보시 실천에 힘써왔습니다. 퇴직 후 누구나 쉬어갈 수 있는 수행처를 마련하며 지역 불교의 숨은 버팀목 역할을 해왔습니다. 특히 정토마실은 최근 세계문화유산 영축총림 통도사 말사 정토사로 새 출발하며 전환점을 맞았습니다.
4: 뭐 선원이나 명상센터를 하면은 충분히 이 지역 불교를 발전시키고 있고 또 타 지역의 분들을 오실 수 있는 그런 매개체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저도 쾌히 성낙을 했고 수행처로서 좋은 곳이라고 이렇게 생각됩니다.
3: 향등법사의 뜻을 이어 새롭게 해주 소임을 맡은 오심스님은 기도와 수행 중심의 도량을 넘어 지역민과 함께 호흡하는 열린 포교 도량을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4: 힐링도 할 수 있고 수행도 할 수 있고 기도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인 것 같아서 저도 그 뜻을 받들어서 충분히 아름다운 도량으로 가꾸어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3: 지난 24일 부처님 오신 날에는 봉축 법요식과 함께 작은 음악회도 마련됐습니다. 연예인 전법단 가수들이 무대에 올라 자비와 화합의 무대를 선보였습니다. 향등 법사님의 원력과 오심스님의 새로운 서원이 만나며 산중 작은 도량은 이제 수행과 문화, 나눔이 어우러진 지역 대표 포교 도량으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됩니다. BTN 뉴스 황성한입니다.
2: 분단의 장벽에 가로막혀 갈 수 없는 북한 지역의 옛 사찰들. 하지만 돌과 금속에 새겨진 불교 금성문 탁본 속엔 역사가 고스란히 남아있는데요. 국립중앙박물관이 일제강점기 수집된 북한 불교유산 가운데 공개되지 않았던 자료들을 소개했습니다. 이지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5: 빛바랜 사진과 거친 먹빛의 탁본을 바라보는 시민들의 눈빛이 진지합니다. 17세기 말 평안도 묘양산의 군사요충지인 산성을 쌓을 때 스님들이 승군으로 활약했던 역사적 정황. 그리고 그 대가로 왕실로부터 사찰이 하사받은 구체적인 토지 내역이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그동안 베일에 쌓여있던 묘양산 천주사 사적비의 구체적인 명문이 대중 앞에 상세히 풀어집니다.
6: 지역 군사 방어의 중요한 거점 역할을 했던 천주사의 위상을 확인할 수가 있고 그리고 17세기 말에 평안도 지역에서 산성을 수축을 할 때 불교계가 일정하게 역할을 했다.
5: 국립중앙박물관이 그동안 알려지지 않았던 북한 지역 불교금성문 신출 자료들을 중심으로 강연회를 개최했습니다. 박물관이 소장한 북한 불교금성문 자료 171점은 한국전쟁 이전 사찰을 보여주는 핵심 사료입니다. 직접 가볼 수 없는 북한 지역이기에 돌에 새겨진 글자를 그대로 떠낸 탁보는 북한 불교사를 복원할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연구 자료입니다. 특히 이번 강연에서는 앞면에 비해 자료가 거의 남아있지 않았던 영통사 대각국사비 뒷면 탁본이 주목받았습니다. 일제강점기 이미 상당 부분 훼손된 비문의 뒷면 상태를 비교적 온전히 담고 있어 고려시대 고승계보와 비석건립 과정을 복원할 수 있는 중요한 단서가 되기 때문입니다.
6: 물론 이미 일제시대 때 뒷면 훼손이 상당 부분 진행이 됐기 때문에 뒷면 전탁은 전체는 볼 수가 없지만 현재와 비교했을 때 이만큼이 지금 살아있는 게 보이잖아요. 뒷면을

0: 재구성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자료이다.
1: 이외에도 황해도 고승 청송 도정 스님과 제자들의 계보를 담은 비문사본, 고려 왕실 원찰의 창건 배경을 담은 현화사비 탁본 등 조선 후기와 고려 불교계를 입체적으로 보여주는 자료들도 함께 소개됐습니다. 시공간을 초월해 돌과 금속에 새겨진 스님들의 자취가 단절된 남북 불교사의 잃어버린 고리를 이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BTN 뉴스 이지수입니다.
2: 최근 젊은 층 사이에서 가장 힙한 문화로 떠오른 불교가 이번엔 현대 미술과 만났습니다. 전통적인 틀을 깨고 감각적인 조형 언어로 불교 철학을 풀어낸 한국불교 미술작가 협회전 붓다의 향기, 이지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3: 유턴금지 표시 아래 적힌 네 글자, 윤회금지. 삶의 방향을 잃은 현대인들에게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고 수행해야 하는지를 전하는 하나의 메시지처럼 다가옵니다. 그 옆에는 색즉 시공 공즉 시색을 주제로 부처님과 자신이 둘이 아님을 표현한 작품이 자리하고, 전통 불교 미술의 틀을 넘어 현대적 조형 언어로 재해석된 작품들이 관람객들의 발길을 붙잡습니다.
4: 제가 명상이라든지 불교에 빠져 있을 때라서요. 유턴금지라는 게 이제 저한테는 윤회금지로 이렇게 다가왔고, 그렇게 한번 하고 나니까는 다양한 표지판들 속에서 우리 불교의 가르침을 좀 전파할 수 있을까 해서.
3: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마련된 한국불교 미술작가 협회 세 번째 정기전, 2016 붓다의 향기입니다. 58명의 작가들이 참여한 이번 전시는 회화와 조각 등 다양한 장르를 통해 불교 철학을 현대 미술로 확장시켰습니다. 열의 출현을 한지에 은은하게 표현한 작품부터 아크릴릭 기법으로 감각적으로 그려낸 방가 사유상까지. 참여 작가들은 불교의 자비와 지혜, 인간 내면에 대한 성찰을 자신만의 조형 언어로 풀어냈습니다.
4: 부처님도 그 시대에 완전 혁명가였잖아요. 다시 본 모습을 찾아서 이제 힙한 불교가 젊은이들에게도 많이 다가가고 있고요. 미술 쪽은 특히 이제 계속 그런 힙함을 유지해 왔었는데 우리가 모르고 있지 않았나?
3: 특히 옥석에 새겨진 한문 반야신경부터 선지에 담아낸 한글 반야신경 등 작품 곳곳에는 전통과 현대를 잇는 불교적 사유가 녹아 있습니다. 청년 작가부터 은퇴한 교수들까지 다양한 세대의 불자 미술인들이 참여한 전시는 불교 미술의 새로운 가능성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4: 불교라는 그런 주제로 이렇게 미술 세계로 펼치고 있으니까 이제 부처님 말씀을 그림으로 듣는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3: 부처님의 지혜를 현대 미술의 언어로 재해석한 2016 붓다의 향기. 서울 인사동 동덕아트 갤러리에서 마무리한 전시는 오는 6월 한달 동안 전남 진도 여기산 미술관에서 관람객과 만납니다. BTN 뉴스 이지윤입니다.
2: 금정총림 법무사가 의료기관인 대동병원과 교육기관인 대동대학교와 함께 지역 상생 발전을 위한 MOU를 체결했습니다.
5: 네.
2: 법무사는 어제 경내 주지실에서 주지 정호 스님과 대동병원 고경숙 이사장, 대동대학교 민경화 총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사회 상생 발전과 사회봉사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다양한 사업을 통해 지역사회가 발전할 수 있도록 함께 활동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주지 정호 스님은 신도를 비롯한 불자들이 대동병원을 통해 치료를 잘 받고 많은 혜택을 봤으면 좋겠다며 대동대 학생들도 범어사에서 명상과 템플스테이를 통해 힐링하고 마음의 행복을 찾아가는 경험들을 할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날 협약을 통해 범어사는 대동대학교 교직원과 재학생들에게 선문화관 프로그램 참여와 템플스테이 등을 지원하고 대동병원은 범어사 신도들에게 다양한 의료 혜택과 편의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5월 넷째 주 주간 법보신문 브리핑 시간입니다. 오늘은 국가 무형유산 지정 1주년을 맞아 인류유산으로의 확장을 준비하는 사찰 음식 소식, 그리고 과거의 허물을 정직하게 마주하며 참회의 방향을 모색하는 불교계의 소식을 함께 전해드립니다. 국가 무형유산으로 지정된 사찰 음식이 등재 1주년을 맞이하며 단순한 채식을 넘어 인류유산으로 도약하기 위한 전승 과제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번 1주년은 사찰 음식이 오랜 역사와 수행 전통을 담은 문화유산이란 점을 공식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남다른데요. 전문가 공만식 교수는 사찰 음식이 일반 한식과 달리 마늘, 파 등 오신채를

사용하지 않고 자극적인 맛을 줄이며 재료 본연의 맛과 계절감을 살리는 데 집중한다고 설명합니다. 특히 사찰 음식엔 생명 존중과 절제의 정신이 담겨 있어 현대사회가 안고 있는 과소비와 환경 문제를 돌아보게 하는 철학적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데요. 최근 세계 음식 문화가 친환경과 지속 가능성을 중시하면서 한국 사찰 음식 특유의

우리 학교들로부터도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사찰 음식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도약하기 위해선 사찰별 조리 방식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 기록과 함께 전문 인력 양성 등의 노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역사 속에서 권력과 결합해 전쟁과 폭력을 정당화했던 불교계의 과거를 짚어보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종교계의 주체적인 성찰과 참회 노력을 조명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진단은 과거 일본 군국주의에 협력했던 행적을 비롯해 최근 스리랑카와 미얀마에서 일어난 소수자 박해 등 불교가 권력과 만났을 때 가해졌던 폭력의 역사를 정직하게 직시해야 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남다른데요. 특히 일본 조동종은 지난 1990년대 교리가 전쟁의 도구가 됐음을 공식 인정하는 참사문을 발표하며 종교가 스스로 허물을 신랄하게 인정한 주체적 반성의 모범을 보여줬습니다. 한국 불교 또한 일제강점기 시절 친일 승려들의 부일 협력이란 그늘과 만해 스님 등의 항일 독립운동이란 저항의 역사가 같은 종단 안에서 교차하는 근현대사를 겪어왔는데요. 과거 역사를 성찰하는 일은 미래의 좌표를 제시하는 일과 직결되는 만큼 한국 불교 역시 종단 차원에서 협력과 저항의 양면을 종합적으로 정리하는 공식적인 참회와 성찰의 과정을 완성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5월 30일 토요일 BTN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매달 만 원의 후원금이 모이고 모여 더 나은 방송 포교를 이루기 위해 힘을 합칩니다. 세상 모든 곳까지 부처님의 정법을 전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부처님 가르침이 더 멀리 전해질 수 있도록 여러분의 동참을 기다립니다. BTN 부다회.
1: 관절 고민? 관절 복음. 여러분, 관절 때문에 고민 많으시죠?
2: 네.
3: 대무릎도?
1: 관절 복음.
4: 걸을 때도?
1: 관절 복음.
5: 일할 때도?
1: 관절 복음. 내 어깨도? 관절 복음. 지금 전화하세요. 1522-8899. 관절 고민? 관절 복음.
0: 대한불교 천태종에서는 중창조이신 상월원각대조사 제52주기 열반대제를 오는 6월 12일 구인사 광명전에서 봉행합니다. 시대를 앞서 불교운동을 펼쳤던 대조사의 가르침과 위덕을 기리는 자리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구인사 043-423-7100번입니다.
6: 불암산 경수사에는 사시사철 맑은 물이 흐르고 청정한 폭포가 있습니다. 이곳에 물과 생명을 지키는 용왕님을 모시는 용신각 불사를 봉행합니다. 불사에 동참한 모든 분들의 무병장수, 가정의 평화, 풍년과 재물을 기원하고 삼보의 가피와 용왕님의 위신력으로 소원 성취에 큰 공덕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동참 문의는 02-936-5629번입니다.
0: BTN 불교TV 대표 신행단체 BTN 연불봉사회 제10기 교육생을 모집합니다. 연불봉사회는 재가불자로 구성된 자원봉사 신행단체입니다. 교육은 매주 수요일 2시간씩 진행되며 수료한 후 봉사활동에 참여할 수 있고 봉사활동을 위해 자원봉사자 보험에 가입해드립니다. 문의는 붓다회 1855-0108번입니다.
6: 법화경 수행도량 정해선원에서 법화경 법사스님의 법문에 이어서 법화삼매참법 기도집으로 기도 수행하는 법화삼매참법 천일기도를 봉행합니다. 법화경 대강백 법사스님들의 법문과 함께 법화칠보탑 불사 원만회향과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발원합니다. 원돈댁의 수계대법회로 회향하는 법화삼매참법 천일기도에 수의 동참하시어

0: 업장 소멸, 소원 성취, 성불하시길 바라납니다. 문의는 02-971-4426번입니다.
1: BTN 부따회 러브 템플스테이 절로 갈까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이번에는 도심 속에서 생활 포교를 실천하는 양재 구룡사에서 진행됩니다. 6월에 무더위를 식혀줄 남량 특집 프로그램으로 한층 더 색다른 재미를 더했습니다. 좋은 인연 공덕 맺는 특별한 날 보내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1855-0108번입니다.

보살이 각가지 방편문으로 세상의 법을 따라 중생을 제도함이 비유컨대 연꽃에 물이 붙지 않음과 같으니 이와 같이 세상에 있으면서 깊이 믿게 하나니라.

그러면 이 또 근본 뜻이 어느 곳에 있나? 그것도 내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이 뜻이 어느 곳에 있냐면은, 근계제시의 삼경월이요. 금으로 만든 무튼지 달이 만들면, 달기 우르당, 달기 우는데 어쩌면 삼경달이라, 한밤중인데 말 달이 훈날 떠가 있더라 이것입니다. 옥봉 서체의 오천운이로다. 옥봉, 옥으로 만든 무튼지 봉황새가 말이요. 예, 봉황새가 어떻게 또 만들면 나무에 서 있든지 예, 놀고 있다고 말이요. 그런데 때는 어땠냐면은, 오천운이여 한낮에 구름이 어떤지 찌가 있더라 이것입니다. 한낮에 청천박이라 아니고 한낮에 구름이 찌가 있다가 말이야. 왜 또 이제 금 달이 말이지 우는데 삼계 우지 달이 빛이가 있고 봉에만 되면은 놀고 있는데 말이야. 놀고 있는데 한낮에 구름이 찌가 있다 하니라 하냐 말이야. 이것이 고연이 하는 소리 아닙니다. 위에 있는 법문의 말이야. 골수를 표현한 것이에요. 대중들이야, 이제 총결론입니다. 조용동시야 말이죠. 조와 요이 만디면 동시다 그 말이요. 이것을 자세히 설명하려고 하면 너무 말이 많게 대강만 얘기해요. 우리 이제 임제법에 말이죠. 사전에 내겠습니다. 선조위인이 선용우진의 관계인데 조와 요이면 동시에 만디면 조와 용시의 동설 용을 갖다 동시에 친다고 말이요. 그래서 인견부탈이라 사람과 경계를 갖다 한참에 어떻게 빼앗았단 말이야. 조용동시와 인견구타라는 것이 뭐냐면은 행상일교를 표현한 것입니다. 그런 행상일교는 그 행상만 되면은 한 군인이라 하는 것은 뭐냐면은 동산서래야 산은 동쪽 산인데 말이야. 쟤는 서쪽 쟤더라 이것이요. 왜 산은 동쪽 산인데 쟤는 서쪽 산이라 하냐 이것입니다. 이것도 만드면 분명히 낙자 있는 것이야. 원이 백기 인자 뭐 동북사인 서쪽지에 사는 거 아닙니다. 여기에서는 어찌 했냐면은 부처분립이요. 부처와 조사도 설 수 없다 이 말이요. 동산서리에 낙한 만드면 이 행사

임기였은 부처 조사도 할 수 없다는 말이야. 그런 동시에 범성노절이야. 예? 범성의 절정이야. 예? 범분이 없지 선역하는 말이야. 그 자체가 영원히 끊어졌더라 이거죠. 부처와 조사도 설 수 없는데 범분이 선역하니 만 이것이 어찌 설 수 있냐 말이야. 그게 결국은 말하자면 여기서 볼 때는 부처니 조사니 범분이 선역하는 것은 다만 되면은 잠자는 사람, 꿈꾸는 사람 아무것도 모르는 천치들이 이제 하는 장꼬대에 실범은 아니더라 이것입니다. 그런데 현기묘용 꽤 이전 신이 만듦이 대의 삼지 만듦이 그 현기 묘용을 쓰고 있거든. 그런 법문을 쓴다고 말이야. 그 대기 대의 하는 그 현이나 만듦이 깃들과 묘한 만듦이 그 용문 그것은 뭐였냐면 굴지매 처녀 땅을 파면 저마다 하늘을 찾거든. 하늘 우인데 땅을 한번 파고 들어가 봐. 틀렸다 이것입니다. 이전에 어떻니 아무리 이 대기 대의 저 불조 대기 대의 하지만은 이 행상로 일로 있어도 말이야. 굴지매 처녀 땅을 파면서 하늘 찾는 건 마찬가지다 이었습니다. 그런데 대적 소적이 말이야. 큰 도적과 적은 도적들이 이것입니다. 도적도 어떤 좀큰 도적도 있고 적은 도적이 있어요. 포장구리여 도적질을 어떤 나 물건 들어가서 자한테 훔쳐 놓고 주인이 와서 만드니 처지로 올 거예요. 개미 나가 있단 말이여. 당황하니까 이만 내 종을 다 굳든지 이 가슴을 치면서 이 소리 지르더라 이것이라. 살려달라고 말이야. 이것은 무엇이냐면은 이전 시임내 법문 법실인데 하는 소리입니다. 삼재 제불도 조직이고 말이야. 조직이고 역대 조사도 다 조직이다 이 말이야. 그런데 삼재 제불과 역대 조사도 그 법문이란 것은 말이야. 다 조직이 하는 짓인데 그 사람들이 법문을 했다는 것은 안 되면은 말이야. 남은 물건을 갖다 잔뜩 붙여놓고 주인이 와서 잡으러 올까 싶어서 말이야. 당황하고 어쩐지 아주 가슴을 치면서 통곡을 하는 계기더라 이것입니다. 그럼 이 도제락 하는 것이 말이야. 그 무슨 뜻이 있건데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죠. 여기에 대해서 한 가지 내가 또 이전 법문 하나 소개하겠죠. 은원 융지선사라고 인제 정맥의 맥락에 유명한 게 있습니다. 유명한 게 있었는데 일본서 이제 하도 거룩한 시민이라서 은원 융지선사를 일본으로 청해갔어요. 그 이제 결국 인보 항백정은 이제 시조대인데 청해갔는데 그 일본 선자 선종의 가장 말한 데면 유명한 종파가 묘심사거든. 그 묘심사에서 그 스님을 청했습니다. 청해서 이제 대접을 하는데 묘심사 대접은 누구냐면은 관산역한이거든. 관산역한인데 관산스님 계산조사한 말이야. 계산조사 가서 은원 스님을 가서 모시고 가서 말이야. 우리 만든 선배님께네 7,800년 선배님께네 그 계산조사 가서 그이 관산스님 앞에 영합이 절을 해야 되거든. 절을 한단 말이오. 뭐 큰일이었거든. 군수님이라고 이제 참말로 우리는 대접을 청했는데 묘심사를 갖다 무시해도 군수가 있단 말이오. 지팔로 긴 바이거든. 꽤 절을 안 하고 있으니까 화인을 했어. 당신이 아무리 말하자면 군수님 하지만은 말이오. 이 관산스님은 우리말로 되면 묘심사뿐 아니라 일본 선조에 가장 만드면 뛰어난 대조사님 말이오. 왜 그런 큰 대조사 영 앞에 가서 당신이 무엇이 도덕은 절로 하락하냐, 이거지. 그러니까 내가 은원 융지선사 하는 것이 뭐라고 하냐면은, 관산 스님이 얼마나 많이 걸어가니 나 모른다, 이거죠. 왜 그러냐면 그 스님 난 법문도 본 일이 없고, 어록도 없고 말이지. 어디서 못하고 무조건 내가 절을 진다, 이랬습니다. 아, 그러냐고. 그건 참 그렇겠다고. 그러면은, 관산 스님의 법문을 갖다 소개하겠다, 이거지. 그 무엇이냐, 이거. 관산 스님이 장 하시는 말씀이 실제 어록이었습니다, 거기가. 예? 법문이 어떻게 법문을 장 하셨냐면은, 백수자 유적지기라 정전 백수자라 한그 법문에 말이지 도적의 깃털이 있다 장 그런 법문을 했습니다. 왜 정전 백수자라 하는데 도적의 깃털이 있다고 했어? 조주지님은 도적님이란 말인가? 그장 그런 말씀을 했거든. 아주 이 법문이 깊은 법문이에요. 그 이제 관산 스님이 항상 하시기를 갖다가 백수자 말이지 정전백수라는 법문에 도적이 있다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소리를 듣더니 깜짝 놀라면서 말이요. 이 법문 한마디만 해도 어로부터 천만권보다 더 낫다 이 말이라. 하고 내가 절을 안할 생각 하면서 무수백배를 했습니다. 마침 이 도적이라고 하는 것이 뜻이 저 깊은 데 있어요. 깊은 데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도적들이 말이지 도적들이
돌기란 물기에 놓고 만든

총고 올라오고 있단 말이야, 겁이 나서. 총고 올라오고 있는데, 한상 습득이 무장돼서야, 한상과 습득이만 안 되면 솥뼈를 치면 웃었다고 하든지, 헉헉 꼬이면서 자치거든. 헉 꼬이면서 자치단 말이야. 똘똘. 참으로 애답고 애답다, 이 말입니다. 한상 습도 애답고, 전체가 말이 다 애답다고 말입니다. 인재적 사회가 누구 할것 없이 말이야. 심지어 멋지 은원이고 관사이고 말이야. 다 애다운 사람들아, 이거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게 어찌 됐냐, 이 말입니다. 회만마야 전정량하니, 회만마야여, 낙야라 큰 두지 천하에 맞는 가장 제일 무서운 비수금이에요. 칼주엔 제일 웃긴 잘든 칼다가 말이요. 그런 차 제일 무슨 비수 칼을 갖다 툭 들고 만드면 비교 섰다가 말이요. 그래서 전 정령이요. 부처님과 조사마님 정령을 갖다 그대로 만들면 해한다고 말입니다. 여기서 마님이 이제 불러올래 바로 해한다 이 말입니다. 태평환호의 참치환이라 태평한 우주의 천재에서 말입니다. 참치환이요. 어르스운들이 바보들 우주의 대가리를 갖다 모조리 다 뵌다 이 말입니다.

제가가 법을 배우려고 소림굴로 찾아가서 눈구디에 섰다가 팔을 끊었어요. 팔을 끊는데 그건 볼 때는 참으로 신심이 지극한 것지만은 사슬에 있어서는 말이요. 어르숙고도 가장 제일 어르숙은 사람이더라. 이것입니다. 그래서 친입설담벼 어르숙은 말하자면은 혀가가 말이요. 달마시님한테 속기해가지고 눈구디에 있어서 팔을 끊었더라. 편지의 하민무소로다. 편지 하민의 말이야. 편지에서 사람을 갖다고 든지 모두 죽이빈다 이 말이야. 그런데 어찌하냐면은 무수한 사람, 한량없는 사람을 갖다가 아주 편지에서 사람을 갖다가 죽이더라. 보통 이제 편지의 하민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죽인다는 것은 저 높은 데서 떨어져 죽이든지 구디기를 박아 죽이든지 하는 것이지 우찌 평평한 땅 말이야. 장판 빠서 사람을 낙상을 할 수 있나 그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사실에 쓰는 말이요. 서가나 달마나 그 두 분이 전체적으로 말이요. 일체 중생을 갖다가 평지 하민식으로 말이요. 평지 낙상식으로 사람을 갖다가 많이 해치더라. 이거라. 화탕 노탄이 비등하고, 그래서 저 지옥 말이요. 화탕 지옥 노탄 지옥이 말하자면 어떤지 불이 익을 열고 물이 펄펄 끓는다. 그 말이요. 금수 도산이 험준하니 말이야. 금수 도산 그것도 금수 지역에 금수 도산 그다 지옥 아닙니까? 금수 도산의 그 지옥이 말이야. 그 칼날이 웃으니만 되면 참 그 참말로 험준에 무섭더라 이거지라. 선제 동자가 매어매이여 말이야. 선제 동자가 저 가서 호떡 빵떡 요새 말하던 빵떡을 하나 샀거든. 빵떡을 하나 샀는데. 전수의 각시 일철교라 손을 패보니까 빵띠가 아니고 먹지도 못하는 말이야. 아주 쇠뭉치더라. 자리에 환유 불수인만저 위장부마 여기 말이야. 우리 대중 가운데 서가한테도 속이지 않고 달마한테도 속이지 않은 말이야. 그런 참 누구한테도 속이지 않은 대큰 말이면은 장부가 있느냐 이 말이야. 가섭파, 가섭파여. 가섭파는 가섭존자입니다. 가섭존자, 가섭존자여. 그 말이라요. 수득일장년이나 비록 말이요. 한번 웃든지 자기가 성공을 해가지고 큰 영광을 좀 봤다. 그 말이요. 영광을 좀 봤더라. 이것이야. 그렇지만은 각척 양상제여로다 도로에 말이요. 두 발로 갖다 다 끊치겠더라. 이렇습니다. 어째서 이제 가섭존자가, 일시 영광을 얻었지만은, 결국은 병신이 되고 두 팔을 갖다가 없는 끝이더라 하는지는 이제 뒷법문을 보면 이제 알깁니다. 세존이 말이요.

사라상수의 입반일반이라. 부처님이 사라상수에서 열반을 드렸거든. 그래가지고 이경칠이랑 벌써 일주일이 지냈습니다. 가습이 후지에 가습이 이제 그 일주일 지낸 뒤에 오셨거든. 가습존자는 그때 부처님을 모시고 계시지 않았어요. 필발로 그래서 이제 계시다가 가습존 부처님 열반하신 줄 알고 말이야. 일주일 후에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요관상접하니 말이야. 부처님 관을 갖다 곽을 갖다 관을 갖다가 세 분 일이 떡 두르거든. 깨 곽지 쌍구라. 부처님이 곽에서 두 발로 이제 내놨습니다. 두 발로 내놨어. 그러니까 가습이 장년대 말이니까 가습존자가 예배를 드렸어. 대중이 망절로라. 대중들이 만되면 어찌할 줄을 모르더라. 이것이 이제 소위 이제 우리 선종에서 말하는 곽씨쌍부 법문이에요. 곽씨쌍 법문인데 영산회상 거염하고 다보탑전에 만든 분반자하고 쌍임소에서 곽씨쌍부 한 거, 이것이 이제 우리 선종의 아주 골수 법문, 부처님이 아주 이심전심한 골수 법문이라고 이해하는 것인데, 그 중에도 곽씨쌍부가 만들면 아주 더 깊다고 이리 말한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내가 이제 한말 하겠는데, 미우가 세화의 천점이요, 천점누요, 미우, 아주 강비가 온다, 그 말이야. 가랑비가 와서, 저, 꽃들 적시거든. 꽃들 적시니까는, 천점누요, 아주 눈물이 방울이, 이 천방울, 만방울 되더라, 이것입니다. 그러고, 다면이 농죽에 일장소로다. 아주 짙, 선 붙은 연기가 아니고, 희미한 연기가 저 대밭에 꽉 끼가 있단 말이요. 그러니까 일장수여 한마다만 되면은 근심이 걱정이더라. 이제 이것을 알면은 말이 부처님이 곽씨쌍부 한 것과 가습존자가 예비한 걸 갖다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도 이것은 아주 참으로 짚어서 말이야. 보통 피상적 관찰로서는 모르는 것이요. 부처님이 어째서 곽씨쌍부를 했는지, 또 가습존자가 와 예배를 했는지, 보통 볼 때는 가습존자 예배한 것이 아주 존귀한 뜻으로 예배한 것들을 그리 볼 겁니다. 그렇지만은 가습존자 예배한 뜻은 저 딴 건데 짚은 곳에 있어요. 그래, 그 뒤에 이제 여럿이 내가 이 법문에 대한 개송이 많은데, 영기 관선사라는 스님의 개송을 내가 소개하겠어요. 개구의 이조 봉타설하고, 부처님은 해산설입니다. 개구의 이조 봉타설하고, 부처님이 천문지 나서가이고 말이요. 천상천하 유화독종이라고 등 이런 말씀하시거든.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운문스님이 그 뒤에 뭐라고 했냐면은, 내가 그 당시에 있었던 걸 말이요. 한 방마이로 뚫릴 지위가 있고, 개나 어떤 묵구로 주실 것이다. 이런 말이었단 말이요. 이제 그 법문입니다. 개구의 이조봉타하고 천문이 나가 있고, 천상천하 유화독조이라는 그런 소리를 했는데 말이요. 우문신이 만되면은 방마에도 때릴 주의가 있고 개를 웃든지 죽기다 그런 말이요. 방마에 벌써 맞아 죽었다 이 말이요. 부처님이 맞아 죽었고, 임종의 말이요. 임종의 오매 초행예로다. 깨는 천문이 이제 날 때는 실댐 소리 하다가 문스님한테 이제 맞아 죽었고 말이야. 임종에는 저 돌아가실 때는 또한 어떻게 하냐면 최행장. 아주 말하자면 못된 어떤 행동을 갖다가 하더라. 못된 행장을 팔았대긴데 아주 나쁜 짓을 해왔대긴다. 그 나쁜 짓을 해왔다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곽씨쌍부한 거, 곽에서 두 발로 쓱 내민 거에 대한 많은 소리예요. 그 과거에서 발로 두 발 내민 것이 보통을 만들면은 아주 신통이 말이에요. 죽은 사람이 어찌 과거에서 두 발로 내놓을게요. 그건 부처님 아니면 도저히 할수 없는 일이거든. 신통을 보더라 해도 참으로 말할 수 없는 신통이고, 또 그냥 법문으로 보더라 해도 그 이상 법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아주 나쁜 행동을 했다 하느냐, 이것이라. 평생 호지를 수부득이라 말이요. 그 부처님 만듦이 평생에 말이요. 그 아주 참 호탕한 기운을 갖다가 수부득이여 다 그 거다와서 없앨 수가 없더라 이 말이야.
그래서

서 사도 반제야 반제야 이러다 예? 죽음에 이르렀단 말이야. 또 이제 곽소계도 또 아주 발광해 또 미치더라 이랬습니다. 계자 부처님이 예? 그렇게 좋은 법문을 하고 신통을 부르는데 그렇게 이제 예? 욕을 하느냐 이것이야. 그렇지만 이게 욕이 아닙니다. 예? 욕이 아니니 예, 실제 쓰면 안 되면은 부처님의 뜻을 바로 알고 불법을 바로 깨칠 것 같으면은 이렇게 말 안 해야 안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그 뜻이 어느 곳에 있느냐 이것이요. 예? 뜻이 어느 곳에 있건데 연기 관선사는 이러한 자 개성을 갖다가 남기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그 뜻이 어느가 있냐 어느 곳에 있냐면은 행피 잡지에 침으시라 행기시로운 발의 말이요. 온 우천이 땅을 갖다가 땅에 저게 뒤쓸거든. 취무시여 무시로 우천이 계속적으로 자꾸 부른다 이 말이여. 결국은 우천이 온 대지를 갖다가 휩쓰는 우천지 보통 바람이 아니고 행내가 우주에 가득 차는 바람이 부는데 간단 없이 미래비 다 들어 이 바람이 불더라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단발라가 현인세로다. 어? 우단발라 꽃이 말이요. 인간 세상에 어떤지 나타났더라 이것이요. 그러한 이 말은 말이요. 가섭존자한테 가는 소린지 부처님한테 가는 소린지 만약 부처님한테 간다 하면은 부처님을 갖다 그렇게 욕을 한대 말이요. 어째서 우단발라 꽃이 시상 앞에 가 있고 그 행기가 산천 대천세계를 갖다 진동한다고. 그리 왜 칭찬하냐고 말이요. 그러면 이제 가섭존자한테 이 말이 간다면은 가섭존자가 무슨 아주 거룩한 일을 했기 때문에 이런 소리를 하느냐. 여기에서 이제 눈을 바로 떼야 됩니다. 그 뒤에 또 설봉 요선서라, 진을 청년선서라는 유명한 스님입니다. 그 스님이 이제 어떤 이제 말씀을 하시냐면은 장다가 가서 말이요. 이 법문을 들어 각상부하고 가섭존자 예배한 걸 갖다 들고 어떤 말씀을 했냐면은 말이요. 지 집인사, 지 자반사에면은 뱃눈이란 말이요. 이런 일로 할 것 같으면은 모든 걸 다 수입인다 이 말이요. 불법을 더 따할 것도 없고 자성을 더 증할 필요도 없고 말이요. 이것만 받아보면은 모든 것 다 끝난다 이 말입니다. 이 법문만 받으면 모든 것이 다 끝난다 이 말이에요. 그래 놓고 또 하신 말씀이 뭐라 했냐면은 약 불시 금색 두타가 급제정제하면은 만약 금색 두타, 금색 두타는 가습존자거든. 가습존자가 말이여 아주 급하게 우튼이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실 것 같으면 그 말이라 깊이 열만이로다. 참으로 말한다면은 안 서칠래 안 서칠 수 없다 이것이라. 군대에 말한다면은 부처님이 뭐 어떻게 할 건데 예? 가습존자 같은 우튼이 큰 참말로 눈 밝은 사람이 아니었던 말이여. 부처님한테 안 속을래 안 속일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오늘 법문을 다 봐야 돼요. 여기에서 오늘 법문을 다 봐야 된다고 말이요. 그래 놓고 뭐라 했냐면은 요전 황면노자마 누구든지 황면노자 부처님을 누가 다 안락하느냐 이 말이요. 박선상 일라온 우튼이 선상을 한번 탁 때리면서 백잡사로다. 우튼이 부처님이 우튼이 많으면은 부사서 말이요. 천쪼가리든 만쪼가리든 가려다 되어 있더라 이것이라. 그런데 예, 부처님이 말이야 아주 곽상부양 그 참 자한 법문을 하는데 어째서 사람을 속이다 하며 딴 사람은 만지면 다 속히 넘어가는데 가섭존자 만지면 속지 않았단 말이요. 만약 가섭존자가 실제로 정신을 갖다가 차리지 않았다면 부처님한테 속이시키다 알거든. 그래 놓고 선사를 치면서 말이요. 선사를 치면서 부처님이 백잡치야 돼. 아주 막, 부사쳐서 가려야 되겠더라. 꼭 이리 말하는 얘기죠. 여기 아주 이제 불법은 말이요. 참으로 이제 고를 수가 있습니다. 고를 수가 있어. 이것은 실제로 확철대어 해서 말이요. 참으로 만들면은 부처님이나 가섭존자 같은 눈을 갖다가 가지지 않으면은 도저히 알 수 없는 일은 짚은 법문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내가 또 한 말 하겠는데, 장차 싱심봉치자라니 이와 같은 우튼이 참으로 짙은 우튼 마음을 가지고 신심을 가지고 말이요 봉진찰 민재부를 우튼지 받습니다 이 말이요.
진진 차차를 만드면 저 우주

시방법계에 가득 차 미진 재물 말이지. 받든다 할 말이야. 그러하니깐에 시증명이 보이, 법은이란 말이야. 이것을 무엇이라 하냐면은 부처님의 은혜를 갖다가 갚았다고 이리 말한다. 이것이야. 제 부처님이, 예? 부처님이 말이야. 어찌 백잡사가 되어있단 말이야. 부처님이 가섭존자를 새기려 하다가 어떤지 새기지 못하고 말이야. 새기지 못하고 도에 가섭존자한테만 백잡세 아주 만님이 부사지에 가리가 되었다고 이리 설봉여선사가 말했는데 왜 나는 말이야 어? 참으로 이것이야말로 부처님의 은혜를 갖다가 다 갚아도 남은 기라고 또 이리 말하니 보려면 조사시임 내 우천지 말씀하신 거라고 내가 지금 빙하는 거다 말이야 정 반대되는 것지만은 절대로 반대가 아닙니다. 대중아 말이요. 어? 우리 대중들은 이제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것입니다. 이제 총결산을 또 하겠어요. 곽씨 쌍부의 말이지. 부처님이 우천지 곽에서 두 발로 쓱 내미니께네 가슴이 이래라 말이요. 가슴이 절로했거든. 그러니까 어찌하냐면은 금상 천마여 설상가장해라. 비단 위에 만드는 우천이 좋은 꽃을 갖다 더 붙이고 말이요. 어? 비단 위에도 좋은 꽃, 비단도 참으로 좋은데, 그 위에다 좋은 꽃을 갖다 더 우천이 갖다 놨으니 말이요. 얼마나 더 좋냐, 이 말이요. 그 소위 가장 이제 좋고도 더 좋은 걸 갖다가 금상첨마라 하는 거죠. 금상첨마요. 비단 위에 좋은 꽃을 갖다 또 갖다 얹어놨고 말이요. 설상가상이라고 말이요. 그런 동시에 어쩌냐면은, 눈이 과도 와가, 이 말이요. 눈이 없었던 거 참 눈이 많은데 모든 걸 갖다 웃든지 겹이 날 어찌되냐 말이오 그것은 모든 생명을 죽이는 데다 갖다가 표현한 소리입니다 모든 생명을 죽인단 말이오 겨울에 모든 웃든지 참말로 웃든지 생명이 죽어서 말이오 나무 잎도 떨지고 다 이래 되어 있는데 그 후에 눈앞으로 왔거든 그런 것도 어찌되었냔 말이오 그런 동시에 뜨면 설상에 가상해라 눈만 온 것이 아니란 말이오 그 후에 눈에 또 서럽게 왔더라 이것이야 이것은 금상첨마 정반대입니다. 금상첨마는 것은 좋은 가운데 더 좋은 걸 갖다 표현한 것이고 아주 또 나쁜 가운데 또 더 나쁜 것을 갖다 표현할 때는 설상가상이라 한 거든 눈운데 오해만데 눈에다 또 서럽게 더 아프단 말이오 예? 죽은 송자라면 더 차피는 식이야 이게 곽씨쌍부하고 말이오 가세비 예배하는데 어째서 정반대식으로 금상첨마하고 설상가생해라고 이리 내가 따라왔냐 이것이야. 그러하니까 어찌하냐면은 천상인간의 낭자불소다. 저 천생이나 인간의 말이야. 낭자불소여 억만징체해라 이것이라. 에? 아주 아무 막 꼴이 아니더라 이것입니다. 참말로 어떤지 금상첨마하려면 금상첨마든지 설상가생해 설상가생해 이렇게인데 금상첨마하고 설상가생해 서로 막 합해들이 나왔으니 말이오. 이건 서로 반대 현상이거든. 그러니까, 천사인간이 낭자불서야, 천사인간이 만재미를 서로 그만, 예, 뒤범들이 되어 있고 말이요. 아주 수라쟁이를 갈 수도 없고, 극락쟁이를 갈 수도 없고 말이요. 이것은 아무 이제 꼴이 아니더라. 뭐 아니더라, 이것이라. 그러면은 말이요. 곽씨쌍부는 차치하고 말이요. 예, 곽씨쌍부하고는 내가 묻지, 한 거는 묻지 않는다, 이 말이요. 그거는 그만두고, 과섭장려의 예배의 단화생고, 가섭이 절란 말이야. 그 뜻은 어떠냐 이것이요. 가섭존자가 절란 그 뜻은 어느 곳에 있느냐 이것입니다. 해저 이후가 천지하니 저 어떤지 참말로 천지를 만들되는 저 품바다 속에 말이요. 진흙으로 만든 소가 만들면 울음을 운데 만들면 천지가 진동을 한다 이 말이야. 어? 쿨을 가해 만든 우친이 예? 물개니 바다 속에 어떻게 견딘다 할 수 있냔 말이오. 흘러가 만든 물개는 물 속에 가면 다 우천지, 녹아 없어져 삐는데, 없어져 삐는데, 해저 이후가 저 천지를 만들던 푼 바다 속에서 진흙흘러가 만든 말, 진흙흘러 가지고 만든 소가 말이오. 소리를 지는데 천지가 진동을 하더라. 말이오. 그러니까, 수미가도 탁방공이 이러다, 태어머 이러다, 수미산이 말이오. 우천지 거꾸로 노고나무로 섰는데 어찌 되었냐면은 차 우천지 가장 높은 허공 가운데서 말이요 수미산이 거꾸로 노고나무가 서가 있더라 이랬습니다. 이 뜻을 알면은 가섭존자가
저런 뜻을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이요. 만약 이 뜻을 모르내면은 미래집이 다하더라 해도 가습자 뜻은 모르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든지 부지런히 공부해가지고 확철이 깨쳐서만은 이 뜻을 아니 어떻게 했든지 공부 열심히 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한동이 경수하고 만해지장천하니 이천봉우리가 잘 빼어난 걸 갖다가 경쟁하라. 만해지장천이라 일만 천의 골대이 말이여. 스스로 물 잘 흐르는 걸 갖다가 닦으라. 이것은 무엇이냐면은 천봉만을 천봉만을 저 조금 웃으니 이 봉우리가 그릇으로 좀 달랐다고 봐요. 모양을 뽐내고 그 이제 골짝골짝이 좋은 수석들이 그 물이 웃든지 참 소유 좋고 김치도 좋고 아주 기묘하더라. 그런 동시에 어떠하냐면 운형무채비오 고거영보지라. 정순이 봉오리에는 꾸리민자 기지가 있고 그런 동시에 골짝골짝 양계가 꽉 끼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 그 가운데 순천 범이 말이야. 범이 도사리가 앉는 동시에 깊은 쏘는 여기 희귀천지가 있더라. 가득 덜놓고 참 덜어 노력상 하느니는 이전에 박은 단순사람 문의한 이제 정례제 천신이 이렇게 됐어요. 그 박은 단순사를 지금 한번 생각해 본다고 말이에요. 그래 어째서 그 박은 단순사를 생각하느냐면은 일본으로 본도 황무라 한 주모가 있단 말이에요. 황무 중국에 아주 유명한 황무라는 참 집이 있는데 그 집을 갖다가 한 주모가 있고 때리 잡아뜨리고 있더라. 그 작은 단순사 이전에 유명한 성이 있습니다. 차도와 기승마절이오 또한 말려봐라 이 말이야. 이 무슨 돈이냐 지금 말한 뜻이 무슨 뜻이냐 이 말이야. 전에 원시 몇천대원이라니 본래의 말이야. 어떤 거냐면은 몇천 대단대야. 이건 지어져 있는 깨일입니다. 깨일은 본래는 몇천 대단대라는 깬데 이중의 전장 지하미에다 지금 어떻게 했냐면은 그 몇천 대단대가 변화하였냐 지하미에라 되었더라. 그 몇천 대단대하고 지하미에는 정반대 정반대입니다. 그래, 지금 아까 내 말한 그 법문의 내용이 말이야. 응? 몇천 대장대가 변해가지고 지하 밀대가 된 줄 알 같으면은 그 법문 뜻을 알 수 있는 것이야. 보통 지상계를 볼 때는 앞에 말과 전부가 전부 다 맞지 않고 말이야. 아무 관계 없는 것 같지만은 알고 보면은 완전히 통해야 있다는 말이야. 운명이 인신문화다. 이전에 운신무지 대조사 운문종 옥자도 되는 운신이 말이에요. 어떤 주인이 뭘 물으냐면은 살부 살모는 불전 참여냐 자기 어머니를 지우고 아버지를 지겠다 말이에요. 그것은 부처님 앞에 가서 참여를 한다. 부처님 앞에 자기 부모를 지킨 죄는 부처님 앞에 가서 참여를 할 수 있지만은 살부 살종의 행신마트 참여이니까 그러면 부처님을 지우고 조사를 찍으면은, 그럼 어느 곳에 가서 참여를 해야 되겠습니까? 이런 거죠. 가장 많은 세상 큰 죄가 부모를 찍은 죄인데, 그래, 아무리 큰 죄라도 부처님의 때 가서는 참여를 할 수 있는데, 그러면 부처님과 조사를 찍었다. 그러지 말이에요.

때는 어느 곳에라도 참여를 할 수 있냐? 그건 참여를 할 수 없는 것이거든. 그림을 이제 문신이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 너, 드러났다. 그러면 어때요? 드러났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 뭘 죄가 드러났단 말인가? 뭘 드러났단 말이야? 이것이 유명한 문신이면 어쩌란 말이야. 아주 여기서는 참말로 깊은 뜻이 있어. 확철이 깨진 전에는 절대로 모르는 겁니다. 그러면 그 내용이 어떤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내가 이제 그 내용을 갖다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도만 10회에요. 10초 때리요. 돈은 말이요. 돼야죠. 돈은 온 시방세계에 가득하게 찾고요. 돈은 나중에 온 시방세계에 가득 찾는데 10초 때리라. 마음은 억천만 개로 묶인 초를 했더라. 이랬어. 연루망상이에요. 기름이 이르라. 그런다는 말하자면은 삼라망상에 다 흘러가 있어. 삼라망상에 이 그림자가 안 흘러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런 동시에 기분이라 기운은 말기는 양이 인연이라 하든지 양이의 두 가지로 나아가 있더라. 이렇습니다. 이 뜻을 알려면은 운문신이 말씀하는 목자 본문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따라서 이전에 신천 홍성당에 유명한 게 있었는데 그 신이 개성한 게 있습니다. 그걸 내가 소개하는데 살생 부처 유황과 죽인다 살생 살자 부처님을 죽이고 도사를 죽인다 했으니 말이야. 그 죽일 때는 부처와 도사하고 무슨 연수가 됐느냐 하겠죠. 무슨 연수가 됐길래 부처와 도사를 죽인다 했느냐 하겠습니다. 그런 동시에 노천 가라 참제권이로다 드러났다 하는 말이야. 드러난 것에는 집집마다 말하면 모든 죄를 다 참여해 마치더라. 당근도 천지려하여 다못 무엇을 보냐면 백천 말이야. 예? 지나가 천이나 많이가 되는데 그 많은 시냇물들이 다 비대어라. 큰 바다 속에 바다는 전부 다 흐르내란단 말이야. 다못 천지 백이나 천이나 되는 그 큰 우측이 그 강물들이 말이야. 전부 다 바다로 흐르내란 말이야. 길이노가 대성천이나 얻지 말아되면 노, 노는 닮아지는 말하겠습니다. 예? 늙은 대문이 말이야. 늙은 오랑캐가 동천에, 동천에 와 있는 것 같다가 누가 알 수 있느냐, 이 말이야. 닮아지는 서천노래이지만은 법을 전하기 위해서 동천에 왔으시거든. 중추의 주사 청강을요, 중추, 아주 만드면은 한가인다. 한가래 아주 좋은 노름 말이야. 천이나 만이나 되는 그 강물에 아주 깨끗한 강물의 빛이 있다는 말이야. 옥도 좋은데, 옥도 좋은데 그 아주 좋은 얘기 말이야. 깔끔한 강물의 빛이 얼마나 더 좋나 이것이다. 그리고 당야에 등장 마라층이라 한밤길에 말이야. 건물을 타는데 한밤길에 건물을 다 타는 사람은 건물을 타는데 만나천이야. 저기 천이나 마이나 지금 갑자기 물이 줄줄 흘러내려가는데 말이야. 예? 그 물소리를 전하더라, 이 말이야. 예? 물소리가 참 웃긴 잘 흘러내려가는 그 폭포도 있고, 이제 단순한 물도 있고, 그런데 그 물소리가 아주 기기 모여야 그 말이야. 중요할 정도거든. 깨 밤 중에 그 물을 타는 소리가 아주 그 좋은 물소리를 흘러내려가는 것 같더라, 이랬어. 소감 정중무한사. 누가 말한 대로는 저 신의 가운데, 거리 가운데 말이야. 하는 일, 하는 일을 갖다 가냐할 때 누가 있냐, 이거죠. 지금은 삼중 정치 얘기를 했는데, 지금 이제 한 걸음 또 나가서 뭐였냐면은, 이제 도시. 그런데 나가 지금 이제 중생 제도, 이제 활동하는 겁니다. 수관중 중에 뭐한 사람 말이야. 누가 어떤 사람이 신의 거리 가운데 가서 만드니 활동한 걸 갖다가 강의할 사람이 누가 있냐 말이야. 이타장단인 마음이다. 질든지 딸든지 말이지. 예? 원하든지 죽을든지. 그걸 지 마음대로 자유자재 할 뿐이지.
예? 그에 따라서 아무도 관여할 사람도 없다, 이랍니다. 이것은 참말로 법을 얻어가 있고, 대자유자재한 경제를 갖다가 표시하는 말씀입니다. 그 안에 이 뜻이 어느 곳에 있는 말이겠죠? 이것도 내가 한 말 하겠는데, 명료는 징수지하고, 아주 실정실은 무슨지 이렇게 짝쓴 말이야. 징수지하고, 참 잘하는 기운이 그, 겉어진단 말이야. 명료는 갖다, 뭘 갖다 표현하는지 아는 사람은 압니다. 아주 실정실은 천하에 둘도 없는 아주 좋은 그 모종이 있는데, 그 모종에 그 빼어난 말을 천하에 둘 비유할 수 없는 말이야. 어? 그런 기운이 넘는 더 보태어진다, 이것이다. 그런 동시에, 서천은 바로 서장이다. 상서실은 푸른 말이야. 어? 풀 중에 가장 많으면은, 이 세상에서 찾을 수 없는 아주 좋은 풀이 있는데, 신기한 풀이 있는데, 그 풀은 바로 서장이요. 어? 좋은 말하자면은, 피트를 갖다가, 정공명에 넣더라. 그러면 이제 아까 말한 그 넣자. 들어놨다 하는 법문을 갖다가, 눈이 열린 사람은 알 수 있으라요. 여기에 또 이제 천동각성사 법문을 하나 더 소개했는데, 천동각성사와 상당해서 법문을 하면서 말하는 예미는, 너여, 들어놨다 켈려, 이 말이거든. 문신이 들어놨다, 이렇게 하거든. 초종월불조로다. 우리 참말로 말하면 종문, 법문 가운데 가장 많은 뛰어난 법문, 동시에 부처와 도사도 넘어갔더라, 이것이야. 이것은 우리 만드는 너 이렇게 끝났다 하신 게 보통 지나간 말로 한글로 일상화하였지만 그것이 아니고 이 법문은 아직이 지포가 말이지 높은지, 예? 종문 중에서 이런 법문을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 없고, 그런 동시에 모든 불조 말이야. 법문을 갖다 전체 다 어쩐지 초월한 말이야. 그런 아주 무서운 법문이더라. 그렇죠? 그 다음에 뜻이 어찌되었던데 그렇게 이제, 초등을 불조로 타느냐, 이것이야. 이런 것을 본능해야 말이지. 사람들은 다 말하기를 나왔다가 어떻게 말하냐면은, 운문 스님이 죽은 사람을 갖다 살리는 행을 갖다가 불사른다. 그 얘기 말한단 말이야. 쉽게 보통 사람들이 이제 아는 사람들 한 소리야. 운문 스님의 법문을 아는 사람은 어떻게 그 법문 내용을 말하냐면은, 이 법문이란 것은 아주 완전히 죽어서 생명이 떨어진 말이야. 성장을 도로 살리는 그런 비밀 상황을 갖다가 살리는 그런 짓이다. 또, 이제 다 앉아 말하는데, 아주 거의 도박거리다. 나는 그리 참단 말이야. 나는 그리 안 봐. 어찌 보냐면은, 그 운문 스님이 도박거리 뜨기는 말이야. 도덕거란 것은 무엇이냐면은, 독을 갖다가 참말로 제일 무서운 독을 갖다 칠한 북인데 말이야. 그 북을 두드릴 것 같으면은, 북 소리 듣는 사람은 다 죽는다고 말이야. 그 무슨 일이 그런 일이실까? 이전에 그 정문 본문에 대해서 비유로 말합니다. 독을 이제 발라가지고 있는 그 북을 두드린 말이야. 무슨 독을 발랐는지 그 북 소리만 듣는 사람은 전부 다 앉아 죽어버린다고 말이야. 그런데 그 천동각성사 하는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은, 보통 사람은 운문심 하는 법문이 말이야. 사람 죽은 송장도 살리는 그런 거룩한 법문이라 하지만은 나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 어떤 법문이냐면은, 모든 생명을 죽인 말이야. 참다 무서운 선생이다. 이 말을. 그럼 어째서 그 표현이 정반대냐, 이것이야. 그 정반대 같지만은, 알고 보면은 절대로 반대가 아니다. 고고라! 참말로 쑤아리로 쑤아리다, 이 말이야. 이것은 이제 이 법문을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들을 행해서 한다 말이야. 개인의 조문작자하고, 다시 어떻게 하면 조문작자요. 글자나 씻고 만들면은 말이야. 예? 글이나 씻고 글자나 어떻게 물로 뜬다, 이 말이야. 결국은 무엇이냐면은, 글자만 파고든다, 이 말입니다. 너 계신 데 드러난다, 계신 데 드러난 글자. 그날 넣자 말이야. 넣자 글자는 암만 그걸 갖다가 가지고 물고 뜯고 씻고 해봤자, 넣자 뜻은 뭘 말렸죠? 넣자 뜻을 말려면은 자성을 바로 확실히 깨쳐야 되지. 그 뜻이 문자일지 아니하다. 이 말이야. 그런 동시에
중요한 거래가 그러한 불자의 입장에 무슨 행동을 하는 것이다.

각오하는 어떤 행동의 말이지, 그때 어떤 이제 기초를 가해서 맞추려 한단 말이야. 그 행동을 아니하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상창하수야. 저 위에서 갔다가 만드는 무슨 소라 같은데, 밑에서 또 응하고, 또 이제 밑에서 무슨 소라 같은데, 위에서 응한단 말이야. 이것은 자꾸 자꾸, 밖으로 외변으로만 쫓아나가는 게 의미하는 것입니다. 내용을 어떻게 참말로 의심을 넣었다, 본문을 바로 떼쳐야 되는데, 피상적 관찰을 좀 모른다, 이 말이야. 심정고한 말이야. 앞을 보고 뒤를 또 돌아보고 그러거든. 그 앞에 가서 살피고, 뒤에 가서 살피고, 앞만 말하자면은 앞뒤로 살피고, 전부 좌우로 살피고, 또 글자에 가서 그 뜻을 갖다가 살피고, 그러고 행동하게 살피고 해봤자, 이것은 완전히 말하자면은 수박 그 잡히지, 원내용 근본 뜻은 모른다, 이 말이야. 어디 이것은 확실히 자기 자신을 깨친 데 있다. 이런 말씀이에요.

법화경 수행도량 정혜선원에서 법화 칠보탑 불사 원만회양과 전세계 인류의 행복을 발원하며 법화 삼매참법 천일기도를 봉행합니다. 법화 삼매참법 기도를 통한 진정한 참회와 법화경 독송으로 법화 삼매를 증득하고 본래의 불성을 밝히는 시간, 3년간 한 달에 한 번, 매월 둘째 주 토요일에 펼쳐지는 법화경 대강백 스님들의 법문과 법화 삼매참법 기도 수행의 세계로 불장님들을 초대합니다. 천일기도의 회향은 곧 성불의 길, 부처님께서 예언하신 성불의 입학허가서 원돈대계 수계대법회로 원만히 회향합니다. 금생에 만나기 어려운 법화 삼매참법 천일기도에 동참하시어 무량겁의 업장소멸과 소부소원 성취를 이루십시오. 정혜선원 법화 삼매참법 천일기도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오늘 저에게 주어진 주제가 법화경 신의 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달라 해서 오늘 오기는 왔습니다만은 제가 법회에 참석 안 한 지가 벌써 10여 년이 됩니다. 한 10여 년 동안 법회에 나가지도 않고 우리 절에서도 밥만 얻어 먹고 뒷방에 있지 그냥 아무 쓸데없는 산송장입니다. 그런데 이거 주지선님께서

이야기를 듣자 하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법화 참법을 옛날에 천태지자 대사가 만든 그 참법에 의해서 정식으로 참법까지 일주일에 한 번씩 하고 있다는 소리를 듣고 오긴 왔습니다. 저에게 주어진 것이 법화 참법이 아니고 법화경 신의 품이니까 오늘 거기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신의 품에 들어가기 전에 법화경이라는 것이 어떠한 경전인지 잠깐 이야기를 하고 넘어가야겠습니다. 법화경 신의 품만 제대로 보면은 법화경 한 권을 28품 3권을 전체를 다 8권을 전체를 다 본 것과 같습니다. 실제 내용이 그렇습니다. 그만큼 법화경 신의 품은 법화경 가운데서도 가장 핵심만을 이야기해 놓은 것을 우리가 읽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법회를 제대로 하자면은 한 사람이 읽고 한 부분을 읽고 그 부분에 대해 설명을 하고 또 한 부분 읽고 설명하고 해야 되는데 그대로 하자면은 오늘 몇 시간을 해도 끝을 못 맺힐 것 같으니까 다행인지 불행인지 제가 눈이 아주 안 좋습니다. 지금 이걸 제가 보려고 확대를 시키긴 하는데도 지금 보이질 않습니다. 어른 하여 검은 거는 글자고 흰 거는 종이라고 몰라. 여러분 방편품과 비유품은 지난주에 했습니까? 비유품의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어떤 부분이 여러분들은 어떻게 느꼈습니까? 지금부터 한 1970년도니까 한 45년 됐나 한 50년 가까이 됐을 겁니다. 그때 불교신문에서 법화경 비유품만 보면은 옛날에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 길에서 미친 코끼리를 만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친 코끼리가 아무거나 다 밟고 다 떠받고 하니까 도망을 가다 보니까 마침 숨을 곳이 우물이 하나 있어. 그 우물이 마침 등나무가 나가지고 등나무 줄기가 우물 밑으로 쭉 쳐져가 있거든요. 그래서 등나무를 타고서는 내려가다 보니까 밑을 내다보니까 독사가 세 마리 혀를 날라르면서 내려오기만 물라고 하고 있고 위에는 미친 올라가면 미친 코끼리인데 짓밟혀 죽겠고 그런데 우리를 쳐다보니까 우물벽에서 흰지와 까만지가 차례로 나와서 등나무를 갈고 갈거든요. 있거든요. 그럼 매달리고 가만히 있어도 떨어지면 뱀인데 물려 죽겠고 올라가면 코끼리인데 밟혀 죽겠고 그런데 그 순간에 우물벽에서 벌이 집을 지어가지고 꿀이 똑똑 떨어지거든. 그래서 그 꿀도 한 방울 떨어지는데 그 꿀 받아먹는 맛에 내려가면 독사가 있다는 생각도 위에 올라가면 코끼리가 있다는 생각도 흰지 까만지가 그거 나무를 갉아먹다는 생각도 싹 다 잊어먹어버리다는 거예요. 그리고 달콤한 맛에 취해서 사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이라 합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같으면은 그 순간에 어떻게 하겠습니까? 1970년도 불교신문에다가 그것을 답을 할 수 있는 사람 답을 해달라고 신문에다가 광고가 아니고 정식 기사로서 낸 일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다행히 저는 눈도 얻었고 귀도 얻었고 귀도의 한쪽 귀는 완전히 오른쪽 귀는 완전히 안 들립니다. 오른쪽 귀가 약 70% 들린답니다. 그 눈은 완전히 0.1도 안 됩니다. 0.005밖에 되질 않아요, 이 눈이. 그러니까 사람을 아주 가까이 와

사람도 못 알아보고 말도 붙었지도 못하고 보기 싫은 걸 안 봐도 되고 듣기 싫은 걸 안 들어도 되고 하는 거는 상당히 오히려 좋을 것 같은데 한편으로는 또 상당히 불편하기도 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부파경을 읽어보면은 요게 지금 여러분 한 장 받았죠? 제일 밑에 보세요. 21품인가? 21품입니까? 21품까지 보면은 법화경 제일 처음에 서품이고 그 다음에 제9품인가 10품까지가 보면은 부처님께서 경전을 설할 때 반드시 대고중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대고중. 누구를 대하여서 어떤 대중을 상대로 해가지고 법화경을 설했느냐 하는 건데 여기 여러분들 보시죠. 저 혼자 이야기하면 내 주장일지 실제 그 경과는 거리가 멀어지니까 제가 그동안 뭐가 그 학교에서 20년 동안 법화경을 제가 강의를 했거든요. 강의를 하면서 강의 내용을 학생들이 알아보기 쉽게 자료로서 나눠준 겁니다. 이게 서품과 11품부터는 대고종이 여러분들 자세히 보세요. 보살입니다. 그런데 방편품부터 세십까지는 대고종이 스님입니다. 즉 법화경에 나온 대로 얘기하면 대고정이 성문성이에요.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깨치다 해서 성문이라고 합니다. 성문성입니다. 그런데 서품과 그 밑에 절반을 보면은 대고정이 보살로 변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뜻하느냐 하면은 이 경전이 성립될 때 어느 시대에 성립되었느냐 하는 것을 증명하는 것도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 한국 불교 스님이라고 하면은 남방에 계율 중심으로 하는 남방 불교를 가면은 아이고 한국 스님들 대성 불교 아니냐고 하면서 그래서 대성 불교를 하는 거는 주체가 보살이거든요. 근본 불교와 지금 계율을 중심으로 남방 불교라든지는 주체가 성문성입니다. 스님, 머리 깎은 스님입니다. 그래서 근본 불교에서 부파 불교로 바뀌어가지고 부파 불교에서 다시 대성 불교로 바뀌는데 대성불교를 바뀌면서 주체가 스님에서 보살로 바뀝니다. 보살이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는 내가 여자니까 절에 다니면 가면 보살님 보살님 아니고 내가 보살인 줄 알면 천만이 말해서 보살이 아닙니다. 여성 신도지. 보살이라는 건 뭐냐면 보디 사트바 보리살타 우리말로 하면 보리살타라고 읽습니다만은 깨치기는 깨쳤대. 아직까지 중생의 인연을 조금 가지 남아있는 사람. 그게 보살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완전히 중생과 인연을 끊어버리면은 부처는 부처고 중생은 중생이기라 부처가 아무 필요 없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서 중생의 인연을 끊지 않고 부처님을 섬기는 사람들을 보살이 보디사트바 보살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보살이 있는 덕에 우리가 부처를 가까이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대신에 중생이 위기에 빠져

있고 아까 말이다 등나무에 흰지가 까만지가 그 나무를 깔아 먹는다는 것은 흰지는 낮을 말하고 까만지는 밤을 말하는 거예요. 싫든 좋든 나는 살아가면 나이를 먹게 되고 나이를 먹으면 늙고 늙으면 죽게 마련이라. 그래 흰지 까만지가 세월을 깎아 먹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떨어지면 독사인데 독사라는 것은 뭐냐면 삼독입니다. 탐진치. 이 삼독을 인해서 어차피 나는 지옥이 떨어져. 그러니까 네, 지옥에 떨어졌을지 내가 지옥을 갈지 천당에 갈지도 모르고 고통은 심하고 항상 짜증내고 항상 화내고 항상 찌그럭찌그럭하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인 거예요. 그래, 그런 고통이 많고 분쟁이 심하고 갈등이 심하고 하니까 부처가 필요한 거예요. 깨치신 부처가 필요한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깨치버린 부처가 할 일이 없어. 그대로 부처 갖다 내버려도 돼. 불상 구태의 법당에 안 모셔도 된다는 겁니다. 불상을 부처님 앞에 법당에다 모시려고 우리가 절을 하는 것은 나도 부처가 되기 위해서 이 세상 내 사회 내가 산 내 주위에 사는 것이 그대로 부처님 국토가 되고 내 사는 곳이 부처의 세상이 되게 하게끔 그렇게 위해서 우리가 부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처님의 가르침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거 나눠주면 얼른 그걸 할 줄 아는데 법화경이 총 몇 품이에요? 28품이죠. 그런데 여기는 21품까지 해놨거든. 왜 그렇게 했어요? 법화경에 우리는 일반적으로는 모든 경전이 여시야문 일시불제 사회국 지수급고도원 하서 이와 같이 나는 들었노라. 내가 들었다는 건 내가 누구냐? 아란존자다. 그래 모든 경전은 아란존자가 듣고 아란존자가 설하는 것을 부처님 돌아가시고 나서 200년 후에 비로소 문자화됩니다. 옛날에는 부처님 당시에는 성인의 말씀을 문자화하면은 그 성인을 모독한다고 해서 모든 성인이 기록이 없어. 그래 인도의 고대사 기록이 없습니다. 전부 구전이지. 그래서 이걸 전문 용어로서 원시 21품이라고 합니다. 법화경 원시 21품이라고 합니다. 이거 처음 법화경 생긴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오늘 바로 뭐가 신의품에 하니까 네, 여러분들 신의품 한번 읽어봤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신의품의 내용을 간단히 줄여서 이야기하면은 옛날에 어느 마을에 큰 부자가 살았던 모양입니다. 그걸 요새 말하면 장자라 하면 요새 말하면 재벌이거든요. 재벌이 있어서. 근데 아들 하나 낳았는데 어릴 때 아들 잊어먹어버려서 뭐 집을 나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항상 내 아들을 어디가 찾느냐. 아무리 찾아도 아들을 찾을 길이 없어. 그래 아들을 못 찾고 내일이나 올라나 모레나 소식이 있을라나 하고서는 항상 텐마루에 앉아가지고서는 밖에 대문만 내다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이거 아들은 어떻게 됐느냐. 아주 어릴 때 겨우 그런 배울 때 집을 나와버렸으니까 집을 잊어먹어버렸어. 우리 아버지가 있다는 그 자책을 잊어먹어버린 거예요. 근데 어느 흉년이 들어서 밥을 얻어 걸어진지가 됐으니까 밥을 얻어 먹으러 다니기도 밥을 잘 안 줘. 그런 흉년이 들었으니까 그렇게 돌아다니기도 하니까 소문이 들으니까 어느 마을에 가면은 큰 부자가 있는데 그 집에 가면 밥을 쉽게 얻어 먹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소문으로 들은 거예요. 그래서 이 아들은 거지 아들은 자기 아버지 집인지도 모르고 밥을 얻어 먹으러 간 거예요. 그래 밥을 얻어 먹으러 가보니까
화려한 기와집이 엄청 고르

같이 큰 집에다가 대문도 겹겹이 쌓아가지고서는 무서워서 들어갈 수가 없어. 그래서 대문 밖에서 저 아니 어떤 게 생겼냐면 살 얼굴만 살 요래가지고 본 거지 엿본 게요. 보니까네 부자가 비단 옷을 입고 텐마루에 앉아서 밖을 내다보고 있거든. 근데 마침 그때 그 부자 아버지가 설마나 오늘은 소식이 있을라나 하고 대문을 내다보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둘이가 딱 눈이 딱 마주쳐버려서 근데 아버지는 얼른 아들을 알아본 게요. 아, 저기 내 아들이라고. 여봐라, 여봐라 하고 하인을 불러 게요. 그래 하인을 두 사람을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네 이 아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아버지인 줄 모르고 사람을 두 사람을 보내가지고 억지를 끌고 가려고 그러니까네 틀림없이 이 사람이 날 잡아다가지고서는 종으로 부려먹으려고 한다고 날 살리라고 막 도망을 가버린 거예요. 깜빡 놀려가지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가만히 생각해 저 아들이 본래 내 귀한 아들이지만은 그러지를 오랫동안 그러지를 살다 보니까는 그러지 품성이 되어버렸구나. 그래서 그 하인을 다시 부릅니다. 억지를 끌고 오지 말라고. 대신에 너도 같이 그러지 모양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 두 사람이 거지 옷을 입고 그 아들을 찾아간 거예요. 찾아가서 꼬시깁니다. 우리 저 바보도 흉년이 져가지고 다른 데 가봐야 밥을 잘 안 준다. 그런데 저 부잣집에 가면은 밥을 잘 준다. 그러니까 우리 저 집에 밥을 먹으러 가자고. 그래 꼬시기니까 솔깃하거든요. 그래서 그 하인을 따라서 부잣집에 갔어. 가서 가니까 이제 아버지가 이제 좀 한 가지 꾀를 부리는 게요. 비단 옷을 입고 높은 사람으로서 아들이 내려 거지인데 가서 접근해봐야 접근이 말이 안 통해. 위선아 말 대화를 하려고 안 해. 그러지가 열등의식이 사로잡혀서. 그래서 그 하인을 거지 옷을 입히가지고 가까이 가는 하게 하는 거예요. 해가지고 우리 부지런히 여기서라 마당 설고 변소 치우고 변소 청소하고 하면은 밥을 잘 줄이고 그렇게 하자 하니까네 그게 괜찮단 말이에요. 여러 집에 밥을 더 먹어서 하는 것보다도 한 집에서 변소만 치워야지 변소 청소만 하고 뭐가 그 마당만 썰어주면은 밥은 잘 준다고 하니까네 이제 그렇게 하는 게예요. 그런데 이 아버지는 그 아들이 가까이 가기 위해서 비단 옷을 다 벗어버리고 아버지도 다 떨어진 옷을 입고 얼굴에다 먼지를 덮어 흙먼지를 덮어 쓰고 옷도 일부러 더럽게 해가지고서는 거지 모양을 해가지고 가까이 간 거예요. 그리고 아들한테 가까이 가면서 우리 이 집에서 부지런히 일만 하고 마당 잘 설고 똥 잘 치우고 하면은 밥을 잘 주니고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 가만히 보고 괜찮단 말이에요. 그래서 차츰차츰 아버지도 거지 옷을 입고 나타나니까 아버지하고 친하게 된 게 이제. 그래서 친하게 돼가지고서는 차츰차츰 아버지한테 가까이 가게 되는 게요. 그래서 아버지가 이제 친하게 되니까 어느 정도 몇 년이 지나서 친하게 됐어.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다음부터 그러는 거예요. 너 이제 너 워낙 착하니까 지금부터는 그 변소 치우고 똥 치우고 마당 설고 하는 거는 신출내기인데 주고 너는 내 방에 와서 내 방 청소를 해라. 요새 말하면 스님들 말하면 시자가 되는 게예요. 속간 말하면 비서가 되고 개인 비서가 되고. 그래서 그때부터는 이제 아버지 방 청소하고 아버지 방에 이제 마음대로 왈락탈락날락 하게 되고 이제 친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이것도 익어졌어. 그 익어지니까 그 다음부터는 아버지가 또 그러는 거예요. 지금부터는 이제 뭔가 비서도 개인 비서도
기숙소 시봉도 신출내기인데 주고.

너는 조금 이제 내 신용을 얻었으니 간에 더 뭐 귀한 자리를, 큰 자리를 가거라. 그래서 그 다음에 열쇠를 넘겨주는 거예요. 창고 열쇠, 비단 창고 열쇠, 저거는 살도 열쇠, 열쇠를 넘겨주는 거예요. 그리고 열쇠를 넘겨주면서는 이것은 살 창고다, 이것은 비단 창고다, 이것은 무슨 창고다, 전부 일러주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 관리인이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그래서 그 어느 정도 또 익어지니까 그 다음부터는 이제 그러니까 이제 나이가 많아졌단 말이에요. 나이가 많아지니까 아버지가 죽을 때가 돼서 그러니까 그 아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까지 아들인지도 모르는 거예요. 자기는 착실한 하인이지 아주 아버지 대를 이을 아버지라는 것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 그걸 계획적으로 아버지는 그 계획적으로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죽을 때가 됐어. 아버지가 늙어 죽을 때가 됐어. 그래 그 아들을 시켜 가지고 장군 출신 장군 그리고 정치가 서상인 마을의 모든 정말 높은 지배층에 있는 사람들을 다 불러 모으는 거예요. 불러 모아놓고 부처님께서 말씀을 드립니다. 부처님께서 아니고 그 장자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실은 저 사람이 내 아들이다. 아들인데 어느 땐가 집을 나가가지고 거러지가 되어가지고 마음 자체가 거러지 생활 오래 하다 보니까 마음이 거러지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마음 자체가 천한 거러지 신세가 되어버렸다. 근데 사실은 저기 내 아들이고 네 모든 재산은 내가 죽으면 저 아들한테 상속시키달라고 하고 유언을 하고 죽었다는 이야 그것이 바로 신의 품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제가 그러죠. 처음에 신의 품 하나만 잘 알면 법화경 전체를 안다고. 처음에 거러지가 밥 얻어먹으러 갔다가 하인 두 사람이 잡은지 끌고 가려니까 악하고 놀리거든. 놀려가 도망갔단 말이에요. 그것은 부처님께서 깨치셔가지고 처음 21일간 그 부처님 경계를 보고 그랬습니다. 모든 경계를 부처님이 깨치셔서 21일간 정해 들었다 하는데 정해 들었을 때 부처님께서 하늘에 있는 올라가서 하늘 천신들에게 화엄경을 설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화엄경을 설하니까 아무도 못 알아들어. 깜빡 놀리기만 하는 거예요. 설마 내가 부처라고. 부처의 세계는 부처지. 어째 우리가 감히 부처가 되느냐. 깜빡 놀리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은 불교와 영영 거리가 멀게 된 거예요. 그런데 아까 두 사람은 거지 옷을 입혀가지고 꼬시가가 와가지고 변소 똥 치우고 마당 설고 했다는 것은 무엇이냐? 아함경이라는 게요. 아함경은 착한 인연을 지으면 착한 보호를 받고 과보를 받고 나쁜 일을 하면 나쁜 과보를 받고 인과응보 그것을 가르친 것이 아함경입니다. 그래 부처님의 경전의 가르침의 첫걸음이요 그게. 그 다음에 출입자제 아버지 방에 마음대로 왔다 들락날락 할 수 있는 권리를 줬다 그러잖아요. 그것은 방등경이라는 얘기예요. 방등경 가운데 가장 그것이 우리가 지금 많이 접촉할 수 있는 것이 해심밀경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 실제 해심밀경은 방등부에 속합니다. 이건 여러분들 잘 들어보지 못한 말 이야기일 거예요. 그래서 방등경을 설한 것이 아버지 방에 마음대로 들락날락한 거기서 비유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열쇠를 주고 이것은 뭐가 살창고다 이것은 비단창고다 가르쳐준 것이 정말 재산을

관리를 마음대로 하게끔 넘겨준 것이, 그것이 바로 금강경이라는 게예요. 반야경. 그래서 반야경이 이거지 졌을 때 비로소 내 아들이다 선포를 해버리는 게예요. 그런데 철저한 계급사회 아니에요. 그런데 재산을 넘겨줄 상속시킬 줄 장소에 발언문이 왔다 그러거든. 그건 뭘 뜻하느냐? 부처님 시대가 되면은 계급의 저 말하면 그 차이, 계급 의식이 조금은 완화된 시대입니다. 지금은 많이 완화가 되니까 인도 수상도 불촉 천인이거든요. 노예 출신이에요, 인도 수상이. 그래서 일개 부잣집에 상속을 하는 장소에 바라문이 참석했다는 것은 그만큼 바라문이 벌써 고개 숙이고 들어갔다는 소리거든요. 그래서 아까 나중에 상속을 선언한 것은 바로 너가 그러지가 아니고 너가 재벌 총순이라 일러준 거예요. 그래, 이것이 오늘 이야기할 신의 품의 요지입니다. 그런데 법화경이 왜 중요하냐 하면은, 화엄경은 대고 중이, 아까 뭐라 그랬어요? 하늘에 올라가서 하늘 신들에게 이야기했다고 그러거든. 화엄경은 하늘 신과 하늘 대고 중도 신들이요, 경을 설하는 것도 신들입니다. 화엄경 80권을 다 갖다 놓고 부처님 직접 말씀하신 부분을 찾으면은 요런 데 딱 한 페이지밖에 안 됩니다. 그만큼 부처님이 말씀이 적고, 부처님을 대신해서 신들과 보살들이, 신들과 보살들을 상대로 해서 설한 거예요. 그런데 이 법화경이 중요한 부분이 또 한 가지가 뭐냐 하면은, 법화경 초위 법화 치류라는 말 이야기가 있습니다. 법화경 일곱 가지 비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곱 가지 비유로서 설명하기 때문에 알아듣기가 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법화경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오직 법화경에서만 중생의 세계 제일 하인 거지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위에 부처가 되기까지를 계단계단으로 일일이 설명해 준 것이 이 법화경입니다. 그런데 법화경 여러분 치료라는 소리도 많이 들어봤어요? 법화치료. 예, 뭡니까? 방편품의 화택의 비유, 신의 품에 방금 말한 이것을 탕아의 비유로 합니다. 탕자, 장자, 궁자의 비유, 부자 집 아들의 거지 아들, 장자, 궁자의 비유, 그 다음에 화성유품의 화성의 비유, 그 다음에 수량품의 어사의 비유, 그 다음에 법사품의 명주 보조의 비유, 계중 명주의 비유, 상수 속에 아버지가 죽으면서 이 아들이 거리적이 될 것 같으니까 보석을 상수 속에 숨겨줬다 해서 그 계주의, 상속에 짜서 계주의 비유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약초품의 약초의 비유, 부처님을 약초에다 비유한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무슨 법사품 여러 가지가, 법사품에 보면은 어중보조의 비유, 옷 속에 보배 구슬을 숨겨줬다 해서 어중보조의 비유, 법화 치료입니다. 이것은 뭐를 말하느냐? 아까 이야기했듯이 중생들이 불법을 여기 불법이라 해버리면은 올 사람이 없어.

내가 항상 이야기합니다만은 절에 오는 보살들이 스님 위해서 스님 밥굴 막아서 걱정해가지고 절 걱정해가지고 오는 사람이 있으면은 내가 열 사람 안에 되라는 거예요. 아마 이 절에는 주지선생님이 워낙 신심이 있어가지고 신도들을 볼 자비가 있어가지고 신도들 다 끌고 가려고 하니까 네. 방금 법화 치료를 해도 알아듣는 사람이 고개를 끄덕끄덕 하지만은 이거는 극히 드문 일이에요. 우리나라 절을 뭐가 통도사나 법무사 같은 법회 한 번씩 하면은 몇 만 명이 모입니다. 제가 통도사 갔을 때도 2만 명이 모이는데 그리고 법무사 갔을 때도 한 7, 8천 명이 모여들었어요. 법무사 두 분을 가서 법문을 했는데 이와 같이 수십만 명이 모여도 진짜 스님의 가르침이 무엇인지 부처님이 진짜 나에게 가르친 가르침이 무엇인지 내가 가지고 있는 번뇌, 고뇌 이것을 부처님마저 해결해 줄 수 있다고 믿고 그것을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아들여서 내 것을 소화시키는 사람이 과연 몇 사람이냐는 했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저거 과분한 소리 합니까? 법화경만이 그 많은 경전 가운데 법화경만이 이 일곱 가지 비유를 들어서 일일이 비유를 들어서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비유와 인전 여러분들 한글 잘 아시죠? 세종대왕의 한글을 제작하신 후에 제일 먼저 한문 경전을 유불선, 유교책, 불교책, 도교책 이것을 한글로 번역해서 제일 처음 먼저 번역한 게 뭔지 아세요? 모르시죠, 그거는? 우리는 한글은, 이거 요새 뭐, 나는 신기해, 요새 사람들 보면은. 나는, 우리 세대는 복사 시대를 그럽니다, 공부를 하는 방법이. 무슨 일이죠? 한 구절이 나오면은 경전을 찾아가지고 복사를 해가지고 요거는 어느 경전, 신수 대장경, 몇 권, 몇 페이지, 몇 단에 있다는 것을 전부 그걸 잘라가지고 노트에다가 붙여가지고 공부를 했거든요. 그래, 우리 시대는 복사 시대를 갑니다. 우리 이전의 선생들, 교수들은 그땐 필기 시대라. 전부 일일 필기를 해야 돼. 그래서 제가 대학 다닐 때 제일 무서운 선생이 김농환 선생이라는 분인데 이분은 강의를 딱 들으면 석판에다가 그것도 정석 아니고 초서로 막 한문으로 쭉 한 거 쓰는 거예요. 써놓고 바로 설명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밑에 있는 사람은 초서로 쓰는 게 지금 무슨 자인지 몰라. 교수님 지금 무슨 자입니까? 하면은 집에 가서 공부해. 내가 다 일러주면 너 공부할 거, 너희들 공부할 게 없잖아. 그 필기 시대입니다. 우리 윈세 우회 교수님 필기 시대입니다. 우리 우회 선배들 다 필기 시대였고. 그래도 한문이라도 종이 경전이 생기고 난 후에는 그 종이에 돈만 있으면 종이 경전을 구할 수가 있었지만은 그 이전에는 종이 경전마저도 없고 대나무 쪼가리다가 그걸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지금 현재 한문 보면 책이라는 거 이래 해놨거든요. 대나무 쪼가리를 엮은 것이 옛날에는 경이 그랬던 거예요. 옛날에 책이라는 것은 대나무 쪼가리 한 겁니다. 그리고 대나무 석이다 하고 나무 쪼가리다 하고 합니다만은 그래서 우리는 일일이 그걸 복사를 해가지고 그래서 나 아직 내 버릇이 남아서 여러분들한테 복사를 나눠준 게요. 보라고. 근데 요새 분들 보니까, 아유, 복사도 안 하고, 내가
제가 서실에 간간히 나가는데

그 보살님들이 많아. 그런 내가 배운 대로 무슨 무엇을 설 것이냐 해가지고 갖고 가가지고 우리 선생님들 서달라고 하거든요. 원장인데 서달라면 서주는데 나는 몰라서 일일이 그걸 할 때 지금은 눈이 어두웠으니까 아니고 못 보니까 이제는 그것도 조차 못합니다. 글을 써가지고 하면은 이제 그래서 이게 어디 나오냐 하면 신수대장을 몇 권 제 몇 권 누구의 저자를 해가지고 찾아내는데 아 요새 젊은 보살들은 보니까네 핸드폰을 들고서는 거기다가 한글로 이쭉 눌렀으니까네 뭘 다 꼭 하려면 눌린지간에 아 신수대장이 몇 장 몇 권 뭐대 몇 권을 쭉 한문으로 된 거 나오는 게요. 그걸 보고서 야 참 재주 좋다가 참 요새 사람 보기 많아서 저렇구나 하고 생각합니다만은 우리가 아무리 가르침이 좋고 아무리 부처님이 뜻이 깊고 부처님의 원력이 대단하지만은 부처를 밑에 맨날 듣고서는 그것을 기억 못하고 다섯 달에서 쭈꾸꾸꾸 해서 후지실주당이 딱 버리고 하는 그런 업이 남아있는 한에는 부처는 부처고 중생은 중생입니다. 아무리 재벌집 아들이지만은 거러지를 돌아다니면은 거러질 수밖에 없어. 그 거러질 신세를 면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중생들을 위해서 부처님께서 굳이 법화경을 설하시고 더구나 신의 품에서는 그것을 꼬지꼬지 일일이 다 그걸 해놨어. 그래서 아직 뭐 오늘 서품 비유품 방편품 비유품 오늘 신의품 제4지요. 앞으로 24품 남았으니까네 여러분들께서 주지선님이 이왕 못 살게 했으니까 어떻게 읽어보시고 의문이 나면은 주지선님이 질문을 하시고 또한 여기 오시는 법사님들께서도 법사님들께서 물어보면 싫어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 안 오니까 그렇지. 혹시 또 잘못 건드리면은 벌집 건드릴까 싶어 겁이 나서 안 해서 그렇지. 와서 친절하게 물으시면 다 답을 해 주실 겁니다. 저는 지금 눈도 어둡고 귀도 어둡고 뭐 몸도 자꾸 떨리네 이렇게. 더구나 우리 불교 신도들은 대부분 나이 50, 60 넘은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다만 한 가지 제가 여러분들에게 머리 허연 노보살님들에게 부탁하고 싶은 것은 보나 마나 내가 안 봐서 보나 마나 젊을 때도 혼자 나왔을 거예요. 남편도 안 데리고 오고 할머니 따라서 절에 한 번씩 가본 것이 그것이 인연이었을 거예요. 그러면 뭐 그러면 열반당을 못 이루는 게요. 부처의 세계 들어가지를 못해. 내 혼자 나오면은 대표 선수 하나가 나가는 걸 뭐라 그래요? 올림픽이라고 그러지. 대표에서 아무리 잘해도 대표 선수 하나밖에 못 나가. 단 마라톤은 세 사람까지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냥 혼자 나오지 말고 올림픽은 여기 올림픽 경기장이 아니니까네 여기는 절이라 절이니까네 어머니도 데리고 나오고 딸도 데리고 나오고 며느리도 데리고 나오고 손자도 데리고 나오고 그래야 아 몇만 명이 들어와야 그래도 그 뭐가 되지 부처의 나라를 이루든지 불국 정토를 이루든지 할 것 아니에요. 특히 젊은 분들은 지금 같이 맨날 대표선 하나만 나오다 보면 나중에 제사밥도 먹는다 먹어. 여러분들 노보살님들 계신데만 나는 어때요? 며느리 안 오면은 제사 지내기 싫었어도 절에 안 나간대요.

0: 제사 지내기 싫어서 교회 나간대요. 이게 내 소리가 아닙니다. 난 들은 소리예요. 그러니까 올림픽 경기를 끝까지 하지 마시고 대표 선수 교체도 해야 돼. 대표 선수도. 그러니까 앞으로 식구들 다 데리고 와서 여러분들 가정이 그대로 부처님 국토가 되고 내 이웃이 부처님 국토가 될 때는 여러분들이 본래 부처님 앞에 나오는 귀하는 참뜻이 될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이전에 주지스님께서도 절로 마음이 푸근해지고 부처가 되기 싫어도 부처가 되어버릴 그때는 그래 주시기 바라면서 두서없는 말 거제 끝 마치겠습니다.
1: 법화경 수행도량 정해서문에서 법화 칠보탑불사 원만회양과 전세계 인류의 행복을 발언하며 법화 삼매참법 천일기도를 봉행합니다. 법화 삼매참법 기도를 통한 진정한 참회와 법화경 독송으로 법화 삼매를 증득하고 본래의 불성을 밝히는 시간 3년간 한 달에 한 번 매월 둘째 주 토요일에 펼쳐지는 법화경 대강백 스님들의 법문과 법화 삼매참법 기도 수행의 세계로 불장님들을 초대합니다. 천일기도의 회향은 곧 성불의 길. 부처님께서 예언하신 성불의 입학허가서 원돈대계 수계대법회로 원만히 회향합니다. 금생에 만나기 어려운 법화 삼매참법 천일기도에 동참하시어 무량겁의 업장소멸과 소부소원 성취를 이루십시오. 정해선원 법화 삼매참법 천일기도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불은이유세존 불설여시 신신경경하종성례소득의 아미진 등문여시 지경세존 약구유인 등문시경

영샤 신선세제응당동이 금세인 영생과 선세지 없으기 손멸.

아소공양 재물공덕백군불겁이 천만억군내지 산섭이여소 불능급 수보리 약선남다선여호말사

마음은 쉬지 않고 나무 사이를 타고 다니는 원숭이와 같다. 그러므로 항상 마음을 안정시키고 항복받아야 한다.

미움은 물처럼 흘려보내고 은혜는 황금처럼 귀히 간직하라. 내가 한 일은 몸에게 감사하며 내가 받은 것은 가슴에 새겨라. 모든 일의 넘침은 모자람만 못하고 억지로 잘난 척하는 것은 아니함만 못하다.

0: 마틸드 필립 벨기에 여왕이 서울 진관사를 찾았습니다.
1: 미국 부통령 부인의 방한은 처음이었고 진관사를 택했습니다.
2: 스님!
3: 스님! 아. 아이고, 관세음보살.
4: 근데 이렇게 맷돌로 돌려서 두부를 만들면 두부 맛이 진짜 기가 막힐 것 같아요.
2: 기가 막혀요. 네.
3: 재료 본연의 맛을 살리고 양념은 부수적이고
5: 배를 갈아서 하니까 완전히 천연 조미료잖아요.
2: 자연식품.
3: 절밥은 천천히 먹으면서도 재료를 중요시하지 양념을 중요시하지 않습니다. 특히 마음을 중요시하게 해요.
2: 네.
3: 최고 양념은 마음이다.

0: 소중한 나.
1: 와, 대박.
0: 예, 만나서 반갑습니다.
2: 반갑습니다.
0: 예, 광우 스님이라고 합니다. 그 부처님 경전을 보다 보면 굉장히 재미난 내용이 많이 나와요. 네. 근데 진짜 어떨 때는 와, 지금 영화로 찍어도 될 정도의 뭐 막 막장 드라마도 나오고, 예, 뭐 어벤져스급 뭐 엄청난 히어로물 같은 이야기도 나오고, 그리고 사람의 섬세한 감정을 건드리는 그런 애정 이야기 같은 것도 나옵니다. 부처님의 경전을 보다 보면 시간 가는 줄 모르게 보게 되는데, 그 부처님 당시에 또 재미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부처님 당시에 어느 큰 부자가 살고 있었어요. 큰 부자 상인이 살고 있었는데, 요 부자 밑에 16살 된 딸이 하나 있었답니다. 16살 된 딸. 그래서 우리가 이팔청춘하면 몇 살이에요? 16살. 이팔청춘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16살짜리하고 연애하면 미성년자 저촉되잖아요, 지금은. 네? 그렇잖아요. 네. 근데 옛날 16살은 이미 시집갈 때쯤 됐나 봐요. 네. 지금하고 뭐가 좀 틀린가 봐요. 지금 16살, 중학생 아닌가요? 중3? 중3이죠. 그래요. 상상이 안 가네요. 그 나이 어떻게 시집을 갔지? 자, 어쨌거나 그 16살짜리 그 딸이 있었는데, 엄청 예뻤대요. 예. 아, 이러시네요. 너무 예뻐가지고 부모님이 불안한 거예요. 아, 우리 딸 너무 예뻐서 남자애들, 이렇게, 얽힐까봐 걱정된다. 나중에 잘 키워서 좋은 남자한테 시집 보내야지. 그래서 7층 탑을 세웠답니다. 그 7층 탑, 7층에다 딸을 키웠대요. 밖에 못 나가게. 나중에 결혼 잘 시키려고. 자, 그래서 이제 잘 이렇게 키우고 있었는데, 하루는 그 7층 탑 밑에 있는 밑에 시내가 있었는데, 시내가 막 웅성웅성 시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가 하고 봤더니, 그 젊은 강도가 강도질을 하다가 붙들려가지고 그 채찍질을 당하면서 사형장으로 끌고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놀래가지고 막 그 구경하고 있는데, 밖에서 막 웅성웅성 거리니까 그 7층 탑에서 살고 있는 소녀가 무슨 일이지? 하고 7층 탑에서 이렇게 봤대요. 왜 그러지? 어머, 쟤는 왜 채찍에 맞고 있지? 사람들이 왜 돌을 던지지? 뭐지? 하고 이거 봤는데, 어머, 잘생겼다. 보더니 여자애가, 어머, 잘생겼다. 어떡하지? 얘가 약간 나쁜 남자 좋아하는 스타일인가 봐요. 그 책에서 봤는데, 실제로 여자들 중에서 나쁜 남자 스타일을 좋아하는 성향이 있대요. 네. 예, 있습니까?
2: 네.
0: 아, 사소고생이야, 사소고생. 옛날 어른들 틀린 게 하나 없어요. 남자는 자기 좋아해주고 착한 남자 만나야 된다. 그렇죠?
2: 네.
0: 근데 희한하게 나쁜 남자 좋아하는 스타일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왜 찔려요? 자, 그러니까, 어머, 저 남자 잘생겼다. 강도 보고, 사형 집행 끌려가는 남자 보고. 그리고 상사병이 걸려버립니다. 그 자리에서 엎어져 버려요. 그 어머니가 걱정이 돼서 밥도 안 먹고, 막 울고 있어. 너 왜 그러니? 내가 왜 그러니? 엄마, 아까 그 사람들한테 책찍질 맞으면서 끌려나가는 남자애를 봤는데 나 사랑에 빠졌다고, 나 그 사람이랑 결혼시켜줘, 이러는 거예요. 엄마 속이 얼마나 뒤집어지겠어요. 어머, 야, 너 다시 생각해봐라. 우리 가문이 어떤 가문인데, 세상에 반은 남자야. 조금만 너 세상을 조금만 더 경험해보면 좋은 남자 얼마든지 만날 수 있어. 정신 차려, 얘. 근데 정신 차려요, 못 차려요?
2: 못 차리죠.
0: 왜 못 차릴까요?
3: 네?
0: 상사병. 그러니까 왜 그 남자한테만 상사병이 걸리는 걸까요? 이게 불교적, 이게 중요한 거예요. 왜 그 남자한테 상사병이 걸리냐고. 그렇죠. 업보예요.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인연이 업보입니다.
2: 네.
0: 좋은 인연 있죠?
2: 네.
0: 나쁜 인연도 있죠?
2: 네.
0: 다 업보예요.
2: 네.
0: 남편하고 결혼할 때 정말 사랑해서 결혼했죠?
2: 네.
0: 네. 여기까지. 제가 엊그저께 스님한테 여쭤봤어요. 뭐 이렇게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스님, 궁금한 게 있어서. 근데 스님이 저보다 이제 인생 연륜이 많은 분이시거든요. 왜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왜 이혼을 왜 하는 거야? 제 나이 40이 다 돼가지고 그게 궁금하더라, 갑자기. 그 스님이 한숨을 푹 내쉬면서, 스님은 몰라. 스님은 너무 일찍 출가해서 아직 몰라 이러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예, 왜 이혼을 할까? 업이에요. 업연이에요. 만나야 할 인연을 만나고 헤어질 인연이 되면 헤어지고 계속 갈 인연이면 계속 가고 자 이걸 어떻게 인력으로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다 내 앞에 만나게 된 좋은 인연도 내 앞에 만나게 된 좋지 못한 인연도 다 내가 지은 업보다 생각하고 우리가 닦아나가야겠죠.
2: 네.
0: 근데 이 지지배가 하필이면 이 강도한테 그것도 사형 선고당한 강도한테 푹 빠져버린 거예요. 이것도 전생의 업연이겠죠.
2: 네.
0: 엄마한테 막 졸라 대는 거예요. 싫어 싫어 결혼시켜줘 결혼시켜줘 나 확 죽어버릴 거야 막 이러는 거예요. 부모 이기는 자식 있어요 없어요?
2: 없어요.
0: 부인이 남편한테 사바사바 얘기를 해가지고 남편이 돈 천냥을 가지고 거기 이제 감옥을 지키는 사람한테 갑니다. 이제 그 남자가 이제 내일 모레 사형당할 그런 이제 상황에 처하게 되니까 요 천냥을 줄 테니까 남자를 나한테 빼돌려다오. 어차피 내가 절대 내가 아무 일 없이 내가 다 이렇게 정리해 놓을 테니까 요 천냥 받고 그 강도를 좀 빼다오. 딸의 부탁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천냥 뇌물을 받고 남자를 빼줍니다. 그 남자를 집에다 데려와가지고 자기 딸이랑 일단 결혼을 시켜요. 야 부모가 호인이야 호인.
2: 네?
0: 여러분들 같으면 그렇게 하겠어요? 어떻겠어요? 못하죠. 못하죠. 정말 그 자식에 대한 사랑이 지극했나 봅니다. 저도 딸은 없지만 내 딸이 사형 이제 코앞에 둔 강도하고 결혼시켜달라면 나 같으면 그럼 둘이 같이 죽든가 이번 생에 못 만난 인연 다음 생에 같이 살든가 예, 웃자고 한 말이에요.
2: 네.
0: 예, 그럼 그만큼 어렵다는 얘기죠.
2: 네.
0: 근데 이제 결혼을 시켜줬는데 요 딸이 제가 얘기했잖아요. 딸이 엄청난 부자고 또 얼굴이 이쁘고 그러니까 요 남자는 완전 횡재죠. 횡재. 그렇잖아요. 얼떨결에 죽을 팔자가 얼떨결에 좋은 예쁜 여자 나이도 어려 16살이면 너무 어리다 야 나이도 어려 예뻐 처갓집 돈 많아 그러니까 그 이제 살면 되잖아요.
2: 예.
0: 인생이 뭐 별건가요? 그게 로또지? 예? 아니 그게 로또지. 아니 좋은 마누라 만나서 그냥 편하게 살려고 로또 긁는 거 아니에요. 아 로또를 움켜잡았는데 이 남자가 정말 유전자 그 뼛속까지 정말 나쁜 남자였나 봐. 부인이 그렇게 애정을 받으려고 옆에서 자라는데도 지루함을 느끼는 거예요.

지루함을 느끼는 거야. 그러다가 무슨 생각을 하냐면, 아유 아무리 부잣집이면 뭐하고 부인이 예쁘면 뭐해, 여기서 갇혀 사는데 하다가, 아 옛날처럼 밖에 나가서 야생마처럼 나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고 싶다 이러다가 문득 가만, 여기 있는 내 마누라가 가지고 있는 보석을 팔아가지고 그 돈으로 내가 얼마든지 밖에서 술집에서 술 먹고 연애하면서 살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그래서 꾀를 냅니다. 그래, 요 녀석을 죽여버리고 내가 보석을 훔쳐가지고 옛날처럼 자유롭게 살자. 정말 못된 남자죠. 그렇죠? 그거 못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보면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되어지지 않은 흉악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런 사람들이 뉘우치는 사람들 그나마 정상적이래요. 네. 제가 뭐 술 먹고 그랬나 봐요. 내가 미쳤나 봐요. 정말 잘못했습니다. 그런데 뻔뻔하게 자기 잘못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그런 종류의 사람들이 있대요. 그런 사람들, 남의 감정을 이해하지 못하고 자기의 탐욕을 위해서 살아가는 어떤 뇌의 일정한 부분에 그 오작동을 일으키는 사람들을 우리가 흔히 뭐 소시오패스니 사이코패스니 뭐 이런 표현도 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그 다큐멘터리에서 봤는데, 우리가 성격이, 사람의 성격이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하나하나 형성되어지고 변화되어진다고 알고 있잖아요. 선천적으로 타고나는 게 제일 크대요. 그 다큐멘터리에서 사람의 성격은 유전자에 이미 어느 정도 결정되어졌다라는 게 발표되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충격을 받았다. 네. 이런 제가 다큐멘터리를 본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성격, 물론 어느 정도 영향은 받겠죠. 살면서 어느 정도 영향은 받지만 성격이라는 것을 대부분 타고날 때 많이 이제 가지고 태어난다. 여러분들 자녀분들 보면 그런 거 느껴지나요? 대답 별로 안 하는 거 보니까 아닌가? 하여튼 자녀가 없거나. 자, 어쨌거나. 그리고 이제 그런 못된 마음을 이렇게 이제 품으면서 이제 꾀를 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부인이 먹을 거 갖다 줘도 먹지도 않고, 부인이 말을 시켜도 막 틱틱거리고 퉁퉁거리니까 이제 요 부인이, 요 젊은 마누라가 걱정이 돼서, 어머, 여보, 왜 그래? 이러면서, 우리 아버지하고 우리 엄마가 또 뭐라 그랬어? 왜 그래요? 이랬더니, 아니야, 장인어른 장모님이 뭐라 안 그랬어. 그 왜 그래요? 뭐 때문에 그래요? 내가 풀어드릴게요. 이러니까 요 남자가 하는 얘기가, 실은 내가 사형을 당할 뻔했을 때 내가 모시고 있는 절벽에 신이 계시다. 그 절벽의 신령님한테 저를 살려주시면 제가 재물을 잘 차려가지고 절벽에 올라가서 제가 제사를 잘 올리겠습니다. 부디 저 좀 살려주십시오라고 간절하게 기도를 했는데, 절벽에 계시는 신령님이 내 소원을 들어줘서 사형에서 자기가 빠져나올 수 있었고 이렇게 예쁘고 귀한 마누라를 얻었지 않았냐. 근데 내 마음에 내가 이 사형장에서 벗어나게 되면 신령님에게 제사 올린다고 했는데 제사를 못 올리고 있어서 내 가슴이 답답해서 그렇다. 내 빚을 지고 있는 느낌이다. 이러는 거예요. 아, 말도 잘 지어내. 그러니까 머리 좋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얘기를 듣고 또 마누라가, 그 부인이 신령님한테 또 제사 지내서 너같이 예쁜 마누라도 얻지 않았냐니까 또 기분이 좋아. 그렇잖아요. 기분이 좋아서, 아이 뭘 그거 갖고 그래요. 내가 다 준비할게. 같이 가서 제사 올려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 같이 갈래? 뭐 준비하면 돼요? 해서 이제 남편이 부탁한 걸 싹 준비를 한 뒤에, 꽃하고 우유죽하고 딱 준비를 한 뒤에, 근데 남편이 이러는 거예요. 이왕 신령님한테 제사하러 가는데 잘 보여야 되지 않냐. 네가 가지고 있는 제일 비싸고 화려한 액세서리를 차고 가자. 그래야 신령님도 예쁘게 봐줄 거 아니냐. 그런 거죠. 네. 어머 맞네요 하고 이제 막 온몸에, 그동안 이제 자기가 가지고 있던 제일 비싼 액세서리로 온몸을 치장을 한 뒤에 이제 탁 출발을 하려는데, 또 남편이 이러는 거예요. 우리 둘이 오붓하게 가서 제사 지내자. 장모님 장인어른은 집에서 쉬시라고 하고 우리끼리 가면 더 재밌을 것 같지 않아? 이러니까 그럼 그래요 이러는 거예요. 그 다 계획을 짜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인들의 마차를 타고 재물을 가지고 탁 절벽을 갔는데, 절벽 밑에서 부인한테, 하인들 늦게 끝날 수도 있을까? 하인들은 일단 돌려보내고 우리끼리 올라가가지고 제사 지내자 해서 하인들까지 다 돌려보냅니다. 그 이제 남편이 재물을 가지고 이제 긴 절벽에 올라갔는데,
절벽에서

0: 떨어지면 온몸에 다 부서질 정도의 높은 절벽이었어요. 절벽에서 이제 부인이 제사 올릴 준비를 따면서 여보 어서 제사 올려요 하는데 남편이 싹 눈빛이 바뀌면서 제사 안 올려도 돼? 이러는 거예요. 아니 왜요? 제사 올려야 된다면서 했더니 사실 그게 아니라 나는 오늘 너를 죽일 거야 이러는 거예요. 그 부인이 뭐라고 했어요? 장난치지 마 이러면서 무섭잖아 장난치지 마 이러면서 너 아직 상황이 현실이 파악이 안 되니? 이러면서 내가 너랑 있으니까 너무 답답하다. 너를 죽이고 네 몸에 있는 악세사리를 가지고 난 이제 자유롭게 살 거다. 그 부인이 아 이거 장난이 아니구나 진짜구나. 그 남편은 이제 바지장이를 이제 막 붙들고 나서 하는 얘기가 여보 당신 살려준 게 우리 아니에요. 그리고 나는 당신의 아내 아닙니까? 당신이 하고 싶은 대로 살으라고. 나는 당신의 아내고 하녀고 노예처럼 살아도 되니까 이러지 말라고. 어서 집으로 돌아가요 하니까 남자가 하는 얘기가 야 지금 집으로 돌아가서 네가 부모님한테 내가 너를 죽이려고 했다는 걸 네가 고자질하면 내가 어떻게 되겠냐. 이미 판은 끝났다. 자 그러지 말고 포기해라. 일이 이렇게 된 거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냥 포기해라 이러는 거예요. 정말 못됐죠. 근데 여자가 머리도 예뻤지만 똑똑해. 똑똑하니까 순간 머리가 따다다다 돌아가는 거야. 속으로 어라? 이것 봐라. 이 인간 봐라. 살려줬더니 이거 웃긴 인간이네. 딱 싶은 생각이 드는 거야. 그래서 꾀를 냅니다. 막 울면서 여보 그러면 마지막 소원이 있어요. 제가 당신을 정말 사랑해서 청량이나 우리가 돈을 내가지고 당신을 사형장에서 구출해서 이렇게 결혼을 해서 짧은 기간이지만 우리가 부부를 살지 않았어요? 난 정말 당신을 사랑했습니다. 그러니까 죽기 전에 사방에다 제가 예배를 올리고 당신에게 마지막 인사를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남자가 순간 아, 이 여자가 진짜 나 사랑했구나. 역시 남자가 잘난 건 어쩔 수 없구나. 뭐 혼자 이제 자뻑에 빠져가지고 그래 그럼 너 하고 싶은 대로 해라. 잠깐 시간을 줄게 하니까 이제 여자가 이제 동서남북으로 절을 올렸대요. 이제 연기를 펼치는 거죠. 동서남북으로 탁 이렇게 하늘에 탁 절을 올리고 마지막에 여보 마지막에 제 절을 받으세요 하고 남편에도 이제 절을 올립니다. 여보 그래도 나랑 결혼해줘서 고마웠어요 이러면서 마지막으로 안아볼게요 하고 이렇게 탁 앉습니다. 그 남자가 그 순간 이제 마음이 이제 순간 긴장이 풀어져 버려요. 이제 모든 게 마지막이다 생각하니까 그래 그럼 너도 이제 잘 가라 하면서 딱 앉는 순간 여자가 잘 가라 하면서 이제 밀어버립니다. 낭떠러져서 휙 밀어버린 거예요. 그 남자는 뭐 살았겠어요? 죽었겠어요?
1: 네.
0: 전문 용어로 뒤졌다면 하죠. 아니, 나쁜 놈이 죽었잖아요. 네. 그 뒤졌다 이러잖아요. 네, 우리 할머니 세대 그러잖아요. 그거 뒤졌어 이러잖아요. 네? 그 이제 죽어버렸어요. 그 이제 절벽에서 떨어져서 이제 그렇게 죽어버리니까 아 여자가 똑똑하죠?
1: 네.
0: 아 내가 가까스로 살아났지만 이거 집으로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만약에 집으로 돌아가서 부모님이 네 남편 어쨌냐 이래서 내가 죽였어 이래버리면 부모님이 천냥이나 줘가지고 너 결혼시켰는데 네 남편을 죽이면 어떡하냐고 난리 칠 거고 또 만약에 남편이 날 죽이려고 해가지고 내가 그렇게 정당방위로 그럴 수밖에 없었다 하더라도 부모님이 안 믿을 거다. 아 어떡하지 고민해다. 그 여자가 또 머리도 좋지만 당돌했나 봐요. 에라이 모르겠다. 이걸로 고향하고 인연 끝이다. 잃어버린 거예요. 그 애가 여자가 대천대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강도 보고 결혼시켜달라고 하지 않나. 그것도 여자가 그런 자기 위험에 빠져있는 급박한 상황에서 그런 꾀를 내가지고 16살 소녀가 남자를 절벽에서 밀어버리는 것도 웬만큼 그 간담이 크지 않으면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1: 예.
0: 굉장히 대찬 스타일인 것 같아요.
1: 예.
0: 에라이 모르겠다. 고향에 가지 말고 그냥 나 살고 싶은 대로 살자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이제 전국을 돌아다닙니다. 돌아다니다가 그 당시에 불교 이외에도 당시 2600여 년 전에 인도에는 수많은 종교가 있었어요. 불교 이외에도 수만 가지의 종교가 있었고 경전에만 가장 대표적인 62가지 종류의 큰 교단이 있었대요. 불교와 전혀 다른. 그중에 여성으로 이루어진 또 교단이 하나 있었나 봐요. 이 여성으로 이루어진 이 교단이 있었는데 이곳을 뭐라고 불렀냐면 유행녀라고 불렀대요. 유행이라는 것은 떠돌아다니면서 탁발을 하면서 수행을 하는 집단을 유행 집단이라고 하거든요. 여자로 이루어진 유행 집단에서 유행녀들이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그 유행 집단을 유행녀들의 집단을 파리 바지카라고 불렀어요. 그 당시에는 파리 바지카. 파리 바지카는 그 우리 경전의 주석서에 보면 철학 공부를 하던 논쟁가들이었대요. 그 전국을 돌면서 논쟁을 하기를 즐겨하는 일종의 궤변론자였답니다. 궤변론자. 그래서 이제 파리 바지카라는 이 집단이 있었는데 그 파리 바지카 그 유행녀 집단을 이제 만나게 됩니다. 갈 곳이 없으니까 거기에 이제 교주에게 인사를 하면서 저를 제자로 받아주십시오 부탁을 합니다. 그러니까 너를 이제 제자로 받아주겠다 해가지고 제자로 받게 되었는데 이제 제자가 되어서 스승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이 종교에서는 무엇을 닦아야 됩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청계의 교리를 배워서 언변을 익히거나 혹은 마음을 하나로 집중해서 삼매를 닦는 그런 수행을 한다. 이게 우리가 목표하는 최고의 경지다. 그러니까 하나는 마음을 집중해서 삼매를 닦거나 삼매는 정신을 통일하는 명상법이에요. 그래서 몸과 마음이 고요해진 상태를 삼매 혹은 선정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집중해서 삼매를 닦거나 청계의 교리를 익혀야 된다. 그러니까 이 여자애가 가만히 생각해 보더니 나는 머리는 똑똑한데 마음이 들썩여서 내가 참선을 하기는 힘들, 명상을 하기는 힘들 것 같고 청계의 교리를 익혀야겠다 해가지고 그러면 저는 청계의 교리를 익히겠습니다 해서 스승 밑에서 천 가지의 교리를 배웠대요. 근데 느꼈지만 머리가 엄청 좋잖아요. 그리고 성격도 대차잖아요. 짧은 시간 만에 스승의 인정을 받는 그 엄청난 수준에 이르게 됩니다. 스승이 감탄하면서 너는 이제 여기 있을 필요가 없다. 전국을 돌면서 유명한 사상가들을, 유명한 학자들을 만나서 네 그 세치혀로 그 사람들을 다 굴복시켜라. 너 정도면 충분히 할 수가 있다 하면서 그 인도에는 잠부나무라는 게 있어요. 잠부나무. 잠부나무 가지를 하나 이렇게 꺾어줬답니다. 잠부나무 가지를 꺾어주면서 그게 무슨 그들만의 어떤 표식인가 봐요. 이걸 들고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유명한 학자들을 네 세치혀로 다 굴복시켜라. 그래서 그 스승이 준 잠부나무를 들고 이제 유명한 사람들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유명한 사람들하고 말싸움을 해가지고 다 이겨버립니다. 머리가 엄청 똑똑한 거죠. 그 청계의 교리를 익혀서 다 이겨버리고 어디 성에 갈 때마다 이렇게 흙, 모래무덤을 이렇게 쌓았대요. 모래무덤을 쌓아놓고 그 도시 한가운데에다가 모래무덤을 쌓아서 거기다 그 스승에 받은 잠부나무까지 있죠. 그 나뭇가지를 모래무덤에다 꽂아놨답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랑 논쟁해서 이길 자신이 있으면 이걸 발로 꺾어라. 그러면 내가 도전이라 생각하고 너희들의 도전을 내가 받아주겠다. 근데 워낙 이제 소문이 크게 말을 잘하고 똑똑하고 모든 유명한 사람들을 혓바닥으로 다 굴복시켰다라는 소문이 퍼지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다들 두려워하면서 다들 도망쳐버리고 함부로 도전을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거의 이제 세상에 다 휩쓸게 된 거죠. 그렇게 이제 몇 년이 지난 뒤에 이 여자가 이제 굉장히 유명해져요. 그 여자의 별명이 잠부카 파리 바지카라고 부르게 됐대요. 잠부나무를 가지고 있는 유행녀란 뜻이에요. 잠부나무를 가지고 다니는 유행녀. 그래서 잠부카, 잠부카 파리 바지카. 예. 아, 발음 더럽게 어렵네요. 예, 그래요? 하여튼 이 잠부카라고 할게요. 줄여서 이 잠부카가 이제 어느 날 사위성을 가게 됩니다. 사와티성이라고 하는데 사위성. 사위성이 그 유명한 부처님의 기수구 고도건이 있는 곳이잖아요. 네. 예, 그 부처님과 부처님의 수많은 수제자들이 있는 곳이 바로 사위성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 잠부카가 못 모르고 거길 간 거예요. 이제 진짜 이제 하루 강아지가 법 무서운 줄 모르고 그 사위성에 가서 이제 하루에 탁발을 해야 되니까 밥을 얻어먹어야 되니까 그 말 입구에다가 흙무덤을 쌓아놓고 거기다가 나뭇가지를 또 딱 꽂아놔요. 잠부나뭇가지를 딱 꽂아놓고 누구든지 나와 도전하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이걸 꺾어라. 발로 밟아라. 자신 있으면 해봐라 하면서 이제 탁발을 나갔대요. 그 마을에 있는 어린애들이 소년들이 야 이제 무슨 재미난 일이 있으려나 이렇게 구경을 하고 있는데 아무도 그걸 꺾어요 안 꺾어요? 이제 워낙 소문이 나가지고

망신당할까봐 아무도 도전을 안 하는 거예요. 자, 그때 그 시점에 누가 나타나냐? 부처님 10대 제자 중에 지혜제일이라고 불리우는 사리불 스님이 딱 나타납니다. 아, 어떻게 또 그때 딱 나타나요? 사리불 스님이 딱 나타나다가 그 모래 무덤에 나뭇가지 하나 딱 꽂혀져 있으니까 애들이 그거 구경하고 있으니까 소년들이요, 이게 무엇인가 라고 이제 질문에 던집니다. 지혜제일 사리불 존재가 딱 이게 뭐냐 하고 질문을 던지니까 애들이 막 설명을 해줘요. 그 잠부가라는 여인네가 있는데 세상을 돌면서 논쟁을 해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을 굴복시켰답니다. 오늘 사유성에 왔는데 자신 있는 사람은 여기서 이제 요 나뭇가지 꽂아놓은 걸 발로 짓밟으면 자기가 도전을 받아주겠다 하는데 워낙 말 잘한다고 소문이 나서 아무도 도전을 안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뭐 재미난 일이 있을까 봐 구경하고 있습니다 하니까 사리불 스님이 밟아라 이러는 거예요. 사리불 스님이 밟아라. 우리 자신 없어요. 이거 밟으면 도전하겠다는 의미 때 우리 망신당하기 싫어요. 아니다. 내가 그녀를 대적할 것이다. 나를 믿고 밟아라. 그 이제 밟아버렸어요. 소년들이. 예까 하고 막 이제 밟았겠죠. 시원하게 밟았는데 탁발을 마치고 그녀가 왔는데 잠부카가 왔는데 애들이 막 다 밟아놓은 걸 보고 누가 도전하겠다는 거지 딱 보니까 애들이 있잖아요. 니들 미쳤냐? 이러는 거예요. 니들이 나한테 도전하겠다고? 니들 미쳤냐? 이러니까 애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닙니다. 부처님의 10대 제자 중에 지혜 제일이라 불리우는 사리불 스님께서 밟으라고 시키셨습니다. 그때 사리불 스님이 짠 하고 나타나세요. 내가 밟으라 했어. 뭐 이러면서. 그러니까 이제 요 잠부카도 이제 막 호승심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스님의 명성 익히 들었습니다. 언젠가는 만나서 한번 붙어보고 싶었는데 그러면 나에게 도전하겠습니까? 스님이 도전하겠어. 네? 그래서 뭐 도전 백곡도 아니고 저녁에 이제 만나기로 했습니다. 저녁에 스님께서 내가 저녁에 내가 있는 처소로 오시오. 내가 그대를 기다리고 있겠어. 날이 저무면 오시오. 그러니까 이게 도시 사람들한테 다 퍼진 거예요. 수많은 도시 사람들에 퍼지니까 야 들었어? 그 전국을 떠돌면서 수많은 학자들을 굴보시킨 그 잠부카라는 여인네가 사리불 스님하고 오늘 한바탕 붙는데 그러니까 옛날에 TV도 없잖아요. 얼마나 심심했겠어요. 소문이 쫙 퍼지니까 대박 대박 이러면서 대박 사건. 그래서 온 도시 사람들 다 모여서 구경을 하게 됩니다. 딱 이제 사리불 스님이 계신 절에 이제 잠부카가 와서 여자가 와서 이제 서로 딱 대면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딱 논쟁을 펼치게 됐을 때 사리불 스님이 그대가 먼저 질문을 던지시오. 그대에게 먼저 양보하겠소. 그러니까 요 잠부카 이 여자가 그러면 내가 당신에게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내가 던지는 질문에 하나하나 정확하게 답변하십시오 하면서 그동안 자기가 스승 밑에서 배웠던 천 개의 질문을 다 이렇게 쏟아부었대요. 근데 상대가 누구예요? 지혜제일 사리불이잖아요. 천 개의 질문에 대해서 하나도 막힘없이 다 대답을 했대요. 근데 이제 그 내용이 뭐였는지는 안 나오고 하여튼 천 개의 질문을 완벽하게 대답했더니 잠부카가 지쳐서 더 이상 질문할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잠부카가 인정을 합니다. 내가 질문한 천 개의 그 질문에 대해서 당신은 완벽하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자, 그럼 이제 당신이 나에게 질문하십시오. 내가 받아주겠습니다 하니까 사리불 존자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당신은 나에게 천 개의 질문했지만 나는 딱 한 개만 질문하겠습니다. 딱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사리불 스님이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하나는 무엇입니까? 이러는 거예요. 하나는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하나? 하나면 하나지 뭐 둘이겠느냐? 이거 아세요? 뭐 둘이면 둘이지 셋은 아니야. 네? 네? 이거 듣고 웃으신 분은 네, 구세대예요. 구세대. 네? 우리 때 유행하던 영심이 노래잖아요. 네? 하나면 하나지 둘이겠느냐? 그러니까 나 당신은 천 개의 질문을 했지만 나는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하나가 무엇입니까? 그 하나 수가 딱 막혀버린 거예요. 어머. 뭐 차라리 하늘에서 비는 왜 내려? 라든가 야, 사람은 왜 배가 고파? 라든가 하면 뭐 말할 거리가 있잖아요. 네. 하나는 무엇입니까? 하니까 딱 막혀서 네, 이 잠부카 이 여인네가
그래도

정직한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면 모른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 우리가 뭐 억지 부릴 수도 있잖아요. 예. 하나 더하기 하나는 둘? 뭐 이럴 수도 있고.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당신의 말한 질문에 뭐라고 대답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한 번도 이렇게 막혀본 적이 없었는데 모르겠습니다. 가르쳐 주십시오 이러더래요. 그 사리불 스님이 미소를 지으면서 이것은 우리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법문입니다. 그러니 오직 부처님께서만이 가르쳐 주실 수 있습니다. 당신이 머리를 깎고 비구니가 된다면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머리를 깎고 비구니가 되라. 그런데 머리 깎고 비구니가 됐어. 진리에 대한 열정이 뛰어난가 봐요. 아, 내가 비구니가 돼서 부처님 제자가 되겠습니다. 근데 그 하나를 가르쳐 주십시오. 그 머리를 깎고 다 비구니가 되겠다라고 이제 결심을 한 뒤에, 약속을 한 뒤에 이제 부처님께 찾아가서 인사를 드립니다. 이제 사리불 스님이 그 잠부가를 데리고 부처님께 이제 모시고 가서 부처님께 이 잠부가가 하나에 대해서 궁금하답니다. 거룩하신 부처님이시여 이 여인에게 하나에 대해서 가르쳐 주십시오 했을 때 불교의 아주 유명한 법문이 나옵니다. 그때 부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셨냐. 부처님은 이미 잠부가의 마음을 다 꿰뚫어 보고 계시잖아요. 잠부가의 그 모든 걸 다 꿰뚫어 보신 부처님께서 다음과 같이 얘기하십니다. 하나란 무엇인가? 한 가지란 무엇인가? 천 개의 말장난에 불과한 교리보다 사람의 마음을 고요하고 편안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단 하나의 가르침이 가장 훌륭하다라는 법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네가 아무리 머릿속에 수많은 지식이 있고 천 개의 교리를 안다 하더라도 뭐에 불과할 뿐이다? 말장난에 불과할 뿐이다. 차라리 사람의 마음을 고요하고 편안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부처님의 가르침 하나가, 그 하나가 가장 뛰어난 것이다 라는 법문을 듣는 순간 잠부카가 그 자리에서 모든 번뇌와 욕망이 사라진 성자 아라한이 됩니다. 완전한 깨달음을 얻어요. 그리고 부처님께서 그 자리에서 잠부카에게 비구니계를 내려주시고 머리를 깎여서 비구니로 만듭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철없고 부잣집에 철없는 아가씨였고 그리고 강도와 결혼을 했고 그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남편을 절벽에서 떨어뜨려서 죽였고 물론 정당방위지만 그리고 외도, 불교 외 종교를 외도라고 하거든요. 외도를 만나서 이제 천 가지의 궤변론을 배웠고 수많은 학자들을 세치어로 굴복시키고 자기가 잘났다는 아만심에 가득했던 이 잠부가가 사리불 스님을 만나고 부처님의 법문을 한마디 딱 듣는 순간 그 자리에서 모든 번뇌가 사라진 성자가 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 여자의 이름이 바따입니다. 바따. 신바따. 예? 신바따. 자, 그래서 바따 꾼달라 깨시라고 합니다. 예, 이름이 바따 꾼달라 깨시라는 이 비구니가 부처님 비구니 제자 중에 가장 짧은 순간에 아라한이 된 제자로 불교 경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전생에 복을 많이 지은 겁니다. 예, 전생에 복을 많이 지었기 때문에 태어날 때부터 부잣집에 태어났고 엄청나게 예뻤고 그리고 남편 복은 없었고 예? 그렇지만 스승 복은 있었고 결국 깨달음을 얻게 되는 아주 짧은 순간에 위대한 깨달음을 얻은 이야기가 우리 불교 부처님 가르침에 전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공부를 하다 보면 부처님의 가르침을 모아놓은 것을 팔만대장경이라고 합니다. 예. 사실 팔만대장경에 있는 경전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으려면 20년 정도가 걸린답니다. 와. 일반인의 속도로 하루에 3, 4시간씩 하루 종일 읽을 수는 없잖아요. 어느 일본 불교학자가 하루 3, 4시간 정도 기준으로 일반인의 속도로 팔만대장경을 읽었을 때 한 15년에서 20년 정도가 걸리지 않겠느냐 계산을 한 게 있습니다. 언제 다 읽어요? 언제 다 읽어요? 부처님의 가르침은 엄청나게 양이 많습니다. 하나하나 버릴 게 없어요. 그때 옛날부터 깨달음을 얻으셨던 뛰어난 큰 스님들께서 한결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언어 문자로 된 팔만대장경을 다 볼 필요 없다. 결국 하나를 깨달으면 된다.
그 팔만대장경을 하나로 또로로 만들어 놓으면 딱 한 글자.

된대요. 마음심자랍니다. 팔만 20년을 공부해야 되는 팔만대장경을 한 글자로 만들면 무슨 글자가 된다? 마음심자. 마음을, 이 마음 하나를 딱 깨뜨리면 그게 바로 불법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 마음 하나를 깨뜨리기 위해서 우리가 절도 하고 염불도 하고 주력도 하고 참선도 하고 경전 공부도 하고 이렇게 법문도 듣는 겁니다. 결국은 마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를 뚫어라. 그래서 예전에도 큰 스님들께서 불교 경전 공부할 때 부처님의 말씀을 담아놓은 경전이 많다 보니까 그 경전을 다 볼 필요 없다. 부처님 경전 중에 하나나 두 개라도 제대로 하나만이라도 제대로 뚫으면 나머지 부처님의 말씀이 저절로 뚫린다라는 말씀을 자주자주 하셨습니다. 그 옛날 중국 수나라 때 두 분의 스님이 계셨다고 합니다. 중국 수나라 때 두 분의 스님이 계셨는데 그 이 두 분의 스님이 서로 사형사제였대요. 사형의 이름은 해공스님이셨대요. 해공스님. 사제의 이름은 해원스님이었습니다. 해원스님. 해자 돌림이죠. 해공스님, 해원스님, 사형사제였는데 이 두 스님이 젊었을 때 서로 의기투합을 해서 스님 우리 열심히 공부해서 우리 반드시 깨달음을 얻읍시다. 우리가 지금부터 열심히 수행해서 30년 후에 이 자리에 다시 만나서 우리가 공부한 깨달음의 경지를 서로 나눕시다. 자, 우리가 지금부터 열심히 공부해서 30년 후에 봅시다 하고 서로 헤어져서 서로 다른 곳에서 열심히 공부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제였던 해원 스님은 그 당시 수도였던 장안에 들어가서 불교 공부를 미친 듯이 했대요. 그래서 팔만대장경 거의 다 외워버립니다. 거의 다 팔만대장경 다 외우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엄청나게 공부를 해서 30년 후에 사형 해공 스님과 약속했던 그 자리에 딱 나타납니다. 기다리고 있으니까 이제 해공 스님도 오신 거예요. 해공 스님, 해원 스님이 다 만나가지고 이게 몇 년 만이요? 30년 만이요? 네, 어째 30년 동안 서로 연락 한번 안 하고 살까? 자, 그래서 서로 이런저런 대화를 하다가 해원 스님이 그동안 30년 동안 자기가 공부했던 내용을 막 쏟아붓습니다. 부처님 가르침은 이렇고 부처님 교리의 핵심은 이거고 무슨 경의 내용은 이런 내용이 나오고 어떤 경을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온다. 이런 내용 막 폭포같이 막 쏟아내는 거예요. 뭐 팔만단장이 다 외웠으니까 할 말이 얼마나 많겠어요. 다 쏟아붓고 넣는데 사형 해공 쓰면 미소를 지으면서 가만히 듣고만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혼자서 얘기하고 떠들면 살짝 좀 무안해지잖아요. 얘기하다 보면 갑자기 목미? 막 이렇게 되잖아. 이거 무슨 분위기지? 이제 민망해가지고 근데 사형은 왜 그렇게 웃으면서 듣기만 합니까? 아유, 우리 사제가 공부 열심히 한 것 같아서 듣다 보니까 내가 기분이 좋아서 그렇다고. 에, 그러지 말고 사형은 30년 동안 무슨 공부했습니까? 하니까 이 사형 해공스님이 하는 얘기가 나는 30년 동안 나는 머리가 우둔해서 이것저것 못 보고 30년 동안 오직 하나만 봤다. 관음경을 봤다 이러는 거예요. 관음경을 봤다. 관음경이 엄청 얇아요. 엄청 얇아서 법화경이라는 책에 관세음보살 보문품이라고 꽂혀 있는 걸 따로 떼서 관음경이라고 하거든요. 엄청 얇아요. 그러니까 사제가 아예 장난치지 말고 무슨 공부야? 아니 나 30년 동안 관음경만 봤어 하니까 사제가 화를 내는 거예요. 그 관음경은 일반 속가 속인들도 다 외우고 있는 거 아닙니까? 30년 동안 관음경 하나 봤다는 게 말이 됩니까? 스님은 우둔한 게 아니라 나태한 겁니다. 아, 스님한테 실망입니다. 30년 동안 우리 깨달음을 얻자고 약속해가지고 난 30년 동안 그냥 그렇게 잠도 못 자고 오로지 공부만 했는데 뭐? 관음경? 달랑 관음경? 30년 동안 관음경? 우리 여기서 인연 끊읍시다 이러는 거예요. 인연 끊읍시다. 아, 승질머리 하거나 그렇죠? 그러니까 사형이 아, 화내지 말고 내가 관음경을 한번 읽을 테니까 내 30년 동안 읽은 관음경이나 한번 이렇게 좀 듣고서 평가 좀 해달라고. 아, 됐다고 뭘 그걸 듣냐고. 나도 다 외우고 있다고. 에이, 오랜만에 봤는데 그러지 말고 화 좀 누그러뜨리고 한번 들어주시게나 이러니까 또 사제가 마지못해서 아유, 그냥 들어봅시다. 그래요. 그 30년 동안 얼마나 염불 실력 늘었는지 그 해보세요. 그 관음경을 다 폈어요. 해공 사형 쌤의 관음경을 다 펼친 뒤에
나무 관세음보살 보문품.

0: 하고 제목을 읽는 순간 갑자기 방 안에서 향냄새가 싹 스며들더래요. 신기한 향냄새가 싹 스며들더니 그러니까 사제가 어? 이거 무슨 냄새? 방귀 꼈나? 막 이러면서 그 향냄새가 너무 좋은 거예요. 방귀 냄새는 아니에요. 향냄새가 너무 좋아서 제목을 읽는 순간 나무 관세음보살 보문품 하면서 딱 무진이 보살이 하면서 딱 관세음보살 관음경을 딱 본문을 읽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음악 소리가 들리더래요. 하늘에서 또 막 음악 소리가 막 들리더니 관세음보살 보문품이 관음경에 막 독경하는 게 중간을 넘어가니까 방 안에서 하늘에서 막 꽃비가 내리더래요. 향냄새가 막 퍼지고 예? 그리고 막 그 아름다운 음악 소리가 나오고 그리고 끝날 때쯤에 하늘에서 막 꽃비가 쏟아지더니 관음경 그 얇은 책을 딱 독경을 마치고 나니까 향냄새와 음악 소리와 하늘에서 내리는 꽃비가 싹 하고 사라지더래요. 순간 그 사제였던 혜원스님의 마음이 우수수수수수 하면서 마음이 시원하고 깨끗해지면서 아 이거구나. 나는 지금까지 지식만을 닦았지만 우리 스님은 30년 동안 이 관음경 하나를 파가지고 진정한 부처님의 불법을 깨우치셨구나. 그 가피를 받은 거죠. 그러니까 팔만대장경을 외운 혜원스님이 그 얇은 관음경을 외운 해공스님의 법력보다도 못했던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만 뚫는다는 거예요. 하나만 제대로 뚫어도 이와 같은 가피를 얻을 수가 있다. 그때 그 사제였던 혜원스님의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면서 사형에게 딱 절을 올리면서 사형 내가 아까 했던 나의 말을 참회합니다. 내가 어리석었습니다. 내 마음에 내가 잘났다는 교만심과 자만심이 꽉 차가지고 제가 사형을 몰라뵀습니다. 이제부터 사형을 스승으로 삼을 테니 부디 저를 진정한 불법의 길로 인도해 주십시오 라고 했다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소나무에서 이렇게 방송을 오래 하다 보니까 주변에서 알아보시는 분도 많고 상담도 많이 오시고 전화도 많이 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스님 무슨 기도를 해야 될까요? 라고 질문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한결같이 말씀드립니다. 하고 싶은 거 하세요. 모든 기도는 무엇을 하든 하나로 통합니다. 관음경을 읽든 지장경을 읽든 금강경을 읽든 법화경을 읽든 염불을 하든 주력을 하든 지장보살을 부르든 관세음보살을 부르든 하나만 깊숙이 들어가면 결국 하나로 통하게 됩니다. 오히려 야야야 천수경 하면 좋대 신묘장구 다라니 하면 좋대 해서 신묘장구 다라니 하다가 누가 아니래 금강경 읽으면 좋대 금강 그러면 그래 아 나 신묘장구 아이 그래 금강경 읽다가 아니래 금강경은 얇잖아 두꺼운 법화경을 해야 더 좋대 그럼 또 법화경 하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오히려 가피 받기가 힘듭니다. 하나라도 제대로 뚫어라. 하나라도 제대로 뚫어라. 모든 기도의 힘은 하나로 통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내 앞에 펼쳐진 행복과 불행은 다 내가 지은 업보입니다. 여러분들의 행복과 불행, 이 내가 지은 모든 업이라는 것은 결국 내가 어떻게 닦아 나아가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의 업장이 소멸되어지고 기도하면서 부처님의 가피를 은은하게 받게 될 때 여러분들의 삶이 더욱더 행복해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행복해지고 싶습니까?
1: 네.
0: 행복한 삶을 창조하고 싶습니까?
1: 네.
0: 복을 지으십시오. 선업을 지으십시오. 공덕을 쌓으십시오. 복과 선업과 공덕의 힘이 여러분들을 진정한 행복의 길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소중한 나
1: 무한 행복

여러분, 이번 생 사람으로 태어난 게 크나큰 복입니다. 이번 생 부처님 법을 만난 게 크나큰 복입니다. 행복도 불행도 내가 지은 업의 인연입니다. 복을 지어야 합니다. 선업을 지어야 합니다. 공덕을 쌓아야 합니다. 복 짓는 것 중에 최고의 방법이 바로 법공양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불교TV BTN에서 더욱더 좋은 프로그램 만들 수 있도록 법공양 해주십시오. 방송포교 후원 ARS 060-800-7000번 060-800-7000번 여러분, 법공양 감사합니다.

설령 천억여 개의 창고가 있다 해도 탐해하는 마음으로 만족함이 없으면 마치 큰 바다가 여러 흐름을 받아들이는 것 같나니 이러한 어리석은 사람이 가장 가난하다.

때로는 소리와 언어로 거룩한 사업을 벌인다. 또 때로는 침묵으로 거룩한 사업을 벌인다. 이처럼 깨달은 사람의 손짓, 발짓 하나하나는 거룩한 사업 아닌 게 없다.

방송포교 후원 공동체 BTN 붓다회에 가입해주신 불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불자님의 소중한 정성 더욱 가치 있게 쓰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BTN 부따회와 함께 방송불사에 동참한 후원 공덕으로 복과 지혜 가득한 가족 이루시길 불보살림 전에 축원 올립니다.

BTN 불교 TV 지대방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명입니다. 올해는 일본의 대표적 불교 종단인 신요엔의 창종 90주년이자 개조이신 이토 신조 대사의 탄생 12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제가 불교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해온 신요엔은 국경을 넘어 전 세계 155개 사원에서 현대인들에게 마음의 평온을 전하고 있습니다. 최근 이토 신소 대승전께서는 포교 혁신을 통해서 새로운 100년을 열어가겠다라는 각오를 밝히셨습니다. 이 시간 지대방에서는 신요엔 해외의처 총괄 책임자이신 마츠나가 아츠시 국제원장님과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0: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1: 반갑습니다.
0: 네, 안녕하세요. 네. 멀리서 우리 BTN 불교TV 지대방 시즌3를 이렇게 찾아주셨는데요. 우선은 우리 지대방 시청자 여러분들께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마츠나가 아츠시 원장님 먼저 인사를 좀 부탁드립니다. 네.
2: 本日はこうした番組にお招きをいただきまして大変光栄に思いますとともに感謝しております。今日日本の東京の立川から参りました新如縁の松永と申します。どうぞよろしくお願いいたします。
0: 네, 정말 멀리서 오셨어요. 자, 다음은 우리 정경 국원님. 네.
3: 안녕하세요. 재단법인 신유엔 상임원장 정경국원입니다. 이렇게 오늘 지대방의 프로그램에 초대를 해주셔서 먼저 진명스님께 네.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늘 시청자 여러분들이 관심을 갖고 우리 그 신유엔의 그 시청을 해주시는 데 대해 이 자리를 네. 빌어서 감사 말씀 올리겠습니다.
0: 네,
3: 감사합니다.
0: 고맙습니다. 네. 이제 일본에서는 아주 잘 아시겠지만은 신요엔이라는 이 단어가 우리 지대방 시청자 여러분들에게는 아주 생소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만 오늘 이렇게 출연을 하셨으니까 제가 질문 겸해서 설명도 드리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 신요엔은 전통적인 불교 수행법과 또 현대적인 신행을 사회 공헌으로 확대를 하면서 성장해 온 일본의 대표하는 불교

0: まあ、宗教の道一つに立ってから収入が全くなくなりますから、そこからまた厳しい道がたくさんあったんですね。でもそれをずっと通ってこられた、体験された中のその小受信の言葉が、私も本当にそういう自分が大変な中にあっても他の幸せを、祈れる 願える自分になりたいなというふうに思っています。
1: 그러셨군요. 네, 아유, 감사합니다. 자, 이 시간 지대방에서는 창종 90주년을 맞이한 일본의 대표적 제가불교 종단 신요엔의 미츠나가 아츠시 국제원장님과 정경 국원님을 모시고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이 시간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소중하게 모아주신 후원금을 통해서 제작하고 있습니다. ARS 전화 한 통화씩 후원에 동참해 주신다면 앞으로도 저희들이 의미 있는 시간 잘 만들어서 여러분들께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동참과 후원 부탁드립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한국 우리 국원님께 좀 질문을 드려야 될것 같아요. 정경 국원님. 한국에서 신요엔의 활동이 매우 활발합니다. 그죠? 그 시작은 미약했다고 말씀하시는데, 1987년 이 제1교포와 유학생 등을 중심으로 제주도에 첫 포교당이 개설이 되었다고요? 네.
2: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에 유학을 간 사람들, 또 일본에 계시는 동포, 제1동포 분들이 신유엔 가르침을 열심히 정말 이렇게 그 뿌리를 내려가며 이렇게 퍼져갈 수 있도록, 그러니까 제주도를 비롯해서 부산, 서울로 이렇게 발걸음을 옮겨주신 덕분에 오늘날 신유엔이 이렇게 가르침을 펼쳐 나갈 수가 있었습니다.
1: 아, 그러셨군요.
2: 하이.
1: 그리고 또 한국 사회 속에서 일본계 종교에 대한 그 시선이 그렇게 편치는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꾸준한 지역 봉사도 하시고 또 불교 행사 참여를 통해서 진정한 한국 불교의 식구가 되셨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어떻습니까?
2: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한국에서의 전법은 쉽지가 않았습니다.
1: 그렇죠.
2: 그렇지만 적응이라는 말보다 본래 하나라는 그 마음으로 한국에서의 걸음을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불교는 국경을 넘어서 세계 일화의 가르침 위에 서
1: 그렇죠.
2: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 불교 한국도 일본도 그러니까 부처님 가르침 안에서는 한 뿌리입니다.
1: 그렇죠.
2: 그래서 그 문화와 역사는 다르지만 열심히 지역 그 봉사에 또 그리고 한국 불교 행사에 참여하면서 처음부터 다르지 않았다는 점을 지금 확인되고 있는 점에 너무 깊은 감사를 느낍니다.
1: 아, 그렇군요. 그렇다면 한국 신요엔이 갖는 어떤 특징이나 또 남다른 활약상을 좀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2: 모든 그 불교의 수행은 각기 다르지만 신유엔의 가르침은 그 수행이 일상으로 이어진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그리고 거기서부터 신유엔이 갖고 있는 그 접심 수행이라는 그 수행을 통해서 물론 그 크고 작은 그 어려움 속에서도 먼저 남을 그 생각하고 그 이타를 그 자연적으로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그 수행을 함으로써의 그 신자분들도 좀더 이렇게 마음에 의쳐 그리고 안심을 갖고 그 일상에서 더그 사회로 열심히 그 노력을 해나갈 수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1: 그렇군요. 신유엔뿐만 아니라 뭐 모든 종교가 그렇겠습니다만은 현재에 머무르지 않고 항상 미래를 준비하고 종교가 어떤 모습으로 신행 활동이 변해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또 계획도 세워야 되고 또 포교의 패러다임을 새롭게 설정도 해야 되고 그럴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아마도 신유엔도 현재를 넘어 미래로 향하고 있을 텐데 그 중심에 청년

0: 청년 지원을 통한 인재 양성 프로젝트가 있다고 들었는데 어떤 프로젝트입니까?
1: 저희가 지금 꾸준히 계속해 오는 게 국제원장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제 장학금 지원.
0: 지원
1: 그래서
0: 사업.
1: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을 단순히 돕는다는 것이 아니라 그 가능성을 이게 자기가 이렇게 발휘할 수 있도록 사회에 나와서 그것을 꾸준히 지금 진행을 해오고 있고 두 번째는 청년들의 그런 글로벌화, 국제적인 연수나 행사에 참여해서 좀 시야를 넓히고 그러한 서로 세계 청년들이 모여서 함께 수행자로서의 가치를 이렇게 나누면서 각기 다른 문화와 이게 그런 거를 이렇게 경험할 수 있는 그러한 프로그램이 있고요. 또세 번째는 아까도 이제 새벽봉사 참여의 이야기가 나왔지만 그런 사회의 환경 정화. 그러니까 내가 하는 수행이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그러한 것들을 체험하면서 조금 더 가르침에 한 걸음 더 내디딜 수 있는 그토록 이끌어 가고 있습니다.
0: 그런 봉사에 동참을 하면서 또 자기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또 자기가 행복하고 자기 만족이 느껴지기 때문에 참석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1: 그렇습니다.
0: 청년 지원 장학금을 우리 한국 학생들도 받고 있나요?
1: 지금 저희가 예전부터 연제고등학교에 한 7년 또 동국대는 지금 9년째
0: 9년째
1: 계속
0: 하고
1: 해오고
0: 계시고요.
1: 있고요. 동명대를 비롯해서 크고 작은 곳에 이렇게 꾸준히 지원을 하고
0: 아,
1: 있습니다.
0: 그러시군요. 앞으로도 꾸준히 하실 거죠?
1: 할 예정입니다.
0: 청년들을 양성시키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미래 불교의 핵심이잖아요. 봉사는 지혜가 아니라 또 타인의 고통에 공감하는 자비심을 키우는 수행의 완성이라는 말씀. 이런 말씀들이 참큰 공감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 국원님께서는 이런 행사에 참여하면서 신여엔의 불자의 한 사람으로서 어떤 보람과 느낌을 갖고 계십니까?
1: 특히 저희가 지금 이주민이나 이게 다문화 쪽에 지원을 좀 이렇게 관심을 갖고 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지원을 함으로써 서로, 그러니까 꼭 불교라는 그 관점에서 생각하지 않고, 그러니까 그 인간 중심의 그런 그러한 마음으로 다가갔을 때 그분들이 느끼는 온기, 그 온기가 물론 자신도 바꿔갈 수 있지만 이 사회와 세상을 바꿔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러한 선한 눈으로 이렇게 종교를 바라보는 그런 것을 느꼈을 때참 보람을 느낍니다.
0: 그러시군요. 한국에서의 지난 30년을 발판 삼아서 이 상생과 공헌의 시대를 열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시는데 좀더 구체적으로 어떤 시대를 열어 가실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1: 저희가 30년간은 이제 지금 뿌리를 내리는 시간이었다고 본다면 앞으로의 30년간은 지금까지의 경험을 바탕으로 세계를 향해 가는 데 있어서 저희가 지금 활동하고 사회에 봉사하는 것들이 단지 신유엔의 이름을 높이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회에 신유엔이 있어서 참 따뜻하다라는 말을 들을 수 있다면 그것이 곧 저희가 바라는 상생과 공헌이 아닐까 싶습니다.
0: 끝으로 이제 우리 BTN 불교TV를 시청하고 계신 우리 불자님들이 신여엔이 뭔가 하는 또 신여엔이 어떤 활동을 하고 있나 많이 이해가 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불자님들께 창종 90주년을 맞이한 우리 신여엔의 국제 원장으로서 전하고 싶은 말씀이 또 있지 않을까? 우리 마츠나가 원장님 먼저 전하고 싶은 말씀 한 말씀 해 주십시오.
2: 本当にいろんな国で、いろんな、いろいろな方がやはり、それぞれ、 まあ、悩みを持ちながら

안녕하세요. BTN 불교 TV 시청자 여러분, BTN 불교 TV 지대방 진행하고 있는 진명입니다. BTN 불교 TV는 우리 불자 가족 여러분들의 소중한 나눔으로 부처님의 법을 전하고요, 또 수행의 현장을 알리면서 불교 포교의 길을 밝혀 나가고 있습니다. 작은 정성 하나가 다른 이에게는 큰 깨달음의 등불이 된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바로 060-800-700번 다시 한번 해드릴게요. 060-800-700번으로 ARS 후원으로 함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BTN 불교 TV는 우리 불자 가족 여러분들과 함께 더 맑고 밝은 세상, 부처님 세상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늘 응원해 주시고 후원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인생은 짧고 모두가 100살을 넘기지 못하고 죽는다. 아무리 오래 살려고 해도 결국은 늙고 죽음이 온다. 집착 때문에 사람들은 슬퍼하지만 어떤 것도 영원한 것이 없고 곧 헤어지게 된다. 이 사실을 잘 알아 너무 오래 세속 생활을 하지 마라.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도 죽으면 사라진다. 현자는 이 사실을 알아 아무것도 집착하지 않는다.

0: 고통이 너를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니다. 내가 그 고통을 붙잡고 있는 것이다.
1: 늘 한결같이 꾸밈 없는 시각으로 균형 있게 바로 서길 바라는 마음. 그 오랜 바람으로 공익을 위한 공영신문으로 바로 서다. 바른 보도로 밝은 미래를 여는 서울신문.

충청남도 서산, 천수만에 위치한 서해의 작은 섬 간월도. 그곳은 이제 묻지된 지 오래지만 간월함은 지금도 하루 두 번, 만조 때면 섬이 된다. 바다에 떠있는 모습이 연꽃 또는 배와 닮아 연화대, 낙가산 원통대라 불렸던 간월함. 바닷물이 서서히 빠져나가면 비로소 간월함으로 향하는 길이 열린다. 마당의 사철나무는 간월함을 창건한 무학대사가 지팡이를 꽂아놓은 것이 자라 나무가 됐다고 한다. 당시 무학대사는 잎이 피어나 나무가 되면 구군이 돌아올 것이라 예언했는데, 오랜 세월이 흘러 망공 스님이 새파란 잎이 돋아있는 것을 보고 중창 기도를 시작해 1941년 간월함이 세상에 드러나게 됐다. 망공 스님은 일제강점기 척박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관음 성지의 불씨를 지켜냈다. 간월함에는 대웅전 대신 관음보살을 모시는 원통전이 있다. 수많은 이들의 간절한 기도가 모이는 그 중심에 목조 보살 좌상이 모셔져 있다. 바다를 마주보고 있는 작은 법당 하나, 용왕각. 바다를 가르며 일하는 어부의 안녕을 비는 관세음 보살의 마음이 담겨 있다. 수많은 비바람에 흔들리고 바닷길이 끊어져도 법맥을 이어온 간월함. 깨달음은 멀지 않은 곳에 있다. 피안에서 간월함은 수없이 길을 열고 닫으며 우리에게 깨달음에 대해 설법하는 듯하다.

0: 다양한 분야의 명사를 초청해 삶의 지혜를 들어보는 시간, 릴레이 특강 지혜의 다락방의 김지원입니다. 여러분, 요즘 MZ세대들 사이에서 옛 필름 카메라가 다시 유행하고 있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이 결과물도 바로 알 수 없고 또 인화하는데도 꽤 시간이 걸리는 이 필름 카메라의 불편함이 요즘 젊은 세대들에게는 특별한 경험이자 추억으로 여겨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로 이 불편함이라는 것이 공부와도 깊은 관계가 있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이 공부와 불편함, 도대체 어떤 연관이 있지? 궁금하실 텐데요. 오늘 역시 교육 전문가이신 한재우 작가님과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작가님 반갑습니다. 한 주 만에 다시 모셨는데요. 먼저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1: 예,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한재우입니다.
0: 네, 오늘도 역시 교육 전문가이신 한재우 작가님과 함께합니다. 작가님, 제가 앞서서 이 공부와 불편함에 대한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사실 공부라는 것이 당연히 불편하잖아요, 작가님. 공부가 편하다, 아 좋다 하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 싶다가도 작가님께는 또 다른 이야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무려 서울대 법학과 출신이시잖아요. 작가님도 공부가 싫고 불편하셨나요?
1: 당연히 그렇습니다.
0: 아, 그런가요?
1: 네, 중요한 건 공부는 원래 싫고 불편한 건데 그 지점을 받아들이고 의도적으로 불편한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공부를 잘하는 핵심 비결이라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0: 의도적으로 그 불편함을 인지를 하고
1: 들어간다. 네, 맞습니다.
0: 아, 그런데요, 이 공부를 잘하게 하기 위해서 많은 부모님들 또 선생님들이 대부분 그렇게 하시겠지만 불편 요소를 없애려고 하잖아요. 예를 들어 방이 좀 조명이 안 맞는 것 같으면 스탠드도 놔주고 집이 좀 시끄럽다고 하면 스터디 카페나 독서실로 보내기도 하고 이런 방해 요소들을 불편함이라고 표현하시는 건가요?
1: 그 부분은 오해가 있으신 것 같아요. 네. 제가 불편함이라고 표현을 했지만 이 불편함이 뭐 방이 어둡다 혹은 우리 아이가 통학거리가 너무 길어서 극도로 네. 피곤하다 이런 불편함을 의도적으로 일부러 가하는 식의 불편함을 뜻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린 불편함은 공부하고 집중하려고 할 때 머리가 아픈 느낌이 있죠. 골치 네. 아프고 하기 싫고 피하고 싶은 마음이 있죠. 아. 근데 그 피하는 것을 그 속으로 의도적으로 들어가서 불편함과 괴로움을 유지할 때 그때 사실은 기억이 훨씬 더 잘 들어가고 아이디어가 떠오른다는 이야기 뜻에서 불편함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0: 그러니까 이 불편함이 정말 주변에 있는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내 인지에 관한 이야기를 하시는 건가요?
1: 네, 맞습니다. 마음이 실제로 공부할 때 내가 하기 싫은 느낌, 그리고 외우기 싫고 이해하기 싫은 그 느낌,

그리고 여기서 도망치고 그냥 해답지를 보고 싶잖아요. 설명 편한 걸 듣고 싶고. 그 욕심에서 벗어나서 불편함을 오래 유지하는 능력이 사실은 공부를 잘하는 비결이라는 것을 의미하고 싶은 거고. 지금 아나운서님 말씀하신 것처럼 환경을 더 좋게 만들어준다. 공부할 때 조금 더 의자를 편하게.

0: 아들께서 작가님을 통해서 많은 고민을 해결하기도 하고 또 힘을 얻었다고 이야기를 전해왔습니다. 들으셨죠? 네. 작가님 혹시 특별히 기억에 남는 제자나 또 에피소드 일화가 있을까요?
1: 한 고등학교였는데요. 제가 그 학교를 두 번 강의를 갔습니다. 중간고사 끝나고 한 번 갔고 두 달 지나고 기말고사 끝나고 갔는데 기말고사 때 한 아이가 저한테 와서 말하기를 선생님 얘기한 대로 따라했더니 두 달 만에 평균 50점이 올랐습니다. 라고
0: 평균 얘기한, 50점이요?
1: 네. 과목 50점이 아니라 평균 50점입니다.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1학년 아이가 평균 50점이 올랐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이해가 안 돼서 네. 중간고사 몇 점이었는데? 라고 물었더니 전과목 평균 35 이 정도였는데 네. 기말고사에서 80몇 점을 받았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핵심은 뭐냐? 공부를 잘 못하는 아이 혹은 비효율적으로 했던 친구는 내가 머리가 아프고 불편하고 힘들면 잘못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점점 더 쉬운 길을 찾아가는 거죠. 쉬운 학원, 더 쉽게 설명해 주는 선생님. 네. 근데 공부의 핵심은 그게 아니에요. 불편함을 인지하고 불편함 속으로 뛰어들어서 그 속에서 오래 머물 때 깨우침이 있는 거고 실력 향상이 빠르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정확히 짚고 이해하고 의도하는 것이 실제로 즉각적인 성적 향상에도 좋은 효과를 볼 수가 있을 겁니다.
0: 작가님 그렇다면 지금 성적이 잘 나오지 않은 학생에게 이렇게 효과가 있었다고 말씀을 해주시는데 이미 공부를 잘 하고 있는 학생에게도 이 불편함을 견디는 공부법이 분명 도움이 될까요?
1: 네, 당연히 도움이 됩니다. 왜냐하면 실력이 는다는 것은 이렇게 표현하면 그렇지만 전교 꼴찌 친구건 전교 1등 친구건 내가 지금 아는 부분이 아니라 모르는 부분을 이해해내야 실력이 오르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이미 공부를 좀 잘하는 친구는 다만 아는 부분이 조금 더 많은 것뿐이죠. 그럼 그 친구가 실력이 조금 더 늘려면 뭘 해야 될까요? 아는 거는 빨리빨리 제끼고 모르는 걸 골라서 그 부분을 뚫어낼 때 실력이 이만큼 오르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공부를 잘하는 친구일수록 힘든 부분, 불편함 속으로 들어갈 때 실력 향상이 있는 거죠. 오히려 잘하는 친구들은 문제집을 동그라미 치고 잘 맞고 진도 빨리 빼는 게 사실은 즐겁단 말이죠. 네. 자꾸 내가 잘하고 있구나 확인도 되고 근데 그 시간은 실력이 그렇게 향상되는 시간이 아닙니다.
0: 이 불편함을 견뎌야 한다는 이야기만으로 이미 조금 불편하기도 한데 그 해답을 명확하게 주시리라 생각을 하면서 바로 강연 청해도 될까요?
1: 네, 알겠습니다.
0: 두 번째 강연 청해보겠습니다.

다시 인사드립니다. 한재우입니다. 우리가 가진 잠재력은 무한합니다. 그 잠재력을 발현하는 길은 매일매일 눈앞에 있는 장애를 조금씩 넘어가는 것이겠죠. 근데 장애라는 것은 그 자체로 벽이자 축축한 안개처럼 불편함, 불쾌함을 야기합니다. 그 장애물을 넘어설 때는 당연히 편할 수가 없겠죠. 공부에 있어서도 나의 한계를 넘어서는 가장 핵심적인 비결은 그 장애를 피하지 않고 맞닥뜨려서 통과, 돌파하는 것인데요. 그 과정에서 우리는 심리적으로 불편함을 느낍니다. 불편하고 힘들고 하기 싫고. 그런데 공부를 잘하는 비결은요. 바로 그 불편함 속으로 뛰어들어서 불편함을 유지하는 것에 있음을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명확히 이해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봅니다. 왜냐하면 편하게 쉽게 공부를 하면 시간을 많이 투자해도 그만한 효과를 볼 수가 없습니다. 효과가 나지 않을 때 학생들이 혹은 학부모님들이 혹은 선생님들께서 내가 머리가 나쁜가? 우리 아이가 머리가 나쁜가? 혹은 이 아이는 공부에 소질이 없나? 라고 오해를 하시거든요. 그 문제가 아닙니다. 사람의 잠재력은 무한하고 적어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훨씬 큽니다. 공부에서도 내가 생각하는 잠재력의 한계를 얼마든지 넘어설 수 있습니다. 핵심은 그 약

약간의 불편함을 감수하는 겁니다. 왜 불편함이 중요하고 어떻게 불편한 공부를 할 수 있는지 이야기를 풀어보겠습니다. 가장 근본적인 질문을 드리죠. 왜 공부가 싫을까요? 아이들이 공부하는 게 너무 좋아서 게임하는 것처럼 공부를 좋아해, 유튜브 영상 보는 것처럼 공부를 좋아해, 제발 공부 좀 그만하고 와서 밥 먹고 놀라 그래도 안 놀고 공부하려고 해. 그럼 사실 이 세상 많은 부모님들, 선생님들의 고민이 사라지실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아이들은 정말 정말 드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공부하기 싫어합니다. 아이만 그럴까요? 아니죠. 솔직히 저희도 공부하기 싫습니다. 어른들도 공부하기 싫어요. 왜 공부하기가 싫을까?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사람의 뇌에는 뉴런, 뇌세포가 있습니다. 천억 개 정도의 뉴런이 있다고 하고 뉴런과 뉴런 사이의 연결 부분이 시냅스가 있습니다. 공부를 한다는 것은 뉴런과 시냅스가 하나둘씩 발화하는 거예요. 실제로 영어로 파이어라고 합니다. 비유를 하자면 이래요. 크리스마스 트리가 있고 크리스마스 트리에 수많은 꼬마 전구들이 달려 있습니다. 이 꼬마 전구가 하나 둘씩 불이 켜지면서 파이어가 되면서 점점 환해지는 것이 집중력이 올라가는 과정이고 우리가 공부할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문제는 이렇게 꼬마 전구가 하나 둘씩 불이 켜질 때 뉴런과 시냅스가 발화될 때 우리는 통증을 느낍니다. 이게 포인트예요. 공부를 할 때는 집중력을 끌어올릴 때는 뇌가 괴로움을 느낀다는 거예요. 다르게 표현하면 공부를 할 때 통증을 느낀다는 것은 잘하고 있다는 뜻이 됩니다. 우리는 통증을, 이 불편함을 피해야 할 신호라고 보통은 받아들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통증이 없으면 학습이 일어나지 않는 거고요. 통증이 있어야 효과적으로 학습이 일어나는 겁니다. 평상시에는 공부할 때 느껴지는 이 통증을 진짜 말 그대로 고통이라고 인지를 잘 못해요. 왜냐하면 통증이 아주 미세하기 때문이죠. 미세한 전류가 몸에 흐르는 것처럼 그냥 좀 불편해요. 그냥 하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를 억지로 하다가도 숙제하는 것보다 노는 게 좋고 숙제하다 그만두고 핸드폰을 키면 아이들이 좋아하는 거예요. 이 통증이 강력해져서 고통이야 라고 느끼는 지점은 언제냐? 예를 들어 수학문제 중에서 고난도 문제 풀 때, 킬러 문항 어려운 거 풀 때 골치 아파 본 경험 다 있으시죠? 아, 골치 아파. 사업계획안 쓸 때 내가 지금 외국어를 이 나이에 다시 공부하려고 하는데 아, 골치 아파. 이 골치 아파가 뭐예요? 통증인 거예요. 공부라는 건 통증을 느끼는 겁니다. 본질적으로 우리가 공부가 싫은 이유는 공부가 통증이기 때문이에요. 근데 반대로 얘기하면 통증이 있을 때 공부가 효과적으로 된다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걸 조금 더 자세히 풀어볼게요. 왜 공부할 때 가급적 힘들게 해야 되냐? 첫 번째 이유입니다. 무언가를 학습할 때 뇌가 통증을 많이 느낀다는 것은, 다시 말해 주의를 집중하기 힘들고 이해가 안 돼서 낑낑대야 되고 한 번에 술술 넘어가지 않는다는 것은 뇌의 입장에서는요, 굉장히 비싼 정보입니다. 이 정보를 습득함에 있어서 내가 많은 자원을 투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가 아프죠. 그러면 뇌 입장에서는 이 정보는 내가 갖고 있는 소중한 자원을 많이 투자해서 학습한 정보이니, 다시 말해 비싼 정보이니 이 정보를 가급적 기억해두는 게 유리하겠죠. 장기 기억에 잘 들어간다는 뜻이에요. 반대로 얘기하면 내가 무언가 학습을 하는데 정보를 보는데 거의 에너지가 들지 않아. 예를 들어 선생님들께서, 학생 여러분들이 유튜브 쇼츠를 본 적 있으시죠? 쇼츠를 볼 때 내가 30분 동안 누워서 쇼츠를 계속 넘기고 봤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봤어. 근데 유튜브 쇼츠를 볼 때는 뇌에서 거의 부하가 들지 않아요. 유튜브 쇼츠 보면서 괴로워하시는 분은 없단 말이죠. 그럼 뇌의 입장에서 뭐냐? 그 정보가 자원을 거의 들이지 않은 값싼 정보입니다. 그럼 뇌 입장에서는 그 정보를 구태여 장기 기억 속에 담아둘 필요가 없어요. 값이 싸니까 다른 데서 어디서든 또 얻을 수 있을 거라고 뇌는 생각한단 말이죠. 그래서 유튜브 쇼츠 30분쯤 연속해서 보신 분들, 내가 지금 뭘 봤는지 떠올려 보시면 기억나세요? 대부분 기억 안 난단 말이에요. 뭐 봤는지조차 기억을 못해요. 자, 공부를 할 때는 가급적 머리가 아프게 해야 장기 기억에 잘 들어갑니다. 바로 이 부분이요. 학생들이 오해하는 거예요. 하위권 학생, 공부를 아직 잘 못하는 비율적으로 해본 학생들은 공부를 할 때 머리가 아프단 말이죠. 예를 들어 중학교 2학년에 1차 함수가 처음 나와. 함수라는 거 보니까 뭔가 머리가 아프고 이해가 안 되고 괴로워. 그때 많이 아이들이 하는 오해가 있습니다.

공부 잘하는 아이들은 이 부분을 보자마자 이해할 텐데. 걔네들은 이거 공부할 때 머리가 안 아플 텐데. 근데 나는 머리가 아프단 말이야. 그러니까 공부에 소질이 없나라고 생각하면서 그 부분을 제끼죠. 나중에 더 쉽게 설명해주는 선생님을 찾아야지. 인강을 찾아야지. 그럼 공부를 잘하는 친구들은 그 부분을 볼 때 머리가 안 아플까요? 아니죠. 똑같이 머리가 아파요. 다 머리가 아파요. 그런데 공부 잘하는 친구, 더더욱 잘하는 친구일수록 공통점이 뭐냐? 머리가 아픈 그 부분을 만났을 때 도망치지 않습니다. 버팁니다. 그럼 버틴다는 얘기는 불편함을 감수하고 있다는 얘기죠. 불편함을 감수하면서도 시간을 오래 들이니 그 부분을 한 번 이해를 해두면 장기 기억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두 번째, 세 번째 보면 야, 이거 지난번에 웬만큼 공부했더니 이해가 다 되네? 기억에 남아있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수학 두 번 보면 끝나. 한국사 두 번 보면 끝나.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공부할 땐 가급적 힘들게 해야 장기 기억에 잘 들어갑니다. 두 번째 이유는 추론입니다. 추론은 말 자체가 어려운데요. 밀 추자에다가 이야기하다 론자입니다. 다시 말해 미루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눈앞에 알고 있는 정보가 있어요. 이 정보를 토대로 계속 밀고 밀고 밀고 밀고 나가서 지금 우리가 다루지 않은 새로운 정보 결론까지 도달하는 것이 추론 과정입니다. 그러다 보니 추론은 원래 어려워요. 이해보다 추론이 훨씬 힘듭니다. 왜냐하면 이해는 최소한 그 정보가 눈앞에 있잖아요. 눈앞에 있는 걸 보면서 내가 지금 이해하려고 낑낑대는 거죠. 추론은요, 눈앞에 없어요. 눈앞에 없는 정보까지 끌고 나가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중학교, 고등학교 혹은 나중에 어른이 되어서 만나는 수많은 문제들 중에서 고난도의 문제, 고득점 하는 문제, 그리고 소위 말하는 킬러 문항은 대부분 추론 문제입니다. 내가 지금 외운 것을 기억했으면 맞고 기억 못했으면 틀린다. 이런 문제는 쉬워요. 추론 문제는요, 기억했어도 못 맞춰요. 고등학교 때 모의고사에서 나온 어려운 사탕 같은 문제가 이런 추론 문제 같은 거죠. 그럼 이 추론 능력은 언제 길러질까요? 추론은 이미 아는 것에서 아직 모르는 것까지 끌고 나가는 거라 그랬죠. 뇌과학적으로 설명하면 이미 안다는 말은 뇌 속에 회로가 형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모른다는 것은 회로가 없는 거예요. 그럼 추론한다는 것은 회로가 없는 지점에서 회로를 만들어가는 게 되는 거죠. 문제는 우리 뇌에서 회로를 만들 때 마치 고속도로나 KTX를 뚫을 때처럼 가장 효과적인 길을 쫙 뚫는 게 아닙니다. 뇌는 어떻게 뚫느냐? 양파뿌리나 고구마뿌리, 물에 담궈놓으면 뿌리 자라는 거 보신 적 있죠? 그럼 뿌리가 막 지저분하게 마구마구마구 자라죠. 뇌가 똑같습니다. 뉴런들에서 마구마구 축삭돌기가 자라면서 이러고 이러고 뿌리를 하다가 이것들이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하다가 연결이 되는 순간 회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뉴런이 자라려고 애를 쓰는 순간 우리 뇌에서는 통증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머리가 아픈 순간은 실제로 공부가 되는 순간이고 머리가 좋아지는 순간인 거예요. 그 시간이 많아야 추론 능력이 길러지는 거고 추론 능력이 탁월해야 아이가 소위 말하는 수월히 공부 잘하는 아이, 가성비가 좋은 아이, 조금만 노력해도 성과가 팍팍 나는 아이가 되는 겁니다. 세 번째 이유입니다. 피아노를 칠 때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피아노를 연습해야 실력이 빨리 늘까요? 피아니스트들이 똑같은 곡을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반복해서 칠까요? 아니죠. 피아노 한 곡 안에는 쉬운 부분도 있고 힘든 부분도 있습니다. 그럼 쉬운 부분은 넘어가고 잘 안 되는 그 부분만 손동작을 반복하면서 마스터를 해야지 실력이 빨리 느는 거죠. 그렇습니다. 실력이 느는 핵심은 뭐냐? 연습의 양을 많이 하는 건데 연습의 양은 모든 연습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심리학자 안드레스 에릭슨이 얘기했습니다. 신중하게 계획된 연습. 다시 말해 어떤 부분이 쉽고 어떤 부분이 어려운지를 미리 골라서 어려움만 집중적으로 반복하는 것을 디자인한 방식의 훈련이어야 실력이 빨리 오르는 거예요. 축구 선수도 생각해 보세요. 주말에만 축구 시합을 하지만 그럼 주중에는 어떤 훈련을 할까요? 시합이 없는 날 주중에 90분짜리 축구 시합을 계속할까요? 아니잖아요. 똑같은 동작을 내가 잘 못하는 동작을 정해서 그 동작만 반복해 연습하잖아. 손흥민 선수가 한 지점에서 슛 연습을 500개씩 했다. 널리 알려진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잘 못하는 한 동작을 골라서 그것만 반복할 때 성장이 빨리 일어나는 거죠. 근데 내가 잘 못하는 동작은 어떻습니까? 불편하죠. 그 불편한 동작을 많이 해야 빨리 성장하는 거예요. 마지막 네 번째 이유입니다.

집중력이 좋은 아이가 되기를 바랍니다. 어른들도 집중력이 중요하죠. 집중력이 높아야 일도 잘할 수 있고 빨리 끝나고 또 학습을 지속할 수 있으니까요. 그러면 집중력이 떨어질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공부를 하려고 하는데 도저히 집중이 안 돼. 내가 머리가 예전 같지 않아. 그래서 우리는 집중력을 끌어올리는 비결을 찾기 위해서 유튜브를 뒤지거나 여러 가지 정보를 찾아봅니다. 그럼 그런 데서 하는 좋은 정보들이 있죠. 캐모마일 차를 마셔라는 동, 60Hz에서 80MHz 사이에 로파이 음악을 들어라는 동, 어떤 음악을 들으면 집중력에 도움이 된다는 동, 집중력에 도움이 되는 어떤 약이 있다는 동. 그런 것들도 도움이 미세하게 될 수 있지만 뇌과학적으로 집중력이 올라가는 비결은 명확합니다. 집중력이 올라가는 건 아까 제가 설명드렸죠? 크리스마스 트리에서 꼬마 전구들이 점점 많이 밝혀지는 것이 집중력이 올라가는 과정인 거예요. 근데 그때 무엇이 느껴진다고요? 통증이 느껴진다고요. 집중은 그 통증을 느끼면서 계속 붙어 앉아서 정보를 습득할 때, 다시 말해 하기 싫고 괴롭지만 앉아서 공부를 계속할 때 크리스마스 트리에 있는 꼬마 전구의 불이 점점 밝아지고 우리 뇌세포에 있는 뉴런, 시냅스들이 점점 발화가 되는 거야. 다시 말해 집중력이 빨리 올라가는 핵심 비결이라는 건 뭐냐? 그냥 앉아서 불편함을 견디는 거예요. 불편함을 견디고 계속 공부를 하면 집중력이 올라가면서 크리스마스 트리의 전구들이 점점 점화되면서 뉴런과 시냅스가 발화되면서 일정 정도 이상 집중력이 올라갈 때 우리 뇌에서는 쾌감을 주는 신경 전달 물질인 도파민이 나옵니다. 그 도파민이 나올 때 우리는 어떤 느낌을 받냐? 공부하는 게 속도가 나. 일하는 게 손에 붙었어. 지금 뭔가 아이디어가 떠올라라는 상태가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어떻게 하면 공부가 잘 되는 상태에 빨리 도달할 수 있을까? 그 비결은 그냥 앉아서 하는 거예요. 그냥 앉아서 계속 집중할 때 그 단계에 제일 빨리 도달합니다. 집중하기 위해서는 불편함, 통증을 견디는 게 가장 지름길이에요. 자, 그럼 지금 불편한 상태를 오래 견뎌야 불편함 속을 의도해서 들어가야 실력이 빨리 올라가는 거다라는 지점은 웬만큼 이해하셨으리라 믿습니다. 그럼 실제로 공부할 때 어떻게 이렇게 불편함을 활용할 수 있을지 몇 가지 구체적인 팁을 드릴게요. 첫 번째입니다. 공부를 할 때 텍스트를 읽다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럼 그 부분에서 멈춰야 합니다. 이게 가장 기본이고 가장 중요한데 또 동시에 많은 학생들이 잘 하지 않는 겁니다. 공부를 하는 건 순서가 명확해요. 첫째, 텍스트를 이해하고 두 번째, 이해한 텍스트를 암기합니다. 세 번째, 제대로 암기했는데 떠올려봐야죠. 왜냐? 공부는 모르던 것을 안다니까. 그 다음에야 문제집 풀이 같은 것들 갈 겁니다. 근데 지금 많은 아이들이요, 텍스트를 온전히 이해하는 첫 번째 작업을 하지 않습니다. 학원에서 대충 들어서 이해하라고 교과서나 책을 펴서 대강 이해가 됐으면 바로 암기로 넘어가고 암기도 제대로 하지 않은 상태에서 문제집 풀이로 넘어가는 우를 범합니다. 텍스트 이해를 완전히 해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하면 완전히 하느냐? 네, 공부하다 잘 모르겠는 부분이 나오면 멈추세요. 왜 그 부분이 이해가 안 됐을까요? 첫 번째 이유, 모르는 단어가 있기 때문이죠. 그럼 그 단어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국어사전 찾으세요. 모르는 부분 있을 때 국어사전 찾는 그 단순한 습관이 초등학생들에게만 필요한 게 아닙니다. 중학교, 고등학교, 저희가 성인이 된 다음에도 공부할 때의 기본은 모르는 단어가 있으면 사전을 찾는 거예요. 사전을 찾아서 어휘를 이해하는 것이 공부의 가장 기본입니다. 자, 어휘를 찾았어요. 그런데도 여전히 이해가 안 되는 단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문장이 왜 이해가 안 될까? 예를 들어 고등학교 1학년 사회교과서 통사에 보면 이런 문장이 나옵니다.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미국이 세계 경제를 주도하기 시작했다. 1차 세계대전 아시죠? 미국 아시죠? 경제도 알아요? 주도한다는 게 뭔지 알아요? 근데 미국이 세계 경제를 주도한다는 게 무슨 의미지? 라고 물어보면 꿀먹은 벙어리가 되는 친구들이 대부분입니다. 미국이 세계 경제를 주도한다는 게 무슨 의미야? 그럼 기껏 하는 말? 미국이 세계 경제에서 영향력이 크다는 거야. 그게 무슨 뜻이냐고. 미국이 세계 경제를 주도했다는 게 정확히 어떤 의미를 내포하는 거냐고 라고 물으면 몰라요. 이게 지금 이해를 제대로 못한 거야. 그럼 뭘 해야 된다고요? 멈춰야 된다는 거야. 진도를 빼는 게 아니라 멈춰서 미국이 세계 경제를 주도하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곰곰이 생각해야 됩니다. 이 부분을 선생님께 질문해야 되는 거고 사실 지금은
선생님이 없어도 24시간 내내 우리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리고 무료이면서 친절한, 정말 열심히 공부를 하시는군요 라고 우리한테 치얼업도 해주는 아주 좋은 친구들이 있습니다. 누구죠? 그렇죠. GPT, 제미나이, 클로드. 그 친구들한테 물어보는 겁니다. 공부를 하다가 이해가 안 되는 문장이 있으면 멈추세요. 단어를 찾고 그래도 이해가 안 되면 물어보시고 그 문장을 이해하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공부할 때 집중이 안 되는 상태를 느끼시죠? 그 상태에서 잠깐 물 한 잔 마시고 올까? 잠깐 핸드폰 좀 볼까? 잠깐 쉬었다 올까? 뭔가 우리가 리프레쉬를 하려고 합니다. 리프레쉬를 하고 나면은 집중력이 올라갈 거라고 착각을 하는데요.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집중력을 끌어올릴 때 뇌에서 통증이 느껴지는데 이 통증을 견디기 힘드니까, 다시 말해 아 집중이 안 돼, 공부하기 싫어라고 느끼니까 우리가 그 자리에서 도피를 해요. 도피하기 위해서 하는 거? 핸드폰을 켜는 거죠. 아니면 집에 강아지가 있으면 강아지를 끌어안아, 소파에 가서 드러누워, 혹은 물 마신다고 잠깐 나가. 자, 이렇게 다른 행동을 할 때 집중력은요, 지금 기껏 끌어올린 집중력이 바닥으로 떨어집니다. 내가 지금 기껏 크리스마스 트리에 불을 조금 켜놨는데 내가 핸드폰을 보는 순간 그 불이 꺼지는 거예요. 그럼 이 친구가 다시 공부를 하려면 어디서부터 출발해야 돼요? 밑바닥부터 다시 출발해야 되는 거죠. 처음부터 하나 둘 불을 다시 켜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불을 켜는 작업은 모두 통증이에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뭐냐? 지금 제가 뇌과학적인 원리를 설명드렸습니다. 집중이 안 될 때 어떡하라고요? 그냥 앉아서 버티라고요. 버티다 보면 10분, 20분, 30분 지나다 보면 아까는 진짜 공부하기 싫었는데 지금 공부하기 싫다는 느낌은 조금 잊어버렸어. 지금 책을 읽는데 속도가 좀 나, 문제 푸는데 속도가 좀 나 하는 순간이 옵니다. 집중력이 올라갔기 때문에 가능한 거야. 그 순간에 도달하는 가장 빠른 길은 하기 싫은 느낌이 들 때 그 자리에서 딴짓하지 않고 버티는 겁니다. 이걸 알면 학생들이 굉장히 편해하더라고요. 내가 집중력이 안 좋은 게 내 타고난 문제, 내 머리, 혹은 공부의 소질 문제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아이들한테 얘기하기를 전교 1등이 아니라 전국에서 공부 제일 잘하는 사람도 공부할 때 머리 아파, 집중 안 돼. 그런데 그걸 버팀으로써 집중이 잘 되는 순간이 온다는 걸 경험적으로 아는 것뿐이야 라고 얘기를 하면 아이들이 많이 좋아해요. 왜냐하면 나에게도 길이 있거든요. 내가 지금 머리 아프다고 생각하는 게 내 타고난 문제가 아닌 거야. 지금 이 구간을 넘어가는 건 누구나 똑같은 거지. 정확히 얘기하면 호모사피엔스는 다 똑같습니다. 호모사피엔스의 뇌는 누구나 집중력 끌어올 때 통증을 느껴요. 어떻게 하라고요? 버티라고요. 버텨서 10분, 20분, 30분 지나면 공부하기 싫다는 느낌이 사라진 순간이 옵니다. 세 번째, 끝장을 봐야 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제 지인들, 친구들과 식사를 하는 자리에서 이런 대화의 주제가 화두가 됐습니다. 회사에 처음 들어온 젊은 친구들 혹은 뭐 신입사원들 중에서 야, 이 친구는 일 잘하겠다. 야, 이 친구는 성공하겠다. 이 친구는 우리 팀에 데려와서 같이 일하고 싶다 라는 느낌이 드는 사람들이 있느냐, 스펙과 무관하게 그런 느낌을 지는 친구들이 있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 자리에 있는 친구들은 뭐 좋은 회사의 임원이거나 아니면 큰 로펌에 있는 친구들이거나 그랬습니다.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공통점이 있었어요. 스펙과 무관하게 야, 이 친구 성공하겠다, 얘 일 잘하겠다, 이 사람 데려다가 같이 일하고 싶다는 느낌을 지는 친구들이 있다. 그럼 그 친구들의 공통점이 뭐냐? 놀랍게도 답은 똑같았습니다. 끝장을 보는 친구인 거예요. 내가 지금 무언가 궁금한 것이 있을 때 일을 시켰는데 이 일을 대충 내지 않고 이게 맞나? 예외는 없나? 예외는 없나? 이게 진짜 맞는 건가를 끝까지 파서 나름대로 팔 수 있는 만큼 최대한 파서 가져오는 친구죠. 지금은 아시다시피 업무를 보실 때, 공부를 할 때 AI를 씁니다. 클로드 쓰고 제미나이 쓰고 에이전트를 많이 씁니다. 그러다 보니 누구나 대략 70점, 80점 정도의 점수가 나는 보고서 정도는 쉽게 만들 수 있어요. 클로드를 통해서 누구나 만들 수 있단 말이죠. 그럼 어떤 사람이 누구나 다 70점 정도는 기본적으로 먹는 사회에서 90점, 100점, 95점 정도의 스페셜한 자리에 갈 수 있느냐? 그것은 AI에 의존하지 않고 혹은 AI의 답을 받았더라도 이것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이게 정말 맞나? 끝장을 보고 생각하는 습관이 있는 사람이 95점, 100점 자리에 가는 거예요. 자, 그럼 지금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서 공부를 할 때 끝장을 보는 습관을 어떻게 학습을 하면서 들일 수 있을까요? 제가 제안 드리는 거 첫 번째, 문제집을 풀 때요.
그냥 문제집의 해답만 보고 넘어가지 말고

교과서 기본서를 함께 뒤지는 겁니다. 이 부분의 원래 개념이 뭔지를 파면서 끝장을 보는 거예요. 두 번째, 수학 공부할 때 해답지 보고 넘어가거나 선생님의 설명만 듣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내가 이 문제를 끝까지 물고 늘어져서 완전히 풀어내고 이해하는 거죠. 자, 이렇게 공부하면 당연히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문제 하나하나당 쓰이는 시간이 깁니다. 진도가 느리지 않을까? 우리 아이가 이번 학기에 푸는 문제집의 건수가 적지 않을까? 걱정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공부해야 실력이 늡니다. 네 번째입니다. 공부는요, 아웃풋, 인출이 중요합니다. 공부는 크게 입력, 출력 둘 중 하나로 나뉠 수 있어요. 입력은 뭐죠? 수업을 듣는다, 책을 읽는다, 학원의 설명을 듣는다, 강의를 듣는다. 내가 무언가를 내 머릿속에 집어넣는 잠정이 입력이죠. 출력, 인출은 뭘까요? 내 머릿속에 이미 있는 걸 끄집어내는 공부예요. 내가 직접 글로 써본다, 설명해본다, 내가 요약한다, 혹은 지금 아이들이 누구나 하는 거, 문제집 풀이, 내가 직접 문제를 풀어본다. 근데 사람은요, 입력과 출력 중에서 어떤 것을 더 힘들어할까요? 그렇죠. 당연히 출력이 힘들어요. 출력할 때 머리가 아파요. 공뿐만 아니라 내가 넷플릭스에서 흑백요리사를 봤어. 볼 때는 너무너무 재밌어. 그런데 오늘 뭐 봤는지 주요 내용을 일목요연하게 친구한테 설명해봐 라고 하면 그거는 골치 아파요. 출력은 힘든 거예요. 다시 말해, 출력하는 공부를 해야 두뇌가 빨리 발달되고 기억의 저장도 잘 됩니다. 우리는 설명을 계속 들으면서 특히 학원이나 일간 강사, 강사가 정말 설명 잘하는 분의 이야기를 반복해서 들으면 머리에 많이 들어갈 거라고 생각하지만 실제 뇌는 입력하는 시간보다 출력하는 시간이 있을 때 훨씬 저장을 잘해요. 다시 말해, 내가 출력하는 시간을 의도적으로 가져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출력하는 시간을 갖느냐? 몇 가지 예시를 드리겠습니다. 아이에게 책을 읽히죠. 독서를 하죠. 책을 읽는 건 기본적으로 입력하는 작업이에요. 출력은 언제 일어날까요? 책을 읽고 나서 그 책에 대해서 내가 무언가를 생각할 때 출력이 일어나는 거예요. 독서에서는 독서 후 작업이 되겠죠. 내가 책을 읽은 후에 이 책의 줄거리를 정리해본다. 인물 사건 배경을 정리해본다. 이 책의 내용이 어땠는지, 느낌이 뭐였는지 내가 독서 후 활동으로 무언가를 써본다. 이게 출력 활동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출력 활동은 힘들어요. 그래서 독서를 지도하시는 많은 분들이 하는 말, 책을 읽는 것을 좋아하는 아이들도 독서 기록장 쓰는 건 힘들어요. 당연한 거예요. 독서 후 활동, 출력하는 작업은 통증을 많이 느끼는 작업입니다. 그래서요, 공부할 때는, 독서할 때는 의도적으로 출력 시간을 내고 하기 싫어도 그걸 해야 실력이 됩니다. 영어 단어 외울 때도 생각해 볼게요. 내가 무언가를 반복해 외우죠? 테스트를 했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영어 단어가 머릿속에 오래 남냐? 끄집어내는 출력 작업을 해야 돼요. 출력 작업의 팁을 드릴게요. 첫째, 지금 아이들이 학원에서 외우는 방식, 하루에 50개씩 영어를 외워. 오늘 50개 외우고 테스트, 내일 50개 외우고 테스트, 모레 50개 외우고 테스트. 이렇게 끝나버리면, 출력을 그날하고 끝나버리면 머릿속 장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출력은요, 누적적으로 하셔야 돼요. 오늘 복습한 거, 어제 복습한 거, 그저께 복습한 거까지 합쳐서 복습을 하세요. 출력을 계속 반복해야, 누적적으로 출력해야 들어가요. 두 번째, 출력을 할 때 기간에 텀을 두십시오. 3일 연속으로 출력하는 것보다 오늘 출력했으면 일주일 뒤에 출력하고 그 다음 뒤에 출력하고 이렇게 시간 간격을 많이 두어 출력할 때 장기 기억에 훨씬 잘 들어갑니다. 오늘 제가 불편함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게 불편하게 공부해라라고 하면 나를 무언가 더 괴롭히는 거라고 착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 붓다가 처음 깨달음을 얻으려고 출가한 후에 6년간 고행을 했지만 결국 이 고행은 무의미한 거라는 판단을 내리시고 고행을 그만두시죠. 그리고 우유죽을 마신 후에 다시 새롭게 수행을 하잖아요. 공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불편함이 중요하지만 이 불편함은 불필요한 불편함이 돼선 안 돼요. 불필요한 불편함의 첫 번째, 잠을 불필요하게 줄이는 겁니다. 잠을 줄여서 우리 예전에 3당사락 4당5락처럼 잠을 줄여가면서 공부하면은 공부를 잘하는 거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잠을 줄이면 코르티솔 스트레스 호르몬이 나오고 코르티솔이 일정 이상 분비가 되면 대뇌피질 전 전두엽에 작동이 줍니다. 다시 말해 공부가 안 돼요. 잠을 적당히 충분히 자면서 맑은 머리를 유지하면서 깨어 있을 때 집중해서 행복하게 공부하는 게 핵심입니다. 스트레스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생물학적 스트레스는요,

내가 집중도를 끌어올릴 때 저절로 느껴지는 스트레스예요. 수학 문제 어려운 거 풀 때 머리가 아프다 그랬죠. 정상이에요. 그런데 또 다른 종류의 스트레스가 있어요. 심리적인 스트레스예요. 내가 지금 이 숙제 30분 내에 끝내고 놀러 나가고 싶은데 딱 보니까 30분 내에 못 끌 것 같아. 그때 스트레스를 받는 거죠. 이건 심리적인 스트레스예요. 지금 이 문제 5분 만에 풀어내고 싶은데 안 풀린단 말이죠. 그럼 아이들이 짜증내는 경우가 많아요. 이 스트레스는 욕심에서 나오는 심리적 스트레스입니다. 아까 집중력을 끌어올 때 나오는 생물적 스트레스는 너무 당연한 거고 그 속에 우리가 들어가야 하지만 욕심 때문에 나오는 심리적 스트레스는 가급적 버려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지금 그 문제를 5분 만에 풀고 싶은데 못 풀어서 짜증이 나. 왜 못 풀까요? 간단하죠. 그걸 5분 내에 풀 만한 실력이 내가 안 되는 거예요. 실력이 안 되는데 그걸 풀고 싶은 욕심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 거야. 그때는 아, 내가 이걸 풀 만한 실력이 안 되는구나라고 욕심을 내려놓아야 심적 스트레스가 줄어들고 아까 이야기한 적당한 스트레스 선에서 적당히 코르티솔이 나오고 생물적 스트레스를 유지하는 불편함 속에서 공부를 유지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공부함에 있어서 정말 유용한 방법이 다름 아닌 명상입니다. 저는 대학교 다닐 때부터 서울대는 명상 수업이 있습니다. 학부 수업 때 명상 수업을 했고 20년 넘게 명상을 꾸준히 하고 있고요. 지금 제가 알기로 서울대 명상 수업은 100명이 훨씬 넘는 친구들이 명상 수업을 듣는다고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명상은 여러 가지 종류들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내 마음을 들여다보는 겁니다. 불편함을 느낀다는 건, 불편함을 감지한다는 건 내 마음이 지금 불편함을 느끼고 있고 그 속에서 견디고 있다는 걸 스스로 인지하는 메타인지를 기르는 거죠. 이 명상을 할 때 우리가 내 마음 상태가 어떠며 이 불편함 속에서 오래 견딜 수 있는 힘이 길러집니다. 명상에 관심 있는 분들께서는 공부할 때 명상을 하면 도움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불편함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불편함을 의도하고 불편함 속으로 들어가서 공부를 할 때 실제로는 훨씬 더 성과가 크다는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불편함은 우리가 불편함을 못 견디는 이유는 지금 눈앞에서는 괴로움이 있지만 우리가 가야 할 지점은 저 멀리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나중에 무슨 대학에 가고 싶어? 내가 나중에 어떤 직업을 갖고 싶어? 그걸 위해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 이 공부는 불편하게 해야 잘한대. 내가 가고 싶은 직업이나 꿈은 저 멀리 아스라에 있고 내 눈앞에 있는 이 공부는 자갈밭처럼 괴롭습니다. 이 불편함을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잘 견딜 것이냐? 그 근본적인 해답은요. 내가 아스라에 가고 싶은 저 멀리에 있는 꿈, 나의 비전, 소망, 그 멀리 있는 것들을 제대로 곱씹고 내 안에 온전히 아로새길 때 눈앞에 있는 자갈밭을 뚫고 나갈, 밟고 나갈, 지나서 갈 충분한 이유를 내면화합니다. 불편함을 견디는 이유, 나의 꿈, 나의 비전, 소명, 소망 이 부분을 곱씹으면서 동시에 내가 지금 하는 일들을 불편함을 이겨나가면서 정진하면 우리가 가진 잠재력을 온전히 발휘할 수 있을 겁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오늘도 한재호 작가님과 함께 불편함을 견디고 머무는 특별한 공부법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여러분도 오늘부터 이 관점의 전환을 통해서 새로운 공부를 시작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새로운 이 작은 시도가 큰 변화를 불러올 거라 확신합니다. 오늘 지혜의 다락방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 더 깊고 풍성한 지혜 가득 담아 찾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잘 길들여진 코끼리는 아무리 무거운 짐을 나를지라도 그 때문에 지치는 일이 없다. 그와 마찬가지로 마음이 잘 닦인 보살은 모든 중생의 무거운 짐을 나를지라도 지치지 않는다.

마음이 욕망에 빠져들지 않고 증오심에 흔들리지 않으며 선과 악을 초월한 사람. 그와 같이 깨어있는 사람에게는 두려움이 없으리니.

늘 한결같이 꾸밈 없는 시각으로 균형 있게 바로 서길 바라는 마음. 그 오랜 바람으로 공익을 위한 공영신문으로 바로 서다. 바른 보도로 밝은 미래를 여는 서울신문.

0: 제석차는 다섯 가지 공덕이 몸에서 떠나 그 목숨이 끝나려 하자 매우 근심하고 걱정하였다.
1: 왜 슬퍼하면서 근심하는 빛이 있습니까?
0: 제석차는 대답하였다. 나는 곧 죽을 것이다. 죽을 징조가 이미 나타났다. 지금 세상에 불법은 사라지고 또 큰 보살들도 없어서 내 마음이 귀할 곳을 알지 못해 근심하는 것이다.
1: 비수갈마가 아뢰었다. 지금 연부제에 큰 나라 왕이 있어 보살도를 행하는데 이름은 십이라 합니다. 그는 뜻이 굳고 정진하여 반드시 불도를 이룰 것입니다. 거기 가서 귀의하시면 반드시 보호하고 재앙을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0: 제석차는 다시 말했다. 만일 그가 보살이라면 나는 먼저 시험해 보리라. 너는 비둘기로 변하라. 나는 매로 변하리라. 그래서 내가 급히 네 뒤를 쫓으면 너는 쫓기면서 그 왕에게 가서 보호를 구하라. 그것으로 시험하면 그의 참과 거짓을 알 수 있을 것이다. 비수갈마는 말했다.
1: 보살에게는 괴로움을 주지 말고 공양을 올려야 합니다. 그런 어려운 일로 핍박하면 안 됩니다.
0: 그때 제석차는 개송으로 말했다. 나도 나쁜 마음으로 그러는 것 아니네. 순금인가 시험해보는 것과 같나니 이렇게 보살을 시험함으로 진실인가 아닌가를 알 수 있네. 개송을 마치자 비수갈마는 스스로 비둘기로 변하고 제석차는 매로 변하여 비둘기 뒤를 급히 쫓아 곧 잡아먹으려 했다. 비둘기는 매우 두려워 대왕의 겨드랑이 밑으로 날아들어 왕에게 목숨을 의지했다. 매는 곧 그 뒤를 쫓아와 왕에게 말했다. 그것은 내 먹이인데 왕 곁에 와 있습니다. 빨리 내게 돌려주십시오. 나는 매우 굶주려 있습니다. 시비왕은 말했다. 나의 본래 서원은 일체 중생을 제도하는 일이다. 그런데 비둘기가 내게 와서 의지하였다. 나는 결코 너에게 주지 않으리라. 매는 다시 말했다. 대왕은 지금 일체 중생을 제도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지만 그 먹이를 뺏으면 내 목숨은 구제될 수 없습니다. 나와 같은 무리는

일체 중생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왕이 물었다. 만일 너에게 다른 고기를 주면 너는 먹겠는가? 다만 갓 죽인 따뜻한 고기라야 먹습니다. 왕은 생각했다. 지금 갓 죽인 따뜻한 고기를 구한다면 그것은 하나를 죽여 하나를 구제하는 것으로서 이치에 맞지 않다. 내 몸을 제외하고 그 밖의 것은 모두 목숨이 있는 것이다. 그들은 다 자기를 보호하고 아까워한다. 그리하여 곧 날카로운 칼을 가져다 자기 다리살을 베어 그것을 매에게 주고 비둘기 목숨과 바꾸었다. 그때 매가 말했다. 왕은 시주가 되어 일체를 평등하게 보십니다. 내 비록 조그만 새이지만 이치에는 치우침이 없습니다. 만일 그 살로 이 비둘기와 바꾸려고 하시면 저울질을 하여 수평이 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왕은 빨리 저울을 가져오라고 명령하여 양쪽에 판을 두어 비둘기를 가져다 한쪽에 얹고 벤 살을 다른 한쪽에 얹었다. 그러나 다리살을 다 베어도 비둘기보다 가벼웠다. 그래서 다시 두 팔과 두 옆구리 살을 다 베어 올렸지만 여전히 비둘기 무게보다 모자랐다. 그때 왕은 몸을 일으켜 저울판에 오르려 하였으나 기운이 부쳐 헛디디는 바람에 땅에 쓰러져 까무라쳤다가 한참 만에 깨어나 스스로 그 마음을 꾸짖었다. 나는 오랜 옛날부터 삼계를 윤회하면서 갖가지로 고초를 맛보았으나 아직 복을 짓지 못하였다. 그러나 지금은 정진하여 게으름을 피울 때가 아니다. 이렇게 자신을 꾸짖고는 억지로 일어나 자신의 몸을 저울판에 올렸다. 그러면서 마음으로 기뻐하면서 스스로 잘하였다고 생각했다. 그때 천지가 여섯 가지로 진동하여 모든 하늘 궁전들이 다 흔들렸다. 그리고 여러 천신은 한꺼번에 허공에서 내려와 보살이 어려운 보시행을 하는 것을 보고는 모두 한꺼번에 쏟아지는 비와 같이 눈물을 흘렸다. 부처님의 전생이었던 12왕은 우리에게 모든 생명의 소중함과 평등함을 보여주었습니다.

0: 빨리빨리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
1: 하지만 멈춥니다.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0: 가장 빠른 나라의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생명 있는 모든 것들이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제 옛날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1998년도 1월 어느 날 아침에 모시던 소홍 노스님께서 아침 공양 후에 주지스님과 저를 방장실에 불렀습니다. 98세의 노승이 아직도 신문을 보시면서 나라 걱정을 하십니다. IMF 외환위기로 나라가 망했다. 많은 사람들이 직장에서 실직당하게 되고 또 사람들이 실망해서 자살을 하는 사람들이 생겨났는데 소위 정신적 지도자들인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찾아봐라. 그날 정말 까맣게 잊어먹고 하루를 보냈습니다. 아침이 돼서 또다시 시자가 방장실로 저를 부른다고 찾아왔습니다. 그때서야 정신이 번쩍 나는 거예요. 어제 방장 스님께서 세상 사람들이 지금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 방도를 내놓으라고 하는데 아무 생각을 하지 않고 하루를 지나버린 거예요. 그래도 어른이 부르니 방문을 열고 찾아가 인사드리려고 하니 생각해 봤는가? 아니요 하고 아 하는데 나가. 그 소리가 얼마나 크게 들렸는지 저는 아주 몸둘 바를 모르고 방장실에 그냥 쫓겨나왔습니다. 그날부터 각가지 모든 사람들을 다 동원해서 물어보고 찾아보고 방도는 뭔지 하루 이틀 3일 그렇게 방에 갈 때마다 쫓겨나면서 더 깊이 생각하고 생각하다가 결국에는 내가 제일 잘하는 것으로 하자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지금 열심히 일하다가 실직된 상태

사태가 사람들에게는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을 했죠. 실직된 사람들을 사찰로 초대를 해서 맑은 음식을 먹고 맑은 공기 마시면서 산책을 하고 큰 스님 법문도 듣고 같이 차도 마시고 참선도 하는 그런 실직자 단기 출가 수련회를 만들었습니다. 큰 스님께서 해봐 한마디. 그래서 5개월 동안 시작하게 됐는데요. 첫 번째 때 정말 얼굴이 흑빛처럼 생긴 사람들이 40명이 찾아왔어요. 아, 이 사람들을 어떻게 대할까? 어떤 말을 해야 될까? 정말 갑자기 막막했어요. 그래도 같이 하루 지나고 이틀 지나면서 마음이 풀어지는 거예요. 4박 5일이 다 지나고 나니 마음이 날마다 날마다 환해지는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마지막에 소감을 물었는데 거기에서 한 3분의 1 정도는 자살을 생각했다는 거예요. 열심히 직장을 다니다가 퇴직하게 되면서 사회 낙오자가 된 듯한 마음이고 집에서는 무능한 가장이 된 것 같고 또 직장 동료들에게는 배신감이 느껴지기도 하고 아 내가 세상에 필요 없는 존재구나 그러면 자살하는 방법은 뭘까 이리 생각을 하다가 겨우 백양사 실직자 단기 출가 수련회 소식을 듣고 찾아왔다고 하는 소감을 듣고 난 뒤에 그리고 그 사람들이 새로운 희망을 아 그동안에 내가 직장 다니면서 다 사람으로 해야 될 도리 즐거움 이건 다 뒤로 미루고 바쁘게 바쁘게 살아왔었는데 마음이 쫓기다 보니까 그 미뤄왔던 것은 아무것도 생각지 않고 세상에 필요 없는 존재라고 나는 자살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막다른 생각까지 일어났었는데 산사에서 이렇게 4박 5일 동안 지나면서 또 큰 스님 법문 들으면서 마음이 확 바뀌었다는 거죠. 아, 그동안에 미뤄왔던 것들이 다 생각이 나고 진짜 삶의 모습과 방향은 어떻게 해야 될지 이제서 알겠다고 새로운 희망을 얻고 그렇게 반가워하고 기뻐하고 모두들 함께 박수를 쳤을 때에는 아 내가 의사들만 사람을 살리는 게 아니라 나도 사람을 살릴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날 밤에는 잠을 못 이루었던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음속으로 아 나는 일생 동안 어느 곳에 살든지 바로 이 선명상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의 고통과 어려움을 돕고 싶다. 해방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싶다. 이런 원력을 세우게 됐습니다. 얼마 전에 고등학교 3학년 수능을 준비하는 학생이 저에게 전화를 했어요. 너무 반가워서 아마 이제 공부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쯤 됐을 거예요. 대학 가면 무슨 전공을 하려고 하느냐 이렇게 물었더니 상담 심리학 전공을 하고 싶다고 해요. 그래서 무엇 때문에 상담 심리학을 전공하려고 하냐 물었더니 어려운 사람을 돕고 싶어요. 그래서 아 그거는

상담 심리하고 어려운 사람을 돕는 일은 출가하면 훨씬 더 깊고 넓게 할 수 있다. 그러면 출가하겠느냐 그랬더니 출가하겠다고 약속을 받았습니다. 아주 생각이 깊고 또 정말 멋진 그런 선택이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저는 출가하자마자 저는 바로 그때부터 나는 공인이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개인의 삶이 아니라 이제 공적인 삶이구나. 누가 나를 볼 때 개인으로 보지 않고 부처님 제자구나 이렇게 보고 석가모니 부처님의 그 가르침을 전하는 존재로밖에 보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의 행동 하나, 말 하나가 공적인 존재가 되는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자비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비심은 다른 사람들의 고통과 어려움을 해방시켜주기 위하는 마음이 바로 자비심입니다. 사실 이 자비심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바로 수행을 해야 됩니다. 깨달음의 수행이 있어야 누구를 도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이 자비심이라고 하는 방편을 통해서 내 수행을 더 깊게 하게 되는 배경이기도 합니다. 송나라 때 자각 종색선사의 좌선의에 좌선한 사람의 첫 번째 마음가짐이 바로 그 자비심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선명상을 하는 사람들은 마음가짐이 내가 무엇 때문에 어떤 목적으로 내가 이 선명상을 하려고 하는가, 단순하게 나의 마음만 고요하게 하려고 하는 것인가, 또 내 몸만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은 다 여러 인연 화합 속에서 제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내가 있으려고 한다면 부모님도 있어야 되고 또 형제들도, 일가친척들도, 친구들도, 또 선배 후배들도 다 함께 있어야 됩니다. 이 세상에 세상 사람들 한 사람도 남김없이 이대로 함께 살아야 함께 사는 세상이 되는 것이죠. 서로 돕고 사는 사회입니다. 나라고 하는 존재는 굉장히 많은 것들로부터 도움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에요, 공부를 하다 보면 나라고 하는, 어느 순간에 나라고 하는 것에 둘러싸여져서 내가 그 안에 갇혀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로운 마음도 들기도 하고요, 또 불만스러운 마음도 들기도 하고요, 그런 갖가지 감정들이 다 내가 나라고 하는 그 틀을 만들어 놓고 그 안에 갇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선명상을 하게 되면 가장 첫 번째 이익은 뭐냐면 나라고 하는 틀이 깨져버립니다. 나라고 하는 틀이 깨지고 폭이 넓어지게 돼요. 그렇게 되어지면 나라고 하는 존재가 독립된 존재가 아니고 수많은 것들로부터 도움받고 있구나.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온갖 자연들로부터의 도움도 받고 있는 것이죠. 맑은 공기와 밝은 햇살과 또 땅에서 자란 수많은 곡식과 또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자동차와 집과 또 음식과 뭐 이런 속에서 살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나라고 하는 틀이 깨지면

아, 서로 연관성 속에 존재하는구나 알게 되어지고, 수많은 것들로부터 도움받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되어지고, 무한히 감사하는 마음이 가장 첫 번째로 나와요. 그래서 선명상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감사하는 마음에 복받쳐서 막 눈물이 쏟아지기도 해요. 저는 선방에서 공부하면

쏟아져요. 네. 그러면 그러고 났더니 옆에 있는 분이 부처로 보여지는 거예요. 그 전에는 선배나 후배로 보여졌던 스님들이 거룩한 부처님으로 보여져요. 나보다 더 거룩한 존재, 소중한 존재로 보여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감사한 마음과 더불어서 기쁜 마음, 환희심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뿐만이 아니라 밖으로 나와서 나무들을 보는데도 예전에는 좋아하는 나무와 싫어하는 나무가 있었잖아요. 근데 나무 한 그루 한 그루가 다 소중하게 보여지고 그 좋아했던 마음의 나무처럼 그 다른 나무를 봤을 때도 그 좋아하는 마음들이 그만큼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쁨이 수십 배, 수백 배가 늘어난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선명상을 통해서 바로 이제 그렇게 기쁜 마음이 들고 또 만나는 것마다 공부하는 마음이 또 새록새록 일어나게 되더라고요. 그런 마음으로 이제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거든요. 근데 자비의 마음에 아주 그 중요한 부분은요, 수행을 하지 않는 자기 안에 쌓여 있는 사람들이 자비심을 행했을 때는 그 항상 거기에 집착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어려움과 힘듦이 또다시 나에게 다가옵니다. 예전에 2013년도에 틱나탄 스님이 국제 선센터에 머물 때 일입니다. 한국에 15일 동안 머무셨는데 제가 15일 동안 모셨었는데요. 어느 한 날은 중앙 승가대학에 강연을 하러 가기 위해서 버스를 탔습니다. 그때 전 세계 제자들 한 40명이 함께 다 모였어요. 틱나탄 스님이 마지막으로 한국 방문해서 법문하시는 자리라고 해서 제자들이 다 모였습니다. 세계 각국에서 모였죠. 틱나탄 스님이 버스를 타고 저도 버스를 타고 세계 각국에서 온 제자들이 버스를 한 사람씩 한 사람씩 탔습니다. 근데 숫자를 세보니 두 스님이 빈 거예요. 어디 갔지? 둘러보는데 서울 목동의 국제선센터 앞에 건널목이 있는데 한 스님은 큰 길 가운데서 두 팔을 벌리고 있는 거예요. 다른 차들이 못 오게. 이상하다. 더 살펴보니까 한 스님은 건널목에 쓰러져 있는 40대의 남자 가슴에다 손을 얹고 안정시키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뭐지? 봤더니 길 가던 건널목에 지나치고 있는 사람을 승합차 한 대가 들이받아가지고 교통사고가 난 거예요. 마지막에 버스를 타려고 했던 이 두 스님이 그 광경을 보고 스승은 버스를 타고 있고 다른 많은 스님들도 버스를 출발하려고 하는데 그것 아랑곳하지 않고 바로 교통사고 현장으로 뛰어가서 더 이상 사고가 나지 않도록 팔을 벌리고 또 누워있는 사람의 마음을 안정시키고 있는 것이죠. 캐나다 스님과 벨기에 스님이었어요. 우리가 과연 남모르는 외국에서 앞에서 교통사고가 났는데 바로 뛰어갈 수 있을까요? 교통법규도 모르고 또 언어도 통하지 않는데 이 두 스님은 그런 거 생각할 겨를이 없습니다. 나라고 하는 것을 전혀 생각지 않고 바로 지금 이 현상에 어떤 것을 해야 될 것인지 바로 즉각 반응이 일어난 거죠. 그때 그냥 힐끗 쳐다보면서 지나가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을 생각.

갈 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침 일찍 아침밥도 굶고 회사에 출근하는데 옆에 교통사고가 났어요. 내가 저기 끼어들면 자칫하면 한 30분이나 1시간이 그냥 훌쩍 지날지도 모른다 하는 생각이 일어나게 되면 그 교통사고가 났다 할지라도 또 다른 사람들이 또 돕겠지 하는 마음도 들겠죠. 그러면서 힐끗 쳐다보면서 바쁜 걸음을 재촉하는 사람도 있었으리라 생각합니다. 거기에서 마찬가지입니다. 나를 먼저 생각하면 바로 누군가를 도울 수 없습니다. 그건 바로 나라고 하는 게 없으면 바로 즉각 반응이 되어집니다. 자비심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어느 정도 깊이 있는 마음의 수행이 있어야 거기에도 걸림없는 자유로운 자비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비심도 중요하지만 이 자비심을 통해서 자기의 그 마음의 깊은 공부가 더 필요하다. 그래서 수행자들은 늘 이 자비를 실천하기 위해서 또 자기의 깊은 수행을 더 찾기도 하죠. 명상을 하기 전에는 늘 자기 자신을 볼 때 자기 자신을 보호하려고 하고 또 나라고 하는 영역을 만들고 그런 나라고 하는 이 영역 속에서 일어나는 생각들은 다 감정적이 되어집니다. 이 감정에 휩싸이게 되어지고 감정에 휩싸이게 되어지면 그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다른 사람들에게도 피해를 주고 상처를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명상을 하게 되면 나라고 하는 것이 줄어들게 되어지죠. 점점이 줄어들어서 나라고 하는 내가 만든 나라고 하는 생각이 사라지게 되어지면 훨씬 또렷하게 보여집니다. 관계 속의 나가 보여지게 되는 거죠. 이 관계 속의 나가 보여졌을 때에는 수많은 그 나를 돕고 있는 그런 관계들에게 나 또한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 것으로 변화되어지죠. 그래서 명상을 깊이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자비심은 나오게 된다. 그게 이제 그 원리인 것입니다. 무아를 체득하면 연기법을 알게 되고 그러면 공을 알게 되고 중도를 알게 되어서 자비심이 실천되어진다 하는 게 한 꾸러미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비에는 자기자비와 타인자비가 있는데요. 자기자비는 자기 자신한테서 본래 본성에는 지혜와 덕스러움이 있다. 이 덕스러움을 자비라고 하거든요. 누가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돕고자 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바로 이 돕고자 하는 마음이 바로 자기자비거든요. 그래서 바로 스스로 지금 고통과 어려움이 있을 때 또 그런 힘듦이 있을 때 자기 자비심을 일으켜서 자기를 다독거리고 따뜻하게 하고 부드럽게 하는 그런 마음을 내는 것을 자비심이라고 합니다. 그런 이제 자기 자비심, 자기 마음속에 잠자고 있는 자비심을 일깨우는 소리가 관세음보살이죠. 한국에서는 관세음보살이라고 하고 저 티벳에서는
옷만 입

반매움 이렇게 하는데요. 원만히 반매움을 자꾸 하게 되면, 관세음보살을 자꾸 부르게 되면 자기 안에서 그 잠자고 있는 자비심이 일으켜져서 자기를 그 고통과 어려움에서 구제한다, 이런 것인 거죠. 제가 교도소에서 그 수인들에게 간혹 법문을 할 때가 있는데, 여러분들은 어렸을 때는 어머니가 온통 보호를 해줬지만 지금 여러분들은 누가 보호해주고 따뜻하게 감싸주지 않는다, 이미 어른이다, 그러니 자기 안에 불만을 갖거나 또 누가 도와주기를 바라는 마음을 내지 말고 자기 안에 잠자고 있는 이 자비심을 일으켜 깨워라, 바로 이제 그러한 소리가 관세음보살이다, 이제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곤 하는데요. 또한 이제 타인자비가 있습니다. 타인자비는 바로 내가 수많은 것들로부터 도움받고 있다고 하는 것을 인지하는 것이죠. 내 한 몸이 있으려고 한다면 수천 개의 손, 수만 개의 손이 나를 현재 보호하고 있어야, 돕고 있어야 나란 존재가 있거든요. 오늘 또 햇살이 나를 보호하고 있고, 맑은 바람이 보호하고 있고, 이 집을 지은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야 이 집이 있고, 지금 수많은 내가 편리하게 이용하는 수많은 물건들이 다 다른 사람들의 정성과 노력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들이고, 또 우리가 배우고 익히고 삶의 방향을 잡는 그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들도 수천 년, 수만 년 전에 사람들의 한 사람 한 사람의 노력에 의해서 지금의 인류가 이렇게 보호받고 이런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것들이거든요. 이것들을 그대로 인지한다면 자연스럽게 나 또한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받았으니 나 또한 그런 역할들을 하게 되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못합니다. 자기 안에 쌓여 있고 또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늘 상처를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야심경의 첫 구절에 보면 관자재보살이 행심반야바람일다시 조견오온개공도일체고액이라는 대목이 나옵니다. 관세음보살이 일체 중생을 구제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오온이 공한 줄 알았기 때문이다. 오온이라고 하는 것은 몸과 정신을 이야기합니다. 몸, 이 몸이 영원하지 않다, 그리고 독립적으로 존재하지도 않고 온전히 내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정확히 아는 것이죠. 그리고 느낌, 또 생각, 그 다음에 의지, 그 다음에 아르마리, 이 수상행식 또한 이게 영원한 것이 아니고 늘 다른 거죠. 느낌이라고 하는 것도 한 가지 물건 가지고 여름에 느꼈던 것과 겨울에 느꼈던 것과는 차이가 많잖아요. 내 생각이라고 하는 것도 끊임없이 변화하는 것이고요. 내 의지작용이라고 하는 것도 이 생각 속에서 일어나는 각가지 행동들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또 내가 안다고 하는 것도 이것이 제대로 안 것이 아니죠. 아르마리인 것이죠. 그래서 이것들이 고통과 어려움을 만들어냅니다. 여기다 집착을 하게 되면, 이 몸에 집착하게 되면 몸에 조금 아픈 거 또 변화 이런 것 때문에 고통과 어려움이 따르고요. 이 느낌도 집착하게 되면
좋은 느낌뿐이

아니라 나쁜 느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집착하게 되면 고통과 어려움이 따릅니다. 내 생각이 영원하기를, 또 나의 아르마리가 맞기를, 그럼 고집 피우고 갖가지 마음을 내게 되니까 거기도 소모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고통과 어려움이 따른 겁니다. 그래서 이 몸과 이 정신이 영원하지 않고 바로 허망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어지면 자기 스스로 고통과 어려움을 극복할 수도 있고요, 또 다른 사람의 고통과 어려움을 도울 수도 있는 마음이 되어집니다. 그것은 바로 깊이 선명상을 하지 않으면 이 고통과 어려움에 당면하게 되고, 이 선명상을 하게 되면 자기 스스로 아, 이 몸과 정신에 집착하고 있는 마음들이 가벼워지고 또 없어지고, 그리 되어졌을 때 정말 자유의 마음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자유자재의 마음이다, 관자재의 마음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밖에 조건들을 만드는 마음들이나 또 다른 사람의 눈으로 자꾸 나를 보려고 하는 마음들 이제 거두시고 내가 나를 보려고 하는 마음으로 전환되어졌을 때, 그때 비로소 이제 선명상에 입문한 것이 됩니다. 그래서 잠깐 하루에 5분이라도 10분이라도 30분이라도 자기를 찾는 그런 선명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몸을 씻는, 샤워하는 시간이 한 30분이라고 한다면 마음 샤워하는 30분의 시간이라도 마음을 냈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이 저의 바람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행복으로 가는 선명상을 시작하겠습니다. 마음을 고요하고 편안하게 하십시오. 자리에 앉아서 허리는 곧게 펴고 두 손은 무릎 위에 자연스럽게 놓습니다. 눈은 감으셔도 됩니다. 먼저 호흡을 해보겠습니다. 하나 하면 들이마시고 둘 하면 숨을 내쉽니다.

호흡이 고요해질수록 마음도 따라서 고요하고 편안해집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이 서로서로 얽혀있는 인연의 모습일 뿐입니다. 괴로움도 즐거움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것이 생기면 저것이 생기고, 이것이 없어지면 저것도 함께 사라집니다. 기쁨이 생기면 슬픔이 생기고, 즐거움이 생기면 괴로움이 생깁니다. 아침이 오는 순간 저녁은 예정되어 있습니다. 밤이 깊을수록 새벽이 가까워집니다. 해가 지는 것은 다시 떠오르기 위함입니다. 추운 겨울은 따뜻한 봄을 재촉함이고, 뜨거운 여름은 가을의 결실을

맺게 합니다. 그러니 걱정하지 마십시오. 근심하지 마십시오. 선명상은 몸도 마음도 자유롭기 위함입니다. 편안하고 행복하기 위함입니다. 지금 이 순간 자유롭습니다. 지금 이 순간 편안합니다. 지금 이 순간 행복합니다. 일어나는 욕심을 버리면 편안해집니다. 순간순간 편안하면 영원히 편안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행복합니다. 자, 지금부터 마음속으로 따라하십시오. 보이는 모든 것의 좋고 나쁨을 분별하지 않겠습니다. 이 세상에는 본래 좋고 나쁨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들리는 모든 것의 좋고 나쁨을 분별하지 않겠습니다. 이 세상에는 본래 좋고 나쁨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향기와 냄새의 좋고 나쁨을 분별하지 않겠습니다. 이 세상에는 본래 좋고 나쁨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모든 맛의 좋고 나쁨을 분별하지 않겠습니다. 이 세상에는 본래 좋고 나쁨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몸의 느낌으로 좋고 나쁨을 분별하지 않겠습니다. 이 세상에는 본래 좋고 나쁨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모든 생각의 좋고 나쁨을 분별하지 않겠습니다. 이 세상에는 본래 좋고 나쁨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좋은 일도 나쁜 일도 모두 마음이 만들어내는 것이니 분별하려는 생각을 버립니다. 지나친 욕심을 내려놓습니다. 억지로 이루려 하기보다는 받아들이겠습니다. 혼자 가지려 하기보다는 나누겠습니다. 청정한 몸과 마음으로 계행을 받들며 쉬지 않고 정진하겠습니다. 인과의 도리를 알고 자비를 행하며 중도의 삶을 살겠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마음은 한없이 고요하고 맑아졌습니다. 뜻하는 대로 원력의 삶을 사십시오. 부처님의 가피와 관세음보살님의 보호가 늘 함께 합니다.

사람은 스스로 지어서 스스로 과보를 받는다. 착한 일 하면 착한 과보를 받고 악한 일 하면 악한 과보를 받는다. 비유하면 종자를 심는 것과 같으니 종자에 따라 그 과보 얻듯이 괴로움의 종자 심으면 나중에 저절로 받으리라.

남을 업신여기는 이런 짓을 자꾸 행하면 미움과 원한이 거기서 생긴다네. 공손한 말과 순한 말로 다른 사람을 높이고 공경하며 원한을 버리고 악을 참으면 미움과 원망이 저절로 없어지리라. 대개 사람이 세상에 나면 그 입안에 도끼가 있어. 그것으로 제 몸을 베나니 그것은 나쁜 말 때문이라네.

0: 만년설 히말라야와 신들의 산 카일라스를 향한 위대한 여정. 불자님들의 뜨거운 발언에 힘입어 올해 BTN 투어가 티벳 카일라스 수미산 14일 성지 순례를 떠납니다. 티벳 불교의 중심지 라싸, 포탈라궁과 조캉사원 순례를 시작으로 히말라야의 푸른 성호 암드록초, 업장을 싣는 신성한 마니사로바르 호수, 그리고 해발 6,650m 신들의 산 카일라스 코라까지. 한 걸음 한 걸음이 기도가 되고 한숨 한숨이 수행이 되는 성스러운 시간에 불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티벳 카일라스 수미산 14일 순례는 전일정 전문 인솔자와 함께합니다. 지금 인생의 단 한 번의 위대한 순례에 동참하십시오. 문의는 BTN 투어 023270-3480번입니다. 불자 여러분의 많은 발언과 동참 바랍니다.
1: 마틸드 필립 벨기에 여왕이 서울 진관사를 찾았습니다.
2: 미국 부통령 부인의 방안은 처음이었고 진관사를 택했습니다.
3: 스님!
4: 스님! 아. 아이고, 관세음보살.
5: 근데 이렇게 맷돌로 돌려서 두부를 만들면 두부 맛이 진짜 기가 막힐 것 같아요.
3: 기가 막혀요, 네.
4: 재료 본연의 맛을 살리고 양념은 부수적이고
6: 배를 갈아서 하니까 완전히 천연 조미료잖아요.
3: 자연식품.
4: 절밥은 천천히 먹으면서도 재료를 중요시하지 양념을 중요시하지 않습니다. 특히 마음을 중요시하게 해요.
3: 네.
4: 최고 양념은 마음이다.

0: 아름다운 인생의 마무리, 그 길을 함께해 줄 누군가가 필요합니다. BTN 연불봉사회는 뜻하지 않은 이별의 시간을 함께합니다. 고인의 극락왕생을 발원하며 의미 있게 회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돕는 BTN 연불봉사회는 장례 포교입니다.
1: BTN 불국토 상조 광고를 보고 BTN 연불봉사회를 알게 되었습니다. 연불봉사를 통해서 한 분의 삶의 마지막을 여법한 기도로 회향을 해드리는 데 보람을 느꼈습니다. 많이 동참하셔서 공덕 지으시기 바랍니다.
2: 물이 얼어 얼음 되고 얼음 녹아 물이 되듯 생과 사를 초월하는 영가를 위한 기도는 수행이자 공덕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 수승한 복을 연불봉사회에서 쌓아갑시다.
0: 가족신행 공동체를 위해 장례포교사로 활동하는 BTN 연불봉사회 10기 회원을 모집합니다. 불교식 장례 문화를 이끌고 있는 연불봉사회원들의 여법한 연불봉사를 위해 BTN에서는 봉사보험을 가입해드립니다. 연불봉사의 뜻이 있으며 정기적인 봉사활동에 성실히 참여할 수 있는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수행하는 사람은 수많은 세월 동안 욕을 먹어도 성내지 않으며 수많은 세월 동안 칭찬을 들어도 기뻐하지 않는다. 사람의 말이란 잠깐 일어났다가 없어지는 데 불과하여 꿈 같고 메아리와 같은 것이다.

몸을 자제하는 것은 훌륭하고 말을 자제하는 것은 훌륭하고 마음을 자제하는 것은 훌륭하고 모든 것을 자제하는 것은 훌륭하다. 모든 면에서 자제하는 비구는 모든 괴로움에서 벗어난다.

늘 한결같이 꾸밈 없는 시각으로 균형 있게 바로 서길 바라는 마음. 그 오랜 바람으로 공익을 위한 공영신문으로 바로 서다. 바른 보도로 밝은 미래를 여는 서울신문.

가사이다. 이 세상의 명과 복은 길이 길이 창성하고 오는 세상 불법지혜 무럭무럭 자라나서 날짜마다 좋은 국토 밝은 스승 만나오며 바른 신심 굳게 세워 아이로서 출가하여 귀와 눈이 총명하고 말과 뜻이 진실하며 세상 일에 물 안 들고 청정 범행 닦고 닦아

다니면서 보현보살 행원으로 많은 중생 건지올제 여러 갈래 몸을 나토 미묘 본문 연설하고 지옥 가기 나쁜 곳엔 광명 놓고 신통보

오리까 천건만금 내려오던 원수거나 진하니나 이 세상의 권속들도 누구누구 할것 없이 얽히었던 애정 끊고 삼계 고해 벗어나서 시방세계 중생들이 모두 성불하사이다.

부지런히 노력하면 어려운 일이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부지런히 노력하라. 작은 물도 끝없이 떨어지면 단단한 돌을 뚫는 것처럼 끝없는 노력 앞에서는 이루어지지 않는 일이 없다.

지혜로운 사람은 때론 벙어리처럼 침묵을 지키고 때론 왕처럼 위엄 있게 가르치며 때론 눈처럼 차고 불꽃처럼 뜨겁고 때론 쓰러진 풀처럼 겸손하다.

0: 여러분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여러분들과 한번 재미난 이야기.
1: 절을 많이 해서 절이다라는 절로 절로 저절로 돌아가서 절이다라는
0: 지금 이 순간이 가피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 불교 대표 방송 BTN은 불자들의 방송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실천하고 부처님 법을 받아 지혜의 바다로 들어갈 수 있도록 방송 포교사 소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국 불교

0: BTN 붓다회와 함께하는 러브 템플 스테이, 절로 갈까? 양재 구룡사. 싱그러운 6월을 함께 보낼 분 찾고 계신가요? 좋은 인연을 만나 아름다운 사랑을 하고 싶으신가요? 도심 지역에서 생활 포교를 실천하고 호흡하는 전법도량인 양재 구룡사에서 1박 2일간 진행되는 이번 템플스테이에 BTN 붓다회가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도심 속 힐링쉼터 양재 구룡사에서 부처님 가피 아래 좋은 인연 공덕 맺고 싶은 분들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1: 늘 한결같이 꾸밈 없는 시각으로 균형 있게 바로 서길 바라는 마음. 그 오랜 바람으로 공익을 위한 공영신문으로 바로 서다. 바른 보도로 밝은 미래를 여는 서울신문.
2: 남해 상담사 치열한 구도 현장. 누가 확철대오하여 천하대장부가 되겠는가.
3: 모든 인류시여, 나고 날짝마다 출세와 복락을 누리고자 할진대 부모에게 나아기 전에 어떤 것이 참나인가 하고 이 하도를 일생생활하는 가운데 꿈에 불망 간절히 의심하고 의심해서 일념이 지속되겠고 본스는 노력을 다할지어다.
2: 조계종 13, 14대 중정을 역임하신 진재 대선사께서 관세음 보살님의 가피를 기원하는 불자님들을 위해 관음보궁전을 낙성하여 천일관음기도를 여셨습니다. 누가 복이 있어 천일관음기도에 동참할 것인가. 성담사 낙성대법회 때 허공에서 오색실이 방광한 기적의 현장에서 천일기도를 올려 소원을 성취하십시오. 천일기도 동안 선빵스님들이 매일 축원해드리고 있습니다.
4: 안녕하세요, 문광입니다. 남해 성담사는 부처님의 정법맥을 잇는 대선지식인 진재대종사께서 주석하시는 곳이며 보타나카산 관세음보살님께서 강림해 계신 곳입니다. 불자님들께서는 천일관음기도에 저와 함께 동참하셔서 관세음보살님의 놀라운 가피를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2: 생에 한 번은 다녀가야 할 사찰, 남해 성담사 순례와 천일관음기도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대중을 거느리시고 남쪽으로 가시다 마침내 마른 뼈 한 무더기를 보시게 되었습니다.

선조를 하셨습니다. 이것을 본 여러 제자들 가운데 해안한다 존자가 부처님께 사지어 말씀하시되 세존이시여 여래께서는 이 세상에서 가장 높은 스승이시고

예절을 하시나이까. 부처님이 아난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비록 나의 상수제자요 출가한 지 오래되었지만 아직 이치

나의 조상이여 설거시고 또 나의 부모도 되어 설거심으로 내가 지금 예배한 것이니라. 아난.

하여금 남녀의 배를 분명하라 하시나이까 안 한다여 만일 남자라면 세상에

것이고 만일 여자라면 아기를 한번 낳을 적에서 말세 때에 피를 흘리고 여덟 섬 말에 젖을 먹여야 하므로 뼈가 굶고 가벼울 것이니라.

연애를 갚을 수 있겠나이가. 부처님이 아난다에게 이러시되 자세히 듣고 명심하여라. 내가 지금 너희들을 위하여 어머니가 아기를 가져 출산하기까지 10달 동안 그 끄야.

달에는 마치 불끝에 묻힌 이슬방울이 아침에 있다가도 낮이 되면 없어지던 새벽에는 비가 모였다 오후에는 흩어져 버리나니라. 둘째 달에는 잘 끓인 우유죽이 한 방울 떨어진 것 같나니라. 셋째 달에는 흡사 엉긴 피와 같고 넷째 달에는 점점 사람의 모양을 이루며 다섯째 달에는 어머님의 속에서 다섯 부분이 노포가 생기나니 오포란 머리가 1포요 두 팔꿈치가 3포가 되고 두 무릎까지 5포가 되느니라. 어머니가 수태한 지 여섯째 달에는 어머니 배 속에서 여섯 전기가

속에서 360마디와 84,000 털구멍이 생기나니라. 여덟째 달에는 떡까지 해가 생기나니 아홉 구멍이

욕을 먹지 않나니라. 어머니의 생장은 아래로 향하고 숙장은 위로 향하여 한더미의 상가가

나에게 효도하고 착한 사람이라면 두 손으로 모으고 나오면서 어머니를 괴롭히지 않지만 만일 착하지 못한 자식이라면 어머니의 태를 깨뜨리긴 하다. 어디기도 하여 어머니로 하여금 청개의 칼로 찌르는 듯 만개의 창으로 가슴을 두시는 듯하게 하나님이라 이런 고통을 겪으면서

미음 시방 세계 무불연 불령 동생인 무이 문화명자면 삼도 견하 형자 득의 달 여시교와 항사거 필경 무부 급중생 시외 대중 각복이 선망 부모 왕극나 현존 사친 수여해 법계온 이고취 산문 숙정 절비오 산의 재앙 영소멸 토지 철룡 호삼보 산신 국사 보정상 준동 함정 등피한 세세상행 보살도

크신 원력 원만 상후 갖추시옵고 천손으로 중생들을 거두시오며 천눈으로 광명 비춰 두루 살피네 진실하온 말씀 중에 다란히 표고함이 없는 마음 중에 자비심 내어 온갖 소원 지체 없이 이루어

옥체가 가면 칼산 절로 꺾여지고 화탕지 옥체가 가면 화탕절로 사라지며 지옥 세계제가 가면 지옥절로 없어지고 아기 세계제가 가면 아기절로 배부르며 수라 세계제가 가면

나무 대륜 보살 마하살 나무 관자재 보살 마하살 나무 정치 보살 마살 나무 만월 보살 마

평안 해진의 청정한 도량의 개송 온 도량이 정정하여 티끌 없으니 삼보 철룡 이 도량의 강림하시네 제가 이제 묘한 진언에 없나니 대자 대비 베푸시어 가오하소소 죄업을 니으치는 계송 지난 세월 제가 지은 모든 악업은 애적부터 탐진치로 말미암아서 몸과 말과 생각으로 지었사오니 제가 이제 모든 죄업 참회합니다 열두 부처님을 칭명하여 듣게 되면 업장이 소멸되는 가지 참회법 나무 참제업장 고성장을 오광왕 하렴조불 일체 향화

오강월전 묘음존황불 환희장 만이보적불 무진향 승황불 사자월불 환희장 엄주황불 제보당 만이승강불 열가지 악업을 참회합니다. 살생으로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도둑질로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사음으로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거짓말로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꾸민말로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이간질로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악한 말로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탐욕으로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성냄으로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어리석어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오랜 세월 쌓인 죄업 한 생각에 없어지니 마른 풀이 타버리던 남김없이 사라지네. 죄의 자성 본래 없어 마음 따라 일어나니 마음이 사라지면 죄도 함께 없어지네. 모든 죄가 없어지고 마음조차 사라져서 죄와 마음 공해지면 진실하

제주의 개송춘 제주는 모든 공덕보고 이어라 고요한 마음으로 항상 외우면 이 세상 온갖 재난 침범 못하리 하늘이나 사람이나 모든 중생이 부처님과 다름없는 복을 받으니 이와 같은 여의주를 지니는 이는 결정코 최상의 법 이루오리라 나무 칠구집을 모대준 제보살 나무 칠구집을 모대준 제보살 나무 칠구집을 모대준 제보살 법계를 맑게 하는 진언 옴남 옴남 옴남 몸을 보호하는 지는 옴치림 옴치림 오치림 관세음 보살님의 본마음을 보여주는 미묘

보리심에 항상 머물며 열정코 극락세계 가서 태어남이 다 부처님을 칭견하옵고 온 세계 모든 국토 몸을 놔두어 모든 중생 빠짐없이 건져지다. 네 가지 큰 서원 다 없는 중생을 건지오리.

아 이제 삼보님께 귀명합니다. 시방세계 부처님께 귀명합니다. 시방세계 가르침에 귀명합니다. 시방세계 스님들께 귀명합니다. 시방세계 부처님께 귀명합니다. 시방세계 가르침

0: 불교에서 행해지는 108배는 중생의 번뇌가 108가지라는 데서 유래하며 절은 하심이라 하여 마음을 비우는 수행법 중에 하나입니다. BTN 불교 TV에서 제작한 나를 깨우는 108배를 통해 모두가 일심으로 정성스럽게 절을 함으로써 종교를 초월해 몸과 마음을 건강하고 평화롭게 만들며 자신을 성찰할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나를 깨우는 108배를 매일 실천하면서 본래의 참마음을 찾는 소중한 시간이 되시길 기원합니다.
1: 지방 3세 제불보살님과 역대 조사님들께 지극한 마음으로 이 몸 다 던져 참회하고 발원합니다. 지난 세월 지은 공덕이 적어 부처님 참된 진리 등지고 살아왔음을 참회합니다. 작은 인연이지만 오늘부터 크게 키워 참된 불자가 되고자 발심하여 불법승삼보에 귀하오며 정성으로 절을 올립니다.

지극한 마음으로 승가에 귀합니다. 나는 어디서 왔는가, 어디로 갈 것인가를 생각하지 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참 나는 어디 있는가를 망각한 채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의 몸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의 진실한 마음을 쳐버리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조상님의 은혜를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부모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일가 친척들의 공덕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배울 수 있게 해준 세상의 모든 인연들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먹을 수 있게 해준 모든 인연들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입을 수 있게 해준 모든 인연 공덕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 이곳에 머물 수 있게 해준 모든 인연들의 귀중함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 이웃과 주위에 있는 모든 인연들의 감사함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가 저지른 모든 죄를 망각한 채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전생 금생 내생의 업보를 소멸하기 위해 지극한 마음으로 참회하며 절합니다. 성냄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모진 말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교만함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탐욕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시기심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분노심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인색함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이 된 인연들에게 참여하며 절합니다. 이간질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여하며 절합니다.

참여하며 절합니다. 무시함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여하며 절합니다. 비겁한 생각과 말과 행동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거짓말과 갖가지 위선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남의 것을 훔치는 생각과 행동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한갓 취미나 즐거움으로 다른 생명을 희생시키는 일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오직 나만을 생각하는 것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악연의 씨가 되는 어리석은 생각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어리석은 말로 상대방이 잘못되는 악연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어리석은 행동으로 악연이 될 수 있는 인연에게 참여하며 절합니다. 집착하는 마음과 말과 행동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내 눈으로 본 것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내 귀로 들은 것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내 코로 맡은 냄새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내 입으로 맛본 것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내 몸으로 받은 느낌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내 생각만 옳다는 어리석음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삼생의 모든 인연들을 위해 지극한 마음으로 참여하며 절합니다. 내가 살고 있는 지구를 생각하지 않은 것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세상의 공기를 더럽히며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세상의 물을 더럽히며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나만을 생각하여 하늘과 땅을 더럽히며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나만을 생각하여 산과 바다를 더럽히며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나만을 생각하여 꽃과 나무를 함부로 자르는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을 많고 적음으로 분별하며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을 높고 낮음으로 분별하며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을 좋고 나쁨으로 분별하며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을 옳고 그름으로 분별하며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병든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슬픈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가난한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고집스러운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외로운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죄를 지은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부처님께 귀하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부처님의 법에 귀하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마음으로 절합니다. 모든 생명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모든 생명은 소통과 교감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모든 생명은 우주의 이치 속에서 살아간다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나와 남이 하나임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세상의 아름다움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생명들의 신비로움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새소리의 맑음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바람소리의 평화로움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시냇물 소리의 시원함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새싹들의 강인함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무지개의 황홀함을 알게 되어

자연에 순응하면 몸과 마음이 편안하다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자연이 생명순환의 법칙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자연이 우리들의 스승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가장 큰 축복이 자비심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가장 큰 재앙이 미움, 원망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가장 큰 힘이 사랑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항상 부처님의 품 안에서 살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항상 부처님의 법 속에서 살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항상 스님의 가르침을 따르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욕심을 내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화내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교만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시기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모진 말을 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거짓말 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남을 비방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남을 무시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남을 원망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매사에 겸손하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매사에 최선을 다하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매사에 정직하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매사에 긍정적이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자비로운 마음으로 살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맑고 밝은 마음 가지도록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모든 생명이 평화롭기를

발언하며 전립니다. 부처님, 저는 이 세상에 전쟁이 없기를 발언하며 전합니다. 부처님, 저는 이 세상에 가난이 없기를 발언하며 전합니다. 부처님, 저는 이 세상에 질병이 없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보살행을 실천하며 살아가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반야지혜가 자라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수행하는 마음이 물러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선지식을 만날 수 있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이 세상에 부처님이 오시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오늘 지은 이 인연 아낌없이 시방법계에 회향하며 절합니다.

대자 대비하신 부처님이시여 거듭 참회하고 발언하옵니다. 저의 어두운 마음에 불의의 종자 심어져 참된 불성이 나타날 수 있도록 자비심으로 거두어 주소서. 지방 3세 재불보살님과 역대 선지식들께 진심으로 바라오니 저의 참된 발언이 물러나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방송포교 후원 공동체 BTN 붓다회에 가입해주신 불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불자님의 소중한 정성 더욱 가치 있게 쓰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0: BTN 붓다회와 함께 방송불사에 동참한 후원 공덕으로 복과 지혜 가득한 가족 이루시길 불보살림 전에 축원 올립니다.
1: 천년의 역사 속 부처님의 가르침을 간직한 도솔산 선운사. 천년을 이어온 부처님의 가르침이 이제 전주도심으로 향합니다. 선운사 도심포교당은 도심 속 지친 이들에게 부처님의 자비가 닿을 수 있도록 건립되며 포교당에 모셔질 삼세부를 모연합니다.
2: 부처님 법 전합시다는 이 시대 모든 불자들의 사명입니다. 선운사 대중 모두는 깊은 신심과 바른 공덕의 자세로 불법 홍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여러분의 신심 하나하나가 모여 부처님의 큰 뜻을 이룹니다. 천년의 지혜와 빛을 담을 선운사 전주도심 포교당 건립과 삼세불 모연에 여러분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3: 학정동 대원사 현정입니다. 누군가 남몰래 가슴 아파하고 있다면 가만히 손을 잡아주세요. 많이 아파하고 부족했던 내가 이렇게 잘 자랄 수 있었던 건 차가운 내 손을 누군가가 따뜻하게 잡아주었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아픈 사람은 가슴을 보듬어주고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머리를 쓰다듬어 주세요. 더불어 함께하는 따뜻한 마음은 내 마음과 당신의 마음 속에 있답니다. 일상 속에서 우리가 진정으로 가치를 느끼는 것, 돈이나 물질적인 그 무엇이 아니라 기쁨과 슬픔을 더불어 함께 나눌 수 있는 따뜻한 마음입니다.

0: 어둠의 빛으로 떠난 태양은 어디로 가는가? 그리고 생명의 인연으로 오는 태양은 어디서 오는가? 서울시 도봉구 쌍문동에 위치한 전국태아연과 천도본찰, 상구보리 하와중생의 원력종찰, 태안불교 조계종 금강사. 금강사에서는 태아연과 49일 천도제와 부모업장 소멸기도를 봉행하고 있습니다. 깊은 원한이 서려 구천을 떠돌고 있는 태아연가. 이 영혼들을 이끌어주는 태아연가 천도제 전문도량 금강사에 전국 태아연가 49일 천도기도 법회에 동참하시어 태아연가의 왕생극락, 부모업장 소멸, 가정 화평하시길 기원합니다. 그리고 태아를 간절히 원하는 부모를 위한 신생아 잉태 발언 기도를 통해 가족의 인연 맺기를 바랍니다. 전국 태아 천도본찰 대한불교 조계종 금강사.
1: 태조 이성계가 신덕왕후의 금락왕생을 발언하며 창건한 흥천

0: 조선 왕실 최초 원찰 흥천사는 무량수전의 부처님의 증명을 삼아 100년 동안 영구입회를 영구입회단에 모시고 24시간 365일 불을 밝혀드리고, 이 약속은 끊임없는 발언을 의미합니다. 매일매일 스님들께서 독경을 하시어 영가님의 극락왕생을 발언하며 설날과 추석에는 무료로 차례를 올려드립니다. 흥천사의 영구입회를 모신 공덕으로 영가님은 극락왕생하시고 자손들은 소원성취 이루시기를 발언드립니다.
1: 스님들의 독경 소리가 끊이지 않는 조선 왕실 최초의 원찰 흥천사에 100년 동안 모셔질 영구입회를 모시고 극락왕생과 소원성취에 큰 인연을 맺으세요.

0: 그때 무진의 보살이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쪽 어깨의 옷을 벗어매고 공손히 합장하고 부처님을 향하여 여쭈었다.
1: 세존이시여, 관세음 보살님은 무슨 인연으로 이름을 관세음이라 하나이까?
0: 부처님께서 무진의 보살에게 말씀하셨다.
2: 선남자여, 만일 한량 없는 백천만억 중생이 모든 괴로움을 받을 적에 관세음 보살의 이름을 듣고 일심으로 관세음 보살을 부르면 관세음 보살께서 그 음성을 관찰하고 모두 해탈을 얻게 하느니라. 만일 관세음 보살의 이름을 지니는 사람은 혹 큰 화재를 당하더라도 불이 능히 그 사람을 태우지 못하나니 이는 관세음 보살의 위실력 때문이니라. 만일 큰 물에 떠내려가게 되더라도 관세음 보살의 명호를 부르면 곧 얕은 곳에 이를 것이며 만일 백천만억 중생이 금, 은, 유리, 자거, 만호, 산호, 호박, 진주 등 보배를 구하려고 큰 바다에 들어갔다가 가령 폭풍을 만나 그 배가 나찰들의 나라에 잡혔을지라도 그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관세음 보살의 이름을 부르는 이가 있으면 모든 사람들이 다 나찰의 환란을 벗어나게 되나니 이런 인연으로 관세음이라 하느니라. 만일 어떤 사람이 피해를 당하게 되었더라도 관세음 보살의 이름을 부르면 저들이 가진 칼과 흉기가 조각조각 부서져 벗어날 수 있으며 만일 삼천대천세계에 가득한 야차와 나찰이 와서 사람을 괴롭게 할지라도 관세음 보살의 이름을 부르면 저 모든 낙기들이 감히 악한 눈으로 쳐다보지도 못하거늘 하물며 어찌 해칠 수가 있겠느냐. 만일 어떤 사람이 죄가 있거나 죄가 없거나 수갑을 차고 칼을 쓰고 몸이 쇠사슬에 묶이었더라도 관세음 보살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모두 부서지고 끊어져서 벗어나게 될 것이며 만일 삼천대천국토에 도적이 가득 찼는데 한 주인이 여러 상인을 데리고 값진 보배를 가지고 험한 길을 지나갈 때에 그 중에 한 사람이 말하기를 착한 이들이여 두려워하지 말고 마땅히 한 마음으로 관세음 보살의 이름을 부르시오. 이 보살님은 능히 중생들의 두려움을 없애주시니 그대들이 관세음 보살의 이름을 부르면 이 도적들의 난을 벗어나게 되리라 하자 여러 상인들이 이 말을 듣고 다 함께 소리를 내어 나무 관세음 보살하고 그 이름을 부르면 곧 벗어나게 되느니라. 무진의여, 관세음 보살 마살의 위엄과 실력이 이렇게 크느니라.

0: 만일 어떤 중생이 음력이 많을지라도 항상 관세음보살을 공경히 생각하고 부르면 문득 음력을 여의게 될 것이며, 만일 성내는 마음이 많을지라도 항상 관세음보살을 생각하고 공경하면 문득 성내는 마음을 여의게 되고, 만일 어리석은 마음이 많더라도 항상 관세음보살을 생각하고 공경하면 문득 어리석음을 여의게 되느니라. 무진하여 관세음보살은 이렇게 큰 위실력이 있어 이롭게 하는 일이 많으므로 중생들은 항상 마음으로 생각할지니라. 또 만일 어떤 여인이 아들을 낳기 위하여 관세음보살께 예배하고 공양하면 문득 복덕과 지혜를 갖춘 아들을 낳을 것이며, 혹은 딸을 낳고자 원하면 곧 단정하고 어여쁜 딸을 낳게 되리니 전생에 복덕을 심었으므로 모든 사람이 사랑하고 공경할 것이니라. 무진하여 관세음보살이 이와 같은 힘이 있느니라. 만일 어떤 중생이 관세음보살께 공경하고 예배하면 그 복이 헛되지 않을 것이니, 그러므로 중생들은 모두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받아 지닐지니라. 무진하여 어떤 사람이 62억 항아의 모래수처럼 많은 보살의 이름을 받아 지니고, 또 몸이 닿도록 음식과 의복과 침구와 의약으로 공양한다면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 선남자 선녀인의 공덕이 많겠느냐?
1: 무진의 보살이 대답하기를,
2: 매우 많겠나이다 세존이시여.
0: 만일 어떤 사람이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받아 지니고 한때만이라도 예배하고 공양하면 이 두 사람의 복이 같고 다름이 없어서 백천만억급에 이르러도 다함이 없을 것이니라. 무진하여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받아 지니면 이와 같이 한량없고 끝이 없는 복덕의 이익을 얻느니라.
1: 무진의 보살이 부처님께 여쭈어 말씀 올리기를,
2: 세존이시여, 관세음보살이 어떻게 이 사바세계를 다니며 어떤 중생을 위하여 법을 말하며 방편의 힘은 어떠하나이까?
1: 부처님께서 무진의 보살에게 말씀하셨다.
0: 선남자여, 만일 어떤 나라 중생을 부처님의 몸으로 제도시킬 자이면 관세음보살이 곧 부처님의 몸으로 나타내어 설법하며, 벽지불의 몸으로 제도할 이에게는 벽지불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하고, 성문의 몸으로 제도할 이에게는 성문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하고, 범천왕의 몸으로 제도할 이에게는 범천왕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하고, 제석천왕의 몸으로 제도할 이에게는 제석천왕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하고, 자제천의 몸으로 제도할 이에게는 자제천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하고, 대자제천의 몸으로 제도해야 할 이에게는 대자제천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하고, 천대장군의 몸으로 제도해야 할 이에게는 천대장군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하고, 비사문의 몸으로 제도할 이에게는 비사문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하고, 소왕의 몸으로 제도할 이에게는 소왕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하고, 장자의 몸으로 제도할 이에게는 장자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하고, 거사의 몸으로 제도할 이에게는 거사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하고, 재상의 몸으로 제도할 이에게는 재상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하고, 바라문의 몸으로 제도할 이에게는 바라문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하며, 비구, 비구니, 우바세, 우바예의 몸으로 제도할 이에게는 비구, 비구니, 우바세, 우바예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하고, 장자, 거사, 재상, 바라문의 부인의 몸으로 제도할 이에게는 그 부인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하고, 동남, 북녀의 몸으로 제도할 이에게는 동남, 동녀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하고, 하늘, 용, 야차, 건달바, 아수라, 가루라, 킨나라, 마후라가 사람, 사람 아닌 이들의 몸으로 제도할 이에게는 다 그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하고, 직금강신의 몸으로 제도할 이에게는 직금강신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하느니, 무진하여 관세음보살이 이와 같은 공덕을 성취하여 가지가지 형상으로 여러 나라에 다니면서 중생을 제도하여 해탈케 하나.

0: 그러므로 너희들은 마땅히 한결같은 마음으로 관세음보살께 공양해야 하느니라. 관세음보살 마하살은 두렵고 위급한 때에 두려운 일을 없애주시니 그러므로 이 사바세계에서 모두 그를 이름하여 두려움을 없애주는 분이라 이름하느니라.
1: 무진의 보살이 부처님께 여쭈었다.
2: 세존이시여, 제가 지금 관세음보살님께 공양하겠나이다
1: 하고 몸에 걸었던 백천금이나 되는 진주 보배 구슬인 영락을 드리면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2: 어지신이시여, 법으로 보시하는 이 진보 영락을 받으옵소서.
1: 그때 관세음보살이 이것을 받지 않으므로 무진의 보살이 다시 관세음보살님께 사례었다.
2: 어지신이시여, 저희들을 어여삐 여기시어 이 영락을 받아주소서.
1: 그때 부처님께서 관세음보살께 말씀하셨다.
0: 마땅히 무진의 보살과 사부대중과 철룡야차와 큰달바, 아스라와 가루라, 긴나라, 마우라가와 사람과 사람 아닌 이들을 불쌍히 여겨 그 영락을 받으라.
1: 그때 관세음보살이 모든 사부대중과 하늘, 용, 인, 비인을 어여삐 여겨서 그 영락을 받아 두 몫으로 나누어 한 몫은 석가모니 부처님께 공양하고 한 몫은 다보 부처님 탑에 바치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0: 무진어야, 관세음보살은 이와 같이 자유자재한 신통의 힘이 있어 능히 사바세계에 다니느니라.
1: 그때 무진의 보살이 개송으로 여쭈었다.
2: 묘한 상호 갖추신 세존이시여, 이제 다시 저희가 여쭙나니 불자들이 어떤 인연으로서 관세음보살이라 하나이까?
1: 묘한 상호를 갖추신 부처님께 없어 개송으로 무진이에게 대답하시되,
0: 그대는 이제 잘 들으라. 관음의 높은 덕은 곳곳마다 두루 응하느니라. 큰 서원 바다같이 깊고 깊어서 헤아릴 수 없는 여러 겁을 지내면서 천만억 부처님을 두루 섬기며 청정한 큰 소원을 세웠느니라. 내 이제 그대에게 알기 쉽게 말하노니 그 이름을 듣거나 그 모습을 보는 이가 지극한 마음으로 깊이 섬기면 모든 세상 괴로움 소멸하리라. 어떤 이가 해치려는 생각을 품고 불구덩에 밀어서 떨어뜨려도 관세음을 염하는 거룩한 힘이 불구덩을 못으로 변하게 하고 큰 바다에 빠져서 떠내려갈 때 용과 고기 귀신의 난을 만나도 관세음을 염하는 거룩한 힘은 파도를 잠재워 안옹케 하네. 수미산 봉우리에서 있을 때 어떤 이가 밀어서 떨어뜨려도 관세음을 염하는 거룩한 힘이 해와 같이 옹에 떠 있게 하고 흉악한 사람에게 쫓겨가다가 금강산 험한 곳에 떨어져도 관세음을 염하는 거룩한 힘이 능히 털끝 하나 다치지 않느니라. 원수나 도적에게 둘러싸여 당할지라도 제각기 칼을 들고 해치려 해도 관세음을 염하는 거룩한 힘이 그들에게 자비한 마음 생기게 하고 어쩌다가 국법을 어겨 형벌을 받아 죽게 되어도 관세음을 염하는 거룩한 힘이 칼날이 그대로 조각조각 부서지리라. 옥중에 갇혀 큰 칼을 쓰고 손발에 수갑을 채웠더라도 관세음을 염하는 그 힘이 저절로 해탈을 얻게 하며 주문과 저주와 독한 약으로 나의 몸을 해치고 욕보이려 해도 관세음을 염하는 그 힘으로 도리어 그 사람이 다치게 되네. 호각한 나차를 만나고 동령과 귀신이 해치려 해도 관세음을 염하는 그 힘으로 감히 모두를 해치지 못하며 사나운 짐승들에게 둘러싸여 이빨과 팔톱이 무섭더라도 관세음을 염하는 그 힘으로 사방으로 뿔뿔이 달아나며 독사와 진해 등 무서운 독충이 불꽃 같은 도끼를 뿜어도 관세음을 염하는 그 힘으로 소리 듣고 스스로 흩어지리라. 구름과 천둥과 번개를 치며 큰 비와 우박이 쏟아져도 관세음을 염하는 그 힘으로 이내 곧 구름 거치고 활짝 개이며 중생이 고뇌과 핍박을 당하여 한량없는 고통을 받을지라도 관세음의 미묘한 지혜의 힘이 이 세상 모든 고통 능히 구하느니라. 신통한 힘 구족하고

0: 방편 널리 닦아 시방의 여러 국토에 몸을 나타내지 않는 곳 없으며 가지가지 악하고 나쁜 갈래인 지옥과 악의 축생들까지도 나고 죽고 늙고 병드는 모든 고통 점차로 모두 다 없애주며 참되고 깨끗하게 보살피고 넓고 큰 지혜로 관찰하며 자비로운 마음으로 감싸주시니 항상 우러러 공경하고 예배할지어다. 티끌없이 깨끗하고 밝은 빛 해와 같은 지혜로 어둠 제거하고 재앙과 바람, 불, 능이 항복받고 널리 밝게 세상을 비추느니라. 가엾이 여기신 몸 우레와 같고 자비한 마음, 묘하고 큰 구름, 시원한 감로의 법비를 내려 번뇌의 타는 불꽃 없애주시네. 총사나 다툼으로 법정에 가거나 두려운 전쟁터에서도 관세음을 염하는 그 힘으로 원수, 원망 모두 다 사라지리라. 묘한 음성, 세관을 관하는 음성, 범천의 음성, 아침 바다와 같은 음성, 세관의 음성보다 뛰어나시니 그러므로 항상 생각하여서 생각 조금도 의심치 말라. 관세음보살 청정한 성인은 중생의 번뇌, 고통, 죽을 애군에 능히 믿고 의지할 바라. 일체의 여러 공덕 두루 갖추어 자비로운 눈으로 중생을 보며 모든 복덕이 바다처럼 한량 없으니 그러므로 마땅히 머리 숙여 예배하여라.
1: 그때 지지보살이 자리에서 일어나 부처님 앞에 나아가 여쭈었다.
2: 세존이시여, 만일 어떤 중생이 이 관세음보살 보문품에 자제한 업과 널리 보이고 나타내는 신통한 힘을 듣는다면 이 사람의 공덕이 적지 아니함을 알겠나이다.
1: 부처님께서 이 보문품을 설하실 때 대중 가운데 8만 4천 중생이 모두 다 비할 바 없이 평등한 안욕따라 삼맥 삼보리의 마음을

0: 안녕하십니까. 소중한 나, 무한행보, 소나무 시간입니다. 오늘 또 여러분들에게 좋은 이야기 전해드릴까 합니다.
1: 미국 올 적에는 75년도에 왔는데 지금까지도 부처님을 항상 생각하면서 절회를 자주 못 가니까 스님 법문으로다가 안정 저 마음을 다스립니다. 한번 들어보니까 법문을 아주 잘 이해하게 그렇게 법문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방우 스님 법문을 열심히 듣고 있습니다. 고맙게 생각하고 부처님의 카피로 생각합니다.

대한불교조계 중 제6교구 본사 마곡사에서는 오는 6월 13일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8주년 기념 음악회를 개최합니다. 조주한, 남희애, 저구, 손빈아 등이 출연해 아름다운 선율을 선사할 예정입니다.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41-841-6220번입니다. 취업, 건강, 그리고 소중한 인연까지 혼자 고민해도 답이 나오지 않아 답답하셨나요? 이제 남산 월명사에서 월명스님과 함께 그 길을 찾아보세요. 매주 수, 금, 일요일 당신의 고민을 1대1로 직접 들어드립니다. 그리고 매주 일요일 9시 반에는 운마지 특별 기도가, 11시 반에는 명쾌한 강연이 펼쳐집니다. 문의는 02732-0835번입니다. 1988년 달라이라마 존자께서 기증하신 부처

0: 진신살이 최초 칭견 및 봉안 대법회가 진주호국사 대웅전에서 봉행됩니다. 스스로 증식하며 생명력을 드러내는 신비로운 사리를 대중에게 처음 공개하는 뜻깊은 자리입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55-741-4394번입니다.
1: 광주 마하 대원정사에서는 화마로 타버린 아미타 부처님을 모시지 못해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아미타 부처님을 속히 모실 수 있도록 조성불사에 동참 바랍니다. 또한 복이 100배로 늘어나고 병이 없고 사업, 시험 합격, 취직, 승진, 결혼, 편안한 임종을 맞이하고 극락왕생하는 공덕을 입는 관세음보살, 지장보살님의 훼손된 존상을 개금으로 장엄하는 개금불사에도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광주 마하대원정사 062-571-6789번입니다. 한국불교대학에서는 우학스님이 직접 강의하는 봄학기 신입생을 주 야간반 모집합니다. 월 만 원의 저렴한 학비로 누구나 공부할 수 있으며 특히 57만 명의 유튜브 불교대학 신도님들을 대환영합니다. 각 도량 종무소로 문의해 주십시오. 대구 큰절은 053-474-8228번입니다.
2: 달마에 좋은 기운이 가득한 청평 달마공원 관음사에서는 매월 음력 1일부터 3일간 초삼일 기도를 봉행하며 재운과 관운이 뛰어난 국회 용신터에서 방생을 여법하게 올려드립니다. 김류현 달마도를 집에 걸어두고 기도하시면 가피를 입고 소원 성취하실 수 있습니다. 접수는 031-585-0888번입니다.
1: 부처님 닮은 인재를 길러내는 동국대학교에서는 연꽃을 닮은 로터스관, 명상을 통해 마음을 치유하는 선센터 조성불사를 봉행합니다. 가족의 평안과 행복, 소원 성취, 동국발전 등을 발원하며 참여하실 수 있고 500만 원 이상 기부자의 조남과 염원은 선센터 500나한상에 봉안되고 공덕의 벽에 새겨져 길이 기억될 것입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2260-3300번입니다.

스님들이 노후에도 안심하고 수행과 전법 교화에 전념토록하는 것이 바로 승보공양입니다. 승보공양 후원 방법은 정기 후원과 ARS 후원 전화, 그리고 기금 모연 등 후원 방법도 다양합니다. 출가자와 재가자의 아름다운 승가 공동체 회곡 운동, 스님을 스님답게 모시는 재가 신행, 승보공양 후원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0: 평생 염주를 놓지 않으셨어요. 가족을 위해 늘 부처님께 기도하셨죠. 영가를 극락정토로 인도하는 장례 포교사 BTN 불국토 상조가 돕겠습니다.
1: 장례는 단순한 의례가 아닙니다. 한 생을 아름답게 해양하는 여법한 의식입니다. 이별의 순간은 슬픔이지만 동시에 영가를 위해 가장 크고 깊은 공덕을 지을 수 있는 소중한 인연의 시간입니다. 사후 3일간의 장례의식은 백일기도 공덕보다 100배 크다 하였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근본으로 시다림 염불 기도와 함께 불경 수위로 장엄하고 공덕 회향에 이르기까지 영가를 위한 최고의 효행이자 공덕입니다. 부처님의 지혜광명, 자비광명의 품만에서 먼저 가신 영가님이 극락세계에 왕생하시도록 정성 모아 합장드리옵니다.
0: 5월 한 달 불국토상조에 가입하는 회원께 염불소리샘을 선물로 드립니다. 고객 납입금은 주 거래은행인 국민은행에 50%를 예치하고 있습니다. 장례 서비스 중 사용하지 않은 품목은 공정거래위원회 상조서비스 표준약관에 의거해 환급해드립니다.
2: 이곳 한안에 불교의 굳건한 뿌리를 내리기 위해 쉼없이 달려온 정해선원 한암도량. 수많은 우여곡절 속에서도 중생구제와 부처님 법 전파라는 일념으로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그동안 정해선원은 종파를 초월하여 큰 스님들의 법문이 끊이지 않는 명실상부한 법석의 중심이었습니다.
3: 이제 정해선원은 원대한 소원을 세웠습니다. 부처님의 법을 전하며 정진 포교하였으나 정작 기거할 곳이 마땅치 않은 노스님들이 계십니다. 모든 종단의 스님들을 위한 수행의 마무리를 지을 수 있는 보금자리, 이 뜻깊은 불사에 사부대중 여러분의 지극한 동참을 간절히 기다립니다. 작은 보시가 큰 복덕으로 회향될 것입니다.

일면불, 월면불. 진제 스님은 이 화두를 잡고 5년 동안 전력을 쏟아 수행정진의 정진을 거듭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겨울 어느 날 많은 눈이 내려 온 천지가 흰 눈으로 덮였는데 마당의 수각에는 눈이 쌓이지 않고 내리는 즉시 녹아버리는 것을 본 스님은 문득 깨달아 호련히 화두가 타파되었다.

눈 그친 하늘엔 맑은 점막이 푸르게 번져 있었다. 끊임없이 자신을 괴롭히던 의심은 사라지고 차가운 겨울 공기에 머리는 씻은 듯 맑았고 마음은 허공처럼 고요했으며 정신은 더욱 또렷해졌다. 대오견성, 깨달음의 세계에 들어선 것이다. 이때가 스님의 세수 33세, 1967년 정민년이었다.

0: 결단력에 번뇌는 사라졌다. 망상은 바람처럼 흩어졌고 한 생각 끊어내니 천길 어둠이 거쳤도다. 단호히 내려놓을 때 비로소 자유롭고 마음의 강이 멎어 본래의 달빛은 공한 자리를 비추네.
1: 팀에 항상 하두가 씨름을 해야 돼요. 마두가 컴바인에서 앉아있으나 도랑을 거느나 밖에 볼 일이 있으나 그 생명력이 그 하두를 깨닫는 데 있거든. 그 내는 이제 절집이 인연이 좋아서 막 초대 종정스님 밑에서 출가를 했고 그 밑에서 단련이 돼가지고 모든 허점이 다 없어질 것만 허점이. 다음에는 이제 우리나라 정법을 면밀히 이어 내려오는 경어희열 운봉 행국선사 내려오는 그 법맥을 이제 수성을 따라서 또 일생을 살았거든. 그러니까 그 법을 당할 사람이었구만. 그 법을 이 최고 그 살림살인을 바로 본다는 거는 참 귀한 일이구만이야. 그 밝은 수성 밑에 연마가 되고 그래서 그런 큰 눈이 열리어서 이제 무슨 법문에 모두 석한 장가로 철칙 나오지 밝은 지도자를 못 만나면 절대 그게 안 되구만이요. 산이 가리가 있어서 그러면 세월만 흐르거든. 그러니까 모든 불자들이 생활 속에 참선을 잘해서 마음의 갈등이 해소가 되고 지혜가 개발이 되고 세세생생 복락을 누리거든. 그러니까 그렇게 잘 살아봅시다.
0: 때론 더디고 고요하더라도 마음을 닫고 뜻을 바로 세워 한 걸음씩 밝은 곳으로 향하는 것이 참나 본 마음을 찾아가는 것이다. 그래서 큰 의심이 깨어지면 큰 깨달음이 있다라고 말한다. 화두타파 이후에도 수행은 끝이 아니라 그 깨달음을 삶 속에서 익히고 닦아가는 과정이 계속되어야 한다. 이 시대의 선지식 진재법원 대선사 큰 스님의 깨달음에 대한 일구는 언제나 그랬듯 힘이 넘친다.
2: 진재 전 존경의학께서는 생사해탈을 해서 영원한 행복 그렇게 살아라.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잘못 사는 것은 지혜가 없어 그런 거다. 그래서 지혜를 개발하는 데 있어서는 참선이 최고다. 참선해서 생사를 해탈해서 영원히 그 자유자재하게 참다운 행복의 삶을 살아라는 말씀을 하셔서 생사를 했다는 그 길로는 간호선이 최고다. 그런 말씀을 누누이 하십니다. 그러려면은 진의가 돈발돼야 된다. 진의가 돈발려면은 열심히 화두를 의심하고 또 의심하고 하다 보면은 진의가 돈발된다. 이 진의가 돈발되면은 어떻게 시간이 가는지 모르고 화두 의심 삼매 속에서 운명이 타파돼서 타파 실통에 나오죠. 타파 실통. 그렇게 해서 한번 이 화두를 하나 탁 깨치면 그거를 말씀대로 1700 공안이 한 꼬쟁이 꼽힌다. 진지 도마를 그렇게 강조하셨어요.
0: 향엄상수와 화두를 타파하고 다시 5년 동안에 흔들림 없는 정진으로 마조 스님의 일면불 월면불 화두를 타파하자 향국 스님은 임제 정맥의 법 등을 부촉하시고 진제라는 법호와 함께 전법계를 내리셨다. 그로부터 11년 후인 1978년 12월 초 향국 스님은 열반 나흘 전 문득 진제 스님이 계시는 해운정사에 발걸음을 하셨다.
1: 향국 선사가 이제 열반 5일을 놔두고 그 제방 선사들은 이제 미군들을 쭉 가서 임제 탁발을 물었거든. 우린 거기 척 나온 이가 없었거든.

0: 임재선사가 이제 탁발을 갔거든요. 한 노보살 집에 가서 대문이 떼끼는데 막 톡톡 두드리니 노보살이 나오거든. 나와서 어디 왔습니까? 그러거든. 동양으로 왔습니다. 얌티없는 신이 뭐구나 그러거든. 한 푼 쉬지도 주지 않냐고 아니하고 어째서 얌체없는 신임이라는 거니까 그 보살이 뭐 대문을 와그닥닥고 들어가 빌거든. 힘드서는 막 그 절로 막 돌아와 빌었거든요. 마지막에 해운정사를 들렸어. 들었는데 내가 정신을 먹고 도랑을 왔다 갔다 보행을 하고 있는데 들어오시거든. 신임 잘 오십시오. 합장 예배를 하니까 보자마자 묻는 게 임재탁발아.
1: 너가 만약 임재선사가 되었던들 노부살이 대문을 왕 닫고 들어갈 때 뭐라고 한마디 하려는고?
0: 30년간 말을 타고 희롱해 왔더니 금일의 땅나에게 크게 받침을 입었습니다. 처음 나오니까 손을 꼭 붙잡으면서 가였나 제자를 보나.
1: 과연 나의 제자로구나.
0: 그런데 임재탁발에 대해서 이 자고로 모든 중국 세계 천하에 막 알았다는 사람들이 입을 못 대겠구만. 임재탁발은 당나라 성대에 있어서 입을 못 벌렸어. 그렇게 이런 법문이구만. 열반 후에 열년 기일에 항시 임재탁발의 법문을 들려다오 있거든.
2: 이때가 향곡선사 열반 나흘 전의 일이다. 향곡선사께서는 이렇게 마지막까지 멋진 삶을 살다 열반에 드셨다. 부처님께서 마하가섭 존자에게 자신이 깨달은 법을 삼처 전심으로 전했듯 향곡스님도 진제스님의 공부에 대해 세 번 인가를 했으니 이 또한 삼처 전심일 것이다.
3: 향곡선사께서 진제선사께 세 번 마음을 전했습니다. 첫째는 26세 향엄 상수하라는 하도를 가지고 공부를 하시다가 2년 만에 그걸 타파하시고 오도성을 지시고 문답을 하니까 마음에 들어서 옳다 옳다 첫 번째를 하셨고, 두 번째는 일면불 을면불을 한 5년간 공부를 하셨는데 5년이 지난 뒤에 타파하시고 오도성을 짓고 문답을 하셔서 마음이 흡족하셔서 옳고 옳다라고 말씀을 해주셔서 전법기를 받았고, 마지막에는 향곡선사께서 이제 돌아가시기 5일 전에 해운정사 와서 임재탁발화를 그렇게 물으셔가지고 이 답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향곡선사께서 진제선사께 법을 제안하는 삼처전심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0: 옛 도인들이 이르시길 선빵의 문고리만 잡아도 지옥, 악귀, 죽생의 사막도를 면한다 했다. 천겹 어둠 끝에 스스로 빛을 발하는 순간 내면의 티끌을 쓸어내고 불법에 질리는 선화처럼 담담히 펼쳐졌다. 한 생각을 밝게 알아차린다는 것. 이 몸 받기 전 나는 누구인가? 진제법원 대선사는 오직 참선 수행의 한 길을 걸어오셨다.
1: 향곡 선사나 진제 선사 그 법력은 금생에 이루어진 게 아닌 것 같아요. 쭉 큰 40년을 겪어보니까 전생부터 이미 닦아가지고 온 분들이요. 아, 막 힘이 있지요, 법력이. 진제 대선사는 복덕회를 갖춰서 이미 나온 분이요. 그런데 모시고 살아보니까 첫째는 도인이 갖춰야 될 묵직함을 갖췄어요.

0: 있어. 그리고 그분의 공부법은 오매불망 화두 만드는 거예요. 하나 잡담, 서적을 보거나 어록을 보거나 이거는 이제 공부가 더뎌진다고 항상 주장하는 분이요. 어디 돌아다니지 말고 출입하지 말고 오로지 화두에 최하 3년 정도는 푹 묻혀봐야 된다. 그러니까 행주자 어묵동정에 이 자성자리가 뒤집어졌을 때까지 딴짓하면 안 된다. 아, 이거 막 확실해. 님께서는 그 다음에 이 마음자리가 뒤집혀지면 선지식한테 점검을 받아서 됐다. 인가가 되면 그때는 화와중생으로 나가야 돼. 그때까지는 입도 뻥긋하지 말고 어디서 법문도 하지 말라는 거거든. 그게 막 확실한 분이야. 당신이 해봤기 때문에. 이 공부할 때는 잡고 섞이면 안 된다 이거지. 오로지 어미닭이 알품뜻이 그렇게 몰입하라는 거거든. 의심이 생명인데 의심도 그냥 의심이 아니라 간절한 의심. 그걸 주장하지요. 그걸 뭐 4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아. 당신이 해서 겪어보고 이뤘으니까.
1: 선문답은 최고 안목이 열리야사 서로 문답이 되지. 10년을 지내고 뭐 일생을 선방해도 이 안목이 안 열리면 똑같습니다. 그만 이제 최고 안목입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이건 속일 수 없는 안목이다.
2: 선종에서 안목이란 본질을 꿰뚫어보는 곧지혜의 눈을 뜻한다. 눈으론 형상을 보되 안목으론 마음의 근원을 본다. 진재법원 대선사. 스님은 알았다고 찾아오는 선객들에게 그 안목을 점검해 주시는 한국 불교의 절대적 선지식이시다.
3: 그때 이제 대학교 4학년 여름이었는데 덕산탁발을 가지고 2달 방학 동안 이제 묵언하면서 정진했습니다. 그래서 막 수염도 막 기르고 공부를 하다가 했는데 안 돼요. 안 돼서 점검을 받아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너무 답답해가지고 해운정사에 큰스님 찾아뵈러 갔었죠. 그때 2007년입니다. 찾아뵀는데 스님이 저한테 어디서 왔는고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냥 동국대에서 왔습니다 이랬어요. 그랬더니 큰스님이 실망하는 표정을 팍 지으시더라고. 어디서 뭐 저런 이상한 인간이 왔나 싶으셨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때 이제 법거량이라는 걸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아 법거량을 하신 거구나. 그때 해운정사 조실체를 그 수리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스님 밖에 계시고 막. 근데 제가 뭐라 그랬냐면 스님 자성불사를 하셔야죠 이랬습니다. 그랬더니 큰스님께서 허허 하시더라고요. 그 나중에 보니까 조사오록에 허허성을 친다는 그 내용이 나와 있는데 그때 저는 어떤 느낌이었냐면 큰스님께서 젊은 수자가 와서 큰스님한테 그렇게 하면 야단을 맞아야 되는데 허허 하시는 그 말씀에 자비심도 느껴졌고 아 이분 도인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스님 인사를 좀 드리고 여쭐 게 있어 왔습니다. 안으로 좀 드시겠습니까? 이랬지요. 밖이었으니까. 그랬더니 큰스님께서 안에 들어갈 거 있겠어? 날도 더운데 여기서 보지 이러시더라고요. 그 바깥에 먼지 풀풀 날리는데 거기서 절하라는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말씀 하나하나가 전부 다 거량이시더라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제가 스님 제가 개송을 하나 읊어도 되겠습니까? 이랬습니다. 그럼 한번 해봐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즉석에서 한시를 지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가타부터 말씀 안 하시고 바로 공안을 물어보시더라고요. 공안 하나 딱 물어봐서 모르겠더라고. 근데 모르겠습니다 말이 안 나가고 막 아무 말이라 한마디 탁 뱉어버렸습니다. 그랬더니 큰스님께서 그래가지고는 안 되구만은 그러시더라고요. 딱 칼질을 바로 탁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이후로 저는 그걸 알았죠. 큰스님이 안 계셨고 그렇게 점검을 받지 못했다면은 공부 다된줄 알고 허송세월을 보내고 암안에 절어가지고 얼마나 업을 짓고 다녔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2: 50여 년을 한결같이 어떤 선객이 찾아와도 제 옆에서 화

0: 들을 주시고 점검해 주시는 진재법원 대선사. 큰 스님같이 이 시대 올고 든 조사 스님이 계신다는 것은 참으로 다행스럽고 한국 불교의 큰 힘일 것이다.
1: 어떤 것이 진리로 도냐 하는데 눈바르니까 깊은 우물에 떨어졌다 한 것은 낙차가 어디에 있는 거?
2: 볼 사람이 크게 없습니다.
1: 아, 천리 말리 없던 소리 말고. 두 번째, 어떤 것이 96종의 이도를 쪼갔던 제바적인 거니 은장관의 흰눈이 소복이 있다는 그 낙차가 어디에 있는 거?
2: 같은 무동의 속에는 다른 흙이 없습니다.
1: 아이, 그게 아니에요. 어떤 것이 이제 부처님은 진리의 복음이냐 이렇게 산은 뭐 가지가지에 바른 달이 주렁주렁 달렸습니다 하는 것은 낙차가 어디에 있는 거?
2: 삼삼은 굽니다.
1: 아, 아니 그러니까 아니에요. 그러니까.
0: 지난해 2월 부산 해운정사에서는 지장제일 법문 후 진재 스님과 해운정사 한주 도암 스님과의 법거령이 있었다.
1: 안 되고만 동무서답이지. 그러니까 내 말을 잘 받아들여야 허송세월을 안 하지. 헛소리 그만하면 안 돼. 그만 들어가지.
3: 중산 스님이 이제 말년에 큰 스님 몸이 많이 안 좋으셔서 삼성병원에 이제 입원을 자주 하고 계셨어요. 그때 이제 제가 수발을 드리고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한 번은 제가 큰 스님, 만약에 큰 스님께서 열반하시고 제가 공부를 좀 더 하고 싶은데 누구를 의지해서 공부하면 좋겠습니까? 했더니 진재 스님을 찾아가라 그렇게 말씀하셔서 그래서 첫 번째 찾아간 분이 진재 큰 스님입니다. 그때 처음 만나 뵀을 때 진재 스님이 탁 공안을 질문했습니다. 그때 첫 번째 딱 질문한 게 남전 참여 질문을 딱 던졌습니다. 근데 거기서 제가 대답을 했어요. 근데 엄청 좋아, 깜짝 놀라고 좋아하시는 것 같더라고.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질문이 위산에 꿈 얘기라는 공안이 있습니다. 그것도 또 질문을 하시더라고. 근데 그거는 내가 반만 맞췄어요. 큰 스님이 인정할 건 하고 아닌 건 탁 잘라주는데 제가 이 넘지 못할 벽이 있구나.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아 그래 그동안 공부하느라고 수고했는데 나한테 와서 맞아 공부를 해라. 어? 지금 스님 공부는 대군과 대전까지 왔다. 서울을 간다면 그렇게 이제 칭찬도 해주시고 공부가 안 됐다. 다 끝나지 않았다. 그러고 실제 내가 부딪혀 보니까 대답을 못했습니다. 그때 큰 스님한테 느낀 바가 마치 내가 어떤 힘센 사람을 만나가지고 내가 거꾸로 들려가지고 그 사람이 나를 탈탈탈 턴 것 같아. 그러니까 내가 가진 주머니고 뭐고 있는 게 다 터져나와서 아무것도 안 남은 것 같더라고. 이분은 내가 알지 못하는 걸 가지고 계시구나. 내가 이분을 의지해서 공부를 해야 되겠구나 하는 마음도 들고 저는 요만큼도 큰 스님의 법에 대해서는 의심이 없습니다. 딱 아주 짧고 뭐 차갑고 그렇지만 정확하게 아니다. 아이고만 그렇게 내 공부를 정확하게 짚어주는 거가 제일 고맙습니다.
0: 진재 스님은 1971년 부산 해운대 앞바다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장수산 기슭에 해운정사를 창건하고 불법과 선법이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인연지어지기를 서원하며 상하 선원을 개원하였다. 2021년엔 큰 스님께서 태어나셨던 고향 마을 남해 금속리에 성담사를 창건하셨다. 또한 수자 스님들이 정진할 수 있도록 설림 선원을 개원해 스님들을 제접하며 수행을 지도하고 있다. 더불어 제가 불자들이 년중 쉼 없이 정진할 수 있도록 국민 선원도 개원했다.
4: 일관되게 큰 스님이 강조하는 그

0: 화도 1년, 정진 1년. 지금 연세가 93세이신데도 지금도 평생을 일관되게 강조하시는 것은 정진하라는 거. 그래서 그 정진 1념에 대한 그 일관된 그런 삶의 모습이 그거는 굉장히 존경스러운 그런 모습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부모 미생전, 본래 면목. 이렇게 평생을 화두로 수행자들을 이제 지도를 해 주셨는데 이것저것 거치지 않고 바로 들어갈 수 있도록, 바로 그 근원자로 들어갈 수 있도록 안내해 주시는 그런 부분이 아주 저는 위대한 업적이라고 봅니다. 항상 성성하게 깨어서 있는 그런 그걸 강조하셨고, 그 다음에 일상생활에 화두가 이려할 수 있도록, 푹 거기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해서 행주자와 음흑동정에 항상 그런 그 화두일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정정하라는 거. 큰 스님이 지금 93세이지만 아직도 참 정정하시다는 게 대단히 놀랍고, 걸어가는 모습을 봐도 여전히 힘차고 당당하시고, 저런 어른을 우리 후학들이 좀 본받으면서 열심히 정전해서 그 선사의 뛰어난 안목을 좀 점검받아서 그런 훌륭한 지혜인들이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1: 말보다 침묵이 깊고 침묵보다 눈빛이 맑은 수행자 진재법원 대선사. 심불급 중생 시삼무차별. 마음과 부처와 중생 이 셋은 본래 차별이 없다. 마음의 근원에서는 둘이 다르지 않다.
2: 자타가 인정하는 정말로 가피를 너무너무 많이 입고 정말 불가사의한 법력을 참 가지신 분이다. 일상에서 이제 우리가 가야 될 길, 또 하지 말아야 될 일, 그러면 때로는 이제 격려도 해주고, 그러면 참 굉장히 이렇게 정진할 만한 그런 힘이 나고, 또 안 해야 될 짓, 잘못한 짓을 또 경책하실 때는 그냥 이렇다 저렇다 말씀 안 하시고 그냥 눈빛만으로도 그냥 오싹 해가지고 소름이 막 끼쳐가지고 다시는 나쁜 길로 안 들어서는 버르장머리를 싹 고치는 그런 참 일이 많습니다. 꼭 안 빠지고 하시는 말씀이 지혜를 닦아야 된다. 어떤 것이 참나인가, 부모에게 나기 전에 어떤 것이 참나인가, 이렇게 화두를 해서 그렇게 견성을 해야 된다. 그 말씀을 꼭 안 빠지고 하시거든요. 부지런히 해라. 열심히 하도록 챙겨가. 일념 삼매가 돼야 해결이 된다. 보는 찰나, 듣는 찰나에 견성을 한다. 그러니까 계속 진짜 나의 발심이 돼가지고 단 한순간도 끊이지 않는 진리가 일어나도록, 일념 삼매가 되도록 열심히 노력해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1: 흐린 분별이 거치니 본래의 밝음이 드러나고, 명안의 안목에는 티끌 같은 허망함도 머물지 않는다. 자신의 본래 마음 자리로 찾아가는 길고 긴 수행의 길. 한 점 안목이 열리면 산천 초목이 모두 법문이 된다. 2024년 12월 미국 댈러스 포트워스 공항에 진재 대선사 일행이 도착했다. 이번 미국 방문은 유대교의 스승 잭 벤포라드가 주관한 행사로, 세계 종교 지도자들이 모여 지구촌에서 벌어지고 있는 작금의 전쟁을 즉시 멈추고 세계 평화와 인류의 행복을 실현하고자 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오랜 도반 잭 벤포라드가 진재 대선사에게 고준한 법문을 부탁함으로써 이루어졌다. 진재 큰 스님은 한국의 대표 선승답게 표정과 말투에서 자신감이 살아있었다.

언제나 강조하시는 큰 스님의 일구 참나. 자주 만나지는 못했지만 만날 때마다 듣는 참나를 찾으라는 말씀. 과연 종교가 다른 서구의 종교 지도자들은 이 화두 일구를 이해할 수 있을까? 바른 참선, 바른 의심이 우주에 가득 찰 때 화두가 해결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0: 스퀘어에서 열리는 종교 지도자와의 만남이다. 땡스기빙 스퀘어는 감사를 표현하고 평화를 찾을 수 있는 댈러스 도심에 조성된 휴식 공간이다. 한국의 대선지식 진제 큰스님의 법문을 듣고자 이른 아침부터 제법 많은 사람들이 자리를 메웠다. 땡스기빙 재단 이사장 카일 오그드는 진제 큰 스님을 모시게 되어 기쁘고 영광스럽다며 스님의 지혜에 깊은 존경을 표했다.
1: It's my great pleasure and privilege to welcome you this morning to Thanksgiving Square, our home. Zen Master Jinji, we are honored to have you join us this morning.
2: I bring greetings on behalf of Faith Forward Dallas to Zen Master Jinji and grateful for his presence in our city. And it truly is my belief that regardless of our faith tradition or lack thereof, that we as the leaders of conscience in the city are about bringing light and love and hope and peace.
3: But I can say this, that I was privileged to actually go to South Korea when Master Jinji was elevated as the supreme leader, which on the surface seems unbelievable because you don't understand the question. For example, the question that he asked all of us to ask is, what did I look like before my parents gave birth to me? That's the question. Now, wait a minute. How could I have looked like anything before my parents gave birth? But he says, and let me tell you, he has something to say here. Certainly, he has something to say. That if you repeatedly ask that question, week after week, month after month, year after year, woo! All of a sudden something happens and you really have a sense of who your real self is. The closest thing that I could come to this, he is a gem. Now, you know, in the past, people in the West who wanted to be exposed to great wisdom of the East, they would travel. But guess what we were able to do, Marzuk and others? We were able to bring him here. So that's a totally different, yeah. We're not going there. He's coming here. And it's my joy and delight to introduce Master Jinji.
0: 전 세계 유대교를 대표하는 스승, 잭 벤프라드는 자기는 큰 스님의 가르침을 서구 사회에 전하는 것을 마지막 남은 인생의 목표로 삼겠다고 공언했다. 그리고 큰 스님의 가르침이 미국을 넘어 지구촌 곳곳에 펼쳐지기를 바랬다.
4: 산승이 그동안 미국을 세 번을 방문했고 이번에는 네 번째 미국 따라서에 와서 보니 땅도 느리고 온 대지가 편안한 것이 참으로 복받은 나라라는 생각이 듭니다. 금일 산승은 여러분께 모든 종교 사상을 초월하여 각자의 참나를 깨달아 진정한 행복과 세계 평화를 이룰 수 있는 한국어가 나선이라는 훌륭한 수행법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부모로부터 이 몸을 받아서 지금 이렇게 나다 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몸뚱이는 100년 이내에 썩어서 한 점 흙으로 돌아가고 나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 이 몸은 참나가 아닙니다. 부모에게 나기 전에 어떤 것이 참나인가 이것을 일컬어 하두라고 합니다. 이 하두를 해결하기 위해 오마의 불망 생각하고 의심하는 것을 가나선 또는 참선이라 합니다.
5: So one of the things I found very interesting, and I shouldn't be surprised, I guess, but is how he spoke so much about peace and how we are supposed to work together. And we're all related. We're all brothers and sisters. He said something, and I'm going to see if I can quote it correctly. He said, if you open your eyes wide enough, you'll be able to see that we're all the same, that there's no differences between us.
4: 지구촌은 모든 이웃이여 심오한 진리를 천 가지를 말하고 만 가지를 말해야 그 진미를 아는 이가 없으니 가을 비가

0: I think one of the interesting things that we hear, especially from masters and from Zen masters, is just this, the continuous questioning about the purpose of life, the principles of our own existence. And I think what I heard from the Zen master today was continuing those deep questions. Who are we before we're born? What is our purpose? How do we manifest that through our own experience? And how faithfulness can bring about peace in the world, can bring about that sense of wholeness, and starting with ourselves.
1: Jinjae 법원 대선사는 2011년에도 미국을 찾았다. 분별 없이 진리를 보고 지혜를 밝히는 눈은 세계를 향해 열렸다. 간화선의 세계화를 위한 진제 대선사의 행보는 2011년 9월 미국 뉴욕 방문으로 본격화되었다. 간화선의 세계화는 인류 행복과 세계 평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확고한 스님의 신념에서 비롯됐다. 뉴욕 맨하탄 리버사이드 교회. 교회 예배당을 깊숙이 파고드는 법음. 법고가 전하는 깨침의 소리는 법회에 참석한 2천여 명의 마음에 큰 울림을 주었다. 교회 단상 정중앙에 아미타 괴불탱을 장엄하고 불교식 법회를 여는 건 1933년 리버사이드 교회 설립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2: 이렇게 하루에도 천 번 만 번 부모에게 나기 전에 어떤 것이 참나던고 하고 오매불망 의심을 쭉 밀고 또 밀고 또 밀 것 같으면 모든 산란심이 일어날 틈이 없게 됩니다. 이간 모함의 다리를 펴고 누웠으니 바다 위에 맑은 바람 말년토록 새롭구나. What is your 주르세프? Thank you very much.
1: 자유분방하며 종교와 관계없이 함께 공존하는 도시 뉴욕. 진제 대선사는 그 자유와 공존을 지키기 위해서는 간화선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꼈다. 수행을 통해 참 나를 깨닫고 마음의 고향에 이르게 되면 모든 근심과 망상이 끊어져 영원한 자유와 평화를 얻는다고 일갈했다.
3: 가끔 큰 스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떡을 한 시루 쪘는데 한 시루 떡을 세 사람이 먹으면 부족하고 천 명이 먹으면 남는다. 이게 어떤 도리인가? 그것은 세 사람이 먹어도 다투면 부족하지만 천 명이 먹어도 사양하면 남는다. 그래서 쟁득 부족 양적 유여라. 다투면 부족하지만 사양하는 가운데에서는 서로 남는다. 이것이 오늘날 이 모든 그 문제를 안고 있는 인류의 문제가 그 해법이 답이 여기에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제 큰 스님이 참 90을 넘어서 백수를 바라보고 계시는데 정말 큰 스님이 더 오래오래

0: 법을 펼 수 있는 기간이 길었으면 좋겠고 또 거기에 따라서 지금 큰 스님은 79대 법선으로서 하실 수 있는 바를 다 했습니다. 참으로 눈 밝은 명한 종사가 나와서 이 사바 홍구에 참 큰 등불이 되는 그런 것들이 큰 스님에 대한 그 보답, 나아가서는 불조에 대한 이런 보답이 아닌가 하는 이런 기대, 희망, 그리고 근심이 함께 있습니다. 예.
1: 일관되게 상자뿐만 아니라 공부하는 스님들을 그냥 어떻게든지 이 해탈의 길로 한 걸음이라도 더 끌어당기기 위해서 애쓰시는 모습이 보여요. 상자들이 주지하는 걸 안 좋아하시고 오직 선방에 다니면서 참선하거나 내 밑에 와서 공부하거나 그 두 가지만 원하십니다.
2: 세계 간화선 무차대회가 열리기 하루 전 대구 동화사. 법주이신 진재 대선사가 다음 날 있을 행사 참석을 위해 서울행 기차에 몸을 실었다. 무차대회는 승속, 남녀노소, 귀천을 가리지 않고 너와 내가 둘이 아니라 하나라는 불이 사상을 의미하는 법회를 말한다. 지구촌의 마지막 남은 분단국가 한국. 세계에서 모여든 종교 지도자들이 국립현충원을 찾았다. 2015년 5월 16일 광화문 광장. 저녁 8시 광화문 광장에 사부대중 30만 명이 운집해 차별 없는 세상을 발언했다. 법구의 울림이 광화문 광장을 가득 채울 때 진재 대선사가 단상에 등단하셨다. 이 거룩한 법석에서 진재 대선사는 과연 어떤 사자후를 토해내실까? 오늘의 법주이신 진재 대선사가 주장자를 한번 내리치고 이르되
3: 옛 부처가 나기 전에 누가 이 우주 주인공인고 고요하고 고요해서 그 체성은 편안함이로다. 온 세계가 한 집이요 정이 있고 정이 없는 것이 모든 만물이 한 몸이로다. 여기에 모이신 선남 선녀 여러분, 방금 산승이 말한 그 주인공을 아시겠습니까?
2: 선의 경계란 이런 것일까? 종교를 초월한 평화 염원, 그리고 나와 남을 존중하는 세상. 우리 모두가 이루어내어야 할 불국토이다. 한치의 망설임도 없는 큰 스님의 사자후는 광화문 광장에 쩌렁쩌렁 울려 퍼졌다.
4: 2015년 또 서울 그 광장에 예수님들이 100만 인파가 모였다 했거든. 이제 그런 이제 큰 법회가 열린다는 것은 전무후무한 일입니다. 거기서 이제 이 참선법을 이제 설교를 했는데 만 사람이 좋은 호응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또 그 청이 있어서 내가 미국을 가게 된 겁니다.
2: 2025년 10월엔 경주 에이펙 개최 성공을 기원하는 법회를 부산 해운정사에서 봉행했다. 진재 대선사는 향상향하 법문으로 평화 서원을 담아 화정의 지혜로 전쟁 없는 세계 평화를 기원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50년 이상 회상을 열어 교화를 하시고 계시는 것은 지음자를 만나 임재정맥의 법 등을 부축하기 위함이다. 자비의 마음을 품고 불법을 향해 달려가는 것이 부처의 길과 다른 것 무엇이랴. 비워진 마음, 내가 아닌 모두를 향한 서원. 자비란 그렇게 시작되는 것인지

0: 모른다.
1: 우리 큰 스님은 성이 굵으셔가지고 자잘한 뭐 말씀 많이 없으십니다. 없으시고 당신하고 실제 상통이 되는가 그거 하나만 딱 따집니다. 저희를 느끼면은 옛날 가르침이나 지금이나 딱 골자 어쩌든가 마음 1년 의심 1년 3년에 대해서 어쩌든 빨리 애굴 답하라 파도를 답하라 그 말 외에는 뭐 딴 말이 별로 없어요. 사실은 유심해서 무심해 가문을 답했느냐 그것만 보는 거지 딴 말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은혜로운 일이고 다양한 일이고 다시 한번 불조의 저 가르침이 한 번 꼭 피우지 않겠는가 하면 더 그걸 해야 된다 생각하고요.
0: 진제 대선사가 발견한 참나의 실체는 무엇일까? 희망과 움툼을 상징하는 봄볕 같은 것일까? 한평생 화두를 붙잡고 걸어온 수행자의 발자취. 세상은 끊임없이 변해도 진제 대선사가 밝히고자 했던 마음의 등불은 여여하게 세상을 비추고 있다. 한 생각 돌이켜 참나를 찾으라 일러온 선사의 길은 중생을 향한 자비심, 자신을 위한 깨달음으로 회향하고 있다. 고요한 산사의 풍경소리처럼 눈밝은 명한 종사의 일구는 우리들 마음 가장 깊은 곳에 슬며시

0: 저는 세상과 단절되었습니다.
1: 꽃은 피기 전에 시드는 법이 없습니다. 세상은 나를 몰라도 부처님은 당신을 알고 있습니다.
0: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저는 조금씩 용기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부처님, 감사합니다. 부처님 말씀으로 새로운 삶과 희망을 얻었습니다. 당신의 보시 누군가의 새로운 시작이 됩니다.
2: 엄마는 평생 염주를 놓지 않으셨어요. 가족을 위해 늘 부처님께 기도하셨죠. 영가를 극락정토로 인도하는 장례 포교사 BTN 불국토 상조가 돕겠습니다.
3: 장례는 단순한 의례가 아닙니다. 한 생을 아름답게 해양하는 여법한 의식입니다. 이별의 순간은 슬픔이지만 동시에 영가를 위해 가장 크고 깊은 공덕을 지을 수 있는 소중한 인연의 시간입니다. 사후 3일간의 장례의식은 백일기도 공덕보다 100배 크다 하였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근본으로 시다림 염불 기도와 함께 불경 수위로 장엄하고 공덕 회향에 이르기까지 영가를 위한 최고의 효행이자 공덕입니다. 부처님의 지혜 광명, 자비 광명의 품만에서 먼저 가신 영가님이 극락 세계에 왕생하시도록 정성 모아 합장 드리옵니다.
2: 5월 한 달 불국토상조에 가입하는 회원께 염불소리샘을 선물로 드립니다. 고객 납입금은 주 거래은행인 국민은행에 50%를 예치하고 있습니다. 장례 서비스 중 사용하지 않은 품목은 공정거래위원회 상조서비스 표준약관에 의거해 환급해드립니다.

0: 소리가 멈춘 곳에서 이제는 나를 듣는다. 도림사 시민선언 심사굴.
1: 아도 화상이 구미 일선군에 도착하니 천지가 진동하였다. 구미시에 자리한 도리사는 417년 고구려의 승려 아도 화상이 신라인의 마음에 불심을 심기 위해 처음 세운 초전 법륜의 성지입니다. 외래 문물에 배타적이던 신라 사회, 불교 박해를 피해 신분을 숨기고 불법을 전하던 아도 화상은 한겨울에도 복숭아꽃과 오얏꽃이 활짝 핀 신비로운 터에 절을 짓고 도리사라 이름했습니다. 신라 최초의 가람인 동시에 아도 화상이 모셔온 부처님 진신사리를 봉하는 정멸보궁 도리사. 1600여 년 역사를 이어온 전법과 원력의 도량에서 여러분의 꿈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구미 도리사는 교통이 편리해 전국 어디에서든 쉽게 찾아오실 수 있습니다.
2: 불교는 스님이 희망입니다. 부처님이 성도한 부다가야에 국제승가대학을 세우고 눈 밝은 스님을 양성해 인도 불교를 복원하는 대작불사를 시작합니다. 통도사 출신 부따빠라 스님이 인도 불교를 복원하겠다는 원력을 세운 지 30년. 부처님이 성도한 부다가야 보리수협 분향사에 국제승가대학을 세우고 역사적인 스님 양성 인재 불사가 시작됐습니다. 한국 불교도가 세운 국제 승가 대학으로 전 세계에서 유학와 부처님의 정법을 배우고 인류의 자유와 행복에 헌신하는 것을 상상해 보세요. 이 얼마나 가슴 벅찬 일이겠습니까? 최초의 스님이었던 부처님을 생각할 때 한 분의 눈 밝은 스님을 양성하는 것은 온 우주가 창조되는 것과 같습니다.
3: 불교는 스님이 희망입니다. 이 거룩한 스님 양성 인재불사에 동참하시어 대공덕주가 되어주십시오.
4: 세계가 주목한 문화유산의 무대. 신라의 찬란함과 유교의 깊이가 공존하며 산, 바다, 호수가 어우러진 풍부한 자연을 보는 경북. 경상북도는 지금 새로운 관광의 시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역사와 이야기가 흐르는 로컬 관광, 지역 주민이 함께 만들어가는 참여형 관광, 머무르고 경험하는 체류형 관광, 더 높은 가치를 만드는 고부가 가치 관광, 동해안과 백두대간을 아우르는 바로 이곳 경상북도에서 새로운 고품질 관광이 시작됩니다.
5: 관광을 방문해서 관계로 머무르고 다시 오고 지역과 관계를 맺는 관광.
6: 문화유산을 살아 숨쉬는 산업으로.
7: 관광이 곧 청년의 미래가 되는 경북.
4: 이제 경북에서 관광의 미래가 펼쳐집니다. It's time to 경북.
2: 무명사회주 무명 큰스님의 신간 기뻐해라 딛는 곳마다 연꽃이다. 출가와 수행 그리고 전법 속에 얻어낸 비밀 같은 경지가 숨어있는 선화집. 길을 가는 이들에게 촉매가 되길 희망한단 무명 큰스님은 부질없는 일처럼 보일지라도 이정표가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금정산을 짊어지고 안고 서는 이것이 무엇인가를 던지는 기뻐해라 딛는 곳마다 연꽃이다. 문의는 051-944-7499번입니다. 한국불교 태고종에서는 오는 6월 6일과 7일에 제38회 전쟁 종식 기원 및 국민 대화합을 위한 영산제를 봉행합니다. 세계 평화와 남북 통일을 기원하는 뜻깊은 행사에 많은 동참 부탁드립니다. 문의는 02392-3007번입니다. 서귀포 불교대학 총동문회에서는 제21회 서귀포 불교대학 한마음 단합대회를 오는 5월 31일 오전 9시 30분에 천지학생체육관에서 개최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함께한 동문들의 우정과 화합으로 하나 되는 축제의 장에 많은 참석 바랍니다. 문의는 010-3697-2189번입니다.
1: 광주 마하 대원정사에서는 화마로 타버린 아미타 부처님을 모시지 못해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아미타 부처님을 속히 모실 수 있도록 조성불사에 동참 바랍니다. 또한 복이 100배로 늘어나고 병이 없고 사업, 시험 합격, 취직, 승진, 결혼, 편안한 임종을 맞이하고 극락왕생하는 공덕을 입는 관세음보살, 지장보살님의 훼손된 존상을 개금으로 장엄하는 개금불사에도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광주 마하대원정사 062-571-6789번입니다. 정해선원 한안부량에서는 한평생 무소유로 중생을 위해 살아온 연로하신 스님들을 위한 승빵 건립불사를 봉행합니다. 설판, 상량보, 석가래 등 불사로 부처님 도량을 여법하게 장엄하고자 합니다. 성심껏 동참하시어 선업공덕으로 소원 성취하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031-795-4426번입니다.
2: BTN 붓다회에서는 반려동물 공덕 짓기 캠페인을 실시합니다. 전생의 업보로 축생계를 살아가고 있는 나의 소중한 반려동물을 위해 대신 공덕을 지어 현생의 무탈과 다음 생의 축생 탈출을 빌어주시면 어떨까요? 자세한 사항은 상담 전화 1855-0108번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8: 태조 이성계가 신덕왕후의 금락왕생을 발언하며 창건한 흥천사.
9: 조선 왕실 최초한 잘 흥천사는 무량수전의 부처님의 증명을 삼아 100년 동안 영구입회를 영구입회단에 모시고 24시간 365일 불을 밝혀드리고, 이 약속은 끊임없는 발언을 의미합니다. 매일매일 스님들께서 독경을 하시어 영가님의 극락왕생을 발언하며 설날과 추석에는 무료로 차례를 올려드립니다. 흥천사의 영구입회를 모신 공덕으로 영가님은 극락왕생하시고 자손들은 소원성취 이루시기를 발언드립니다.
8: 스님들의 독경 소리가 끊이지 않는 조선 왕실 최초의 원찰 흥천사에 100년 동안 모셔질 영구입회를 모시고 극락 왕생과 소원 성취에 큰 인연을 맺으세요.

0: SBN 붓다회와 함께하는 러브 템플스테이, 절로 갈까? 양재 구룡사. 싱그러운 6월을 함께 보낼 분 찾고 계신가요? 좋은 인연을 만나 아름다운 사랑을 하고 싶으신가요? 도심 지역에서 생활 포교를 실천하고 호흡하는 전법도량인 양재 구룡사에서 1박 2일간 진행되는 이번 템플스테이에 BTN 붓다회가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도심 속 힐링쉼터 양재 구룡사에서 부처님 가피 아래 좋은 인연 공덕 맺고 싶은 분들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1: 부처님의 발자취를 따라 떠나는 성지순례 전문 여행사 연꽃여행사. 인도와 네팔의 불교 성지부터 스리랑카와 부탄의 아름다운 문화까지. 매주 목요일 출발하는 소규모 맞춤 순례. 편안하고 여유로운 일정으로 깊은 감동을 전합니다. 성지순례 전문 여행사, 연꽃여행사, 지금 문의하세요. 010-9568-9275번입니다.
2: 굽이굽이 펼쳐진 초록의 향연. 가슴 속까지 시원해집니다. 기나긴 시간과 역사가 고스란히 스며있습니다. 천연들의 숨결이 흐르는 곳, 지친 몸과 마음에 편안함을 전해줍니다. 청정자연 힐링의 도시, 언제 와도 추억이 쌓이는 곳, 영천입니다.
3: 제주 다음이란 그 고민으로 완성된 제주를 담은 가장 제주다운 공원, 제주 동화마을. 제주의 자연, 문화, 사람을 주제로 한 12개의 다채로운 테마 정원. 세계 유명 카페부터 베이커리, 식당, 제주 특산품 판매장 등 다양한 특화 매장까지. 가장 제주스럽게, 가장 제주답게 제주를 즐길 수 있는 곳. 제주 동화마을 무료 개방 운영합니다.

큰 스님들이 열반하시면 모셨던 부도 탐묘를 이제는 일반인도 왕생 탐묘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관리 걱정 없이 영구히 보존되는 화강석 왕생 탐묘는 개인기, 부부기, 가족기, 문중기가 있습니다. 아미타우스에서 극락왕생의 기원을 이루십시오.

대원 순정 이재민 이선호 부채 서울동작구에 박희영 우상훈 박병희 우승혁 부채 서울동작구에 서진호 부채 경기도 용인시에 서찬호 이지에 서정한 부채 강원도 홍천군의 염덕인 부채 전북 고창군의 이찬훈 손선희 부채 부산동구에

제경남 창원시에 장수창 배성윤 장군 우도서연 장하원 윤준성 장서인 장재인 장채원 부채 서울 동대문구에 상혁재 최송 장은호 부채 부산 해운대구에 정봉열 정영경 정재훈 정재환 부채 서울 은평구에 정희석 부채 울산 남구에 한찬 한영훈 한해솔 부채 경기도 구리시에 황승영 김맹순 부채 가족 건강 발언 경기도 부천시에 김재훈 부채 제주 제주시에 장정신 부채 대구 수성구에 조수옥 부채 소원 성취 발언 경기도 시흥시에 임채영 부채 학업 성취 발언 서울 노원구에 김여운 김다준 부채 대구 수성구에 한태웅 한도현 부채 좋은 인연 발언 충남 예산군에 김영환 부채 가족길상 발언 서울 성북구에 김덕경 김정규 김지영 유영애 김지연 정지복 김도환 김태인 김지영 김수연 부채 충남 예산군에 김민여 우진욱 김민성 김민주 김지원 부채 제주 제주시에 김성배 김영원 장영심 부채 장정희 영가 충남 예산군에 김영숙 김민경 한은정 김미성 김도윤 부채 경북 포항시에 김영어 김혜옥 김영국 김효성 김도연 부채 대전 동구에 김중

희의 손영우, 박민영, 박현빈, 보채, 인천미, 추울구에 손주, 성미덕, 손은경, 송상원, 이효, 이소라, 이지은, 보채, 거재연, 초면에 이춘자, 조원태, 안경희, 이영훈, 안상주, 안진주, 김주엽, 이지민, 이호준, 보채 경기도 부천시의 이현승, 김민선, 부채, 반려견, 김꼭지, 영가, 경기도 부천시의 장정래, 권태인, 권영기, 부채, 서울 강북구의 필기야, 필기양, 김부용, 부채, 필건지, 영가, 책일수, 영가, 흥나왕생발언, 김순현 보기, 손태주 영가, 김영아 보기, 김철윤 영가, 김재은 보기, 이용승 영가, 수자령 일체 영가, 김중명 보기, 김영원 영가, 박국화 영가, 태아령 일체 영가, 수원 김씨, 선마

치조의조 모성시 일체의 인연연가 미량박시 선망조상연가 인동장시 선망조상연가 박정리 박순우복이

전불 독경 공덕으로 서방 정토 극락 세계에 태어나 하미타 부처님을 직접 뵙고 모든 부처님께 감로수 뿌려주시고

하는 일 원만하게 이루어지며 사대가 강건하고 육군이 청정하며 부처님 품 안에서 최상의 깨달음을 성취

0: 대한불교 천태종에서는 중창조이신 상월원각대조사 제52주기 열반대제를 오는 6월 12일 구인사 광명전에서 봉행합니다. 시대를 앞서 불교운동을 펼쳤던 대조사의 가르침과 위덕을 기리는 자리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구인사 043-423-7100번입니다.
1: 불암산 경수사에는 사시사철 맑은 물이 흐르고 청정한 폭포가 있습니다. 이곳에 물과 생명을 지키는 용왕님을 모시는 용신각 불사를 봉행합니다. 불사에 동참한 모든 분들의 무병장수, 가정의 평화, 풍년과 재물을 기원하고 삼보의 가피와 용왕님의 위신력으로 소원 성취에 큰 공덕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동참 문의는 02-936-5629번입니다.
0: BTN 불교TV 대표 신행단체 BTN 연불봉사회 제10기 교육생을 모집합니다. 연불봉사회는 재가불자로 구성된 자원봉사 신행단체입니다. 교육은 매주 수요일 2시간씩 진행되며 수료한 후 봉사활동에 참여할 수 있고 봉사활동을 위해 자원봉사자 보험에 가입해드립니다. 문의는 붓다회 1855-0108번입니다.
1: 법화경 수행도량 정해선원에서 법화경 법사스님의 법문에 이어서 법화삼매참법 기도집으로 기도 수행하는 법화삼매참법 천일기도를 봉행합니다. 법화경 대강백 법사스님들의 법문과 함께 법화칠보탑 불사 원만회향과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발원합니다. 원돈댁의 수계대법회로 회향하는 법화삼매참법 천일기도에 수의 동참하시어 업장 소멸, 소원 성취, 성불하시길 발원합니다. 문의는 02-971-4426번입니다.
0: BTN 부다회 러브 템플스테이 절로 갈까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이번에는 도심 속에서 생활포교를 실천하는 양재 구룡사에서 진행됩니다. 6월에 무더위를 식혀줄 남량특집 프로그램으로 한층 더 색다른 재미를 더했습니다. 좋은 인연 공덕 맺는 특별한 날 보내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1855-0108번입니다.

부처님 마음처럼 속세에 물들지 않는 마음 여여. 여여하게 보고 듣고 머물고 행하는 수행을 이끄는 정혁 큰스님. 범어사 주지를 역임하신 정혁 큰스님이 이끄시는 참수행 도량. 부산 양정 여여선원과 삼랑진 여여정사. 도심 속 기도 도량 여여선원에서 행복의 길을 찾으시고 참선 불교대학 명상 등 나를 찾아 떠나는 여행과 힐링을 만나십시오. 그리고 삼랑진 여여정사는 동양 최대 백옥 관세음 보살님을 모신 이후 소원을 꼭 이루는 도량으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습니다. 봄의 벚꽃길, 여름 계곡, 가을 단풍, 겨울 살경. 걷는 곳마다 극락이 되는 동굴법당 기도는 눈물 쏟아내고 환희로움을 되찾는 인생 휴의처가 될 것입니다. 억조 창생 구제 중생 전태종 중창조 상월 원각 대조사님의 그 뜻을 이루고자 조백산 연화성지에 창건한 대한불교 천태종 총본산 구인사. 낮에 일하고 밤에 수행하는 주경야선의 중풍. 사부대중의 기도소리가 24시간 끊이지 않는 청정 수행도량 구인사. 애국불교, 생활불교, 대중불교.

0: 3대 지표를 바탕으로 중생을 위해 이 땅에 꽃피운 천태의 가르침. 전국 160여 사찰, 250만 신도가 함께합니다. 소백산 연화성지 대한불교 천태종 청본산 구인사.
1: 천년을 지켜온 도량이 한순간의 화마에 멈춰 섰습니다.
2: 예수님! 네, 예수님!
3: 예수님들이 잘 물려준 이 도량을 잘 갖고 오고 보호해야 되는데 지키지 못했다는 데 대한 이제 죄송스럽고 미안한 마음들이 제일 크게 이제 짐으로 와닿죠.
2: 그냥 눈물이 날 뻔해. 지금도 말만 눈물 나요. 아직도 많은 어려움이 있는가 봐요.
4: 조그만한 정성이라도 모아주시면은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본사가 다시 재건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많은 동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3: 많은 분들이 한 마음으로 이 도량이 복원할 수 있는데 함께해 주시는 것이 참 빨리 일으키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1: 천년 고찰 고운사, 당신의 이름으로 다시 세워주십시오.

0: 부처님 닮은 인재를 길러내는 동국대학교에서는 연꽃을 닮은 로터스관, 명상을 통해 마음을 치유하는 선센터 조성불사를 봉행합니다. 가족의 평안과 행복, 소원 성취, 동국발전 등을 발원하며 참여하실 수 있고 500만 원 이상 기부자의 존엄과 염원은 선센터 500나안상에 봉안되고 공덕의 벽에 새겨져 길이 기억될 것입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2260-3300번입니다.
1: 2026년 평산강이 연등으로 물듭니다. 평산강 연등문화축제 봉축위원회의 주최로 수천 개의 연등이 피어오릅니다. 빛이 강을 덮고 강이 하늘을 닮아가는 밤. 2026년 5월 14일부터 31일까지 경주 형산강 금장대와 시내 일원에서 화려한 연등 행렬과 전시, 감동의 개막 공연이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2026 형산강 연등문화축제에서 함께 빛나보세요.

0: 생각대로 이루어지는 무명 큰스님의 원력. 무엇이길래 이토록 신비한 도량이 되었나? 무엇이 이토록 사람들을 감동시키는가? 무명 큰스님의 원력은 과연 어디까지인가? 될지어다, 이 말의 위력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 말한 대로, 생각한 대로 이루어지는 부처님 세계.
1: 그런 세계 없다고 말라. 그런 세계 암 있고 말고.
0: 간절한 이에게 열리는 부처님 세계.
1: 불자 여러분들이 간절하다면 저는 무엇이든 다 하고 싶습니다.
0: 이루어질 것입니다. 기적 같은, 거짓말 같은 일들이. 카피 즉현 도량 무명사 051-944-7499.
2: 아는 바다를 밝히고 뱃사람을 지켜주던 태국사의 장엄한 종소리. 하지만 세월의 풍파 속에 그 울림은 멈추고 말았습니다. 이제 부처님의 법음을 전하던 끊어진 아능의 메아리를 다시 읽는 범종불사에 거룩한 인연을 맺어주십시오. 태안 태국사 범종 종각불사에 동참하시면 가정에 자비 광명, 후손에게 만대 영화가 깃들 것입니다.
3: 부모의 마음은 늘 자식을 따르고 죽어서도 끝내 자식 생각을 잊지 못한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부모님의 아름다운 마무리. 영가를 극락정토로 인도하는 장례 포교사 BTN 불국토 상조가 돕겠습니다.
4: 장례의식이란 돌아가신 분이 일생 동안에 살아온 인생 마무리 해양인과 동시에 새로운 미래생의 시작이기 때문에 돌아가신 분에게는 가장 소중한 것이 장례의식이라고 하겠습니다.
3: 부모님이 가장 편안하게 생각하는 불교식 장례 문화. 불국토 상조는 가족 신행 공동체입니다. 스님께서 집전하시는 장엄 연불로 영가를 축원하며 구품 연화대름과 광명 진원으로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BTN 불국토 상조. 가입 문의는 1577-7675번입니다. 고객 납입금은 주거래은행인 국민은행의 50%를 예치하고 있습니다. 장례 서비스 중 사용하지 않는 품목은 공정거래위원회 상조 서비스 표준 약관에 의거해 환급해드립니다.
5: 우리 사는 이 세상을 불국정토로 구현하리라. 굳은 원력으로 세워진 만불보전. 만불보전에 봉안되어 있는 부처님은 청정법신 비로자나 부처님을 중심으로 왼쪽에는 석가모니 부처님, 오른쪽에는 노산화 부처님으로 삼존불을 모시고 있습니다. 삼존불 앞에 모신 유리광 열의 불은 온 마음을 다해 쓰다듬으면 만불의 운과 소원이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큰 스님들이 열반하시면 모셨던 부도 탐묘를 이제는 일반인도 왕생 탐묘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관리 걱정 없이 영구히 보존되는 화강석 왕생 탐묘는 개인기, 부부기, 가족기, 문중기가 있습니다. 아미타우스에서 극락왕생의 기원을 이루십시오.

만년설 히말라야와 신들의 산 카일라스를 향한 위대한 여정. 불자님들의 뜨거운 발언에 힘입어 올해 BTN 투어가 티벳 카일라스 수미산 14일 성지 순례를 떠납니다. 티벳 불교의 중심지 라싸, 포탈라궁과 조캉 사원 순례를 시작으로

0: 푸른 성호 암드록초, 업장을 싣는 신성한 마니사로바르 호수, 그리고 해발 6,650m 신들의 산 카일라스 코라까지. 한 걸음 한 걸음이 기도가 되고 한숨 한숨이 수행이 되는 성스러운 시간에 불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티벳 카일라스 수미산 14일 순례는 전일정 전문 인솔자와 함께합니다. 지금 인생의 단 한 번의 위대한 순례에 동참하십시오. 문의는 BTN 투어 02-3270-3480번입니다. 불자 여러분의 많은 발언과 동참 바랍니다.
1: 빨리빨리 멈춤 없이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
2: 하지만 멈춥니다. 어린 학생들이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3: 저기도 같이 계산해주세요.
2: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1: 가장 빠른 나라에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0: 안녕하세요. 우리는 불자 가족입니다. 목종입니다.
1: 네, 반갑습니다. 우기윤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의 표정과 행동에서 그 사람의 인생이 드러난다고 하는데요. 자, 불자로서 신행생활 정말 올바르게 해오신 분들은 스님,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0: 첫째는 얼굴이 밝고 빛이 나고요.
1: 빛이 납니까?
0: 네, 두 번째는 편안하고 항상 자비로움이 가득하죠. 그리고 삶의 모습은 상대방을 항상 배려하고요. 그다음에 다른 생명체들의 고통을 공감을 합니다.
1: 네네. 그래서
0: 자비행을 실천하려고 노력하죠.
1: 자, 오늘 첫 번째 모실 초대 손님이 바로 그런 분입니다. 일단 빛이 납니다. 타고난 미모가 워낙 출중하시고요. 또 열심히 기도하고 늘 보시행을 하시는 불자의 그 마음이 더해져서 시간이 갈수록 더욱 우아하고 아름다워지고 계신 그런 분이 아닐까 합니다. 배우 고용화 불자님 만나보겠습니다.

0: 네, 고용화 불자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1: 네, 반갑습니다.
0: 먼저 시청자분들께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1: 네. BTN 불자님들 반갑습니다. 저는 MBC 공채 21기 탤런트로 30여 년간 연기를 하고 있는 배우 고용화입니다.
0: 와. 오. 빛이 나죠, 스님?
2: 예. 너무 밝고 역시. 빛이 나시는 거 같아요.
1: 예. 감사합니다.
0: 이제 배우란 참 남다른 것 같아요. 우리가 흔히 왜 후광이라 하잖아요.
2: 그러죠.
0: 반짝반짝 빛이 납니다.
1: 네. 아, 가찬의 말씀이십니다.
0: 자, 불자님께서 이제 1992년 MBC 네. 공채 21기 탤런트로 이제 입사, 그 당시에는 입사라고
1: 그렇죠.
0: 했죠.
1: 네. 예.
0: 뭐 주몽, 대장금, 스님 굵직한 작품은 다 나오셨어요. 뭐 제5공화국, 허준, 육남매, 별은 내 가슴에 이걸 아신다면 여러분들은 우리와 같은 세대이신 거예요. 어떻게 네. 보면 요즘 또 젊은 층에서는 잘 모를 수 있지만 그 당시에는 정말 그 MBC 드라마 하면 뭐 시청률이 거의 뭐 40%, 50% 나올 정도로 어마어마했잖아요.
1: 그렇죠.
0: 예. 아, 드라마보다 근데 또 광고 모델로 먼저 활동을 하셨다던데요.
1: 아, 네. 제가 사실 어렸을 때 어렸을 때는 그냥